0: times you take them out.
1: Exactly.
0: Right? 그쵸? 이,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바보가 그려진 카드가 있는데요. 타로 카드 중에서. 오늘날 트럼프 카드에서는 어떤 패에 해당할까요? 1번 Queen of Hearts, 2번 Jack of Diamonds, 3번 Joker. 이 참여해주시는 방법은요. 수신자 번호 샵 1045, 단문에 50원의 문자, 장문에 100원의 문자, 또는 무료인 반디 앱 또는 EBS 홈페이지 속 반디 게시판으로 참여해주셔도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튜브로 E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그 옆에 채팅창으로 정답이나 메시지 많이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타로 와 관련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볼 텐데요. 그 전에 let's take a little song break. This is Yazoo with Don't Go.

0: Don't go. That was Yazoo with Don't Go, right? You're listening to EBS FM Morning Special here on this Tuesday morning. It's time for New York Times news coverage. 지금부터 New York Times 기사를 만나는 news coverage 시간입니다. What's our title today, Paul?
1: Tarot was a courtly card game. How did it become a tool for divination?
0: Yeah, 타로는 원래 궁정에서 즐기던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점술 도구로 변모하게 되었을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 타로, 이번에 이 볼 뉴욕타임스 기사는 이 유명한 금융인 이 JP 모건, 다들 아시죠? 이 뉴욕의 Morgan Library and Museum, The Morgan Library and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지금 현재 타로, Renaissance Symbols, Modern Visions라는 이름의 전시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이 전시도 전시지만 우리가 흔히 타로 카페다, 뭐 타로 점술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 타로 카드의 역사와 변천사에 대해서 이 글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타로 카드가 뭔지 지식 충전의 기회로 한번 삼아보셔도 좋겠다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0: easy to see what they are. It's easy to see that they are works of art. It's clear that that's what they are.
1: 그렇죠. And we use this expression as one, right? We always say front and center. It's just one expression.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을 거고요. 이게 앞에 있고 중간에 있으면 왜 요즘 뭐 아이돌, 누가 센터다. 이런 뭐 많은 갈등들이 있죠. 아이돌 간에. 그래서 영어로 이제 뭐가 front and center다 하면은 뭐, 선두에 있다. 뭐 중심에 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front and center. You can use it as an adjective too. Hyphen 형용사로 hyphen을 써서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할 때 front and center display 뭐 네.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좋습니다. 다음 단락 한번 들어볼까요?
0: In their original form, tarot cards were used for a game played a bit like bridge, O'Driscoll said. But the concept of the game was partly inspired by Petrarch's Triumphs, a 14th century allegorical poem that set out moral hierarchies. Chastity defeats love. Death defeats chastity. Fame defeats death. Time defeats fame, he explained. The last one is eternity, which defeats them all. Along with teaching morality, it was a game of the intellect, he said. The word trump, which was used in the game, he noted, comes from the Italian word trionfi, or triumph.
1: 그렇습니다. 이 O'Driscoll에 따르면 타로는 원래 브릿지와 비슷한 카드 게임에 사용했지만 이때 게임의 개념은 부분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인인 페트라크가의 시 승리, 뭐 triumphs에서 영감을 받았는데 이 작품은 도덕적 위계 질서를 배열한 14세기의 우아시였습니다. 그렇죠? 페트라르카. 발음이 어렵네요. 그렇죠? O'Driscoll은 이 카드 게임에 대해 순결은 사랑을 이기고 죽음은 순결을 이기며 명성은 죽음을 이기고 시간은 명성을 이기는 시기다.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이며 영원은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구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이 O'Driscoll 씨는 이 카드 게임이 이렇게 도덕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지성을 단련하는 게임이기도 했다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서 게임에서 쓰이는 이 트럼프라는 말, 트럼프, 이탈리아어로는 이 트리옴피, 즉 승리, triumph에서 유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좋습니다. Have you ever played bridge? Do you know how to play bridge?
0: I used to play whist a lot, which is the simpler version of bridge. Bridge gets very complicated because you have to sort of you have to arrange things beforehand. Whereas whist, you could just play it together.
1: I think that's why I never learned the game. I didn't want to bother learning the rules. It was so complicated.
0: Yeah, and I think growing up for us, it was sort of a game for middle-aged or older people, not a kids' game.
1: Yes, you get that image here. But in any case, allegorical, this is an interesting word. An allegory, what does this mean here?
0: Yeah, if something is allegorical, like a poem or a film or a play or a piece of art, it means that maybe the characters or the events or the story represent something bigger. They represent some idea or some religious theory or whatever it is. For me, I always think of Animal Farm by George Orwell, which is a brilliant allegorical story about pigs taking over the farm when, in fact, it's talking about dictatorships in the 20th century.
1: Yes, George Orwell was good at that, right?
0: Yes.
1: 그렇죠. 이 뭔가 소설이나 뭐 영화, 연극 이런 것들을 우화적으로 표현할 때 우화적인 면이 있을 때 우리가 영어로 allegory, allegorical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When you set out something, what does that mean here?
0: It means you explain it clearly. Mm. And it's often, rather than speaking, it may be used a lot in writing. We set out an idea, we set out a theory, we set out a plan. But that said, this morning on the radio, you're setting out very clear explanations of certain English words today. That's what you're doing. You're setting it all out.
1: For example, right? When you set out something,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말이나 글로 조리 있게, 아주 조리 있게 제시를 하거나 뭐 정리, 이렇게 진열을 하다. 아니면 뭐 선생님이 얘기해 주듯이 뭐 오늘의 뭐 표현이나 단어들을 설명을 정말 이렇게 잘 제시를 할 때 you're setting out definitions, expressions, explanations, things like that. 좋습니다. All right, shall we move on?
0: The game was probably used as a fun humanist teaching tool for the Italian elite, O'Driscoll said, and it became a popular game for others as well. After about 200 years, however, it went out of fashion. By the time the occultists saw it, it had lost its tie to the game, O'Driscoll said. In 18th century France, a few occultists fabricated an origin story for the cards, linking their symbols to Egyptian hieroglyphics because they were both considered to be mystical and indecipherable image-based languages. Although the story was invented out of whole cloth, this shift altered the course of tarot's history, giving it its persistent esoteric aura.
1: 자, 오드리스컬 씨는 이 카드 게임이 아마도 이탈리아 상류층을 위한 재미있는 인문주의 교육 도구로 사용됐을 것이며 이렇게 추측을 했고요. 이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기 있는 게임이 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오드리스컬은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나자 이 게임은 유행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나중에 오컬트 주의자들이 타로 카드를 접했을 무렵에 이미 카드 게임과의 연관성이 사라진 상태였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18세기 프랑스에서 몇몇 오컬트 주의자들이 타로 카드 그림의 상징들을 이집트 상형 문자와 연결 지으면서 타로 카드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허구로 지어냈는데 이 둘 다 이 신비롭고 해독할 수 없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언어로 여겨졌기 때문이고요. 비록 이 얘기가 완전히 날조된 것이긴 했지만 이런 변화가 타로 카드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고 이후 타로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게 됐습니다. So it isn't until 18th century France that we see sort of signs of the modern day tarot.
0: Yeah, because people forgot about the game. It dropped out of popularity, and then these occultists decided that they were going to use them for that.
1: Yeah, let's talk about that. An occultist. Occult.
0: Yes.
1: What does that mean?
0: Well, when we talk about the occult, we're talking about all sorts of magic and mysticism. It could be fortune-telling. It could be speaking to ghosts. It could be witchcraft. It could be astrology. They're all under the label of occult. So an occultist is someone who dabbles or does that kind of thing.
1: 그렇죠. 이 occult, O-C-C-U-L-T는 보통 뭐 초자연적인. 뭐 비술적인 라는 표현 라는 의미인데 사람을 표현할 때는 이제 뭐 비술을 행하는 사람, 뭐 주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They fabricate something here. They fabricated
0: yes.
1: the origin story for the cards. What does that mean?
0: Well, when we use fabricate to talk about factories, it literally just means to make something.
1: Right.
0: But here, when we're using it to fabricate a story or fabricate a theory or something like that, then we're making it up and it's a lie. We're making up something false that we're going to sell to someone else, that we're going to pretend is true to someone else.
1: 그렇습니다. 이 거짓 정보를 뭐 지어내거나 뭐 날조하다를 할 때 그런 의미도 있지만 fabricate, 여기선 그런 의미로 썼죠. 이 타로를 해석할 때.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뭐 이렇게 상품이나 장비 같은 걸 이제 제작 또는 조립할 때 특히 요즘 뭐 반도체, 시설도 we call them fabs, right?
0: Yes.
1: Semiconductor fabs. 이 fabricate 그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뭔가 지어내다 그런 의미로 쓰였고요. This expression here, one of our main expressions, out of whole cloth. This is a funny expression.
0: It's a funny expression, and one I haven't seen for a very long time, and two, I've never used in my life.
1: Exactly.
0: Yeah, so I just want to put it out there to our listeners that you may not encounter this a lot, but it's good to know. If something is invented out of whole cloth, it means it was completely invented. There's no truth to it. There's no basis to it. It wasn't taken from one little fact that was then lied upon. It's completely false.
1: 그렇죠. 이 자주 쓰이는 특히 구어체로 자주 쓰이는 표현은 아니지만 이 out of whole cloth. cloth 하면 뭐 헝겊이나 뭐 이런 걸레라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의미는 순 엉터리에 뭐 완전 날조된 아까 fabricate 하고 의미가 네. 비슷하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정말 창조해낸 그런 invented out of whole cloth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참 재밌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로 여러분 해 보셨나요? Are you familiar? Have you had your tarot or tarot card reading before?
0: I had a pack of tarot cards when I was a teenager because I was interested in them. I loved playing card games, but also the designs on the cards were fascinating. You've got some very curious images, whether it's of the cups or the swords or the fool or death or all sorts of characters.
1: So just, you know, as a, not a coincidence, as a visual aid, We have some tarot cards here. 여러분, 이 뭐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은

0: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보셨죠? 이 타로 카드. 이렇게, when you fortune tell, you use this. 이렇게, 뭐, what do we have here? We have death, the chariot. What is this? I can't read
1: Is
0: backwards.
1: that
0: The
1: the hanged
0: hangman.
1: man?
0: There we go. 다 의미가 있는데, 오늘의, 특히나 이 퀴즈. 아, 그리고 이런 카드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요즘 카드, 전신에, 요즘 트럼프 카드의 전신이 뭐, 이런 카드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Ace of Coins, 뭐, Ace of Swords, 이게 요즘 뭐, Diamonds, Clubs, 우리말로는 뭐, Clover 이렇게 얘기하고, 뭐, Diamonds, Clubs, What is it?
1: Hearts,
0: Hearts and
1: spades.
0: Spades, 이렇게, 이런 게, 것들이 전신이었고, 오늘의 퀴즈요, 요런 퀴즈는 요 카드였죠. Do you want to give us the quiz one more time?
1: Sure. There is a fool card in the tarot deck, which is usually tied with the number zero. That eventually evolved into this card in modern day playing cards. What
0: Sure.
1: is it? Number one, Queen of Hearts. Number two, Jack of Diamonds. Number three, Joker.
0: 좋습니다. 이 지금의 카드패, 뭐 트럼프 카드의 전신이라고 할수 있는 타로 카드 중에 이 바보, 여러분 보이시죠? 바보가 그려진 카드인데요. The Fool. 보통 숫자 0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이는 오늘날 트럼프 카드의 어떤 패에 해당할까요? Number one, Queen of Hearts. Number two, Jack of Diamonds. Number three, Joker.
1: Can I just
0: 그렇죠?
1: say, Shane, this
0: What?
1: is a serious quiz. It's a serious quiz. We're not joking whatsoever.
0: We're not
1: There's no
0: joking.
1: joking.
0: 그쵸. 알아도 바보, 몰라도 바보. 오늘 퀴즈는요. 그렇습니다. You can send your answers in to #1045.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 또는 무료인 반디 앱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All right. So as you think of the answer to the quiz, let's listen to another quick song here. This is Maroon 5 with Fortune Teller.

0: Fortune teller. That was Maroon 5 with Fortune Teller. Quite the appropriate song for today's news coverage 시간. 자, 뉴욕의 Morgan Library and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의 타로카드 전시를 매개로 타로카드가 서구에서 어떤 기원과 역사를 갖고 있는지를 다룬 뉴욕타임스 기사를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마 다양한 공방에서 다양한 장인들이 이 카드를 제작했겠지만 지금 현재는 타로카드 하면 바로 이 카드에 일러스트를 제일 먼저 떠올린다고 하는데요. 아마 인터넷 같은 데서 타로카드 이미지를 검색하시면 제일 자주 보시게 될 그림들이 이거라고 할 것입니다. 어떤 카드인지 한번 다음 단락에서 한번 들어볼게요.
1: The set that popularized tarot cards for divina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was the Rider-Waite-Smith set, created in 1909 by artist Pamela Coleman Smith under the direction of Arthur Waite. Waite, a poet and scholarly mystic, wrote an accompanying guidebook, The Key to the Tarot. Gilman said that it was probably Smith's evocative illustrations, which seemed to offer an enchanting range of narrative interpretations that led to the continuing appeal of tarot in modern times. This deck has had a hold on people's imaginations, Gilman said.
0: 이 영어권에서는 타로 카드를 점술 도구로 대중화시킨 것은 1909년 예술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아서 웨이트의 지도 아래 제작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덱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인이자 신부주의 학자였던 웨이트는 이 덱에 곁들여 가이드북인 타로의 열쇠라는 책도 집필했다고 합니다. 길먼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타로 카드가 지속적인 매력을 발휘하게 된 것은 각 카드에 그려진 이 매혹적인 다양한 서사적 해석을 제시하는 듯한 것 같은데요. 이 스미스의 감성적인 그림 덕분일 거라고 하면서 그 덕분에 이 덱은 특히 사람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So you could say, you know, the father or the mother of the modern tarot card is this Pamela Coleman Smith or the Rider-Waite Smith set. Perhaps.
1: Yes, absolutely. Yeah. It's certainly the most recognizable of the tarot card sets.
0: Yeah, when we think of the tarot card, we think of these evocative illustrations.
1: Oh, yes, and they are evocative. And this word evocative, coming from evoke, E-V-O-K-E, but evocative is spelt E-V-O-C-A-T-I-V-E. If something is evocative, it makes us think of something, or makes us remember something, or makes us imagine something. It brings a particular image or smell or something into our heads.
0: I was going to say, oftentimes songs from a long time ago will evoke or give us evocative images or memories of back in the day, right?
1: Yeah, so it's going to be, it's almost as if we feel that or we re-experience it because of the thing that is evocative.
0: Right. 이 뭔가 이 좋은 생각이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 때, 뭐 환기시킬 때 evocative, 명사형으로는, 아, 동사형으로는 evoke, E-V-O-K인데 evocative는 C로 쓴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to have a hold on something or someone. What does that mean here?
1: Well, if something has a hold on us or on someone else, it means it has some kind of control over us, some kind of power over us. When you fall in love, the person you fall in love with has a hold on you because it feels like they have power over you sometimes.
0: Right. So it could be something or someone, 뭐에 대한 이 지배력, 뭐 권력이 있다, 급소를 쥐고 있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it's like having a grip on someone. That's another way to say it, right?
1: But I think grip is a more aggressive word. You know, grip suggests there's some kind of force, whereas hold is a little bit more gentle, perhaps.
0: 뭔가 이렇게 매혹적일 때 좀 더 have a hold on이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겠네요. 네. 그렇죠? 좋습니다. All right, we have one more paragraph to look a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agraph.
1: Most sets today contain 78 cards, including what's known as Major Arcana, character cards like the Magician, the Hanged Man, and the Devil, and Minor Arcana cards including numbered suits like Cups, Swords, Pikes, and Pentacles, or coins. Some people still play tarot as a card game, but others are drawn to the sets as a visual lexicon that invites imaginative narration, in part, Gilman said, because its symbols touch on universal themes. Maybe all of these cards apply to all of us, like the world card or the death card, and they're open enough that you can find ways that you connect to them, and you find what you need to in them, she said.
0: 오늘날 대부분의 타로덱은 78장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Major Arcana란 이름으로 알려진 이 뭐 마법사, 매달린 사람, 뭐 악마 같은 인물 카드와 이 번호가 매겨진 수트 카드로 뭐 컵, 검, 창, 원 안에 그려진 이 오각형 또는 동전 등 네 벌의 문양으로 구성된 Minor Arcana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길먼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도 타로를 카드 게임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 카드 덱을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시각적인 어휘집으로 여긴다고 하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타로의 상징들이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기 때문이라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도 세계 카드나 죽음 카드처럼 이 카드를 전부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 카드들은 충분히 개방적이어서 해석의 자유가 있어서 이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카드와 연결점을 찾고 그 안에서 필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So, when we showed you the cards earlier, the Major Arcana and the Minor Arcana, there's these two types of cards, and they say it's a visual lexicon that invites imaginative narration.
1: Lexicon. Yes. A lexicon is basically a list of words, like a dictionary.
0: Yeah.
1: So when we use the term lexicon, it's going to be talking about the words of a language or the, so we talk about the Korean lexicon will be all the words in Korean or the English lexicon, all the words in English. And here it's a visual lexicon, meaning it gives us the language to talk about these things.
0: 그렇습니다. Especially linguistically speaking, right?
1: Yes.
0: 보통이, 흔히 우리가 어휘, 뭐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뭐 언어 분야 개인 집단에서 사용되는 모든 이런 어휘, 뭐 Korean lexicon이라고 하면 뭐 한국에서 쓰는 그런 어휘들을 lexicon 좀 공식적인 그런 명칭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visual lexicon, which could sound a little oxymoronic, but it's not words, but through visual aids like drawings.
1: Yeah, but we can't talk about visual language in the same way that we use Hanja. And when you go back to the roots of Hanja, it comes from pictographs, characters that came from drawings.
0: 상형 문자죠. 뭐, hieroglyphics,
1: yes.
0: Things like that as well. And also it says here that you can touch on these symbols, touch on universal themes. Are they literally touching these things?
1: No, but there is a connection. There's a slight connection, a light connection, a brief connection. When something is touching on something else, there is this connection of some kind. If we touch on something else, then we might briefly discuss it or briefly talk about it.
0: Right. So you're reminded, let's touch on this subject before we move on, for example. 뭔가 관련 있는 그런 간단한 말을 조금 저희가 뭐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도 항상 하잖아요. 그래서 접근하다 이런 말을 할 때 to touch on something, to touch upon something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참 오늘의 기사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 이 타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I've learned a lot today. Have you had your fortune told? Do you believe in fortune telling?
1: Shane, I'm getting a message.
0: Uh-oh.
1: A message from the cards. It says you will meet a tall, dark stranger tomorrow named Karen.
0: Ah.
1: I can see the future.
0: You're foreshadowing what's happening tomorrow. Well, knock on wood. Hopefully it does happen. We all arrive here safely. 자, 이렇게 해서 뉴욕타임스 기사로 준비한 오늘의 뉴스 커버리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뉴스 커버리지의 주요 표현 다섯 개를 펄 선생님과 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The first expression here was front and center.
1: Yeah, if something is front and center, it is in a prominent position. It's clear, it's easy to see, or it's obvious.
0: 이 활동, 뭐 흥미, 관심 따위의 뭐 선두위, 뭐 중심에 있을 때 front and center라고 표현하는데요. Give us an example.
1: You'll find Van Gogh's The Starry Night front and center in the new exhibition. It's the most famous of his works.

0: Shane set out the rules for Paul before their first game of paddock. The explanation was clear, but Paul was still very confused.
1: 그렇습니다. 이 가상의 인물들, 바둑을 처음 해보는 이 폴이 셰인이라는 사람이 규칙과 이 룰을 정해놨습니다. 이렇게 제시를 했죠. 하지만 그 설명이 명확했지만 폴은 여전히 좀 헷갈려 했다. 그렇습니다.
0: It's too complicated, Shane.
1: It is a complicated game.
0: Can we stick to cards, please?
1: Cards or checkers for me.
0: Oh, sounds good.
1: Yes, 좋습니다. To set out something. 그 다음에 out of whole cloth. 이건 어떤 의미였죠?
0: Yeah, if someone or something makes something out of whole cloth or invents something out of whole cloth, it means they are completely creating it from nothing. It's complete falsehood or fiction.
1: 그쵸. 순 엉터리에 뭐 완전히 날조한 것들, 뭐 창조해낸 것들을 out of whole cloth. 좋습니다. How would you use it in a sense?
0: I am wary of AI summaries and explanations. I heard they sometimes give you quotes or facts invented out of whole cloth.
1: 아, 오케이. 이 AI의 설명들이 조금 나는 의심스럽다. I'm a bit wary of it. 내가 듣기로는 이런 뭐 정보나 지식들 뭐 이런 quote 이런 것들을 정말 날조한 그런 순 엉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나는 좀 의심스럽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0: Unlike you say, Shane, I trust everything you say.
1: Yeah, well, I get everything from AI now.
0: Oh, no. Like. Oh, no. What have I done?
1: 좋습니다. 네 번째 표현은요. Have a hold on something.
0: To have some power or some control or some influence of some kind over someone or something.
1: 뭔가에 대한 이 지배력이나 권력을 급소를 쥐고 있을 때 to have a hold on. What could have a hold on us?
0: Both The Odyssey and Spider-Man Brand New Day have a hold on cinema audiences right now.
1: 아, 좋습니다. 요즘 흥행을 하고 있는 뭐 오디세이나 최근에 나온 스파이더맨 Brand New Day 이런 영화들이 영화 관객들을 정말 사로잡고 있죠. 그렇죠. 네. 뭐 지배를 하고 있다는 조금 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영화객들에게 뭐 정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have a hold on.
0: Yeah, not just going to see them but everyone's talking about the movies. Everyone's fighting about the movies sometimes.
1: That's all everyone is talking about.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To touch on something, to touch upon something. 어떤 의미였죠?
0: To connect to something briefly or to talk about it briefly. Not too long and not too deeply.
1: 그렇죠. 잠시 언급을 뭐 해드리겠습니다. 뭐와 관련된 이렇게 쓸 수 있을 때 another Odyssey example here it seems.
0: The Odyssey touches on a number of themes including guilt, regret, death, deception and temptation.
1: Okay. Wow. Now you're going to challenge me on my 이 동시통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오디세이라는 영화가 여러 개의 테마를 이제 접근을 하죠. 뭐 언급을 하죠. 뭐 guilt, 죄책감 Regret, 후회, death, 뭐 사망, deception,
0: 거짓말,
1: deception. 거짓말, 뭐 그쵸, temptation, 유혹.
0: Yeah, you see, you can do
1: there
0: it.
1: There we go. All right. 이런 테마들을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좋습니다. To touch upon something. 이 news coverage in New York Times 기사 저희가 시간상 전체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일부 발췌해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전체 기사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송 내용 게시판 들어오셔서 첨부 파일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me to give the answer to today's quiz. Paul, what was the answer here?
0: The answer is number three, the Joker.
1: The Joker, the fool. It was... I guess got its influence on Queen of Hearts, you know, Jack of Diamonds. These are just regular cards. Our winners for today, 시카크림과 앰플 받으실 분은 3809님 축하드리고요. 곡물 라떼 파우더 받으실 분은 정한님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다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당첨되셨으면 행운을 빌고요. We're almost at the end of our show. Let's take one more song break. Now, today's next song is Sting with Shape of My Heart.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yrics, 오늘의 가사 잘 들어보시면 오늘 저희가 얘기했던 뭐 spades, clubs, diamonds, and heart 이런 가사가 나오니까요. 다시 한번 귀 여겨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Sting with Shape of My Heart.

0: They're never going to be used seriously. It's always with your friends. It's always a bit of a joke, but at the same time, you're expressing your admiration for it.
1: So, like you said, you could use it for food, you know, the pizzas to die for. You could use it in fashion, perhaps, you know, like where did you get those boots? The leather quality is to die for,
0: Yeah, or
1: perhaps.
0: you have to try that homemade chocolate fudge brownie. It's to die for.
1: Or how about the weather? You know, after a week of heavy rain, this warm, sunny weather is to die for.
0: Excellent.
1: Ah, just some. Any similar expressions we can use here?
0: Well, out of this world, or something can be mind-blowing, it can hit the spot, or it can be heavenly.
1: Yeah, 좋습니다. 특히 음식 같은 거, it hits the spot, right? 뭐, out of this world, mind-blowing, heavenly. These are all similar expressions we can use for to die for. 좋습니다. 오늘의 idiom은 to die for였습니다. We have a couple more messages I want to read off here. 황희월님께서 한국에서 아침 운동하면서 듣던 모스 방송을 미국 와서 저녁 시간에 들으니 신기해요. 여긴 애틀랜타, 애틀랜타고요. EBS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와, 애틀랜타에서 모스를 들어주시다니.
0: Oh, thanks for listening all the way over there.
1: 좋습니다. 운동도 하시면서. 유튜브로 1M님께서 셰인함. 펄 마튜스 두 분의 방송 새로운 면이 있네요.
0: Oh,
1: 좋아요.
0: yeah, it's been a lot of fun today.
1: 저희도 좋습니다. 리즈님께서 유튜브로 퇴근하고 방금 틀었어요. 오, 셰인님께서 진행하시네요. 이따 다시 듣기로 들어야겠다. 쌤 응원합니다. 리즈님 좋습니다. 리즈님 참 사연 많이 올려주시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지연님 스튜디오 꽉 채운 두분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모닝 스페셜에서 보이는 라디오 처음 켜봅니다. 셰인 선생님 기분 좋은 긴장감, 폴쌤 여유 있는 모습, 두분 케미 좋습니다.
0: 아,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1: 사실 저도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면서 여러분의 이런 따뜻한 응원과 서포트 때문에 이렇게 견뎌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벌써 인사할 시간이 왔습니다. It's already time to say goodbye. I will be back on Friday, so if you want to listen to Morning Special myself on Friday, you can do that. But tomorrow, Karen will be here, and I'll be back. In my original chair
0: All
1: with
0: right.
1: Karen in my
0: Fantastic.
1: original spot. So, Paul, thank you so much for the past 2 hours.
0: It's been a pleasure.
1: Couldn't have done it without you. 지금까지 폴 선생님이었고요. 저도 인사를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We'll leave you with a song. This is Keisha Cole with Love. Have a great day, everyone, and we'll see you tomorrow.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오늘은 한결 날씨가 선선해지긴 했는데요. 폭염 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지금 기온은 몇 도라는 정보보다는 어떤 길이 덜 더운지,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딘지였습니다. 폭염은 우릴 힘들겠지만 평범한 시민들은 앱 개발자로 만들기도 했는데요. 그늘이 있는 시원한 길을 알려주는 앱이나 에어컨 정거장을 알려주는 앱을 만든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개발한 앱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 공공 데이터 덕분입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 데이터에 세심한 배려가 더해지면 더 다양한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걸 확인한 셈인데요. 최단 경로가 늘 최선의 길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유모차나 휠체어가 다니기 쉬운 길, 가로등이 밝아서 밤에도 안전한 길, 이런 길들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최적의 경로가 더 다양하게 열리길 기대해봅니다.

8월 11일 화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바흐 G선상의 아리아에 가사를 붙인 곡인데요. Still Life, 루이스 클락의 편곡, 애니 해슬렘의 노래, 그리고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폭염으로 몸살을 앓았던 몇 주간 무료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한때 다운로드 수 1위를 차지했던 앱이 있었죠. 건물의 그림자와 태양 고도를 계산해서 그늘 위주의 길을 알려주는 지도 앱이었는데요. 에어컨 정류장을 표기해주는 앱도 있었고요. 선한 사람들의 수고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공 데이터가 행정기관의 서랍 속 정보에서 시민들의 삶에 파고든 밀착형 정보로 제대로 기능하는 순간이었죠.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풍경인 셈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선의를 베푸는 사람들. 세상을 여전히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새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을 기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2부 첫 곡으로 나갈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작곡가와 곡명, 짧은 한 줄 사연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듣고 싶은 곡,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전 방송 영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용래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니 정말 좋으네요. 이때도 정클클과 함께하면 행복이 10배가 추가됩니다. 오늘도 행복하려고 정클클 찾아왔습니다. 저는 박용래님 메시지 덕분에 행복이 10배 이상 추가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철님, 운전직에서 사무직으로 부서 이동하면서 이제 관용 차량에서 듣다가 컴퓨터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 정현철님, 보내주신 메시지 덕분에 제가 성함을 기억하고 있는데 부서 이동하셨군요. 아, 하지만 또 이 관용 차량에서 듣는 그 시절이 또 그리울 것도 같습니다. 부서 이동 잘 되신 거 맞죠? 이제 컴퓨터로 정클클 함께 하시죠. 3747님, 오늘도 정클클과 아침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트 두 개 보내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747님.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바흐가 남긴 유일한 플루트 독주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바흐의 파르티타 A단조 바흐 작품으로 1013. 전체는 4개의 춤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악장 알르망드. 조성현의 플루트 연주로 듣겠습니다.

바흐의 파르티타 A단조, 바흐작 번호 1013종 1악장 알라망드, 조성인의 플루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수요초대석 아티스트인 플루티스트 조성현입니다. 와, 연주하는 바흐를 듣는 내내 황홀했습니다. 임수현님, 조금 돌아가

하더라도 내게 맞는 다른 최적의 경로가 있을 수 있다니. 요새 조금 힘들었던 제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입니다. 모두 최적의 경로를 알아가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출석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셨군요, 임수현님. 힘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잘 극복하실 겁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민영도님, 굿모닝 정경님, 정클클 가족 여러분, 그 뜨겁던 더위가 이제 갔나요? 40도를 겪어봤으니 이제는 웬만한 더위는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더위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30도만 좀 넘어도 덥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민현동님 말씀처럼 40도를 넘는 더위를 경험하니 이제는 30도로 떨어지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참 신기합니다. 박지영님, 유치원 친구들 특강하러 가면서 들어요. 정클클은 다못 듣지만 꼬물꼬물 5살에서 7살 친구들 만나서 좋아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오늘 그야말로 천사를 만나러 가시는군요, 박지영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최인경님, 아이가 초등 시절 첫 발표회 때 연주했던 곡입니다. 벌써 허엿한 직장인의 웨딩 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나이가 되었네요. 와, 이 바흐의 파르티타를 초등학교 시절 때 최인경님의 자녀분이 연주를 했군요. 그 곡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다니. 또 보내주시다니. 또 이렇게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웨딩 드레스를 고르고 있는 이 따님의 모습이 참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최인경님, 귀한 또 소중한 추억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클래식 퀴즈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 곡, 퀴즈를 통해서 곡 제목을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악 나갑니다.

가곡집 백조의 노래에 수록된 곡인데요. 원래 성악가 피아노를 위해 작곡됐지만 지금은 다양한 악기 버전으로 자주 연주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브로자크, 유머레스크, 2번 슈베르트 세레나데.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희가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곡은요, 오페레타 경기병을 위한 서곡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오페레타보다 이 서곡이 훨씬 유명하죠. 말발굽 소리를 연상시키는 빠른 리듬, 중간에 잠시 나타나는 우아하고 서정적인 선율까지 빈 오페레타의 유쾌함이 잘 담긴 곡입니다. 주페의 경기병 서곡,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주페의 경기병 서고 주빈 메터가 지휘하는 빈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인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화 OST를 준비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사랑했던 여인 마리온을 위해 만들어진 테마곡인데요. 수많은 추격진과 총격전 사이에서 이 선율이 등장하면 시간이 잠시 멈추는 것만 같습니다. 존 윌리엄스의 영화 레이더스 중 마리온의 테마, 구스타프 두다멘이 지휘하는 LA 필하모닉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세현님의 사연이네요. 불멸의 음악가 코너에서 베토벤으로만 꾸며진 선곡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현악 사중주 14번 신청합니다. 7악장 전체가 아타카로 끊임없이 연주해야 하는 이 곡이야말로 쉼 없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좋은 클래식 선곡해 주시고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타카라는 게 악장의 끝에서 쉬지 않고 바로 다음 악장으로 넘어갈 것을 지시할 때 사용되는 클래식 용어인데요. 바로 그 아타카를 이용해서 우리 삶을 비유해 주었습니다. 현악기의 특성상 악장 중간중간 튜닝을 해줘야 하는데 아타카를 써둔 건 베토벤의 깊은 뜻이 있었겠죠. 조금 불협화음이 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도 삶은 쉼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니었을지 생각해 봅니다. 8월 불멸의 음악가가 베토벤인데요. 관심을 갖고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불멸의 음악가 시간에도 베토벤의 음악 넉넉히 들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김세현님의 신청곡 들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 14번 C샵 단조 작모노 131중 7악장 알레그로 타카치 콰르틴 연주로 듣겠습니다.

베토벤의 현악 사정주 14번 C샵 단추 적모로 131종 7악장 할레그로 타카츠 카르트스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정규행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디로 신청해 주세요.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첫 곡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선곡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금방 생각 안 나신다면 베토벤의 곡 들려주세요. 누가 연주한 곡 들려주세요. 이렇게 작곡가나 연주자 이름만 알려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짤막한 사연 전해주시면서 지금 제게 어울리는 곡 선곡해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클클 제작진이 맞춤 선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클래식 퀴즈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곡의 제목은 원래 사랑하는 사람의 창가에서 밤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를 뜻하는데요. 그런데 작곡가 특유의 화성이 들어오면서 어딘지 모르게 슬프게 다가오는 곡이 되었습니다. 다음 중 무엇일까요? 1번 드보르자크, 유머레스크, 2번 슈베르트 세레나데.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김정임님, 친구들이랑 계곡에 왔습니다. 계곡물에 발 담그고 물장구도 치니

사연 읽어주시면 아이가 기뻐할 것 같아요. 이제 곧 개학인데 2학기 생활도 즐겁게 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와, 유혜님님의 중학교 1학년 아드님 반갑습니다. 방학 때마다 어머니 함께 이 클래식을 만나고 있는데 아,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울 때도 있고 듣기 싫을 때도 있다는 거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님 유혜님님이 아드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클래식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좀 끼워 맞췄죠? 너무너무 반갑고요. 곧 개학인데 2학기에도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더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학기도 파이팅입니다. 박하윤님, 정경의 클래식을 들으며 EBS 수학 플러스를 풀고 있는 5학년 박하윤, 오늘 하루도 대견하다. 1908년에 빨간 머리의 언니도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내일은 아직 아무것도 실패하지 않을 하루라고 생각하면 기쁘잖아요. 하기 싫은 이유는 많지만 오늘 해야 하는 일은 하고 신나게 놀자. 와, 하윤 양이 직접 보내준 거겠죠? 정말 대단한데요. 아, 빨간 머리 애네 이 문장, 대단합니다. 이걸 잊지 않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 하루도 즐겁게, 방학도 즐겁게 보내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곡 들어보겠습니다. 베를리오즈가 테오필 고티에의 시에 곡을 붙인 아름다운 가곡인데요. 베를리오즈의 가곡, 여름밤 중 르스펙트르 들러로즈, 장미의 정령입니다.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베를리오즈의 가곡, 르 스펙트르 델라 로즈, 장미의 정령, 소프라노 레온타인 프라이스, 프리츠 라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오늘의 정답은 2번 슈베르트 세레나데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볼까요?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기안 솔타니의 첼로, 아론 필산의 피아노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 기안 솔탄의 첼로, 아론 필슨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세계적인 오페라 하우스의 경쟁력은 유명 성악가만이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페라는 팀 스포츠와 비교할 수 있는데요. 그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무대 미술입니다. 무대 미술로 세계 최고를 자부하는 로얄 오페라 하우스가 최근 새로운 프로덕션을 공개했는데요. 이 무대의 설계자는 다름 아닌 한국인 무대 디자이너 신햄이었습니다. 2011년 영국 공연예술계의 권위 있는 상인 림버리 프라이스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영국 공연예술계 중심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가 설계한 무대에서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노래를 부르는 장면, 상상만 해도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1부 극곡입니다. 훔퍼딩크 오페라 헨젤과 그레텔 중 저녁 기도와 꿈의 판토마임. 엘가 하우스가 지휘하는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리고요. 잠시 후 11시 2부 오페라 인사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치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정규의 클래식 클래식 2부 첫 곡은 정연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파가니니의 카프리스 24번, 레오니다스 카바코스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려드렸습니다. 정연희님, 지난 주말 뮤지컬 파가니니 보고 왔어요. 파가니니 곡 아무거나 들려주세요. 아, 너무 좋습니다. 뮤지컬 보고 오셨군요. 아, 재밌게 보고 오셨나요, 정연희님? 뮤지컬을 보시고서 이렇게 또 파가니니를 떠올려 주시고 신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제 화요일 2부 오페라 인사이드 시작해볼까요?

0: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이야기.
1: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0: 알면 알수록 더 매력있는 오페라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분이죠. 오페라 코치이자 피아니스트인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태양입니다.
0: 날씨가 그래도 좀 시원해졌죠?
1: 너무 좋아져서 네. 행복하더라고요.
0: 아니, 솔직히 우리가 30 몇 도면 돼도 네. 너무 덥다 그랬는데 이게 40도를 경험하니까
1: 맞아요.
0: 30도대가
1: 거기다 습했잖아요. 그게 진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0: 야.
1: 그리고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대구를 가고 있어요. 네. 대구 오페라하우스에 가고 있는데 약간 몸이 안 좋아서 어느 날 긴팔 셔츠를 챙겨서 기차를 탔는데 대구에 네. 내리자마자 네. 몸이 안 좋던 게 다 나았습니다.
0: 아, 참 사계절을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에 사는 걸 다시 한번 감사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작품을 만나는 날입니다. 어떤 오페라일까요?
1: 네,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작품이고요. 오페라 내용은 몰라도 여자의 마음과 같은 유명 아리아는 모두들 아실 것 같습니다. 바로 베르디 중기 3대 명작 중 하나에 꼽히는 작품이고요. 그중에서 1851년에 초연된 리골레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0: 와... 이 작품은 그 유명한 빅토르 위고의 희곡을 원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프랑스의 대문호 이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은 즐긴다는 실존 인물이었던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의 여성 편력과 귀족들의 타락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광대가 자신의 외동딸을 왕이 겁탈한 것을 알고 청부살인업자를 매수해서 왕을 암살하고자 시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0: 궁정의 광대가 왕을 암살한다라는 내용. 와, 참 급진적이죠?
1: 네, 1832년에 프랑스에서 이 연극이 초연이 되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상연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베르디는 원작의 큰 얼개를 가져가되 검열 통과를 위해서 이탈리아도 당시 사정이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각색을 했고요. 16세기 북이탈리아의 만토바라는 지역을 배경으로 하면서 등장인물도 만토바의 공작과 광대 리골레토로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0: 그렇군요. 이 흥미로운 게 오페라의 대본을 쓴 사람이 베르디와 무려 10편의 오페라를 함께 만든 작가라면서요?
1: 네, 맞습니다. 이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라는 작가인데요. 베르디의 26편의 오페라 중에서 10편의 대본을 썼고
0: 네.
1: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라트라비아타의 대본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페라 작곡가들은 그냥 곡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좋은 대본과 함께 시너지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본가를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0: 예, 방금 전 우리 태양 선생님께서 빅토르 이거 희곡에서 설정만 바꾸었을 뿐 큰 얼개는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궁정광대 리골레토가 호색한이던 만토바 공작의 방탕을 돕다가 결국 그 비극에 휘말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1: 네, 대략적인 내용은 복수, 저주, 그리고 부성애가 핵심 주제로 떠오른 작품입니다.
0: 네.
1: 19세기 이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 관습이 사실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에 굉장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보다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이 극의 중심축으로 삼았습니다. 딸의 이름은 질다이고요. 그리고 만토바의 공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둘의 관계가 사건을 발생시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지만 이 작품의 정서적인 중심은 아버지인 리골레토가 딸을 보호하려는 그 과정 그리고 그 보호가 결국에 실패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0: 네, 일반적인 남녀간의 사랑이 아닌 이 부녀의 관계. 이 베르디 작품에서 이런 부녀 관계는 리골레토에만 국한된 예외적인 소재가 아니라고요?
1: 네, 이 베르디의 전체 작품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 제 생각에는 부성애일 것 같습니다.
0: 네.
1: 루이자 밀러, 시몬 보카네그라, 라트라비아타, 돈 카를로, 아이다 등에서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면서 극적인 갈등을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라는 주제를 오늘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버지에 대한 이 극적 갈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베르디는 아무래도 바리톤을 많이 썼군요.
1: 맞습니다. 그냥 남자의 음성을 들을 때 저음이 아버지의 음성과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효과를 관객들의 흥행으로 뭐 증명했다고 할 수 있겠죠.
0: 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리골레토의 부성애는 여느 작품들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1: 네, 리골레토 이 아버지가 딸인 질다를 누구보다도 사랑할 거잖아요.
0: 네.
1: 그런데 그 사랑이 극단적인 보호와 통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리골레토가 딸을 외부 세계와 격리를 하고 집에 거의 가둬놓다시피 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나서 자신이 아버지로서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다라는 인물은 자신이 살아가는 이 도시조차 경험을 못하고 아버지가 마련한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합니다. 실제로 이 극을 보면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골레토 안에서 단순히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비극이라기보다도 이 사랑과 보호가 언제 통제와 소유로 변할 수 있는가. 그냥 저는 이번에 이 방송 리골레토 회차를 준비하면서 그냥 비극이 일어났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소유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0: 통제 또 이 소유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1막부터 설명해 주시면 아주 흥미진진할 것 같은데요.
1: 네, 1막의 첫 장면부터 이 만토바 공작이 백작 부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만토바 공작이 어떤 인물인지 이 처음 부분부터 드러나는 거죠. 사실 만토바 공작은 이 여자 저 여자 모두 다 나의 여자다라고 여기는 인물인데요. 방탕한 생활을 일삼는 공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아리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공작의 바람둥이 기질과 가벼운 성격을 아주 잘 보여주는 곡입니다.
0: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베르디 리골레토 1막 중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퀘스타 쿠엘라 이 여자나 저 여자나 테너의 조세페 디 스테파노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스 데 베아스 아르테르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보시죠.

0: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퀘스타 코엘라, 이 여자나 저 여자나, 테너 주세페디 스테파노,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시오 데 베아스 아르테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 이 뭐랄까 이 지지직거리는 이 간만에 이 뭐랄까요? 예전 이
1: 그렇죠.
0: LP
1: 향수.
0: 감성.
1: 여러분, 제가 너무 과거 음반을, 이게 리마스터링이 된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라이브고 하다 보니까, 음질이 좋지 않지만, 또 전성기의 주세페 디 스테파노, 그리고 마리아 칼라스를 들으실 수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0: 아, 저는 너무 좋습니다. 그 지지직거리는 상황에서도 스테파노가 다 뚫고 나오네요.
1: 그렇죠. 그리고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
0: 아, 예.
1: 그리고 이 음악의 반주 여러분 들으셨지만 빰빠밤 빠밤 너무 단순하잖아요. 하지만 이 단순한 것만큼 이 만토바 공작의 그 여성 편력, 그 가벼움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들은 음반 좀더 흥미로워서 물어보고 싶은데, 이 언제 실황인지 알고 계시나요?
1: 네, 이게 1952년 멕시코
0: 우와.
1: 시티의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리마스터링이 됐습니다. 사실 여러분, 블랙 마켓에 사실 숨겨져 있는 실황 음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마스터링 됐다는 것은 굉장히 연주가 훌륭하다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0: 75년 전 연주입니다.
1: 그렇죠.
0: 와, 오정님, 태양님, 지난주 토요일 날 예술의 전당에서 뵀는데 부끄러워서 인사를 못했어요. 멋진 모습 반가웠어요.
1: 네, 지난 토요일에 이제 제가
0: 바그너.
1: 바그너 작품 소개해드렸던 그 작품 공연했었는데 많은 청취자들께서 인사해 주셔서
0: 아,
1: 반가웠습니다.
0: 오정님, 앞으로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인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재희님, 정태웅 선생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봤는데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약간 베토벤 머리에 전혀 다른 얼굴 모습으로 여기고 있었나 봐요. 오늘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안경 때문인지 동주 영화의 송몽규 선생님과 비슷한 모습이네요. 앞으로는 보라로 종종 봐야겠네요. 오페라 이야기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앞으로 송명규 선생님으로 부르겠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베토벤 머리는 평생 하지 않겠습니다.
0: 자, 다시 리골레토로 돌아오겠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다시 이제 리골레토로 우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 이첫 번째 들었던 예,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이 목소리가 솔직히 우리가 스토리를 알면서 이제 더 깊이 보겠지만 이 만토바한테 이렇게 설득이 당하는 주세페 디 스테파노의 목소리였지 않았나 또 생각해 봅니다. 자, 만토바 공작 곁엔 궁정광대 리골레토가 있죠.
1: 네, 공작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이 광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웬 광대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 궁정에서 이 리골레토가 했던 역할은 만토바 공작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는 웃겨주기도 하는데 사실 제가 이 오페라에서 가장 싫어하는 설정이 사실은 이건 것 같거든요.
0: 왜요?
1: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역사적 고증이 들어가 있는 것이겠지만 이 만토바 공작을 웃겨주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하면서 흉내도 내고 그러면서 타인을 약간 희생 제물로 삼아서 웃겨주는 거죠.
0: 태영 선생님이 딱 싫어하는 유...

0: 유형 아닙니까?
1: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유형이거든요. 제가 너무 이렇게 거칠게 이야기해서 죄송하지만 전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예, 네. 그런데 사실은 방탕한 생활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은 수많은 여성들을 만토바 공작에게 데려오는 역할까지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사실 공작에게는 되게 중요한 역할이자 공작의 눈을 가리는 간신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때 그런데 몬테론의 백작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0: 네.
1: 이 만토바 공작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냐하면 이 몬테론의 공작 백작의 딸도 이 만토바 공작에게 농락을 당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리골레토가 왜 축제 분위기를 망치냐 하면서 귀족인 몬테로네를 조롱합니다. 이 몬테로네는 공작에게 뿐만 아니라 공작의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이 리골레토에게도 저주를 퍼붓는데요. 하지만 이 몬테로네는 힘없이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몬테로네가 내린 이 저주, 이태리어로 라 말레디지오네라는 말이 이 오페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 사실은 리골레토라는 그 오페라 제목 전에 베르디가 처음 생각했던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주가 시작되는 거죠.
0: 여기서 흥미롭게 좀 봐야 되는 게 리골레토의 신분이 결코 귀족이나 백작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이 광대는 사실 천민입니다.
0: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왕 옆에, 공작 옆에 붙어서 귀족을 한마디로 욕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 예. 공작을 등에 업고 다른 예. 귀족들을 욕하게 하죠.
0: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재미있게 보셔야 되는데 공작과 리골레토에게 저주를 퍼붓고 끌려가는 백작. 몬테로네 백작은 이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1: 네, 이 몬테로네는 자신의 딸이 만토바 공작에 의해서 희생된 것에 분노해서 이 궁정에 나타난 아버지잖아요.
0: 네.
1: 그런데 리골레토도 사실은 같은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광대의 위치에서 오히려 조롱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문제는 리골레토 자신 역시 세상 누구보다도 딸을 거의 집에 가둬두고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할 만큼 걱정을 하는 아버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몬테로네와 리골레토는 사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동일한 고통을 서로 다른 시점에서 경험하는 두 아버지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몬테로네는 이미 딸을 잃은 아버지고 리골레토는 앞으로 딸을 잃게 될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리골레토는 타인의 딸이 희생된 상황을 조롱하지만 사실 이 오페라의 끝에서 그 자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바로 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굉장히 처음부터 많은 복선이 깔려있고 생각할 거리를 주는 오페라라고 생각합니다.
0: 리골레토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 이미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많은 걸 주기 때문에 뒤가 시시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지만 뒤는 점점점
1: 더
0: 거대해지지 않습니까?
1: 거대해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골레토가 그 공작에게 남들을 욕하면서 살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사실 즐기는 인간이 그 마지막에는 자신이 그 고통을 똑같이 돌려받을 것을 막 걱정하면서 그게 클라이막스로 막 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몬테로네가 저주의 말을 할 때 리골레토가 좀 움찔했던 그 이유도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골레토, 그는 딸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숨기며 살아왔죠.
1: 네, 모두에게 숨겼어요. 왜냐하면 일단 공작이 만토바 공작이 너무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공작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궁에서는 이 리골레토가 광대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만 집에만 돌아오면 이제 금지옥엽 자신의 딸을 뭐 아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조반나라는 유모를 집에 들여서 딸을 키우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일요일에만 교회를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 네. 자, 몬테로네의 저주를 듣게 된 리골레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죠.
1: 네, 스파라 푸칠레라는 살인 청부업자를 만나게 됩니다.
0: 네.
1: 스스로 돈을 받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리골레토는 자신과 암살자의 삶이 묘하게 닮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이 여성들을 희롱하는 일에 적극 가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공작의 행동을 부추기고 막 타인들을 조롱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리골레토가 아리아를 하나 부르게 되는데요. 아, 우리 둘은 서로 같구나. 나는 혀로, 너는 칼로. 사람들을 죽이고 힘들게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리골레토가 말로 사람을 공격한다면 스파라 푸칠리는 칼로 사람을 죽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두 인물 모두 사실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리골레토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침하면서 또 리골레토가 아,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광대인가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내면적인 곡입니다.
0: 이 만남도 참 철학적입니다. 앞에 만났던 몬테르네는 같은 아버지 입장, 그리고 스파라푸칠레와 리골레토의 만남은 같은 어떻게 보면 좀 악한 일을 행하는데
1: 그렇죠.
0: 이 행위가 다른
1: 그럼요.
0: 그런 공통점을 찾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면서 이 리골레토도 자신을 사실 돌아보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죠.
0: 자, 여기서 리골레토의 아리아 듣고 오겠습니다. 파리시아모. 우리는 둘다 똑같다. 바리톤 피에로 컴폴론기,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스요데 베안스 아르테소 케스렌지로 들려드립니다.

scellerato mi faceste voi. Rabbia, questa di forma.

0: 리골레토 아리아, 파리시아모, 우리는 둘 다 똑같다. 바리톤, 비에로, 캄펄론기, 움베르투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시오 데 베아스 아르테스 오케스트렌지로 감상하셨습니다.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오페라 코치 정태양과 함께 베르디의 리골레토 만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문자 샵 1045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리골레토는 궁정에서는 독설을 퍼붓는 광대였지만 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리골레토의 이러한 이중성은 음악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나죠?
1: 네, 이 궁정에서의 리골레토는 공격적이고 냉소적이고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죠. 리골레토는 자신이 권력자가 아니면서도 권력자의 언어를 대신 수행하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질다, 자신의 딸과 함께 있을 때의 음악적 언어는요, 급격하게 달라집니다. 선율이 유연해지고 또 서정적이고요. 그리고 궁정에서의 날카로운 언어들 대신에 딸을 향한 애정과 불안이 전면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페라에도 잘 녹아져 있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 사실 리골레토는 신체적인 기형이 있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가 굉장히 많이 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도덕적이고 정서적인 이중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궁정에서는 다른 사람의 딸이 희생되는 것을 조롱하지만 집에서는 자신의 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존재죠.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던 이 몬테로노의 저주는 바로 이두 개의 세계가 서로 분리될 수 없음을 선언한다는 생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리골레토가 궁정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방조했던 그 폭력의 구조를 가정에서 이제 고스란히 경험하게 됩니다.
0: 그렇군요. 이 베르디 작품에서 부성애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를 베르디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도 찾는다라고 하던데요.
1: 저 많이 생각을 해본 것이 과연 무조건 옳은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특히 이번에 와그너 작품 하면서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 생각은 조금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항상 이게 한 사람은 꼭 어떤 사생활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르디의 삶에서 가족의 상실이라는 이 사건이 이 매우 이른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과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 베르디가 첫 번째 아내 마르게리타 바레찌 사이에서 얻은 두 자녀를 모두 어린아이에 잃었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르디는 젊은 시절에 아내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 두 자녀를 잃는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리골레토 안에서 질다의 죽음으로 직접적으로 대입됐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 뭐 변을 남겨놓은 건 아니지만요. 이후의 오페라에서 베르디는 계속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서도 좀 리골레토 최근에 제주도에서
1: 네, 이야기 들었어요.
0: 고승현 선생님이 또
1: 네.
0: 리골레토를 하시고 또 대전에서 좀 리골레토 하는 거 알고
1: 네,
0: 있습니다.
1: 알고 있어요.
0: 대전 예당에서 그때는
1: 네.
0: 바리톤 이치훈.
1: 이치훈 씨랑 저 같이 리사이틀 예정돼 있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저는 이제 저도 리골레토를 했던 바리톤으로서
1: 네.
0: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리골레토는 일적으로서 봤을 때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계급이 우리나라로 치면 천민 계급인데 광대인데 자기 일로서 어떻게 보면은 공작을 등에 업고 귀족을 공격해야 한다라는 것이 전 엄청난 스트레스를 솔직히 일로써 받을 것 같아요. 리골레토 입장에서 보면.
1: 그렇죠. 뭐
0: 왜냐하면 다들 리골레토를 나쁜 사람을 취급하는데
1: 그렇죠.
0: 리골레토를 했던 사람으로 보면은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공작한테 결국 저주도 받잖아요.
1: 그렇죠.
0: 그리고

0: 사람들이 제가 그 리골레토가 광대고 곱추잖아요. 또
1: 네.
0: 몸도 기형이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딸이 있다고 상상했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다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뭐냐면 그것도 리골레토 스트레스예요. 자신 외모 컴플렉스도 분명히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1: 모든
0: 거의
1: 컴플렉스 덩어리가
0: 다
1: 있는
0: 있죠.
1: 거죠.
0: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자신을 대입시킬 수밖에 없는데 베르디가 결국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리골레토를 투영시켰다면 저는 아, 이 젊은 바리톤들이 리골레토를 할때 저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럼 결국 목으로 오게 되거든요.
1: 건강으로 온다.
0: 예. 그러니까
1: 네.
0: 어떻게 보면은 리골레토는 솔직히 50대 중반 이후부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1: 아버지로서
0: 그렇죠,
1: 경험과
0: 그렇죠. 그런
1: 비슷하다.
0: 경험과
1: 네.
0: 그런 희로애락을 충분히 겪은 상태에서의 리골레토와 내가 뭔가 이 오페라를 통해서 나 소리 잘 낸다고 뛰려고 하는 리골레토는 조금
1: 사실,
0: 위험할
1: 그러니까
0: 수
1: 이게
0: 있죠.
1: 한 아티스트에게 이 음악과 대본이 열려가는 과정을
0: 그렇죠.
1: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1: 네.
0: 그래서 또
1: 네,
0: 코치시니까.
1: 감명 깊습니다. 그 내용이.
0: 자, 안타깝게도 베르디 작품 속 아버지들은 자녀를 완전히 보호하지는 못합니다.
1: 네, 결국에 자신의 복수 계획 때문에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제르몽, 그러니까 라트라비아타 속에서 제르몽은요, 비올레타와 알프레도의 관계에 개입하면서 뭐 문제를 사실 일으키죠. 그리고 시몬 보카네그라 또한 잃어버린 딸을 되찾지만 정치적 세계 때문에 화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베르디가 반복적으로 탐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부성애라기보다 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인간의 무력함까지 이제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네. 다시 오페라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중창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1: 네, 리골레토가 집에 들어온 뒤에 질다가 달려 나와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장면입니다.
0: 아.
1: 불과 몇분 전까지만 해도 냉소적인 얼굴로 있었던 이 광대가 딸 앞에 서는 순간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0: 아, 참. 가슴이 찡합니다. 들어볼까요? 리골레토와 질다의 이중창입니다. 필리 아미오 파드레, 내 딸아 아버지.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바리톤 피에로 캄폴론기,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시오 데 베아스 아르테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리골레또와 질다의 이중창, 필리아미오 파드레, 소프라노 마리아 클라스, 바리톤 피에르 캄폴론기,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시오 데 베아스 아르테스 오케스트라로 감상하셨습니다. 아이다 7723 쓰시는 분, 우와, 칼라스 보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칼라스 이름 하나로만 그냥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1: 네. 너무 간절하게 부르시죠,
0: 예,
1: 진짜.
0: 근데 좀 무섭기도 해요. 칼라스의
1: 딸이
0: 지휘자.
1: 좀 강한가요?
0: 아, 예, 어지간한 아빠 아니면 감당이 안 되는 칼라스 느낌도 살짝 납니다.
1: 네.
0: 옹이누큐님, 슬프고 회한이 밀려오고 아버지가 딸에게 용서를 비는 것 같아요. 딸은 아빠를 위로하고요.
1: 진짜 용서는 이 오페라의 뒤편에서 이제 정말 막 눈물겨운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장면에서는 말하자면 처음에는 이제 일상적인 아버지와 이 딸로 시작해서 이제 점점 비극이 예고되는 스토리로 전개가 될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리골레토는 딸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머니는 누구인지조차 속 시원히 이야기해주지
1: 맞아요.
0: 않는데요. 질다는 그런 아버지가 자신을 지나치게 보호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1: 이 리골레또가 외부 세계를 철저하게 차단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늘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유일하게 외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교회 갈 때뿐인데 그때도 조심해라. 내가 없는 동안에는 절대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0: 왜 그렇게 과잉보호를 하는 겁니까?
1: 그러니까 궁정에서 이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위험한 세계를 만드는데 가장 일조하고 있는 사람이 본인이잖아요. 제가,
0: 너무 리골레토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1: 진짜 너무 싫어했나요? 하지만, 이제, 리골레토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 세상과 딸을 철저히 격려하고 있는 거죠.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이 그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에 대해서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는
1: 너무
0: 거죠.
1: 잘 알았어요. 네.
0: 하지만 그 과도한 보호가 역설적으로 질다를 더욱더 위험한 상황에 내몰리게 하지 않습니까?
1: 사실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자식들이 있을까요? 저도 뭐 기어이 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이 질다가 공작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바깥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이 리골레또가 딸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0: 맞췄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다른 위험으로부터 이제 제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골레토의 이 실패가 사랑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올바른 방법, 그 시대에 이제 적합했던 방법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리골레토라는 아버지의 사랑은 진실하지만 질다의 자유로운 판단을 제한하게 되죠.
1: 자, 리골레토는 질다에게 집에서 나와 절대 외출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다시 집을 나서는데 지금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0: 네, 질다가 유모 조반나에게 자신이 최근에 교회에서 만난 한 젊은 남자를 사랑하게 됐다고 털어놓습니다.
1: 네.
0: 그때 바로 그 남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바로 만토바 공작입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죠. 공작이 사실 신분을 속이고 자신을 가난한 학생 괄티에르 말데라는 사람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질다에게 접근을 한 거죠. 이 질다가 교회에서 공작을 만났고요. 그리고 공작이 질다를 따라서 집까지 쫓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1: 아하.
0: 그런데 이 질다는 신분이 낮은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가난한 학생이라서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작은 이런 질다의 마음을 이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순간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고요. 공작은 급히 떠납니다. 이 질다는 혼자 남아서 그 남자, 그러니까 방금 만났던 이 남자의 이름을 되뇌이며 자신의 감정을 음미합니다.
1: 아, 질다가 반복해서 부르는 건 공작의 진짜 이름이 아닌 가짜 이름 아닙니까?
0: 네, 그래서 사실 만토바 공작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가짜 이름인 괄티에르 말데 하면서 이제 이름을 부릅니다. 이 질다는 공작이 만들어낸 거짓 정체성을 사랑하게 되고 있는 건데요.
1: 네.
0: 이 질다에게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까로 노메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스러운 이름, 소중한 이름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미 그 남자에게 푹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질다가 사랑이라는 감정을 발견하고 그 감정 속에서 혼자 행복해하는 장면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1: 아, 예. 갑자기 예전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떠오르는데 그 소프라노가 리골레토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아리아가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
0: 어려워요. 네.
1: 그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0: 네. 굉장히 그리움의 정서도 많이 담겨 있어야 되고, 예. 뒷부분에서는 굉장히 테크니컬한 섹션이 이어지거든요.
1: 또 이 뭐랄까, 이 그야말로 까로노멜을 부를 때는 그 순수한
0: 네.
1: 여성으로서의 그 괄테르 말데를 부르는 그 모습도 그렇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0: 깨끗한 이 음정과 예. 더불어서 예. 그리고 뒤에서는 또 뭐랄까 이 마냥 소녀가 아니라 정말 사랑을 시작하는 한 여인으로서의 모습까지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너무나도 아름다운 아리아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더욱더 비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질다의 아리아는 오늘 끝곡으로 여러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05님 설명을 듣고 들으니 더 깊이 공감됩니다. 복합적인 감정으로 감동입니다. 하승성님, 그 물고기만 잡아주지 말고 낚시라는 방법을 알려줬어야 하는데 안타깝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질다가 첫사랑의 행복을 만끽하는 순간 오래가지 않죠?
0: 네, 집 밖에서는 아까 전에 시끄러웠던 이유가요. 끔찍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궁정의 신하들이 질다가 리골레토가 숨겨놓은 딸이라는 것을 숨겨놓은 정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납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막 밖에서 약간 소동이 난 거죠.
1: 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마무리가 됩니까?
0: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서
1: 네.
0: 비극으로 치달을 텐데 어떤 방식으로 가서 결국 어떤 결말을 맺게 되는지는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 끊는 타이밍도 베르디가 대단한 것 같아요.
0: 그게 여러분 그냥 제가 이 리골레토라는 작품 저도 한 주 동안 다시 생각을 하면서 느꼈던 네. 것은 그냥 스펙타클한 이야기 그리고 당시에 인기가 있었던 어떤 작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도 막 유명한 오페라가 아니라 사실은 이 인물들의 입체적인 면을 살펴보시면 지금의 우리와 그리고 당시의 사회상과 이게 굉장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명작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은가 그것을 위대한 음악과 함께 즐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네, 이은희님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본 리골레토 정태웅 선생님 이야기

0: 이로 다시 들으니 기억이 생생하고 더 재밌네요. 보내주셨습니다. 이윤숙님, 여자의 마음 노래로만 알던 리골레토. 태양사님의 설명 속에서 삶의 양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음 공연 기회가 오면 꼭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공했습니다.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공연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가 가장 반갑고, 최근에 제주도였고, 곧또 대전에서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0: 예, 여러분 꼭 리골레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기다리겠습니다. 한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1: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오페라 코치 정태현과 함께 베르디 리골레토 전반부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 ㄴ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 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 오브 솔라스 CD, 바리톤 ㄴ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0: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조재혁 음반 발매 기념 리사이틀 모차르트 에센셜, 예술의 전당 IBK 기념원의 챔버홀, 9월 11일 금요일 공연입니다. 내일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이기도 한데요.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을 무대 위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함시니카 심포니성 마스터즈 시리즈 다섯 번째 공연 전람의 그림은 9월 12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홀에서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악파를 대표하는 무소록스키의 작품과 이를 프랑스 인상주의 작곡가 모리스 라벨이 관현악으로 재해석한 곡들을 교차해 선보입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오늘 끝곡입니다. 베르디 리골레토 1막 중 질다이아리아 꽐떼르 말데 사랑스런 그 이름.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 움베르토 무냐이가 지휘하는 팔라시오 데 베아스 아르테스 오케스트라로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클래식에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2: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귀르스 수용소에서 가장 다작한 예술가 중 한 명은 릴리 앙드리웨이였다. 그녀는 100여 점의 섬세한 연필 소묘로 수용소 생활에 고스란히 담아냈다. 앙드리웨이는 스케치북을 들고 수용소를 누비고 다니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자세, 일, 대화, 지친 육신을 포착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스케치한 것은 바로 독서 중인 여성이다. 나는 어쩌면 그 여자가 조르주 심농을 읽고 있는 한나 아렌트인지도 모른다고 자주 상상했다.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솔레 히메네스의 마 솔리튜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람인에서 펴낸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성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그 생각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펼쳐 나갔는지 그 궤적을 좀 직접 두 발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정말 이 저자가 이 한나 아렌트의 그 생애 마지막 여정까지도 직접 두 발로 찾아가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르스 수용소에서의 기억인데 그 수용소 안에서 그 다른 예술가가 릴리 앙드리웨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그 스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케치 안에 독서하는 여성의 그 그림이 있는데 어쩌면 그 그림 속에 그 여성이 그 시기에 한나 아렌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책에는 그 그림 이미지도 같이 스케치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 보면서 약간 좀 쿵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 책을 마치 정말 생명줄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그한 사람의 모습을 딱 그림으로 기록을 했던 또 심리 무엇이며 또그 책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은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절절한 그 독서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제 모습이 지금 스튜디오 모습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제 뒤로 마치 빨래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 빨래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우리 북카페 벽면이 지금 카페인분들이 보내주신 그 예쁜 엽서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엽서가 오늘도 한 10장 정도 왔어요. 그래서 훅 들고 왔는데 여기 뒤에 지금 하나하나 걸고 있어요. 다건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도착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도착. 뭐 하루 만에 오기도 하니까요. 빠르게 보내면 그렇게 해서 예쁜 엽서 공모전 그 안내 규격 등등이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박영리님, 드디어 오늘 엽서 보내러 우체국에 갑니다. 네, 응원합니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최현선님, 어제 색연필을 잡아볼까요? 어쩔까요? 하고 계셨던 현선님 기억납니다. 드디어 색연필 내려놓고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하셨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예쁨에는 한참 미달이지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19절 떠올리면, 너무 좋아서 혼자 설렘설렘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박준성 님도 오늘 엽서 보냈어요. 하셨고요. 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사랑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김경희님, 딸, 지금 둘째 딸인 거예요. 예, 둘째 딸, 우리 하랑이, 사랑하는 딸 하랑이의 23번째 생일, 반말 축하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길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사랑하는 하랑 공주 하시면서, 방학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인턴도 하고 랩실도 나가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빛나는 청춘을 엄마가 항상 응원해.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함께 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는 요 메시지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반말 축하 신청해 주셨는데 하랑아, 엄마 얘기 들었지? 야, 이것도 내가 지금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연이 긴데 북카페 홈페이지에 전문이 있다. 들어가서 꼭 엄마의 사연을 보길 바란다. 하랑아, 이 사연, 이 사랑 너무너무 넘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하랑아, 생일 진짜 축하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23번째 생일 그리고 앞으로 또 보낼 하루하루도 다 빛났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주환님,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박주환님과 박주환님 따님이 함께 각각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 따님은 박채연님. 자, 일단 박주환님 남편분이십니다. 우리 카페인 기은님의 남편분이세요. 8월 11일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기은이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진짜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전달해 드릴게요. 고은 작가님의 오랜 팬이라고 아내분이요. 그래서 작년 생일에 스스로 이 기은님이 북카페에 사연을 보내서 생일 축하 받고 싶다 용기를 해서 신청했고, 제가 또 반말 축하했고요. 동갑이었습니다. 저와 기은님이. 그래서 그 방송을 박주환님이 한참 뒤에야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직접 사연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순간 괜히 마음 한편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 그리고 따님 이렇게 둘다 지금 남편과 딸이 다 모두 총출동해서 지금 북카페 홈페이지에 사연을 각각 남기고 신청곡도 각각 남겨주셨어요. 기은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가족만 이제 챙기지 말고 너 자신도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만큼은 집안일도 가족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너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랑하는 딸이 남겨준 이 사연도 살짝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윤고은 작가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꼬마 카페인인데요. 채연이에요. 저희 엄마 생신 잊지 못할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저희 엄마가 이 북카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작가님과 동갑이시니 마음껏 기은아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의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은아, 지난해에는 직접 본인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또그 방송을 듣고도 식구들이 이렇게 또 각각 목소리 내서 신청을 해줬어. 아, 진짜 이 방송 조금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은아, 그렇다고 너무 엉엉 울지 마.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 즐겨도 좋고. 아, 이 사랑 너무 느껴진다. 기은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신 곡, 한 곡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그리고 또 따님이 신청한 곡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두 곡입니다. 듣고 가시죠.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보라 나가는 동안에 이 보라의 그 화면 보셨어요?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보라에 띄워지는 우리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어제 제가 화면을 무심코 보다가 그 이미지 속에 그 인물이 예, 저죠? 저 제가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제가 너무 흠칫 놀란 거예요. 어제 보다가 뭐지? 내가 지금 너무 과로했나라는 생각을 멈춰 있는 그림 속에 그 인물이 왜 고개를 카탁카탁하지라고 어제 너무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약간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동영상처럼 그림 속에 이 북카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다람쥐가 지금 책상 위로 막 휙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화면 이미지도 함께 즐겨 주셔도 좋고요. 우리 반디 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할 사항이 조금 많은데, 일단 좋은 소식 전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받게 됐습니다. 너무 황송한 거예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와, 이거 너무 거대한 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사연도 다 이제 거기 더해지는 거고요. 우리 북카페에 그 흐르는 그 따스한 공기를 일궈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감사했습니다. 기쁜 소식 함께 전할게요. 그러니까 카페인 분들은 지금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받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또 맞는 품격을 원래 품격이 있지만 그런 사연들을 더 뭔가 기대하는 느낌으로 사연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카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뭔가를 이렇게 막 주섬주섬 들고 있는데 우리 21분 카페인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들 서로 알던 사이 아니었고요. 북카페에서 알게 된 청취자 관계였는데 우리 또 힘을 모아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곧올 8월 26일 7주년을 기념하면서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선물을 열어보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필통하고 막 잔뜩 들어 있어서 지금도 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근데 그중

중에서 일단 이 파우치 스탠딩 파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라고 너무나 예쁜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이게 뭐 스탠딩 이 자석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안에 필통처럼 파우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필통. 필통이 일단은 120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필입니다. 네, 이건 카페인 굿즈 속 연필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연필이 6자루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뽑아볼게요. 쓱 봤더니 여기에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연필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 샤인 로코코도 있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도 있고 예쁜 연필 6자루도 120세트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하승성님이 따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포토카드도 120장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우리 북카페 키링, 북카페 키링도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작품 선정해서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모든 거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께도 나눠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 엽서 이벤트 끝나기 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 21분 명단은 제가 언젠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 카페인 굿즈 보내주신 마음 살짝 전달하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생일 축하 사연 듣고, 기은님 엉엉 울고 계신다고 감동받아서, 우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은님. 살짝만. 그러나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만 즐겨주시고요.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미정의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는 나름 사내 복지 차원의 정책인데요. 미정은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군가와 억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겹기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자꾸만 어디든 가입을 하라고 권합니다. 미정과 비슷하게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태훈과 상민도 같은 이유로 불려다닙니다. 행복지원센터에 불려간 세 사람은 일단 면피용으로 해방클럽이란 동호회를 만들어내는데요. 만들고 보니 제법 그럴듯합니다. 미정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진짜로 해보자고 합니다. 해방이란 걸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뚫고 나가고 싶다고요. 그들은 우선 각자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보기로 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해방클럽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상민이 적어낸 해방의 목표는 내 템포대로였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시계를 보며 종종거리고 있었다는 걸.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은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고 그래서 늘 쫓기는 기분에 갇혀있는 걸 알아채고 나서야 늘 조금은 불안하고 그래서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제속도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되죠.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나만의 템포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그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템포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대체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속도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내 속도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더라도 나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시간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잠시 멈춤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자신만의 속도로 살기 위해 드라마 속 상민이 정한 수칙들은 이런 겁니다. 시계 보지 않기.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일할 만큼 했으면 쉬기. 자고 싶으면 자기. 잘 만큼 잤으면 일어나기. 필독 써 재미없으면 읽지 않기.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스웨이의 위싱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우리 곳곳에 정말 좀 풀어주고 싶은 것들, 노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만듭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갇혀있던 데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시길 권하고요.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김지희님, 나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수상한 라디오 청취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네, 북카페의 수상 소식 공유하는 거, 우리 카페인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뿌듯합니다. 바른 방송 언어 앞으로도 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그리고, 특히 이 무리하는 시인들 이 시간으로 우리가 제출해서 그것을 받게 된 거거든요. 요 무리하는 시인들의 그참 무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대한 발음 방송 언어를 그 흐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거 절묘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잠시 후 시인분들 오시면 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은영님은 북카페에 처음 문자 남겨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고은님이 예쁜 목소리로 축하해 주시면 기운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은영님 반가워요. 이렇게 북카페 처음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처음 문자를 남기시는 거죠. 생일 축하 요 신청으로 첫 문자 남기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자주 문자 사연 주고받도록 하죠. 생일 진짜 축하하고요. 오늘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 원래 신청하면 반말 축하 해드리긴 하는데 이 반말 축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은영아 축하해 이렇게 살짝 얹어봅니다. 박윤영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 북카페 7주년 축하 엽서도 보내서 뿌듯해요. 고은님 반말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윤영아 반말 축하 가야지. 아, 오늘도 아침에 축하 엽서도 보냈어? 너무 바쁘게 보낸 거 아니야? 생일, 그렇지만 잊지 못할 생일, 이 좋은 엽서를 발송하는 기쁨까지 함께 누렸으니까 잘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윤영이 건강하고 북카페에서 오래오래 보자. 축하해. 아,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선곡표를 미리 또 보시는, 아, 진짜 찐 카페인님 생활을 하시는 분. 아, 오늘 선곡표 보니까 시 코너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시 코너가 기대된다. 오늘 선곡표 살짝 보시면서 가시죠. 우리가 정말 많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으로 특히 그렇죠. 90년대입니다. 네, 오늘 선곡하느라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틀고 싶은 음악이 많아서, 네,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담아서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로 넘어갈게요. Kings of Convenience의 Freedom and Its Owner 들으면서 넘어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상혁 시인님, 잠깐 헤드폰 끼기 전에 이 머리 스타일이
0: 드라이를 잘못했습니다.
1: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0: 아니 그 원래 그 온도를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뜨거운 걸로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1: 가운데가 그래서 조스처럼. 네.
0: 이러면 안 되는데.
1: 너무 귀여워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네. 보라로 상혁 시인님 그 헤어스타일 부분 좀 길게 잡아주실 네, 수
0: 제가
1: 있는지.
0: 네,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얼른 헤드셋을 써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의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0: 네,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1: 잘 어울리죠.
2: 네, 잘 어울립니다.
1: 좋습니다. 진수정님이,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 요 걸로 우리가 또 이제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왕 특별상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진수정님이 무리했는데 바른말 방송상 수상한 거 뭔가 언밸런스한 것이 더 멋지다고 너무 반갑고 우리 서로 축하해요 하셨고요. 김미양님도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수상 소감을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수상 소감이랄지 아니면은 그 바른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인분들 생각을 들어볼까요?
2: 저희가 특별히 바른 언어를 골라서 사용했던 것 같지는 않고요. 가장 자연스럽게 말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시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전달이 되었어요.
1: 아, 정말 바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뭐 몇 개의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쓴 게 아닌데도
2: 네.
1: 시를 우리가 말하고 듣고 소개하고 읽고하는 네. 그 마음 자체를 네. 바른 언어로 받아들여줬다.
2: 너무 바른 거죠.
0: 네.
1: 그렇죠.
0: 저는 너무 100% 동의하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제가 좀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네. 윤고은 북카페 자체가 여러 상을 받아왔잖아요.
1: 네.
0: 그때는 기쁘긴 했지만 이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1: 아. 네.
0: 근데 콕 집어서 네. 화요일이 받으니까 일어날 뻔했어요. 밖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제했습니다.
1: 아, 일어나셔도 돼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그 지금 아기 상어 같다고 김인혜 님이 이 상혁 씨님 지금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시니까 더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아기 상어 캐릭터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 우리 시를 얘기하는 마음이 바른 언어와 맞다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특히 이제 90년대로. 네. 뛰어드셔서 챙겨 오셨단 말이죠. 어떠셨어요?
0: 네, 90년대는 정말로 코앞이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연 시인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 소개하거나
1: 네.
0: 다른 말을 할까봐 혹시 틀린 말을 할까봐 조금 네. 신경을 쓰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소연 시인님은요?
2: 저는
1: 90년대 내 시대다. 네. 신인으로 딱 등장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90년대. 네,
2: 가장 20대 젊은 시인으로 등장했을 때고 상혁 시인님이 골라주신 작품들도 저의 강력한 후보에 있었었기 때문에
1: 네.
2: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역시 90년대 시들부터 느껴지는 그 묘한 자유로움, 해방감 이런 게 좀... 저 그때 당시 시대를 다시 네. 경험하게 했어요.
1: 좋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골라오신 작품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상혁 시인이 골라오셨죠?
0: 네. 이선영 시인이 1992년에는 오 가엾은 비눗값들에서 표제작 오 가엾은 비눗값들을 가져왔는데요. 비눗값이 느끼는 슬픔, 비누에 대해서 느끼는 어떤 감정을 좀 상상해서 쓴 시니까요.
1: 네.
0: 들어보시면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1: 네, 낭독 듣고 갈게요.
0: 오 가엾은 비눗값들 이선영.

비눗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을 볼 때면 지금 그 비눗값이 느끼고 있을 슬픔을 알 것 같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부분의 새 비눗값들에 처음 얹혀지는 비누는 탄탄한 비누여서 보기에 따라서는 비누가 비눗값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비눗값의 숨통을 누르고 앉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마치 몸에 잘 맞는 아내를 얻은 듯 그때 비눗값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가. 그러나 무사람에 손때가 묻고 물만 닿아도 녹아나는 비눗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은 얼마나 비눗값을 놀라게 하고 실망에 빠지게 했을 것인가. 나날이 작아지는 비누들,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오 가엾은 비눗값들이여, 그대들은 비누에 대해 얼마나 순진한 기대와 어리석은 집념을 품고 있었던가. 한 개의 비누만을 담았던 비눗값이란 이 세상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러 젊거나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망가지는 비눗값은 유감스럽지만 흙 속 깊이 버려지곤 한다. 경험이 많은 비눗값들이여, 온갖 비누칠에 달아 빠지고 몸을 더럽힌, 그럼에도 오래 건재하는 비눗값들이여, 그때쯤이면 평안할 수 있는 건지.

0: 015B가 부른 슬픈 인연 띄워드렸습니다. 이선영 시인의 오 가엾은 비눗값들에 수록된 시, 오 가엾은 비눗값들 만났고요. 문학동네 포에지 시리즈입니다. 015B 음악이 나오네요. 이 상혁 시인님이 혹시
1: 아, 그렇나요?
0: 신청하신 건 아니지만 통한
1: 네,
0: 건가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들으시면서 지금 김설미 님이, 아, 비누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누로 손 씻을 때마다 이시 생각날 듯해요. 너 비누값 누르고
1: 누르고
0: 있니?
1: 있니?
0: 이렇게.
1: 네, 처음에 보면은 진짜 비누값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마음도 뿌듯해요. 처음에 딱 새로 깐 비누를
0: 어,
1: 비누값에다
0: 맞아요.
1: 딱 넣어놓으면 그 비누가 통통하잖아요. 단단하고.
0: 아.
1: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세수도 자주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나중에 그게 물좀 묻고, 뭐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면,
0: 네.
1: 마음이 안 좋고, 버리고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0: 어,
1: 근데,
0: 네.
1: 비누값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쓴시 같아요.
0: 어떠셨어요? 이 소연 시인님은 이시
1: 네.
0: 어떻게 보셨는지?
2: 저는 이 이선영 시인하고 같이 동인 활동을 한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친근한 시집이고 저도 잠깐 잊고 지냈는데
0: 네.
2: 이렇게 상혁 시인이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이선영 시인이 오 가엾은 비눗값들이라는 이 시집을 냈을 때 많이 센세이션했었어요. 90년대가 우리 문학이 일상성을 회복하고 일상성을
0: 네.
2: 문학에 붙이는 아마 한국 문학사에서 첫 시기였을 거예요.
0: 그쵸, 맞아요.
2: 그중에서 가장 그 일상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로 다뤄온 시인이 이선영 시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누에 대한 시는 시인들이 써도 비누값에 대한 시는 쓴 적이 없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러네요.
0: 진짜.
2: 비누값. 예. 그러니까 눈길이 안, 덜 가는 것 중에서도 더덜 가는 것 그런 걸 귀신같이 찾아서 이제 시로 썼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이첫 줄부터 지금 비눗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이라는
1: 네,
0: 표현 나오잖아요.
1: 맞아요.
0: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비누들이 나날이 풀어지는 작아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이런 표현도
1: 네,
0: 나오고.
1: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비눗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적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 이런 부분 있잖아요.
0: 그니까요.
1: 그러니까 처음에 비누를 딱 만지거나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너무 단단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금세 이걸 풀어지는 걸 보고 비눗값이 느끼는 어떤 느낌? 이걸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비누를 우리가 허약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1: 그러니까.
0: 적도
2: 그쵸,
0: 없는데,
2: 네.
0: 비누값 얘기를 하려니까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1: 네. 그리고 이 비누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각자마다 너무너무 다른 해석이 가능한 시여서 더 재밌었습니다.
0: 상혁 씨님은 무엇으로 보셨나요?
1: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청춘? 열정? 이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0: 아, 열정.
1: 네. 금세 흐물흐물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풀어져 버린 어떤 것들.
0: 소연 씨님은요?
2: 저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읽어도 되는 낱말을 볼 때마다 일단 시라는 낱말을 넣어봐요.
0: 일단 시.
2: 그러면 거의 너무 귀신 같은 말처럼 변하더라고요. 이 시도 그랬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 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잖아요.
2: 예, 그쵸.
0: 시의 케이스, 시의 몸통, 몸체, 형체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어떨까? 시인인가? 그럼 그 존재가? 여기서 비눗
2: 시집이 아닐까요?
0: 시집이다.
1: 저는 근데 이거 오늘 하면서 또 방송에 가져와서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그냥 제가 시집을 가져오면 한 30년 전 일인데도 이 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시집이 그런 분위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소연 시인님이 말을 해주니까, 아, 그게 이런 분위기에서 환영받았겠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0: 맞아요. 재밌어요. 지금 김신타 님도, 우리 삶을 떠올리시는

0: 셨다고 비누가 비누값이라는
1: 그쵸,
0: 얘기를
1: 네.
0: 하셨고요. 지금 6구하고 쓰시는 카페이님, 015B 슬픈 인연 전주가 나오는 순간 아까 굉장히 뭉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20대를 90년대에 보냈던 그때 내가 소환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음악 들으시면서 또 어떤 시대를 소환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컴백홈 들으면서 1995년 곡입니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2: 난 입으로 하는데.
1: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2: All in one
1: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90년대에 나왔던 작품들 위주로 이제 작품을 꾸려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또 덩달아 90년대 음악까지 지금 함께 즐기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 부르게 된다고 하승성님이 이게 내가 이 노래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도 내 입에 착착 붙는 거 이건 진짜 몸으로 들었던 음악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 공유로비 음악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온 셈이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은 상을 받았다기에 문자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카페를 들으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빙글에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잘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최유하님, 진수정님 다 지금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네,
1: 20대가 그리우시다고
0: 맞아요. 음악 덕분에 또 네, 네. 그리고 시는 저에게도 저도 90년대 시는 그래도 90년대에는 제가 2000년대 정도부터 시를 읽었구나. 90년대 시 근데 너무 생소한 시들이 많아서 네, 네. 재밌어요 네. 지금 그래도 네.
2: 그래도 가까운 편이어서 이제 우리가 숨겨진 시인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렇죠. 게 목표였으니까
0: 맞아요.
2: 네, 숨겨진 시인이 되게 많았고요. 그 숨겨진 시인들을 진짜 가깝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시 지금하고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시들을 고르는 그 재미가 네. 또 있게 되더라고요.
0: 자, 앞서 지금 비누값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님 인생 얹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2: 네, 허순위 시인이라고 지금은 정말 거의 시인들에게서 잊혀진 그런 시인에 속하는데요. 시집이 딱 한 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더 출간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0: 네.
2: 그 말라가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92년도에 출간이 되고 또 신문이나 문예지들이 앞다투어 다룰 정도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였어요.
0: 네.
2: 그 여성 시인이고 그 가족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를 다루는 태도가 너무 독특해서
0: 네.
2: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시를 반기고 그 부분을 특히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허순위 시인의 시 골라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신부의 편지 허순위.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 넣고 녹아내리는 얼음집이 되어 납작 땅에 붙었습니다. 살갗에 악성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집도 폐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 오늘은 모두 한 몸이 되어 공기로 흐르고 나는 이제 당신들의 표면도 아닙니다. 사지를 뱃속에 집어넣고 접어넣고

바쁜 낮잠 속으로 꿈틀거리는 두통, 씻고 흐르는 바다. 짜디짠 부분이 되어 아주 조금씩 흘러갑니다. 아무런 꿈도 화상도 없이 햇볕이 없이도 녹는 얼음집의 양식에 길들여져 가는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새롭고 처음인 날들이 와서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0: 시집 말라가는 희망에 수록된 허순위 시인의 시, 신부의 편지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소라의 프레이즈 1998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신부의 편지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듣고 상상했던 것과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1: 그죠.
0: 시가요.
1: 예. 그때 90년대가 약간 최순자 시인이나 김혜순 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허수경 시인도 있고요. 그 진영에 아마 허순이 시인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성주의 시인인데 각자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낸 그런 시인으로 이제 많이 평가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서 잊히지 않는 구절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이 문장이, 아, 이게 무엇일까?
0: 그쵸.
1: 너무 제대로 이 문장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대 때이 시집을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0: 그래서 자꾸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계속 생각을 그냥 이어가는 거죠?
1: 그쵸.
0: 그거밖에 사실.
1: 그쵸. 쓴 사람만큼은 이해 못해도 제식대로라는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을 막으려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불행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더 호방한 마음으로, 그래 덮쳐라 이런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허순이의 시는 이제 저는 이 시집 전부를 다 읽어봤으니까 옆옆의 시들을 참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불행을 노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다가 좀더
0: 그쵸.
1: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순이 시만의 고유성이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저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로 시작되는 요 앞뒤 문장이 너무 훅 오는
1: 그렇죠,
0: 거예요. 네,
1: 강렬하죠.
0: 강렬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또 별표를 그려놨단 말이죠. 네.
2: 저도 동그라미 네개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 놓고 녹아내리는 얼음집. 요 부분부터 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집이 지금 소현 씨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한권 정도 나와 있는 시집인데 너무 아깝다. 한 두세
0: 저.
2: 권 더, 좀더 궤적을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첫 표현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부분,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했던 아버지 이 부분하고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이 부분이 서사를 너무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0: 그러게요, 진짜.
2: 특히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가 아버지,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절망이 되어 있을 때 그럼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0: 그쵸, 그쵸.
2: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뒤에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버지를 불로 받고 어머니를 물로 받은 혹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았으면 시가 납작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지게 받았지? 그래서 넘어갔지라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비유 스킬 면으로 봐도 너무 놀라운 시였습니다.
0: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여기도 서사가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뭐, 악성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집도 패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
1: 길었던 사람들. 네.
0: 하늘과 시는 알겠어요.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이죠?
1: 뭔가를 간절하게 목을 펴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0: 그렇게,
1: 저는 이해했어요.
2: 그리고 슬픈 느낌도 바로 가지고 있죠.
0: 목이
2: 목,
0: 길라는
2: 기니까.
0: 게 맞아요. 간절함과 슬픔이구나.
2: 그리고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하니까 뭔가 확실히 올려다

0: 느낌도 나고
1: 그러네요.
0: 그런 여러 가지 느낌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1: 진수정님은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겨넣고 당신의 고단한 삶에 눈물이 고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001호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시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부산에 사는 언니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셨대요. 멀리 사는데 라디오로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001호 카페인님 그리고 부산에 사는 언니분, 네, 같이 북카페에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아, 유영주님,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경축 북카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괴성스러운 무리하는 시인분들 덕분에 순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추억의 단어 다
0: 네.
1: 넣으셨어요. 품격 높은 카페인 활동을 하고파요 라고 하셨는데,
0: 감사합니다.
1: 네, 우리 무리하는 시인의 시간에,
2: 네.
1: 너무 많은 그 시세계를 우리가 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4월 7일에 우리 상반기에 100일장 했었잖아요.
0: 네.
1: 두 분이 또 시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100일장,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열성 다해서 시를 더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방송분으로 또 이번 상을 받게 된 거여서, 그래서 사실 우리 카페인 분들의 힘과 그 언어,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언어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거
2: 그죠,
1: 아니에요?
2: 그죠.
1: 카페인
0: 그렇네요.
1: 쓰신
0: 함께
1: 글로써.
0: 받은 거나
1: 맞아요.
0: 마찬가지라고
1: 그럼요.
0: 생각합니다.
1: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1993년 곡입니다. 김현철이 부른 달의 몰락 띄워드릴게요.
3: 그리신다.

0: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90년대 음악들 띄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카페님도 지금 두런두런 음악 얘기 그 시절 하시고 우리도 음악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경희 님이 달의 몰락 김현철의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제목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들과 테이프를 사서 노래 듣고 노랫말을 공책에 적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음악 나올 때 상혁신님도 이 음악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저는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의 샴푸의 요정을 듣고 너무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고 그 이후로는 충격이 좀 없다가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를 듣고 아니 이 노래는 뭐지 했던 너무 충격을 받았던 또 그런
0: 좀
1: 기억이 있습니다.
0: 새로운 느낌이었던 거죠.
1: 네, 완전히 새로웠어요. 그쵸.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0: 이윤경님 거의 매일 밤방송으로 듣다가 휴가라 보라를 보니까 제가 보낸 엽서가 벌써 뒤에 붙어있네요. 기쁘고 뿌듯해요. 상 탄 것도 감축드리옵니다. 90년대 음악으로 진짜 그 시절이 몽글몽글 떠오르네요. 음악과 책의 힘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으로 지금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엽서 오는 쪽쪽 여기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3 쓰신 카페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저에게 90년대는 축포와 절망이 함께 기억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의 풍요와 IMF로 인한 좌절이 공존하죠. 함께 견디고 통과했던 쓰린 추억이 남아있어요.
0: 맞아요. 그렇죠. 90년대는 또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것도 있지만 또 IMF도 있었고.
2: 그렇죠. 98년 맞아요. 이쯤에.
0: 맞아요. 97년.
1: 7년. 네, 7년.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정은숙 시인의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인데요. 이게 94년에 민음사에서 나왔던 시고 여기에 담긴 생각들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은 어린아이의 이, 그러니까 이들, 이빨, 이빨을 들여다보면서 시가 시작되는데요. 그 뒤로 흐름도 자연스러워서 들으시면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듣고 갈게요.
1: 생각들 정은숙 이가 하나 둘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저 몸피가 커질수록 더욱 필요해질 이들의 고마움보다 저 이들이 충치 먹지 못하도록 닦아주어야 한다는 생각 생각이 먼저 나간다. 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입냄새에서 인간의 냄새를 맡고는 인간 정글을 온몸으로 헤쳐나갈 아이의 적들을 떠올리는 이 비극적인 생각. 진찰 시간을 마감한 휑한 병원의 대기실에서 온몸에 번져있는 세균들에게 내 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간다. 내 몸을 누일 자리를 찾아서 차 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리면 너는 나와 똑같구나. 얼마나 오랜 이 반복을 견뎌 여기에 왔니?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에 담긴 정은숙 시인의 시 생각들 낭독으로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1997년 발표된 곡입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띄워드렸는데요. 최승명님 차우차우 이 노래

0: 네, 너무 좋아요. 오늘 선곡 진짜 눈물 나게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20대에 음악을 껴안고 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음악을 숨쉬듯 들었는데 오늘 방송 들으며 그 시절 음악들을 들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네요.
2: 네.
1: 네.
2: 저는 항상 제 컴플렉스가 음악을 많이 못 듣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90년대에 음악 진짜 많이 들었구나 싶어요.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그때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0: 네.
2: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항상 2시간씩 듣고 잤고 점심시간에 틀어주면 노래를 그걸 2초 안에 전주 듣고 맞추기. 그걸 제가 항상 일어나서 해서 아이들한테 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0: 와.
2: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근데 지금은 음악하고 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0: 그 시절의 음악을 자주 또 들으세요? 지금도?
2: 아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델리 스파이스 차우차우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전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0: 네.
2: 아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게, 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고, 재밌게 들었던 노래 다 나오는구나. 이런 뜻으로.
1: 오늘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오늘 우리 수뇌부, 우리 바게트 피디님도 아마 이 음악 몇곡못 틀잖아요.
2: 네.
0: 이 아마 고르시는데 되게 힘드시지
1: 더
0: 않으셨을까.
1: 많은 후보들이
0: 후보군이,
1: 있었을 텐데.
0: 그쵸? 후보군도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힘들었어요. 진심입니다. 느껴집니다. 너무 쟁쟁한 곡들 많아서. 자, 이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생각들.
2: 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흐름은 간단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재밌어요. 이가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이가 생기는 걸 떠올리면서 아, 귀엽겠다, 예쁘다가 아니라 아, 세균 생기겠네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있는 세균, 휑한 어떻게 보면 병원의 대기실에서 있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 몸을 그
0: 네.
2: 세균을 떠올리고 이렇게 이걸 이겨내면서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한번그이 90년대적인 게 차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0: 시동을
2: 예전에는
0: 돌리는
2: 키를 꽂아서 돌렸거든요.
0: 그쵸
2: 정말로 차를
0: 그쵸
2: 시동을 걸때 이런 부분에서도 시대가 느껴집니다.
0: 지금 9908 쓰시는 카페님 어쩌면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무의미한 반복적 일상을 통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의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닐까
2: 근데 이거는 전첫 번째 연이 너무 또
0: 네.
2: 과거 얼마 그렇게 오랜 과거는 아니지만요. 아이를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이가 없잖아요.
0: 네.
2: 그럼 이제 아이가 젖을 하루 종일 먹고 이도 안 닦고 이렇게 있으면 이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잠을 자면은 이에서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 이에서는 이빨이 없는 그입 안에서는 정말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 모르겠는데
0: 네.
2: 너무나 맛있고 천사 같은 그 향이 있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래 안갈 텐데.
0: 이제 이가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관리
2: 네,
0: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떠셨나요?
1: 저는 제가 굉장히 아껴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시집
0: 네.
1: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시집 을 가끔 가다가 어딘가에 소개할 일 있을 때 소개하고 아마 이 자리에도 한번 좀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0: 네.
1: 이 시는 아니었고요. 이 시는 특히 생각이라는 게 우리에서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어떤 때 촉발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증식하는지
0: 그쵸.
1: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충실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에 밟히고 뭐 이런 형국인 것
0: 그쵸.
1: 이것을 이렇게 아이의 잇몸 입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진행된 이 과정이 좀 너무 개성 있다? 그런 생각이
0: 네,
1: 들었어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1: 네.
0: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큰 문제들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게 참 놀라웠고 인간 정글이란 표현이 이제 두 번째 연에 나오는데 다 읽고 보면 생각이 생각을 지금 밟는 상태잖아요.
2: 네.
0: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에 밟혀서 길을 잃는 상황이니까 인간 정글이란 말에서 생각 정글까지도 또
2: 네.
0: 떠올리게 되고.
2: 네, 그러니까요. 정글 하면은 또, 아, 뭔가 빽빽하고, 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이가 빽빽하게 자라는 느낌도 있는
0: 네.
2: 데다가, 정글 하면은, 아, 생존 또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간 정글, 인간의 적들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

0: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아이를 보면 귀엽고 아 저거 관리해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출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가 겪을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아니면 인간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또 마음도
1: 그쵸.
0: 느껴집니다.
1: 그게 이제 어른의 마음이고 노파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김인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일 수도
0: 그렇죠.
1: 있잖아요.
0: 네.
1: 그쵸.
0: 그렇죠. 그렇죠.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냥 불안한 거죠. 이렇게 예쁘고 예를 들면 냄새도 없고 천사 같은 모습이
1: 네.
0: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있거든요, 또.
1: 아.
0: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1: 참. 네. 지금 4478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귀 프로그램이 방송 언어를 참 적절히 조율하며 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수상을 축하하면서 문화적 위상을 보편적으로 누릴 날을 기대합니다. 아, 선생님. 아니, 거의 지금
0: 네, 고풍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1: 시상식을 꾸려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한 덕이죠. 아, 그 다음 작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2: 네, 그 다음 작품은 성미정 시인의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또 90년대 하면 단연코 아주 독보적인 개성으로 자리 잡아 저 있. 쓸 거라
1: 네.
2: 생각하고 약간 성미정 시인을 잊혀진 시인이라고 제가 말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시집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좀 귀해졌으니까 한번더
1: 네.
2: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성미정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엉뚱함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냥 좀 전달될 것 같아서 달리 설명은 않겠습니다.
1: 그러면 낭독 듣고 가시죠.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성미정.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검고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맨발을 본 적이 없다. 잘 때에도 검은 구두를 신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어느 밤 그녀는 낯익은 거리에서 미끄러진다. 구두굽이 닳아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늙은 신기료에게 간다. 구두굽을 갈아달라고 한다. 늙은 신기료는 고개를 흔든다. 이토록 검고 낡은 구두에 맞는 굽은 없다고 한다.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등을 민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는 검은 구두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검은 구두만이 어울린다고 했다. 늙은 신기료는 그녀를 밀어낸다. 문을 닫는다. 그녀는 닫힌 문 앞에 검은 구두를 벗어놓는다. 늙은 신기료는 문틈으로 구두를 바라본다. 우울한 꽃다발 같다. 우울한 꽃다발에 맺힌 이슬을 본다. 그녀는 맨발로 걸어간다. 모든 뿌리의 기억이 발 깊이 스민다. 그녀의 다리를 지난다. 복부와 가슴을 지난다. 머리까지 올라온다. 늙고 지친 구두 같은 신기료는 그녀의 머릿속에 잠든다.

0: 성미정 시집 대머리와의 사랑에 수록된 시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읽어드렸고요. 이어서 자우림의 안녕 미미 1999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묘합니다. 예, 이시 속의 세계가 아주 깊어서 그 안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것들을 막 보게 될것 같은 느낌.
1: 네. 성미정 시인의 시는 그 속에 담긴 뜻이 뭐 어떤지 그런 유의미함을 찾아간다기보다 성미정
0: 네.
1: 시인이 어떤 식 태도로 상상력을 이렇게 개진했는가? 이런 걸 음미하는 게더좀 즐거운 측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워낙에 90년대 하면 불온성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상상력의 불온함? 뭔가 전대미문의 상상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시를 썼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리즈 연작시예요. 이거랑 야구와 관련된 시를 또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고? 시인의 상상력이 이 방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를 좀 놀라게 했죠. 여기도 그런 면에서 약간 시적인 그런 텐션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0: 네, 상혁 씨님은
1: 네.
0: 어떠셨어요?
1: 90년대 읽으니까 아까 서현 씨님이 말씀했듯이 뭔가 자유로운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7,
0: 그쵸? 네.
1: 80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거대 담론도 살아있고 막 사회 국가적인 이슈도 있다 보니까 아, 뭔가 서정시를 읽어도 뭔가의 상징 같고
0: 그죠.
1: 좀
0: 시대를
1: 네, 시대를
0: 반영하고,
1: 반영하나 이런
0: 그쵸.
1: 생각을 하게 되는데 90년대는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0: 네.
1: 시를 읽을 때.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훨씬 뭔가 자기 작업을 하고 있고
0: 네.

0: 아버지를 굳이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벗어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재밌고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느껴지는 게요 시의 구조가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약간 작품 바깥의 어떤 작가라고도 볼수 있고 시점이 그녀를 주인공 삼아서 쭉그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녀의 등을 민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부터 이후로는 갑자기 구두상이 주인공인
1: 맞아요,
0: 것처럼
1: 맞아요.
0: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 이렇게 나오면서 당연히 그녀 위주로 이야기가 끝나겠네 싶었는데 나중에는 구두상으로 시선이 확 집중되면서 대단히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느낌도 많고요. 그래서
1: 네.
0: 재밌게 읽었습니다.
1: 그 구두 자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잖아요.
0: 네.
1: 네. 그리고 이 구두 진짜 너무 수상한 구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는 구두. 그래서
0: 네.
1: 맨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구두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맨발을 남기고 구두랑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울한 꽃다발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너무 묘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됐고요.
0: 그리고 구두가 정말 힘이 센게 초반에서 그녀가 걸을 때 그녀가 걷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요 부분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 정말 구두가 이렇게 발에 붙어 있고 내 발바닥을 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걸을 때 나와 같이 구두가 걷는 느낌을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진짜. 김인혜님, 구두굽을 못 갈아서 맨발로 걷게 되는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아, 처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었던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었을 때 기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신기류가 머릿속에 잠든다는 것도 기억에 남고, 왠지 웅크리고 자고 있을 것 같다고, 신기류는. 네.
0: 아까 그 전에 시에서처럼 뭔가 터진
1: 그쵸,
0: 새우 시장
1: 새우장. 네.
0: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1: 이 신기류라는 표현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0: 되게
1: 많으신데,
0: 오랜만인
1: 네,
0: 단어죠.
1: 맞아요. 이 헌신을 깁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 이제,
0: 구두 수선 하는
1: 그쵸.
0: 사람.
1: 신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함미경님은, 낯선 도시의 도서관에서 듣는 북카페. 성미정 시인의 이 낡은 신기류 장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옮겨왔을까요? 낯선 언어의 집에서 외톨이 같은데 또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저는 성미정 시인 하면 제가 한번 예전에 가져왔던 시 중에서는 그 사랑은 채소 같은 것의
1: 맞아요.
0: 시인이거든요,
1: 네.
0: 저에게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그 놀라운 상상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대단히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미정 시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안 알려진 시인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 시집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은 다시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1: 또 새로운
0: 낯설어서.
1: 느낌.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집 한정으로는 정말 숨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신수아님, 우울한 형용사를 바로 시에 넣었네요.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이 신기루로 들렸다고. 그렇게 신기류, 신기루로 들렸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우울하고 가난하고 어떤 그런 굴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죠?
0: 그쵸.
1: 이
0: 네.
1: 구두라고 하는
0: 당연히 있죠.
1: 것을. 네.
0: 그런데 이제 검은 구두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적인 소재여가지고, 그리고 흔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줄을 읽었을 때는 검고 낡은 구두라고 하고 이별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각
1: 네.
0: 줄줄마다 다 약간 눈이 가고, 이렇게 아주 재밌고 신선하게 진행되는구나 해서 또 놀라운
1: 그쵸.
0: 점도 있었습니다.
1: 진짜 구두라고 하는 그 사물 자체가 문학에 등장할 때 구두는 진짜 구두 이상인 것 같아요.
0: 네.
1: 그쵸.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0: 그러니까요. 그리고 첫 줄이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라는 부분부터,
1: 네.
0: 심상치 않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아, 우리 지금 이렇게 90년대 작품들 오늘 네편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연 시인님은 이제 90년대 시인으로 데뷔해서 이제
0: 첫
1: 시를,
0: 시집
1: 첫 시집을
0: 내고,
1: 내고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왔을 때 우리가 왜 80년,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90년대 확실히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90년대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0: 지금은 저는 정말 한국 현대시가 정점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1: 90년대부터 첫 시집 내고 쭉 시집 내시면서 느껴온
0: 네,
1: 바가,
0: 예,
1: 네.
0: 늘 어떤 약간 방황기처럼 느껴졌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런 느낌 되게 많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1: 네.
0: 그 뭔가 방황하는 중, 뭔가 모색 중인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만개했다.
1: 만개
0: 예.
1: 시점이군요,
0: 그런
1: 지금이.
0: 생각 듭니다.
1: 와, 상혁씨님 어떠세요? 90년대부터 시집 읽기 시작했나요?
0: 아니요,
1: 상혁씨.
0: 2000년대부터.
1: 2000년대부터.
0: 근데 저는 제가 2009년에 데뷔했지만 저에게 제일 문화적으로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시기가 2000년대예요. 90년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90년대 훨씬
1: 그죠.
0: 좋고
1: 맞아요.
0: 2000년대는 좀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1: 네.
0: 같아요. 그런데 시로 봤을 때는 지금이 확실히 황금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좋아했던 시기가 2020년대, 2010년대 마지막 끝에
1: 끝부터?
0: 그때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1: 오.
0: 또 그때 시들을 또 다음 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하면서도 안 알려진 시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1: 아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어느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0: 2000년대? 네, 2000년대.
1: 2000년대로.
0: 네.
1: 아, 기대됩니다. 진짜 2000년대. 네.
0: 적당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니, 아기상어가 그러시니까. 네. 부담됩니다. 기대 또 마음대로
0: 아기
1: 못하겠네. 네.
0: 상어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1: 기대도 마음 너무
0: 네.
1: 귀여우니까요. 네. 자, 신민호님, 오늘 방송 1시간 연장해주세요! 하셨는데, 아, 연장은 못하죠. 우리 뒷짐문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 기대하시면 또 2000년대 느낌이 또 있을 겁니다. 김민정님도 구두를 벗고 헐헐 날아가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소연씨님이 추천사 쓰셨던,
0: 네,
1: 그쵸?
0: 여기서도 소개를
1: 맞아요,
0: 했었죠.
1: 맞아요. 벌집과 꿀 즐겁게 읽고 있다고 또,
0: 예,
1: 이런
0: 진짜
1: 글.
0: 좋은 소설이에요.
1: 맞습니다. 그리고 김선화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빨리 엽서도 보내고 싶은데 진행은 안 되고 일은 바쁘고 나도 끼어들고 싶은데 북카페 시작할 때 문자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냥 마무리.
1: 엽서, 네, 진행이 안 되긴요. 그냥 예쁜
0: 네.
1: 엽서를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용기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0: 엽서 고르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뿅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되거든요.
1: 아, 그렇게?
0: 네.
1: 네. 그쵸.
0: 네.
1: 소연씨님도 그냥
0: 네.
1: 일단은.
0: 그냥 생각나는 대로
1: 네.
0: 펜을 대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펜을 대고 써라.
0: 네.
1: 네, 좋습니다. 네, 김현우님, 여름에는 영 책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에서 충분히 쉬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른 시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1998년 곡입니다. 신해철이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함께 걷는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 전하, 종묘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여기서 잠깐. 종묘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셔놓은 것이고요. 사직은 토지와 곡식의 신을 말합니다. 오늘은 조선 왕조의 권위와 정통성을 상징하는 종묘를 걸어볼게요. 종묘 안으로 들어서면 돌로 된 쭉 뻗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길 이름은 삼도, 세 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가운데 길은 혼백이 다니는 신의 길, 오른쪽은 왕의 길, 왼쪽은 세자의 길입니다. 삼도를 따라가면 종묘의 중심 건물, 정전에 닿게 되는데요. 정전에선 100m 달리기가 가능해요. 정전의 길이는 101m, 단일 목조 건축물로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나 종묘의 아름다움은 정전 앞에 펼쳐진 너른 마당, 월대로 인해 완성됩니다. 이른 아침이나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오후 4시쯤 혼자서 월대에 서보세요. 비어있으면서 꽉 차있는 느낌이 주는 가슴 벅참을 온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방송사와 탐사 보도 매체가요. 이 모 글로벌 담배 회사가 AI를 사용해서 여론을 조성한 사례를 공론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이 전자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담배 회사는 이 관련한 의견을 묻는 캠페인 포스터를 담배 판매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선택, Your voice, your choice라는 슬로건과 함께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QR을 찍으면 손쉽게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고요.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을 AI가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이었답니다. 네덜란드 조사팀이 15개국에서 제출된 약 6만 5천 건의 의견을 AI 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의견의 약 30%가 AI로 작성된 걸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특별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무려 71%로 나타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Also Sophie staat je vrijheid, gelijkheid, gister swap, 자유평등, 자매애라는 경쾌한 하지만 메시지는 엄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한 4, 5년 됐는데요. 어떤 기능을 했느냐. 오늘 첫 소식이 AI 관련 소식이기도 해서 관련이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뭐근 10년간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유럽도 굉장히 높게 치닫고 있는데, 이 극우 성향의 반난민 수용소를 주장하는 AI로 제작된 곡이 나왔었답니다. 네덜란드에서. 차트 상위권 진입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첫 곡은 시민단체와 대중의연대에서 그 노래를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을 보이콧,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표된 곡이었답니다. 물론 AI를 이용해서 제작됐다라는 정보는 없고요. 반난민 수용소 테마로 발표된 곡은 그러나 AI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담배 회사도 왜안 쓰겠습니까? 이런 유리한 캠페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능한 툴을 가져다 쓰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조작이 있었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탐사 보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기사가, 글쎄요. 누구 편인지는, 중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담배 회사에 유리한 게 뭘까, 결국. 느슨한 정부 규제? 아니면, 소비자가 바라는 건 뭘까? 뭐, 이런 게더 궁금해졌어요. 소비자는 안전한, 흡연 제품을 싸게,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거겠죠. 담배 회사는 규제가 빽빽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 유리하긴 할 텐데, 어떤 유럽 연합의 어떤 규제에 회사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는지가 좀 애매해서. 아무튼 저는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늘그 세수로 규제가 빽빽해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아주 단순한 입장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그 에로솔 배출 그런 거를 전자담배에도 매우 엄격하게 확대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담배를 허가해서 팔면서 청소년 흡연 방지, 뭐 예방, 뭐 이런 공공 보건을 위한 캠페인은 당연히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의무 중 하나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정부가 세수 외에 어떻게 이 법을 15년 만에 네덜란드가 이 담배법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는 했으나, 뭐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나와봐야겠죠. 예. 그리고 AI 툴을 사용해서 AI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독한다라는 데는 참, 재미있다. 그래도 AI가 우리 편에서 기능해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I를 자주 쓰니까 생각하고 뭔가 스스로 하려는 게 귀찮아지는 것 같아서 쓸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리거나 엉뚱한 답을 교차 검증도 해야 해서라고 김현우님께서. 그게 점점 일반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검증하고 예 그런 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희님께서 AI 탐지 도구는 AI스러운 말투를 걸러내는 것일까요? 혹 평소에 AI 같은 말투를 쓰는 실제 사람들은 그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 AI로 쓴 걸까요? 제가 직접 쓴 걸까요? 이 글은 AI일까요? 아닐까요? 김지희님께서 깜찍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내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아킬레 라우로가 부르는 Co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 이어지는 곡은 Ultimo가 부르는 I tuoi particolari, 너에 관한 사소한 것들. 두 곡입니다.

potrei cantartele qui. Italia 가수 울티모의 I tuoi particolari, 너의 관한 사소한 것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아킬레 라우로의 Com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11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의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청아하고 여린 목소리, 유리처럼 투명한 피아노,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우러진 화음, 플라비오 벤투리니의 음악적 특성을 말할 때 그가 나고 자란 지리적 환경과 그곳에서 음악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거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브라질 남동부의 선선

난 고원지대 미나스 제라이스 이 곡. 다른 하나는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아티스트 뮤동 나시멘투입니다. 그 인연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호리존티에서 열린 대학생 음악 축제에서 플라비우 벤주리니는 당시 그의 음악 파트너와 함께 만든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날 플라비우 벤주리니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음악인 가운데 뮤동 나시멘투가 있었죠. 벤주리니의 재능을 간파한 나시멘투는 동료 음악인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추천했는데요. 그 가운데에 구아라비라가 있었습니다. 1974년 구아라비라의 주선으로 플라비우 벤주리니는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우델수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곡 이스파노라를 밴드에게 써주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플라비우 벤주리니를 더 거대한 음악 조류로 이끈 성공이었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글루비다 이스키나가 그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태생의 음악인 공동체. 그들이 따로 똑같이 만든 공동 앨범의 타이틀. 당시 브라질 대중음악 조류와 차별화된 사운드와 정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음악 사조. 클루비다 이스키나이에 합류하면서 플라비우 벤츄리니는 자신의 음악에 확실한 구심점을 정하게 됩니다. 브라질 전통 음악과 회화, 비틀즈 스타일의 팝 사운드, 프로그레시브 록과 재즈 등등이 융합된 매우 독창적인 문화운동의 일원으로서 플라비우 벤츄리니는 그 사조 특유의 신비주의를 그 자신의 연주와 목소리로 체득하고 고도화하기에 이릅니다. 밴드에 몸담았던 1970, 80년대는 교향악과 프로그레시브 록을 융합한 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동향 음악인들과 함께 글루비다 이스키나 사운드를 구축했죠. 1981년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음악성을 선보여 왔습니다.

미나스의 멜로디 장인, 브라질 음악 서정주의의 극치, 플라비오 벤투리니를 논하는 브라질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사학은 단연 미나스 제라이스의 음악 환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음악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매체 인터뷰에서 플라비오 벤투리니 본인도 이런 일반화에 적극 수긍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리매김한 건 나의 대부 미우똥 나시멘뚜와의 인연으로 글루비다 이스키나의 일원이 되면서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 음악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 주의 벨루 오리존티 중심으로 벌어진 음악 문화 운동 클루비다 이스키나의 주역 중 하나인 플라비우 벤투리니 나아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서정주의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는 평의 아티스트 플라비우 벤투리니를 만나봤습니다. 첫 곡은 작곡을 하고 일단은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으로 또 동료 뮤지션인 베토 구에지스 버전으로 살짝 먼저 발표가 됐고 세 음행에서도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 버전으로 소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81년도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또 82년도라고 보는 자료도 있긴 한데 나생지라는 앨범 수록 타이틀곡 나생지 듣고 왔습니다. 이 함의가 많은 그런 좀 무거운 뭐 내용물이 꽉 찬 그런 단어네요. 이게 어떤 발원지를 뜻하는 샘이 흘러나오는 그 원류의 그런 의미도 된다 그러고요. 갓 태어나는 것, 뭐 또 동틀 무렵,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표현이 가사에는 반복되는 그걸 보니까 자신의 솔로 음반 제목으로는 정말 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솔로 데뷔까지 좀 과정이 있었죠. 예, 그 클루비다 이스키나는 동네 이런 네트워크 뭐 친구들과 선배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음악을 하던 젊은이들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프로로서 뭐 활동하기 이전부터 그 형성된 그런 모임이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제 원류가 돼서 그 샘에서 솟아나온 벤투리니의 솔로 대표작 81년도에 또

세상에 공개됐는데 그 이전에는 밴드 활동을 주로 했다고 그러네요. 밴드에서 뭐 키보드 연주도 하면서 곡도 써주고 그런 활동 말입니다. 두 번째 곡 94년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해가 지지 않는 밤이라는 No It Is Gone So라는 제목의 곡을 94년 동명의 음반에 또 수록을 했는데요. 그 성정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이 곡을 어떤 영감을 받고 썼느냐라는 인터뷰 자료에서 실존하는 어떤 해변의 그 경치를 얘기하는데요. 그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런 유명한 해변이라고 하는데 일몰일출을 조망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곡을 쓰게 되었다. 가사 후반부는 태양이 있는 밤은 더 아름답고 어떤 노래들은 영원하다. 뭐 이런 예, 그 정서가 도드라지네요. 그리고 이 음반이 자신이 증언하기에 내첫 골드 디스크였고 이 No It Is Gone So 음반이 없었다면 오늘의 플라비우 벤츄리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앨범이다. 뭐 TV 드라마의 사운드트랙에도 소개가 되면서 90년대 중반이 이 벤츄리니 커리어에 있어서는 또 상업적인 성공까지 가져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너무 많은데 50년 커리어를 또 제가 섣불리 정리를 못하네요. 아무튼 세어맨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80년대 프렌치 팝두 곡입니다. 진 마스의 조니 앤 조니 그리고 밀렌 파크머의 블루 그란디에요. 더 잘하지 않을래까지 두곡 듣고요. 세어맹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프리아 꼬모 엘비엔토, 바람처럼 차가운 입니다. 멕시코의 태양 루이스 미겔이 1988년에 발표한 6집 앨범 무스가 우나 무헬 수록곡입니다. 스페인의 유명 프로듀서 작곡가 후안 카르로스 칼데론 곡을 쓰고 편곡을 했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헛개비 같은 사람, 남자 또는 여자, 이 넘어갈 듯 넘어가지 않는 오뚜기 같은 남자 또는 여자를 사랑한 죄로 오늘도 속이 타들어가는 여자 또는 남자의 넋두리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불타는 얼음처럼 세상 누구와도 달랐던 사람.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모두 널 추앙하게 만들면서 다가갈 수도 손댈 수도 없을 만큼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바람처럼 차갑고 바다처럼 위험하고 키스처럼 달콤한 사람.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너를 내가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는 건지 떠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너. 길들일 수 없는 고질라 같은 너를. 난 너를 이렇게 이해해. 널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는 무심하게 변덕스럽게 굴면서 늘 고고했던 인간. 난 너를 이렇게 기억해. 감정이 없는, 그래서 함께 있기 너무 힘들었던 인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인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 행세음행 전하는 노래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의 1988년 발표곡 Fría como el viento 바람처럼 차가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고질라 아니고요. 망아지였습니다. 카메룬의 마누디방고의 소울 마코사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Muscleman, Muscleman. Amuna yeye, koma, samakosa.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학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다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나름 단골 새음행 아티스트죠. 오늘은 조금 더 독특하고 특별하네요. 프리페어드 피아노 소리로 해석한 12달 중에 August, 8월, 1호 란달라 핀란드의 아티스트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9890님이 고질라도 길들일 만큼 아름다운 곡, 더위에 뻗친 열을 식힐 만한 노래 신청합니다. 마이클 키와누카의 히로, 이 곡을 인트로도 함께 들려달라. 그러니까 하나, 보통 한 곡을 신청하시는데 이분은 원 플러스 원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마이클 키와누카 음반의 인트로 다음 곡이 히로인데, 뭐, 이 곡을 알고 있는 최작가 말로는 한 곡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 테마가 연결성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9890님께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덕분에 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키와누카의 음반에서 인트로 그리고 이어서 히로, 실존 인물인 블랙팬터당 리더 프레드 햄튼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그에게 바쳐진 의미의 곡이랍니다. 함께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임희윤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리블, 말과 글의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임희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다양한 활동 영역 중에서 오늘 제가 알게 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1: 네.
0: 뭐 이렇게 여러 그 무슨 간담회 뭐 이런 해외에서 오는 그런 전문 연사들
1: 네.
0: 모더레이터로 많이 또 일을 하시잖아요. 세음행에서도 네. 파비아노도 나스멘토 왔을 때도 모더레이션을 하신 거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런 것 중에 이번에는 글로벌 숙박 공유 업체 그 플랫폼이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 모더레이션을 하셨습니다. 주제가 K컬처 여행의 시작이 되다.
1: 네.
0: K컬처가 한국 관광의 절대적인 요소로 부상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셨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네.
0: K컬처 투어 가이드가 되셔서 기존 K컬처 관광 리스트에 아직은 없는 그 명소를 발굴하신다면.
1: 아, 너무 어렵네요.
0: 그냥 할 순 없죠.
1: 요즘에는 또 알아서들 많이 찾아서 또 다양한 데를 가시기 때문에.
0: 발굴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다 하나요?
1: 그렇죠. 근데 뭐 네. 아직도 사실은 뭐 해외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네. 많아서 네. 기껏해야 뭐 제주도 뭐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서울도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 분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네. 그래 뭐 저희 동네 카페?
0: 동네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또 몰려가면 네. 어떡해요.
1: 몰려오실 네.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0: 오버투어리즘의 네. 위협으로부터는 그게 위협이라고 인지하는 게 정상이죠?
1: 그렇죠. 진짜 네. 실제로 뭐 해외의 그런 네. 관광지 특히 네. 대도시들은 뭐 몸살을 앓고 있고 뭐
0: 균형이 무너지는 거니까
1: 관광세까지 도입을 네. 하니까요.
0: 너무. 아직은 아닌가 봐요. 한국은
1: 그렇죠. 뭐 그나마 우리가 뭐 약간 마이크로 오버투어리즘이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 그
0: 뉴스에 보도가 돼서 예, 알게
1: 그런
0: 됐죠.
1: 게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예라고 네. 볼 수 있고 네. 지금 굉장히 서울의 명소들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앞으로 더 올 거기 때문에
0: 그런
1: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역 그걸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베이징만 가고 도쿄만 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맞아요. 요즘 네. 우리나라 분들도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서울을 알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외국 사람들이 다 도쿄 한 번씩 가보고 싶어 하고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다 떠올리고 그런 것처럼 그걸 서울이 그대로 덮어쓰기 하고 있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굉장히 열심히 알려야 된다.
0: 네,
1: 네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서울을 관문처럼 일단 서울 먼저 가보고 그 지방도 가지 않나요? 보통 저도 뭐
1: 그렇죠.
0: 네, 도쿄를 네. 보고 뭐 이 소도시들이나 뭐 이런 맞아요. 데로 가는 것처럼
1: 네. 네.
0: 한국의 드라마에서 소개된 서울 이외 지역도 많으니까 사실
1: 그럼요 많죠.
0: 가려는 그런 관심이나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네.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페노메논이라고 하는 한국의 코첼라 페스티벌 이런 거
0: 아 그런 게 생긴대요?
1: 네.
0: 어 이름이 페노미넌.
1: 네, 그래서 오. 앞에 팬이 이제 팬.
0: 아
1: 그래서 이제 K-pop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0: 누가 혹시 그 명명에 네. 관여하셨어요?
1: 아 제 느낌이 나나요? 제 향기가 느껴지나요?
0: 아니 그 뭐
1: 전혀 아닌데.
0: 저작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1: 그런 것도 뭐 네. 보통 뭐 서울이랑 뭐 LA 뭐 이런 식으로 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네. 뭐 정말 뭐 이를테면 변산반도라든지. 이런 데 좀 광활한 데 가서 진짜 코첼라처럼
0: 그 코첼라가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1: 맞아요 네. 아니면 하여튼 뭐 다른 경주가 됐든 다른 지방 도시들을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
0: 변산반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약간 그 생각 거기가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나 보네요
1: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해서
0: 아무튼 네. 거기 동네 카페는
1: 제가 이제 좀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와 여기 이미윤이라는 사람이 네. 맨날 나가서 일하는 카페래. 네.
0: K컬처 모더레이션으로 유명한 네. 임희윤 기자의 또 네. 동네 카페도 어쩌면은 나중에 또 쏠림의 피해를
1: 자 지금 너무 언더투어리즘이라서
0: 네. 그렇구나. 오늘 선곡 테마 이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타악기 드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0: 일반적인 밴드 편성을 좀 벗어나는 드러머 두 명, 드러머 세 명,
1: 트리플까지 오늘
0: 타악기
1: 소개하셨죠.
0: 콰르텟 이런 것까지 저희가 소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막바지 또 무더위를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원한 기타 쪽으로, 원래도 뭐 기타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소개를 하긴 합니다만은
1: 기타를 또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도.
0: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1: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타 연주가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알수 있네요.
0: 그렇죠. 예.
1: 가장 독특한 기타 연주가 어떤 형태 혹시 기억 남는 게 있나요?
0: 글쎄요. 뭐 언뜻 떠올리기에는 뭐 시기어로스나 레제플린이 선보였었던 기타를 활로 켜는,
1: 보잉.
0: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뭐 지미 핸드릭스처럼 기타에 뭐 불을 붙인다든지
1: 기타를 거꾸로 들고 뭐
0: 거꾸로
1: 이렇게
0: 든다든지
1: 치아로
0: 치아로
1: 기타를
0: 뜯는다든지.
1: 뜯는다든지
0: 예.
1: 그 무슨 짓 범주에 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런데 아마 방금 열거해드린 것 중에는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오늘은 좀 가보려고 합니다.
1: 더 기상천외한 연주가 있구나.
0: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라는 정도까지 한번.
1: 자,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0: 네, 아주 뭐 처음부터 익숙한 아티스트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고요.
1: 마이클 잭슨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좀 좋아했던 건 아티스트인
0: 맞아요.
1: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작곡가로서도.
0: 사실은 뭐 R&B 소울 가족 그룹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뭐팝 사운드로 유명하지만 정말로 락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뭐 미릿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타 솔로의 에디
1: 에디
0: 벤헬런
1: 베델런이 또
0: 참여를 하기도 했고, 뭐 기타리스트들 정말 최고의 기타리스트들과 함께 일했어요. 뭐 스티브 루카스라든지 폴 잭슨 주니어라든지 뭐 나중에는 슬래시 그리고 오리안티까지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들하고 일을 많이 했죠.
1: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사운드에 외모까지
0: 네.
1: 겸비해야 하는 그런 기타 리스트들을 이렇게 속속 기용해가지고.
0: 네. 진짜 실제로 하드락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 1987년 배드 앨범 '트릴러'의 다음 작품이죠. 네, 실려 있었던 '더티 다이애나'라는 곡 준비했어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이 곡은 뭐 마이클 잭슨 팬들한테는 제2의 비릿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락 기타 사운드가 두드러지는 그런 곡이고요. 이 다이애나잖아요. 이 다이애나가 또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1: 이거 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사실 유명인
0: 그렇죠.
1: 그 영국 황실의 그 다이애나가
0: 다이애나 스펜서.
1: 제일 유명한 것 같긴 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죠. 사실 그 본인의 약간 대목격인 다이애나 로스 앞에 설마 더티를 붙인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럴 리는 없다.
1: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
0: 그래서
1: 같은데.
0: 실제로 다이애나 로스는 이 더티 다이애나라는 곡을 본인의 콘서트의 등장 전곡으로 쓸 정도로 오해도 불식시키고 이 정도로 내가 마이클 잭슨 아낀다 했을 정도고, 영국 공연할 때이 샌리스트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 다이애나 비를 연상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모욕이 될수 있다 영국 왕실에, 빼려고 했는데 다이애나 비가 내가 이곡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최애 곡이야 이래서
1: 그
0: 다시
1: 쇼트 보니까
0: 넣었었던.
1: 만나가지고 배드 그 기념 자켓 같은 거 받는
0: 맞아요
1: 장면이 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더티 내 이름 앞에 더티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뭐 나에 관한 노래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1: 누구에 관한 노래예요?
0: 이거는 이제
1: 밝혔어요, 혹시?
0: 약간 그 미리타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루피에 대한 노래예요.
1: 그루피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팬 얘기하는 건가?
0: 그렇죠. 뭐 일종의 사생팬이라고도 할수 있고, 가사에도 뭐 구구절절 나오지만은 이제 끝날 때까지 콘서트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 가수를 유혹해서 어떤 자신의 전리품처럼 삼는, 진짜 백이 사랑이 아니고
1: 유혹자구나.
0: 유혹자.
1: 나쁜 길로.
0: 글쎄요, 뭐 그렇죠.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면 나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1: 근데 영화에서 보면
0: 네.
1: 이렇게 그루피라고 명명된 이 사생팬 이런 좀 과격한 팬이 아티스트나 가수를 이렇게 유혹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티스트가
0: 그렇죠.
1: 이렇게 좀 그루피라는 집단을
0: 네.
1: 이용해
0: 맞아요.
1: 하는 사례도 많이
0: 많이 있죠.
1: 보도가 되더라고요.
0: 너무 많이 있죠. 사실은 뭐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게 돼버리긴 했지만, 뭐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마치 낭만처럼 여겨지던

0: 때도 있었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한 또 노래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잭슨 5, 잭슨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간접적으로도 겪어왔고 형들을 보면서
1: 네네.
0: 스스로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 또 락의 진심으로 이 비릿에서는 에디 벤 헬런을 또 초빙을 했다면
1: 네.
0: 이 곡에서는 스티브 스티븐스라는 걸출한 기타리스트를 또 초빙을 합니다.
1: 네.
0: 이 스티브 스티븐스는 원래 이제 빌리 아이돌 밴드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했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탑건 앤썸.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영화 네. 탑건의 그 테마
1: 위,
0: 기타 연주곡.
1: 위, 위, 위, 위, 위, 위.
0: 너무 유명한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라는 소리를 잘 뽑아내는 그런 기타리스트이고요. 이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에 첫 번째로 고른 건 이 더티 다이애나의 후반부 기타 솔로로 가면은 이 희한한 그 스타워즈에 나올 것 같은 광선총 소리 같은 게 뭔가요?
1: 아, 그 기타로 내는 소리였군요.
0: 그 기타로 내는 소리고요.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네. 장난감 광선총을 네. 기타에 댑니다. 대고 연주를 합니다.
1: 잠깐만, 기타의 그 픽업이 자석이니까
0: 네.
1: 혹시 그 소리를 증폭을 시킨다? 픽업해가지고?
0: 맞아요. 이 광선총이 이제 회전하면서 불빛과 소리를 내는 게 그것도 역시 그 자력에 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일종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기타 실제 연주되는 음하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만드는데 이미 빌리 아이돌 밴드에서 이 리벨 옐리라는 곡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1, 2초 정도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티 다이애나로 해서 마이클 잭슨한테 기용되고 나서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걸로 인장을 완전히 찍어버려야겠다. 내가 에디 형만큼 강한 인상을 남겨야겠다. 아마 해서 이 광선총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이 곡 들으면서 처음 들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 스티브 스티븐스 기타 치라고 만들어준 곡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굉장히
0: 맞아요.
1: 뭐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약간 재밍하는 느낌 그런 형식이라서
0: 특히 후반부로 갈수록 마이클 잭슨도 거의 하드락 보컬로 변해가요. 점점 헐크가 돼가요. 그러면서 이 기타와 막 융합이 돼가지고
1: 네.
0: 거의 막 광기에 어린 그런 후반부가 아주 피날레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1: 그 소리가 기타 픽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 광선총, 장난감 광선총 소리였다는 건 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0: 네.
1: 87년 마이클 잭슨 배드 음반에 수록된 더티 다이애나 기타리스트 스티브 스티븐슨의 연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 그의 선곡 테마는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이고요 첫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87년 배드 음반에서 Dirty Diana 기타리스트 스티브 스티븐슨의 연주 또 약간의 해프닝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장난감 소리의 그 픽업 네. 그런 느낌
1: 효과가 아마 뭐 네. 조카가 갖고 놀던 그 광선총을 잠깐 대봤다가 이런 우연의 산물이지 않을까
0: 보통 약간 이런 진기한 기록은 사고로 일어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네. 멕시코에서 저희 새우맥 청취하시는 유일한 청취자분 한 분 계시거든요 와. 아크에인젤 0778님 미 메 엔칸타 마이클 잭슨 잭슨 정말 사랑해요 마이클 우와. 잭슨 써주셨는데 지금 거기 자정 넘은 시간에도 또 함께 음악 듣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와, 빅번호 네. 0778 쓰시나 봐요 멕시코에서 네. 네.
0: 아니 세계 네. 공통 아니야? 07 네 자리?
1: 하긴 다 네 자리죠 네.
0: 아닌 경우도 있나 하면서 있을 거예요. 더티 다이아나 말씀대로 배드 앨범에서 가장 락킹한 곡이어서 좋아했습니다. 음악 여행님 또 이렇게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더티 다이아나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룹이 뭐 이런 거예요.
1: 그러게요. 뭐 아마 본인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처음엔 거부하다가 네.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뭐 아, 나 여자친구 있긴 한데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0: 인간인지라.
1: 그러게요. 네.
0: 자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또 기대되는 두 번째 곡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앞에 이제 스티브 스티븐스가 기타에 광선총을 대본 거야가 답이었다라고 하면은 네. 두 번째는 기타에 드릴을 대본 거야가 될 것 같아요. 답이.
0: 드릴.
1: 전동 드릴을 대봤을 뿐이야.
0: 벽에 뭐 이런 나사 박을 때 쓰는 그 드릴.
1: 그렇죠. 드릴이죠. 실제로 전동 드릴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곡이고요. 예. 미스터 빅의

0: 네디 브라더 러블 릴 보이 부제가 The Electric Drill Song
1: 아,
0: 예요
1: 전동드릴 썼다는 걸좀
0: 아예 박아넣었어요
1: 만방에 알리고 싶었군요.
0: 네
1: 네.
0: 원래는 이제 본인 멤버들은 여기 그냥 보이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음반사에서 이거 괄호 열고 그냥 넣자
1: 아,
0: 예 이게 셀링 포인트다
1: 그렇죠. 예.
0: 네
1: 눈으로 일단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뭐 아니면 공연장에서 보기 전에 음반부터 들으려면
0: 그러니까요
1: 이 정보가 있어야 되겠네.
0: 맞아요. 그때는 또 음반 이렇게 뒤편에 보고 곡목 같은 거 보고 정보가 없으니까
1: 맞아요.
0: 그런 거 보고 괜히 곡 제목 멋있으면 사고 막 이랬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디테일에 정말 감동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0: 그러게요. 뭐 반대로 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거 드릴로 뭐 하는 거 있었는데 뭐더라? 하면 그냥 드릴송 검색하면 바로 또
1: 아,
0: 나오기 때문에
1: 기억하기도 좋고.
0: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1: 린
0: 어쨌든
1: 인투잇이라는 음반에 To Be With You라는 히트곡이
0: 맞아요.
1: 수록돼 있더라고요.
0: 맞아요. 여기에 뭐 Green Tinted 60s Mind라든지 뭐 Just Take My Heart라든지 정말 메가 히트 앨범이었었죠. 1991년에.
1: 좋은 곡들이 가득 있군요.
0: 맞아요. 거의 뭐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와 맞붙었다고 할 정도로 전혀 스타일은 다르지만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앨범이고요. 이 Daddy Brother Lover 1부는 첫 곡. 였고 굉장히 강렬했었고 실제로 이제 후반부에 기타 솔로 연주가 등장할 때 전동 드릴을 옆에서 가져오죠. 그 라이브 실황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1: 혹시 뭐 케이스 이렇게 탁 조심스럽게 열고 이렇게 딱 등산하듯이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나요? 혹시?
0: 그게 사실 잘 받쳐야 돼요. 받치는 것도. 왜냐면 실제로 라이브 때 사고가 몇번난 적이 있어요.
1: 아, 이 잘못 각도가
0: 예.
1: 잘못되면 이게 잘리거나 그러나?
0: 네, 이
1: 왜?
0: 무대 조감독께서 이렇게 드릴을 받치다가 잘못해서 이제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드렸다가
1: 회전을 반대로 하게 되면
0: 역회전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헤어메탈이라고 해서 머리 길잖아요. 실제로 폴 맥카트니,
1: 폴 길버트
0: 폴 길버트 머리카락에 감겨가지고 끼는
1: 사고
0: 바람에
1: 나 큰일 날 뻔했네요.
0: 연주하다가 그 끼인 상태 그대로 드릴 들고 머리 어어어 하면서 무대 뒤쪽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그 빼려고. 몇 번, 여러 번.
1: 너무 회전수가 빠른 거였구나.
0: 그렇죠. 이게 이제 출발점은 저도 이제 예전에 폴 길버트가 서울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직접 들은 얘기인데, 기타 하도 속주를 잘하니까, 빨리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빨리 칠수 있냐? 본인이 가장 빨리 칠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해서 농담으로 시작했대요. 내가 뭐 드릴로 치면 뭐 빨리 치겠지. 그래서 실제로 드릴을 대본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실제로 뭐 어떤 쇠로 된 드릴을 대면 안 되니까 드릴 끝에다가 이제 기타 픽을 단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이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송이 만들어진 거고요. 어쨌든 이 곡은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곡일 거예요. 미스터 빅곡 중에서도 다른 곡에는 드릴이 전혀 쓰이지가 않고요.
1: 이거 한 곡만 한 거구나.
0: 그렇죠. 더구나 기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빌리시언 베이스가 함께 드릴을 양쪽에서 가져와서 함께 되는 게또 압권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의 이제 고음부를 연주를 하면서 이 기타랑 하모니를 이루는 이 부분이 압권이죠.
1: 보컬리스트도 하고 싶었을 텐데 뭐 노래하면서 드릴 일은 없으니까.
0: 그렇죠. 뭐 입에다 드릴을 댔다가는 치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매니저분이 굉장히 사업선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드릴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돈 생각부터 딱 유레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미스터빅이 인기가 많으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1: 아, M사?
0: M사 전동공구 판매하는 M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야 대박이다 이거 잘 들어봐라. 다음 앨범 대박인데 첫 곡이 드릴 들어가는 곡이다. 너 이걸
1: 협찬해라.
0: 협찬해라. 그래서 뭐 얼마 드리면 돼 협찬금?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뭐한 100만 달러? 실제로 100만 달러 협찬금을 받았다는 실화가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독점적으로 모든 무대에서 M사의 전동 드릴만 사용했죠.
1: 딱 로고 딱 선명하게 보이는
0: 그렇죠.
1: 그런 자세로.
0: 근데 뭐 지금은 너튜브 시대에 끊임없이 이 영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M사 입장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홍보 효과를
1: 그러네요,
0: 거뒀다. 네,
1: 그러네요.
0: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 폴 길버트는 종종 저도 유튜버 알고가 이렇게 보내주 이렇게 쇼트라든지 뭐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할아버지
0: 푸근해졌죠.
1: 드셨더라고요.
0: 푸근해졌죠.
1: 그래도

0: 너무 소년 같은 이미지로
1: 맞아요.
0: 아직도 기타를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1: 그리고 기타에
0: 기억이
1: 너무
0: 나네요.
1: 진심인 게,
0: 네.
1: 제 기타리스트 인터뷰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기타를 치면서.
0: 자는 시간 빼고 기타 친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1: 네, 30분 동안 인터뷰하는데 20분 이상을 기타를 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작곡했어. 계속 사실은 이게 뭐 글로 나간 인터뷰인데도 아, 정말 진심이시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자,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미훈의 뮤직 설레 두 번째 곡 듣고 오죠. 미국의 밴드 미스터 빅의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 The Electric Drill Song입니다.

미국의 밴드 미스터 빅의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 The Electric Drill Song이었습니다. 91년 Lean Into It 2집 음반 수록곡 중에 또 드릴, 전자 드릴로, 전기 드릴로 연주하는 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켜

0: 개조군요, 개조.
1: 개조죠. 페어 워닝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하드락 밴드입니다. 이분들의 Save Me라는 곡 골라봤고, 1997년 앨범 수록곡입니다. 이분들은 좀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분들이에요. 1991년에 결성이 됐는데,
0: 아, 그런지 때문에.
1: 그렇죠. 91년부터 이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0: 그런지가 많이
1: 시작해서.
0: 잡아먹었어, 진짜.
1: 그러니까요. 그나마 미스터 빅은 이제 91년에 이제 막차 타고 한번 메가 히트 찍고 그다음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91년에 결성이 되었으니 정말 정교한 하드락 사운드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와 초고음 보컬과 초절기교 기타와 뭐 화성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췄고 정말 웰메이드 앨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나 시대와 역행하는 음악 장르를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비운의 밴드라고 할수 있고요.
0: 어떡하냐?
1: 네. 이제 서구권 하드락 밴드들한테 이제 통하는 속어 중에서 Big in Japan이라는 게 있죠.
0: 아, 비긴 재팬.
1: 예. 우리가 알고 보면 일본에서는 잘
0: 그러니까.
1: 나가라는 그런 약간 자조적인 건데, 이 Big in Japan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의 유럽 밴드라고 볼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조그만한 클럽 투어를 하는데, 일본만 오면 아레나급에서 공연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역시 이런 것들 기막히게 웰메이드 하드락을 잘 알아보는 선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팀이고요. 특히 기타리스트 헬게 엔겔케. 이분은 뭐 이름도 라임이 맞습니다. 헬게 엔겔케인데,
0: 헬게.
1: 엔겔케가 참 특이케예요. 특이한 캐릭터이신데.
0: 아주 기괴한 연주를 많이 하나 보죠?
1: 그렇죠. 이 정말 초절기교 연주자고요. 기타를 스카이 기타라는 기타를 씁니다. 이 사실,
0: 스카이 기타요?
1: 네, 하늘 기타라는 건데, 말 그대로 끝간데 없는 초고음을 낼수 있는 기타.
0: 하늘을 찌를 듯.
1: 하늘을 찌를 듯.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일렉트릭 기타는 22프렛 또는 조금 더 프렛을 연장시키면 24프렛 정도까지
0: 4까지도.
1: 있기 때문에, 1번 줄 24프렛에서 뭐 밴딩으로 아무리 음을 끌어올려봤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근데 보통 스카이 기타, 헬게 엔겔케가 쓰는 기타 같은 경우는 32프렛까지 있어요.
0: 오, 그러면
1: 그러니까는,
0: 거의 한 옥타브
1: 그렇죠.
0: 정도.
1: 네.
0: 예, 더쓸
1: 훨씬
0: 수 있네요.
1: 높은 음을 낼수 있고요. 근데 다만, 당연히, 그러면 누구나 40프렛, 50프렛 만들겠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프렛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0: 아, 그렇죠. 고음을 낼수록.
1: 네. 그래서 연주하기가 지극히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더 문제는 그 프렛에서 연주를 한다든가, 심지어 음을 끌어올리는 밴딩을 하면, 그 디케이가 너무 짧아져요. 그 음의 지속,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0: 어디 낸 거야? 막 이러면서
1: 네, 그래서 삐용
0: 소리를
1: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픽업 장치 같은 것들을 또 정교하게 설치를 해서 정말 초고음을 물리적으로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0: 스카이 기타라는 어떤 특정 그 제작자가 만든
1: 예, 사실은 요거는 울리 로스라고 하는, 원래 스코피언스에
0: 스코피언스
1: 있었던 뭐 대단한
0: 기타리스트.
1: 기타리스트죠. 울리 로스가 창안한 기타이긴 한데, 이 울리보다도 이 헬게 엔겔케가 정말 더 전문적으로 많은 곡에 사용을
0: 아,
1: 해서 더
0: 그랬군요.
1: 유명해졌어요. 이 Save Me라는 곡은 뭐 굉장히 감동적인 파워 발라드 곡인데, 여기에서 역시나 기타 솔로에서 한 번씩은 끝까지 갑니다. 32프렛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타 솔로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음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0: 음역대가 또 클래식 바이올린
1: 거의
0: 그것과
1: 그렇죠.
0: 겹친다라고 또 설명을 써주셨는데,
1: 맞아요.
0: 이거 설명 없었으면, 어우, 꽤나 고음이네라고 했을 텐데,
1: 네.
0: 잘 집중해서 그 음역대 고음 연주 한번 듣고 오죠. Fair Warning의 Save Me입니다.

0: 독일의 밴드 페어워닝의 97년도 3집 수록곡 중에서 Save Me였습니다. 스카이 기타라는 독특한 연주 범위가 음역이 훨씬 높은 독특한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음원 중에 하나겠죠. 또 희은 씨 덕분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팬 메세니.
0: 네.
1: 뭐 기타 그냥 일반적인 기타만 가지고 연주해도 이분은 뭐 초인적인 감성과 비교를 보여줄 수 있는

0: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갖 실험을 많이 했죠. 오케스트리온이라는 또 희한한 장치를 고안해가지고 1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공연도 했었었고, 또 바리톤 기타, 이 굉장히 저음역대의 기타 같은 것들을 연주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이 팻 메시니의 그 시그니처는 많이 안 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 피카소 기타죠.
1: 아, 그 이전에 기타 신스를 빼놓으셨네.
0: 아, 기타 신스도 있었죠. 네, 정말 다양한 걸 시도를 했는데 역시 비주얼 쇼크는 이 피카소 기타인 것 같아요. 42현짜리. 네, 그래서 기타의 현이 한 방향으로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삐죽삐죽 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비주얼 효과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현들을 연주를 하면서 이 솔로 연주를 하는 것들이 또 라이브로 저도 실황 몇 번 직관을 했지만은 와, 다른 연주들도 다 기억에 남는데 집에 오면 계속 생각나는 게 결국 피카소 기타 연주예요.
1: 아, 그렇구나.
0: 네. 이 오늘은 피카소 기타 연주 여러 곡 중에 하나 솔로 곡을 골라봤고요. 2011년에 냈었던 솔로 어쿠스틱 앨범입니다. What's It All About이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앨범이었었어요. 실험적인 것보다는 낭만성이 좀 치우쳐 있어서 평단에서는 그렇게 좋은 평 못 받았지만 팻 메시니의 또 낭만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앨범. 마치 키스제렛의 Melody and Night With You가 뭐 평가는 그렇게 좋은 앨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앨범인 것처럼 이 앨범도 그런 앨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이먼 앤 가펑클 원곡입니다.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1: 오늘도 흥미롭고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잘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팻 메시니의 The Sound of Silenc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일하다 보면 다 써놓은 보고서도 두 번, 세 번 들여다보고 내가 제대로 한 건가? 이게 맞나? 수없이 고민할 때 있죠. 그러다 진짜 실수라도 하면 크게 움츠러들고 동료들이 하는 격려도 그저 위로하는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사실 이런 마음은 우리가 일에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잘하고 싶단 욕심에 웬만해선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어떤 일이라도 계속 성취감을 느끼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 아시나요? 매출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겠다는 식의 커다란 목표보다는 오늘 회의를 잘하자 같은 작은 목표를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걸 하나씩 해내다 보면 자신감도 확신도 생길 테니까요. 아, 누군가 격려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캡틴 씨, 제가 오랜만에 호주에서 온 친구를 만났는데요. 캡틴 씨가 보증하는 단골 식당 추천 좀 해주세요.
3: 아, 또 제가 미식가인 건 어떻게 알고? 그러면 친구랑 편하게 얘기하려면 홍대 그 집,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일산 그 집, 분위기 있는 곳이 필요하면 바로 부평 그 집인데요. 세 곳 다 제 이름 대면 마카 씨도 단골 혜택 함께 누릴 수 있을 거예요.
2: 와, 역시 단골의 힘이네요. 서비스도 서비스지만 캡틴 씨의 이름 석자를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3: 아, 그럼요. 거기다 음식 취향까지 알아봐 주시고 가끔 안부도 물어보시는데 이보다 따뜻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단골의 특권은 단순한 서비스보다 나를 알아봐 주고 기억해 주는 따뜻한 마음을 받는 게 아닐까 싶어요.
2: 어? 그러고 보니 저희가 이런 마음을 매일 느끼고 있었네요. 아이돌 한국어에 매일 찾아와 주시는 항공이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3: 맞네요. 음식 서비스는 없지만 대신 사랑과 웃음은 무제한입니다. 오늘도 편하게 놀러오세요. Hello, I'm DJ Camden, and I want to be a cute go-to companion in your everyday life.
4: Hello, I'm DJ Makaya, and I'd love to take you all to my favorite restaurant.

0: 둘, 셋, we go on and on.
1: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돌 한국어의 DJ 마카야.
0: DJ 캠드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Baby Monster I Like It이었습니다.
0: 예. 자, 먼저 오늘 출석한 한국인들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1: Let's go.
0: 자, 두빈 러버님께서 캠디 막디 오늘도 파이팅. 오늘도 멋져요.
1: 아,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Abigail Taylor 06님께서 오늘은 조금 힘든 하루였는데 이렇게 라디오에 와 있으니까 벌써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캠디 막디 오늘도 화이팅하세요.
0: 예이.
1: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도움이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0: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기드부 육군님께서 캠디막디 데뷔 1001일 축하해요. 그 시간의 반 정도를 아이돌 한국어와 함께 했는데 앞으로도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네. 어제가 딱 1000일이었죠.
0: 맞습니다.
1: 네, 축하드립니다.
0: 네, 축하드려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햄지짱님께서 오늘 미스터리 K 생방송이네요. 히히. 캠디막디의 열연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기대할게요. 오늘도 화이팅! 이라고 하셨는데.
0: 네, 맞습니다. 오늘은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진짜, 긴장해야 합니다.
1: 좀 긴장이 되긴 하네요.
0: 긴장돼요.
1: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네.
1: 네.
0: 자, 마카야 씨, 오늘 오프닝에서 단골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1: 맞아요.
0: 내가 자주 가는 가게를 단골 가게라고 합니다.
1: 맞아요.
0: 요즘, 사실 요즘 뭐 좀 자주.

0: 좋아하는 단골 가게 있으세요?
1: 사실 저는 뭐 단골 가게라고 하면 저희 또 가는 곳이 있는데 성수 쪽에 있는 저희 회사 근처에 있는 쌀국수 집이에요. 거기 쌀국수 집인데 거기가 또 저는 쌀국수를 먹으러 가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볶음밥 드시죠.
1: 저는 거기 볶음밥이
0: 아, 먹고 싶잖아.
1: 거기 볶음밥이 미쳤어요. 근데 그 중간에 노른자만 딱 이렇게 주시는데 그 노른자를 터뜨려서 이렇게 섞어 먹거든요.
0: 진짜 노른자만 드시잖아요.
1: 이런 헛소문을. 근데 거기에 또 새우롤이 있습니다.
0: 아,
1: 네, 새우롤이 있는데
0: 새우롤. 네. Up and up, 새우롤.
1: 브이롤. 근데 그 롤이 진짜 가벼우면서 바삭하고 같이 나오는 약간 매운 마요네즈라고 해, 뭐라고 해야 되지?
0: 아,
1: 그
0: 그거 스리라차 마요.
1: 스리라차 마요.
0: 아.
1: 그게 너무너무
0: I
1: 맛있는
0: love
1: 거예요.
0: 스리라차 마요, bro.
1: 근데 또 제가 단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저랑 같이 가는 사람들이 볶음밥을 시킨다면 서비스로 미니 쌀국수가 나옵니다.
0: 맞아요.
1: 야.
0: 진짜 맛있더라고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쌀국수를 크게 못 먹어요. 저는 적게 먹는 걸 좋아해서
0: 아.
1: 적게 면, 그리고 숙주,
0: 적게 먹는
1: 고기.
0: 것도 있었구나.
1: 왜냐면 사이드로 먹으니까. 저는 쌀국수 많이 먹으면 조금
0: 네.
1: 물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서비스로 이렇게 주시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서 진짜 많이 갑니다. 시간 나면 항상 가요.
0: 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사장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는 단골의 특권.
1: 이건 내가 방금
0: 방금
1: 얘기하긴
0: 얘기한 게
1: 했는데.
0: 그거죠.
1: 그럼 캔디 혹시 단골 식당 있어요?
0: 단골 식당. 혹시 요즘은 그렇게 없는데.
1: 요즘은
0: 그래도
1: 저희가
0: 예,
1: 밖에
0: 밖에
1: 나가서
0: 나가서
1: 먹는.
0: 밥을 잘안 먹는데 그래도 간다면 압구정 주변에 부대찌개집이 하나 있어요.
1: 아,
0: 예,
1: 알죠.
0: 네.
1: 알죠, 알죠.
0: 거길 가면 단골 서비스는 아직 없습니다.
1: 아직 없습니다.
0: 솔직히.
1: 아니면 예전에 가던
0: 왜냐면 네.
1: 그 냉삼.
0: 아, 그쵸. 네,
1: 냉삼은
0: 냉동
1: 사실
0: 삼겹살집도 예전
1: 개인보다 저희 M%원의 단골집이었죠.
0: 맞죠.
1: 사실 안간지 이제는 좀 많이 되긴 했는데,
0: 아,
1: 그래도
0: 요즘 특히 진짜 밖을 안 나와서 먹었네요, 저희가.
1: 못 나가는 것 같아요.
0: 예, 맞아요.
1: 계속 스케줄이 이게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못 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 나면 멤버들이랑 꼭 다시 한번 나가서 밥 먹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1: 자, 그렇다면 제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0: 네, 전 단골 메뉴만 먹습니다.
1: 아이고, 이렇게 뭐 질문 물어보기 전에 이렇게 하면 뭐 어쩌자는 거예요. 자, 질문이 뭐 이미 답은 말해줬지만, 단골 메뉴만 먹는 편인지
0: 네.
1: 아니면 신메뉴에 도전하는 편인지 물어보려 했는데, 캠디는 그래도 같은 메뉴를 먹는데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0: 네.
1: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보통 단골 식당에 가면 똑같은 걸 먹습니다. 똑같은 걸 먹고. 그럼 여기서 평생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 어떤 걸 먹을 거예요? 혹시 몰라서 빨리 말했어.
0: 제가 먼저
1: 미리
0: 답하자면
1: 말할까봐. 어떤 거 먹을 거예요? 평생 하나만 먹을 수
0: 오케이.
1: 있다.
0: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면요.
1: 현실적으로 가볼까요?
0: 네. 혹시 그
1: 오케이.
0: 생각난 거 있어요? 저 아직 없는데.
1: 현실적으로 가면 저는 그래도 그 쌀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생각.
0: 그래서 공깃밥?
1: 공깃밥은 아니고, 간장계란밥?
0: 그거는 좀
1: 괜찮죠?
0: 괜찮다.
1: 여기서 참기름 싹 두르고,
0: 저 있어요. 부대찌개.
1: 오!
0: 왜냐면 부대찌개가 어떤 재료를 넣어도
1: 부대찌개예요?
0: 부대찌개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재료도 넣을 거야. 그냥 어떤 재료를
1: 거기 안에
0: 넣어도
1: 뭐다
0: 뭐
1: 넣는 거
0: 스테이크
1: 아니야? 스테이크 부대찌개가
0: 넣고
1: 어딨어?
0: 여기 있어요, 여기.
1: 오케이, 오케이.
0: 평생 한 가지나요, 평생.
1: 인정합니다. 네.
0: 좋습니다. 또 우리 항공인들의 이야기도 매우 궁금한데요. 오늘 메시지 이벤트 주제는 단골 가게에 얽힌 추억입니다.
1: 네, 단골 카페 사장님과 베스트 프렌드 되기, 지친 날 단골 음식에 위로받기, 단골 식당 서비스에 감동받기 등등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 대한 추억을 마음껏 소개해주세요.
0: 항공이들, tell us about your favorite spot you're a regular at. Maybe you became friends with the owner of a place you visit all the time, or you were touched by the amazing service at your favorite restaurant. Share your special memories from the places you love to visit.
1: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의 메시지 유튜브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라디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퀸 넘버 2 함께 할게요.
1: 네, Ampersand One Someday, 그리고 레드벨벳 사이코까지 이어집니다.
0: Alright.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언제 봐도 반가운 분들.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K 넘버 2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 성우 강용호, 박지훈님,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3: 유명할 성우 강용호입니다.
2: 음악할 때, 성우 박지훈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카메라 캠 캠드입니다.
1: 캠드입니다.
0: 네, 마카로니 막디입니다.
3: 오, 바뀌었어.
0: 마카로니 앤 치즈가 먹고 싶네요.
3: 마카로니 앤 치즈 맛있죠. 네.
0: 자,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일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역할에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2: 네, 오늘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은 네. 여주인공인 길라임을 막디가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재벌인세 김전 역할에 캠디가.
1: 네. 제벌.
2: 네. 너무 찰떡 캐스팅이라서 진짜 기대됩니다.
0: 부럽네요.
3: 장래희망이 재벌 2세였던 막디가 네.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0: 그러게요.
4: 네. 네, 잘 부탁드려요, 길라임 씨. 목소리가 길라임 씨 왜 이래요?
5: 잘 부탁드려요.
4: 너무 무서운데?
5: 네, 죄송합니다. 네.
4: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극장 미스터리 키 넘버 2 시작하겠습니다.
6: 지난 시간 영화 엑시트 세계를 탈출해 차원의 문을 통과한 K. 이번에 눈을 떠보니 무서운 발차기가 날아다니는 액션 영화 현장이었다. 그리고 눈앞에 날아오는 발을 뛰어난 반사신경으로 피한 K.
7: 아우! 겨우 피했네. 역시 내 반사신경. 근데 무서운 발이 날아다니는 여긴 어디?
3: 야, 길라임. 똑바로 안 해? 스턴트맨이 그깟 발차기도 못 피해서 어따 써? 어?
7: 길라임의 스턴트맨이라면 혹시 드라마 시크릿 가든?
6: 그렇다. 스턴트맨 길라임과 까칠한 백만장자 김주원의 판타지 로맨스를 그린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소환된 케이. 그리고 이곳은 길라임의 액션 영화 촬영 현장이었던 곳이다.
7: 오케이. 무협지 드라마를 본 보람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똑바로 하겠습니다.
6: 현란한 무술 실력으로 악당들을 무찌르는 K의 뒤로 갑자기 캠든 백화점 상속자인 재벌 2세 김주원이 등장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K는 주원을 마주치게 된다.
8: 스턴트맨이야? 아, 근데 왜 힘들게 몸 쓰는 일을 해? 머리가 나빠?
7: 궁금해? 알려줄까? 이럴 때 꽤 유용하게 쓰이거든?
6: 팍! 주원의 건방진 말에 화가 난 K는 냅다! 주원의 정강이를 걷어찬다.
8: 아, 내 다리를 이렇게 걷어찬 여잔 네가 처음이야. 내 인생에 자꾸 나타날 것 같은 이 말랑한 기분은 뭐지?
9: 왜 내 눈앞에 나타나? 헤이. 네가 자꾸 나타나.
6: 카리스마 넘치는 K에게 첫눈에 반하고만 재벌 2세 주원은 그날 이후로 K의 눈앞에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
8: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온 김주원입니다.
3: 여긴 스턴트맨 막내 뽑는 자리인데 이력서가... 없네요. 서류도 없이 왜 서 있는 겁니까?
8: 댁 옆에 있는 앉아있는 여자 때문에요. 좀 만나지니까 안 된대서.
7: 면접 볼 거 아니면 나가시자!
8: 봅시다, 그 면접.
3: 특기가 뭡니까?
8: 돈 잘 법니다. 참고로 취미는 돈 잘 씁니다.
3: 와! 합격! 합격! 무조건 합격! 아니!

0: 데려오세요.
1: 자넨 우리 팀에 꼭 필요한 인재일세.
2: 이렇게 애착인형처럼 자신을 쫓아다니는 주원을 무시하고 캠벤 백화점에서 와이어 액션 촬영을 하게 된 케이. 하지만 못되기로 소문난 감독 탓일까? 반복되는 촬영에 지쳐 그만 우당탕 넘어지고 만다.
0: 아유, 아유, 까뜩까뜩. 아유, 엔지. 하루 종일 찍을 거야? 어? 각도에, 어? 고뇌가 없잖아, 고뇌가. 30분 뒤에 철수해야 한다고?
3: 너무 아프다. 그렇다고 때려칠 수도 없고. 그래, 이 프로정신으로 액션씬을 무사히 마무리한다면 이 세계를 빠져나갈 수 있는 차원의 문이 열릴지도 몰라.
2: 계속되는 위기에도 포기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려던 케이. 그리고 그녀의 앞에 백화점 사장인 주원이 백마탄 왕자님처럼 멋지게 등장한다.
0: 왜 내 눈앞에 나타나, 네가 자꾸 나타나. 아이고 사장님, 여기까지 언행차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굽신굽신 직접 방문해 주시다니 영광입니다. 영광.
4: 아,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길라 MC한테 소리 좀 그만 지르세요. 저한텐 이 사람이 김태희고 전도연입니다. 제가 길라 MC 열렬한 팬이거든요.
2: 자신을 구해주며 살인 미소를 날리는 주원에게 반하고만 케이. 그렇게 케이의 철벽이 와르르 무너지던 그 순간 찬란한 빛과 함께 차원의 문이 열렸다.
3: 온 세상이 반대하겠지만 직진남 김주원이랑 예쁜 판타지 로맨스 한 편 잘 찍어볼게요. 그럼 안녕.
5: 와,
6: 막카시 너무
5: 웃겨. 정말 캐스팅이 찰떡인데요.
6: 아니, 막카시 너무 웃기게. 이렇게 틀어야 돼. 이렇게 틀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그 톤이 나오는 것 같아.
7: 높은 음을 낼 때 고개를 틀어요.
5: 막카야는 막카야 DJ 꿀팁. 약간 꿀팁.
6: 네, 약간 막카야 녹음한 때 본 줄 알았어요. 항상 이렇게 머리 잡고
7: 이렇게 항상 머리 잡고 녹음해야 돼. 잡고. 좀 집중할 때 왼손이 머리 위에 올라와요.
5: 네,
7: 한손 항상 오른손엔 가사지. 아하. 가사를 알아도 가사지를 보고. 아. 왼손은 항상 여기 머리 뒤에 이렇게 있어요.
6: 항상 맞아. 이게 딱 녹음 모습이에요. 네, 이렇게.
7: 아, 근데 생각보다 네. 저는 그 여주인공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6: 네. 아니요.
7: 아, 왜 잘했는데요?
6: 진짜 잘했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보고 싶긴 해요.
7: 아, 캠리 약간 자기가 안 하고 싶어서.
6: 아, 그게 아니라 저는 사실 오늘 느꼈는데요. 저는 네. 이런 역할이 좀 더.
7: 재벌.
6: 네.
5: 근데 정말 잘 어울렸어요.
7: 잘 하긴 했어요.
5: 네, 그럼 진짜.
6: 여주인공은 앞으로 마카야 씨가.
7: 아니, 재벌 여주인공으로 제가. 오. 완벽하고 있어요.
8: 완벽하네요. 네.
6: 아, 좋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K 오늘은요, 까칠한 재벌 상속자 김주원과 씩씩하고 당찬 스턴트우먼 길라임의 특별한 로맨스를 담은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 다녀왔습니다.
9: 네. 드라마 시크릿 가든은 서로 다른 세상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운명처럼 서로에게 빠지게 되는 로맨틱 드라마인데요. 현빈, 하지원의 찰떡 케미와 설레는 로맨스, 그리고 김은숙 작가의 명대사들로 큰 사랑을 받은 작품입니다.
6: 그렇죠. 네. 그렇죠. 자, 드라마 속 설정에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드라마처럼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 versus 비슷한 세계의 사람. 누구에게 좀 더 호감인가요? 누구에게 좀 더 호감이고 매력을 좀 느끼시는지.
5: 두 분은 어떠세요?
7: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의 사람에게 좀 뭔가 다가가기도 좀 더 쉽고 공감할 게 좀 더 쉽다 보니까 그게 더 저한테 편한 것 같아요.
6: 네.
7: 반대 매력도 뭔지는 알 것 같은데.
6: 저도 네, 맞아요. 저도 근데 초반에도 제가 조금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는 비슷한 세계의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더 즐거워했는데 근데 오히려 요즘은 또 그냥 아예 저와 아예 다른 사람, 다른 세계의 사람이랑 얘기를 해서 뭔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배워갈 좀 더 많고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은 전혀 다른 세계의 사람에게 좀 더 이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제 우리 성우님들도 그렇고 사실 맞죠. 아예 되게 다른 세계인데
5: 맞아요.
6: 되게 신기한 것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8: 보통은 그렇게 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호기심도 좀 더 가고 매력 있어 보이고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막디가 앞에 그래도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접근하려면 네. 나랑 비슷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좀 이렇게 편하게 친근감을 느낀다 이 부분은 좀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5: 네. 각자에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랑 같은 성우라는 직업을

0: 가진 뭐 선배님이나 후배님을 만나면 아 그런 거 조금 힘들지 이렇게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또
1: 그쵸.
0: 있어서 좋은데
1: 맞아요.
0: 또 정말 아예 다른 뭐 예를 들면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정말 너무 영역이 달라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오 이런 것도 있구나 와 너무 신기하다 와 진짜 재밌다 하는 그런 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2: 어, 지은님이 맞아. 그럼 변호사분이랑 지금 친해지고 싶으신 거죠?
0: 예시를 들자 하니까 약간 그렇게 된 거고요.
2: 지금 딱. 네.
0: 아 돈에 사실 네. 요새 조금 궁금한 거는 네. 작사가 분들이 좀 궁금해요.
1: 어 진짜요?
0: 네네네. 제가 약간 작사에도 조금 요새 흥미가 생겨서 배워보자. 네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1: 어, 너무 좋죠.
0: 어, 어떻게 하다가 작사를 시작하게 되셨을까? 약간 그게 좀 궁금해요.
2: 어 약간 어. 자기가 책을 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약간 책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시 한 편을 내가 어떤 주 어쨌든 어 작사를 할 때는 어떤 네. 주제가 하나 정해놓고 할 거 아니에요.
0: 아, 그쵸, 그쵸.
2: 그렇다 보면 저는 되게 약간 내가 이거의 작가가 된 느낌으로 약간 좀 더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 책 안에 어떤 고급진 단어들을 넣으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얘는 이런 단어를 여기다가 써먹었구나 라고
3: 희석하다 같은 단어
2: 네, 그래서 약간 단어를 아, 초반에 먼저 생각해요.
0: 가까운 자리에 계셨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2: 그러니까요. 네. 네. 와. 작사해서 나중에 곡을 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0: 어 뭐 그쵸 이제 제가 부르진 않겠지만 아. 해보고 싶다는
2: 오,
0: 생각이
2: 진짜요?
0: 있어요. 네네.
2: 어이, 그럼 나중에 꼭 저희한테 들려주세요. 와. 너무 궁금하다.
3: 아, 그러게요. 들려달라.
0: 네네. 네. 그런 기회가 아. 생긴다면. 네네.
3: 써주겠다가 아니고 들려달라였구나.
0: 아, 아, 아, 아,
3: 김치국을 많이 마셨네.
0: 아직 너무
2: 아니, 아니요 아니요.
3: 네.
2: 자 우리 또 다음 생에 네. 다른 직업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네. 어떤 직업을 다들 하고 싶으신가요?
3: 아이돌이요.
2: 오, 아, 네. 어, 진짜요?
3: 너무 하고 싶어요 아이돌.
2: 오, 진짜요? 근데 완전 아이돌 그룹에서 끼쟁이이실 것 같아요.
3: 아~ 네. 네.
1: 맞아.
3: 아이돌에서 약간 뭐랄까 피지컬과
2: 네. 피지컬과
3: 약간 네. 그런 골목 대장 스타일로.
0: 저
3: 아~
0: 약간 예능 담당일 것 같은
2: 아, 아이돌 그룹 안에서
0: 네네.
3: 아, 자신 있습니다. 아. 써주십시오.
1: 한번 프로젝트 하나 만들죠.
3: 네. Let's go.
1: 네. 지우님은 네, 작곡 작사 하고 싶으세요?
0: 어, 네, 저도 뭔가 작곡가나 작사가도 해보고 싶긴 한데 아, 이 얘기를 하면 또 약간 놀리실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1: 어?
0: 저 그 아, 네, 그
3: 왜 안 나오나 했죠?
0: 제빵을 제빵. 해보고 싶긴
2: 오,
0: 해요.
2: 너무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진짜 그 빵 모자 아시죠?
0: 네, 네.
2: 그게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아,
2: 진짜요?
0: 아,
2: 약간
0: 감사합니다.
2: 앞치마 그 빵 앞치마랑
0: 아, 네, 네.
2: 완전 완벽한 세트.
1: 웃음이 너무 빵집이랑 어울려요.
0: 아,
3: 또 새로운 시각이네요.
2: 어, 뭔지 알아.
0: 근데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2: 오,
1: 저 웃음이
2: 진짜로 딱 저... 간판에 달아도 될 것 같은데. 어서 오세요.
0: 어, 약간 지은 베이커리고 약간 좀 이런
3: 사진 띄워주셨어요.
2: 사모자 맞아요, 맞아요.
0: 네.
2: 어떤 빵 제일 좋아하세요?
0: 오, 전 사실 빵은 진짜
2: 말고.
0: 안 가리고 다 좋아하는데 네. 최근에는 생식빵에 빠져 있습니다.
2: 아, 맛있죠.
0: 엄청 말랑말랑하고 아~ 도톰한. 아~ 진짜 맛있어요.
1: 그 버터. 버터 어, 그 후라이팬
2: 그리고 그런 식빵은 안 잘리는 게 보통 맛있는 거 아니죠?
0: 맞아요. 네,
2: 그냥
0: 아,
2: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뜯어 먹는.
0: 어 너무 맛있죠.
1: 아 너무 좋다. 아, 그것도 드셔보세요. 모카 소금빵.
2: 아, 아 오, 맛있어요.
0: 맛있죠. 네,
1: 진짜 모카 빵
3: 알죠 알죠.
2: 냄새 네. 너무 좋아서.
1: 그게 진짜 맛있어. 그럼 캠지는 다음 생에 네. 무슨 직업하고?
2: 어 싶어요? 저는 수영 선수.
3: 수영 선수.
2: 수영 선수. 수영 선수 꼭 해보고 싶어요.
1: 영훈님은 어떤 직업 하고 싶어요?
3: 저요?
2: 아이돌.
3: 전 아이돌이요.
0: 순서가 잘못됐어요.
3: 아이돌.
1: 제일 먼저 말하셨구나.
2: 네.
1: 아, 저는
2: 막디, 막디.
1: 그러면 수영 선수 하신다 하셨죠?
2: 네.
1: 그럼 저는 그 레프리 갈게요.
3: 어,
1: 엄파이어.
2: 심판?
1: 엄파이어.
2: 어.
1: 캠디가 실수 조금이라도 하면 바로 실격.
2: 아, 그걸 위해서 심판을 하고 싶어요?
3: 엄격한 레프리.
2: 아니, 저를 실격시키고 싶어가지고.
1: 근데, 네. 근데 오히려
2: 아,
1: 네.
2: 오, 이렇게.
1: 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3: 안 되죠, 안 되죠.
0: 아,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오, 위험합니다.
3: 여러분, 안 됩니다.
2: 방금 안 좋은 얘기
1: 사실, 아무 말 안 했어요.
3: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억이 사라질 겁니다.
1: 저는 운동선수가 되겠습니다.
0: 아, 좋아. 아,
1: 네, 농구, 농구. 농구도
2: 솔직히 네. 미식축구 진짜 잘 어울려요.
1: 미식축구.
0: 미식축구.
1: 미식축구 영상 몇 번 보니까 되게 무서워 보이고.
2: 무섭긴 해요.
3: 엄청 격렬하잖아요.
2: 네. 저 몇 번 해봤는데, 왜냐면 저희 미국에 있는.
1: 진짜요?
2: 네. 왜요? 상상이 안 돼요. 제가 하니까.
1: 네.

0: 해석이 안 돼요.
1: 저희 되게 약간 학교 끝나고 되게 재미 삼아 했던 게 미식축구예요. 저희끼리 막 네.
2: 어, 진짜요?
1: 못방.
3: 와, 대박이다. 호주도 비슷한 게 있는데 좀 달라요.
2: 우린 럭비.
4: 아, 럭비.
3: 럭비. 호주는 좀 더 럭비 하고 미식축구 항상 좀 궁금하긴 했어요.
2: 맞아요.
3: 자, 그럼 여기 또 드라마 얘기로 돌아가자면 네. 길라임이 멋진 스턴트맨으로 나오잖아요.
2: 네.
3: 자, 그럼 내가 드라마 속 액션씬을 찍는다면 해보고 싶은 장면이 있으신지.
5: 오, 궁금해요.
1: 저는 빌딩, 빌딩에 이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타서 네. 올라가는 거.
2: 아,
1: 진짜 멋있죠. 높은 빌딩.
2: 네. 많이들 하죠. 네.
3: 그 진짜로 그 빌딩이 한 40층이에요.
1: 네.
3: 36층에서 해야 돼요, 촬영을. 가능한가요?
1: 뭐, 그래도 이제. 계약을 하고 한 거니까.
3: 일은 해야 돼.
5: 일은 해야 돼. 입금은 이해했으니까.
1: 거기서 갑자기 못해요. 이렇게 하면. 아~
3: 위약금. 위약금이 너무.
1: 위약금이 너무.
5: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더 무서울 것 같아서.
3: 위약금 많이 무섭죠. 네.
2: 낙디는요, 낙디는요.
3: 저는 그래도 한번 제대로 해보면 네. 좀 약간 헬리콥터에서.
2: 아,
1: 맞아. 약간. 고소공포도 심하잖아.
3: 그렇죠. 눈 감고 뛰는 거죠.
1: 약간 계약을 위해서.
3: 네, 뭐, 여기는 계약을 했으니까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한번 뛰면 이제 도착을 해야 되니까
2: 아? 까뜩 까뜩 네. NG
3: 어차피 아 커트하면 안 돼요.
5: 아 그쵸 이게 한번 뛰면 네.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3: 너 뛸 때 눈 감지 마 하면 아, 아. 아. 죄송합니다.
2: 큰일 나요. 큰일 나요.
3: 영호님은 네. 어떤 씬 하고 싶으세요?
2: 아 무조건 17대1이죠
4: 아, 아 근데 그때 보고 싶어요.
2: 무조건 그 그 악당들을 정리하는
5: 아.
2: 예 이런 그 정말 주인공 캐릭터 있잖아요. 아시죠? 피하면서 막 다 때려눕히고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 다 정리하고 약간 이런 느낌.
3: 내가 영훈이 네. 약간 커피 마시다가 네. 하, 커피 식기 전에 끝내자. 마지막에
2: 대사 좋았어.
3: 따뜻하네.
4: 아,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
3: 이거지.
2: 진짜 아직 안 식었네.
1: 뚱나오네. 안 식었네.
3: 지은님은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5: 저는 사실 액션씬에 대한 욕심은 없어요. 무섭기 때문에. 네. 하지만 굳이 한다면 약간 맛있는 장면만 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 액션 영화에 꼭 나오는 혼자 이렇게 탁 걸어가고 있으면 네. 뒤에서 갑자기 폭발이
3: 빡! 정카!
5: 멋있게 이렇게 착!
2: 아무것도 안 해도
5: 에.
2: 그냥 알아서
5: 걸어가기만 해도 뒤에서 알아서
2: 사라져주는
3: 멋있게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에.
2: 화면 중앙에서 걸어가기만 하고 액션은 다른 사람들이 다
5: 네, 그런 거.
3: 아, 똑똑하네요.
5: 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1: 어떻게 이게 제일 좋죠.
2: 그렇죠. 네, 그렇죠.
1: 좋습니다. 자, 이야기 재밌게 나눠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한국어 이어가겠습니다.
3: 네, 드라마 시크릿 가든 삽입곡 김범수 나타나 듣고 오겠습니다.

0: 하루에 하나씩 배우는 오늘의 한국어 시간입니다. 앞서 미스터리 K 넘버 2에 이런 표현이 나왔죠. K의 눈앞에 자꾸만 나타나게 된다.
1: Today's Korean expression is 나타나다. It means that something that has not been visible previously reveals itself. In English, it's similar to appear.
0: 네, 오늘의 한국어 나타나다. Shall we listen to the exact pronunciation?
2: 나타나다.
3: 나타나다.
1: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2: 복권 당첨 번호가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0: How great would it be if the lottery numbers were to appear in my dreams?
3: 캠든과 마카야가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났어.
0: Camden and Micaiah suddenly appeared right in front of me.
4: 와. Wow. Wow. 제발. 네.
3: 제발.
0: 네, 나타나다. 네. 얘기 좀 더 해볼 건데요.
2: 네.
0: 자, 내 눈앞에 나타나. 진짜 너무 yes. 완벽한 오늘 성취이신 것 같아요.
3: 맞아요.
0: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의 또 도움을 받기도 하잖아요.
2: 네.
0: 자, 그럼 위기의 순간. 행운처럼 나타난 나를 도와준 사람이 혹시 있는지.
3: 와, 저 이거 있습니다.
0: 오, 컴온.
3: 저 중학교 1학년 때 네. 친구들이랑 어른 없이 이제 친구들이랑만 네. 놀이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0: 네.
3: 근데 이제 그 놀이공원에 놀이기구 말고 네. 그 오락할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0: 네, 네.
3: 아, 네, 네. 거기서 두더지 게임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0: 네.
3: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네. 누가 제 지갑을 훔쳐간 걸 모른 거예요.
0: 오.
3: 지갑이 없어진 거예요.
0: 네.
3: 그래서 막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이제 군인 그 당시엔 제가 중1이니까 네. 오빠들이죠. 네. 군인 오빠들을 껴서 어, 너 왜 울어? 그래서 어, 저 지갑을 누가 훔쳐가서 오. 집에 어떻게 가서 돈이 없어요.
2: 영호님 아니에요? 영호.
3: 했더니 네네. 진짜 막 이렇게 주머니에서 막 천 원, 이천 원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0: 아이고.
3: 저한테 2만 원을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2: 지갑은 찾으셨어요?
3: 못 찾았어요.
2: 아이고. 뺏어왔어요 누가?
3: 네네.
2: 카드 정지시켰죠?
3: 그때는 이제 카드가 없었죠.
2: 네,
3: 중학생 때
2: 신분증이랑 이런 거 다 있었나요?
3: 어, 그때 이제 현금만 제가 넣은 아, 지갑이어가지고
2: 그래 다행이네요.
3: 네, 용돈이었어요. 제 용돈. 모든 용돈.
0: 아, 진짜
3: 용돈. 하지만 그때 그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
0: 진짜.
3: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4: 감사하네.
3: 와, 잘 맞아. 지내고 계시겠죠?
2: 그러니까 나중에
4: 오늘 약간 네. 군복 바지 입고 오셨던
0: 캠디가 오늘 딱 컴온
2: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4: 사실은 나타나
0: 나타났잖아. 아 근데 군인분들도 사실 힘드실 텐데
3: 맞아요.
0: 아,
3: 그분들도 마음이... 뭔가 이제 휴가 때
0: 그쵸. 놀...

0: 스마트워치 있잖아요.
1: 아.
0: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잃어버려본 적이 없는데,
1: 네.
0: 제가 어느 날 이제, 아, 사실 그저께였죠. 그저께 스케줄을 하다가 갑자기 제 팔목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없어진 거예요.
1: 철렁했겠다.
0: 아, 그래서 진짜 어쨌든 한 번도 잃어버려본 적이 없는 건데. 제가 아끼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아, 진짜 어디 갔지? 하는데 이제 스케줄을 갔어야 했어요.
1: 그렇죠.
0: 근데 뭔지 알죠? 그 찝찝한 마음으로 스케줄 하면, 하지만 난 프로페셔널하니까 찝찝하지 말자. 당당하게 하자라 해서, 그냥 일단 싹 잊어버리고 스케줄을 했죠.
1: 네.
0: 그리고 스케줄 끝나고 이제 밥 먹고 이렇게 호텔에 들어왔는데, 아, 너무 피곤해서 사실 이걸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러다가 이제 씻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맞다! 팔이 왜 이렇게 허전하지라고 다시 한번 느낀 거예요.
1: 아이고.
0: 호텔방에 있겠지? 라고 이제 하다가 딱 제일 처음으로 침대 이제 입구를 딱 열었더니 바로
1: 숨어 있었군요.
0: 아, 그래서, 아, 혼자 다행이다. 네, 너무 다행이다.
2: 어떤 의미가 있는 팔찌인가요?
0: 그건 따로 없는데요.
1: 근데
0: 그냥
1: 맨날 껴요.
0: 네, 맨날 껴요. 네.
3: 애착 팔찌.
0: 맞아요. 네, 되게 오랫동안 껴왔기도 했고, 제가 실버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래서.
1: 캠디가 악세사리가 되게 많은데,
0: 네.
1: 이 팔찌 되게 많이 끼는 편이에요.
0: 맞아요. 좀 자주 끼는
1: 그래서
0: 편이고,
1: 가끔 좀 탐나긴
0: 제가
1: 한데.
0: 보통 물건을 안 잃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약간 자존심도 있어요. 뭔지 알죠?
3: 맞아요.
0: 나는 절대 그 이미지를 내가. 지금까지 진짜 잃어버린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1: 네, 저는 많이 잃어버리는데.
0: 생각보다 그러더라고요. 저안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아까.
1: 저는 이어폰을 한 6개 잃어버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약간 잘 잃어버릴 것 같이 생긴
1: 지금 좀 그렇죠. 지금 딱제 모자에
2: 되게 개구리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0: 그쵸.
2: 네, 좀, 네. 좀 어울리네요.
3: 네. 네.
1: 귀엽다는 말로 봐야 되겠다.
3: 아, 그럼요.
1: 네, 그럼 오케이. 이쯤에서 오늘의 한국어 퀴즈 풀어볼게요.
4: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도움의 기회가 찾아오기도 하는데요. 다음 중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1번, 하늘은 간절한 자에게 동아줄을 내려준다.
5: 잡거라.
4: 2번, 하늘은 일하는 자에게 월급을 준다.
6: 오, 예.
4: 3번, 하늘은 졸린 자에게 커피를 준다.
7: 오, 예.
4: 4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7: 오, 예.
0: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비공사 문자나 반디 메시지를 번호 남겨주세요.
1: 추첨을 통해 화장품 보내드립니다.
2: 야, 오늘 오예 스페셜이에요.
3: 오예.
0: 좋았어요.
2: 좋았어요.
0: 저 사실 마지막에도 한번 좀 기대를 했거든요.
1: 그치?
0: 아, 해줬어.
1: 뭔가 한 3번 정도 해야 되지 않아요?
0: 두 번으로는 부족해.
2: 예스.
1: 아, 너무 재밌었다. 네.
3: 근데 이러면 약간 이게 힌트가 안 되지 않나?
0: 그렇다면 힌트.
2: 항공이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느끼하고 가장 버터가 심하게 칠해졌던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오예를
0: 네,
2: 골라주시면 거의 정답일 것 같습니다. 네.
1: 좋아요.
0: 자, 그럼 항공이들이 퀴즈 푸는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Stray Kids, This and That 듣고 올게요.

0: 자, 이렇게 노래까지 들었는데요. 이번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시간이죠.
1: 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를 뜻하는 속담은 무엇일까요?
0: 정답은 바로
2: 4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였습니다. 퀴즈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에 공지하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세요. 오 예.
0: 오 예. 네. 아니, 근데 진짜 항공이들이랑 단골 가게 놀러 가고 싶지 않아?
2: 잘한다.
3: It's time to read messages from 한국인들 and talk about them. Today, we're going to talk about memories related to our favorite go-to places.
0: 네, 메시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Yeah!
0: Let's go!
4: 3991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계속 똑같은 디저트 시켰더니 사장님이 빵도 보내주고 두쩐구도 서비스로 쳤어요.
0: 어머나.
4: 일주일에 3번 이상.
0: 좋은
5: 사장님이 서비스로 쳤어요.
4: 두쩐구 서비스.
0: 우리도 가끔 과일 시키면
4: 네, 과자랑
0: 과자 서비스 많이 주세요.
4: 맞아요.
0: 과일도 왜냐면 계속 같은 곳에서 시켜가지고
4: 좋겠다.
1: 역시 같은 곳에서 시켜.
4: 맞아. 많이 시켜서 저희는 네. 7명이잖아요.
0: 7명이라서 사실 많이 주문하면 진짜 많이 시키면 한 10만 원 정도 나와요.
2: 아, 그러실 것 같네요.
1: 가게 사장님이 지금도 기다리실 것 같은데요.
2: 오늘은 안 하나?
0: 다시 한번 시켜야겠네요. 네, 그리고 빼꼼 두부 S2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8년째 순대국밥 단골집 사장님이 매번 갈 때마다 반겨주시고 그날그날 주전부리 초코바 과자 요구르트 과일 등등 챙겨주신답니다. 순대국밥이랑 겉절이가 맛있고 후식도 챙겨주셔서 안 갈 수가 없다는.
4: 이건 가야지.
2: 가야죠.
4: 8년째 다니신다고?
0: 8년이면 가족이죠 솔직히.
2: 세상에.
0: 야,
1: 이렇게 서비스 좋으신데 맛이 8년 내내 좋으니까 가시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네요.
1: 그쵸. 너무 소중한 집이네요.
2: 서비스 때문에 가는 건 아니겠죠.
0: 네. 아 근데 좋다. 후식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1: 그럼요.
4: 순대국밥.
2: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죠? 마리사바렛.
4: 맞아요.
2: 님께서 네. 아니 근데 진짜 저는 집 근처 식당 단골이에요. 할머니께서도 좋아하셔서 매주 같이 가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직원분들도 저희를 알아보시고 할머니와 함께 가면 대화도 잘 통하고 즐거워요라고 하셨네요.
4: 네. 되게 한국말 잘하시네요.
1: 너무 좋네요. 할머니랑도 이렇게 같이 가시고 너무 좋은 손녀분이시네요.
2: 네, 그러네요.
4: 그리고 할머니분들이 아시는 맛집이 진짜 맛집입니다.
1: 아, 그쵸. 맞아요. 맞아.
2: 어르신들이 앉아 계셔야 돼요.
4: 네, 맞아요. 저도 대전 가면 네. 항상 제가 대전에 또 학교 나와가지고 네. 할머니 할아버지랑 꼭 가는 집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네, 거기에 있는 두부두루치기.
1: 아, 맞아요. 근데 그거를 맛있겠다.
4: 면을 거기다 넣어요.
1: 아,
4: 면사리에 추가해서. 근데 거기다 넣고
2: 우동이에요, 라면이에요, 쫄면이에요, 우동. 뭐야?
4: 진짜 아 약간 두꺼운 우동에서 칼국수 느낌. 네, 우동 칼국수면 느낌인데.
2: 아 좋아.
4: 그리고
2: 표현이 안 돼.
1: 아 정말 그리고, 그런 면발이 딱 그 매운 양념이 그래서, 착착
4: 맞아요.
1: 붙잖아요.
4: 그래서 매울 때 이제 달래줄 육수도 줘요.
1: 아~ 네,
4: 그리고 수육도 맛있어요.
1: 아~ 맛있겠다.

0: 진짜 울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1: 그리고 그런 데는 꼭 선풍기가 있는 거 아시죠?
2: 아, 오케이. 그쵸, 그쵸. 디테일!
0: 뭔지 알지?
2: 뭔지 알지?
0: 야, 이거지, 이거지.
2: 약간 네, 그 본인이 먼저 개척하고, 아, 여기를 가족들이랑 같이 와야겠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가신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3: 오, 궁금해요. 오.
0: 아. 아, 전 최근에 가족들이랑 밥 먹은 적이 없긴 했는데, 호주에 있었을 때 동생들 데리고, 사실 저는 그래도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었어요. 아, 애기들이었으니까, 아,
3: 그쵸, 동생들은.
0: 그래도 그때 참 행복했죠. 약간 내가 번 돈으로 동생들 밥 사주면 좋아.
3: 멋있다.
0: 좋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우님께서 네. 다음 메시지 읽어주세요.
3: 너무 귀여우시다. 아리 감자님께서 아니 근데 진짜 단골 가게 친구들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직원분들이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엄청 밝고 크게 인사해주셔서 친구들이 그걸 보고 힘이 느껴진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1: 와, 근데 지우님의 아니 근데 진짜가 제일 안 조... 아니 근데 진짜 근데 진짜 제일 아니 근데 진짜 자연스럽겠어요. 저는 사실 이 아니 근데 진짜 어떻게 제일 자연스럽게 해야 될까 매번 고민을 하거든요.
3: 아 정말
1: 이거였네요.
3: 안 쓰세요?
1: 아니 근데 진짜
3: 단골 아니 저는 많이 써요.
1: 아니 근데 진짜로요.
3: 네, 친구들한테 아 근데
1: 하세요.
3: 진짜
2: 이거다 이거다. 그럼 이 코너는 지음님의 코너로 제가 네.
3: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0: 그럼 아리감자님이 들어가면 이름을 부르면 어? 아리감자! 아리감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2: 이름을 불러.
3: 아 근데 너무 귀여운 네. 닉네임이어서
1: 그러네요. 네. 아,
0: 감자 맛있겠다.
2: 아니 근데 진짜 나는 왜 많이 안 쓰지?
1: 저도 왜 생각보다 아니는 많이 쓰는데
3: 여성분들이 많이 쓰시나? 아니는 많이 쓰실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진짜 따로따로 써요 저는.
3: 아~
0: 전 보다가 에? 진짜?
3: 어? 들어본 것 같아요.
0: 이런 느낌.
1: 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좋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벌써 마칠 시간이 왔는데요.
0: 진짜 빠르다 오늘. 네.
3: 그러게요.
1: 네 오늘도 우리 함께해 주신 영훈님, 지은님 네. 감사드립니다.
3: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0: 저희가 사실 같이 생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3: 그러니까요.
0: 오늘 되게 재밌었네요.
3: 아, 재밌었어요.
1: 네. 수월했습니다.
2: 쫀득쫀득했어요.
0: 네. 네. 네, 그럼 끝곡으로 P1 하모니 Sad Song 들으면서 저희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1: 한국인들아, 오늘도 내일도 잘 먹고 잘 살자!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요즘 한 통신사를 오래 이용하면요. 장기 고객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뭔가 장기 고객 혜택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브닝 스페셜을 하루하루 찾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혜택은 뭘까요? 아마 알차고 유익한 영어 그리고 기분 좋은 웃음과 음악으로 매일 2시간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채워드리는 일이 되겠죠. The longer you stay with us, the better your English will get. 오래 함께할수록 더 좋아지는 프로그램. 오늘도 이브닝 스페셜과 2시간 함께해 주세요. 그럼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EBS FM 이브닝 스페셜 오늘의 첫 곡입니다. Ava Max, Kings and Queens.

0: 8월 11일 화요일 EBS FM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다림님이요. 킹 마유 앤 퀸 크리스틴인가요? 하셨습니다. 킹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어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재님이요. 장기 고객 혜택, The longer I'm with ES, the better my English will get. 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50년만 더 함께 해주세요. 네, 장기 고객 혜택. 계속 들어갑니다. 네. 자, 어제, 오늘 조금 시원해진 것 같다 싶었는데요. 역시 낮 시간 되니까 다시 원점이더라고요. 덥긴 덥더라고요. 그쵸? 네. 이 주말에 사실 열린 EBS FM English Summer Special 후기를 제가 최근에 좀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갓을 썼거든요. 액팅을 하려고 갓을 썼는데 어느 분이 그거 보고 그 한글 히읗인 줄 알았다고. 예. 위에 이렇게 갓 있고 얼굴이 너무 둥글해가지고 히읗인 줄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살 더 빼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전설에 따르면 이분 English Summer Special에서 Love is an Open Door 이거 부르신 이후로 EBS 6층 스튜디오의 문이란 문은 다 열고 다니신다는 그런 쌤입니다. 바로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0: 아니, 문을 왜 계속 여시는 거예요? Love, because love is an open door?
1: Well, you know, I'll be honest with okay. you. I may not open every door, but I do turn off the lights.
0: 여러분들, 쌤이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 퇴근하고 갈 때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옆에 불이 켜 있죠?
1: Yeah.
0: 다 꺼요. 다 끄십니다. 전기 아껴야 된다고 굉장히 올바른 또 그걸 갖고 계신데.
1: You know, I mean that's what Ajimas do.
0: 근데 만약에 안에 어떤 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1: I've had that happen before. I'm sorry.
0: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우리 크리스틴 쌤입니다. Alright, EBS FM Evening Special 라디오와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들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 화면 보실 수 있습니다. Evening Special 1부는요. 국내외 뉴스 만나보는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요. 6시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게 들여다보는 Deep Dive. Daily 그리고 하루 한 문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Evening Headlines 만나볼까요?
1: 'A magnitude 7.4 earthquake has rocked western Colombia, leaving more than 100 people dead or injured. With the death toll feared to climb further amid buildings reduced to bubble,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0: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상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it has revoked the visas of more than 175,000 foreign nationals. The cases span a wide range from assault, drunk driving, and

0: and theft to birth tourism, an action seen as undermining U.S. foreign policy.
1: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범죄 연루자뿐 아니라 원정 출산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 서비스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할인 행사 등 불공정 상술 근절에 나섰습니다. 구독 해지와 자동 갱신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0: Social media posts are calling on North African migrants to attempt a mass crossing into the Spanish territory of Ceuta on August 15th. Amid mounting concerns over another large-scale crossing, European countries are tightening border security.
1: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사이에서 오는 8월 15일 스페인령 세우타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자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0: A magnitude 7.4 earthquake has rocked western Colombia, leaving more than 100 people dead or injured. With the death toll feared to climb further amid buildings reduced to rubble,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1: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강진으로 사상자가 100명을 훌쩍 넘어서며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건물 붕괴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최근 이제 지진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있죠. 콜롬비아 현지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 정도에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은 지난 10년 동안 콜롬비아에서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고 해요. 저도 영상을 봤는데 사람들이 진짜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도 흔들리고 건물이 붕괴되고 하니까.
0: That's right. Right. And unfortunately, I mean, we covered the other earthquake.
1: Right.
0: So it's like one after the other. Mm-hmm. And this was so strong that even neighboring countries, Ecuador and mm-hmm. Panama, felt it.
1: Wow.
0: So if an earthquake is really strong, Sam, mm-hmm. like it carries.
1: Wow.
0: And you can feel it way over there. Not as strongly,
1: okay.
0: but you can feel it.
1: 아, 이게 어딘가 멀리서 지진이 났구나, 크게 났구나라는 걸 느낄 정도라는 거죠.
0: Yes, that's right.
1: Right. 그래서 이번 강진이요. 진동이 이제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 그리고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본도 그렇고 mm-hmm. 계속 최근에 이런 지진 사건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 두려워할 거 같고요. 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잖아요. 이거 지구가 어떻게 이상하게 되고 있나?
0: Yeah, it is true.
1: 이런 걱정도 있을
0: it is
1: 것
0: true.
1: 같아요.
0: I mean, it's way too many in Colombia right now.
1: Right.
0: And so, of course, you know, there are collapsed buildings. Mm-hmm. You saw the videos, like literally the building is collapsing.
1: Right.
0: So probably the death toll will rise. And the aftershocks themselves are like a magnitude of 5.0, which is
1: still high.
0: Still high.
1: Yes.
0: Yes.
1: 와, 여진이 5.01 정도면은 얼마나 컸을까요? 7.5 그 느낌은
0: yeah.
1: 그렇죠? 건물이 무너질 정도면. 자, 어떤 표현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0: A magnitude
1: 저 막 100명이 injured 되거나 dead 했거나 그런 상태로 leave 하며 leave 한다는 게 결국 그렇게 되며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며인데요.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지진 을 얘기를 할 때 무슨 뭐 규모 얼마의 지진이다, mm-hmm. 뭐 강진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0: Right.
1: 그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strength라고 하기도 어색할 것 같고요.
0: So the word that we use is magnitude.
1: Magnitude.
0: So the word magnitude basically in this context means how much

0: energy an earthquake releases at the source, meaning how much is it shaking?
1: 아, 얼마나 세게 흔들고 있느냐, 코어에서.
0: Yes, that's right. So usually you have to look at the source, and then because if it's a really serious earthquake, you can feel it around there. But usually there is a source that it happens.
1: 이게 시작된 곳에서 느껴지는 강진, 아니, 그 규모라고 하는 거가 그 뒤에 이제 7.4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magnitude 7.4 earthquake 이러면 규모 7.4의 지진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0: Correct. So 7.4 is considered in the major category, like a major earthquake. So you know how you have 5, 6, 7. So every time the number goes up, it's 10 times stronger.
1: 와, 이게 뭐 1씩 올라갈 때마다 10배가 강력해진다고요.
0: Yeah, that's right.
1: 이거는 저는 진짜 상상이 안 갑니다.
0: It's hard to imagine.
1: I just can't imagine how bad it is. I mean, you're from California, so you must have felt a lot of different
0: earthquakes. I've had like 6.3, 6.4. But 7.5, no.
1: Was it still bad? Like
0: 6. Oh, it's bad. Oh, it's very bad.
1: Yeah. 와, 그런데 7이 들어갔다? 엄청났겠네요. 자, 연결해볼게요.
0: With the death toll fear to climb further amid buildings reduced to rubble, the Colombian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1: 건물 붕괴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 희생자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die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직접적으로 쓰면 이건 너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with the death toll, fear to climb further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death는 죽음이잖아요.
0: That's right.
1: 근데 왜 갑자기 toll이라고 하는 거는 교통비 아닙니까? 그렇죠?
0: Yeah. Well, we have that toll. But the toll that we're talking about here means the damage, the cost, or the loss.
1: Right. 뭔가 피해나 뭐 대가 같은 거, 희생 같은 것을 toll이라고 표현한다.
0: Yes, that's right. So here, the death toll is simply the total number of people who have died.
1: 아, 그러니까 사망자 수를 그냥 얘기를 할 때 death toll이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0: Sure.
1: 그러니까 저 생각해 보면 왜냐면 toll이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뭐 이런 통행료를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보고 뭔가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예를 들어서 그런 것처럼 이 toll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대가나 피해를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맥락상 말이 되네요. 그렇죠?
0: Yeah, and I do feel that by using the word death toll it's still climbing. Like it's not like right, it's not the final count. It's like it's just, you know, like we feel like oh there could be more.
1: Okay, the final number of the victims is 이런 식이 아니라 it just keeps going up.
0: Yeah, it's like so far the death toll is but we're expecting more.
1: 아, 그래서 이런 좀 안 좋은 소식, 사망 관련돼 있는 소식 들리면은 이 death toll이라고 하는 게 라이브로 이렇게 중계될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0: Yes.
1: 왜냐하면 계속 집계가 되고 있으니까. Okay, so death toll이라고 하는 건 사망자 수를 얘기를 하고요. 그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and buildings reduced to rubble. Rubble로 reduce 된다는 거 준다는 건요.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ubble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debris랑 굉장히 비슷해요. 하지만 rubble 자체는 이런 돌이라든가 그렇죠? 어떤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거 위주라면은 debris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재질을 포함을 하죠. 뭐 유리가 될 수도 있고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리고요. 지금 안 되겠다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hey guys, please be careful.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he government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0: So a lot of our listeners know emergency. But this word goes together. State of emergency.
1: Right.
0: This is an official emergency that affects the whole country or, you know, a certain area. Basically, it's the government saying, everyone, this is an emergency. Follow the emergency instructions. It's a formal declaration.
1: 이거 딱 그거 아닌가요? 그 알람 같은 거 오는 거.
0: Yeah.
1: 빅, 빅, 빅 하고 오는 정도가 되면 거의 이런 비상사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0: That's right. So it is kind of beyond just the siren or the alarm. When the country usually declares a state of emergency, certain processes happen. Like they get funding or they send troops or they, you know, give relief supplies and things like that. Yeah.
1: 와,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위험합니다라는 알람이 오는 거를 훨씬 뛰어넘

0: EBS FM Evening Special,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1: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it has revoked the visas of more than 175,000 foreign nationals. The cases span a wide range from assault, drunk driving, and theft to birth tourism, an action seen as undermining U.S. foreign policy.
0: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범죄 연루자뿐 아니라 원정 출산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제 강도 높은 이민 단속을 계속 이어가면서요. 외국인들이 이제 미국에 들어오거나 머무는 조건도 한층 좀 까다롭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 미국 국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에 비자 요건 뭐 위반, 뭐 범죄 가담, 그 국가 안보 위협 등에 연루된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안 주면 안 주지. 사실 굉장히 비자를 받기가 힘들잖아요.
1: Right.
0: 미국은 거의 뭐 불가능 수준 요즘에는. 근데 이거는 나왔다가 다시 revoke 되는 거가 와. 심지어 뭐 이제는 단순하게 무슨 뭐 범죄 관련한 것을 넘어서도 아 이게 만약에 해가 될 것 같다 이거는 다 취소하겠다
1: yeah.
0: 강하게 나왔네요.
1: Yes, absolutely. So if you have some record of some crime, whether it's attacking someone, assault, drunk driving, even,
0: okay,
1: or theft, stealing something on your record, they revoke the visas.
0: Wow.
1: Yeah. And also, a U.S. embassy in North Africa canceled the visas of more than 100 parents who came to the U.S. to give birth so that their children could get U.S. citizenship.
0: 아, 이 부분이 조금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방금 이제 뭐 범죄 관련해가지고 뭐 심지어 뭐 drunk driving 같은 거 이런 음주운전 이런 것도 다 비자가 취소됐다고 하는데 또 그거를 넘어서 이렇게 원정 출산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부모 100여 명 정도의 비자를 취소했다. 이거는 진짜 우리는 이제는 그런 거 없다. 봐주는 거 없다. 라고 하는 거네요.
1: I mean, a lot of people have gotten away with this sort of thing for a long time. So, yeah, they're really, really tightening their, you know, enforcing these things. Yeah.
0: 자, 그럼 뉴스 속 표현 보겠습니다.
1: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it has revoked the visas of more than 175,000 foreign nationals.
0: 미국 국무부가 외국인 비자 17만 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비자를 취소했다는 게 이미 나오긴 나온 거잖아요.
1: It 그렇죠? did.
0: 나오고 나서 안 되겠어. 다시 가져와. 라는 느낌. 마치 driver's license 같은 경우에도 왜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러면은 revoke 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잖아요.
1: Oh, absolutely. Right. So if you're caught driving under the influence, whether it be alcohol or drugs, you can get your license revoked.
0: Right.
1: So the idea of revoking something, it means to take it back, means to cancel it.
0: Okay.
1: It's no longer void.
0: Okay. 일단 나오긴 했지만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을 revoke 한다고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럼 쌤, 무슨 나라의 policy 같은 거나 이런 것도 revoke를 하기도 하나요?
1: Sure, you could. Right. So anytime you do that, you cancel something, whether it be a law or a license or a visa, it means that, you know, it's no longer.
0: Right. 실제로 범죄 같은 거 일으키게 되면 시티즌십까지도 리버크를 하잖아요.
1: Oh, yeah.
0: Right? Okay. 그래서 리버크라고 하는 거는 공식적으로 취소를 하고 철회를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회라는 게 들어갔기 때문에 단순하게 뭐 라이센스나 아니면 뭐 비자를 넘어서 그렇죠? 어떤 policy라든가 뭐 law 같은 것도 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가져와요. 취소할게요. 또 가능한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1: The cases span a wide range from assault, drunk driving, and theft to birth tourism, an action seen as undermining

0: U.S. foreign policy.
1: 취소 대상에는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등 각종 범죄 연루자뿐 아니라 원정 출산과 미국의 외교 정책에 위배되는 사례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는 불법을 한 적이 없다. 누구를 해한 적이 없다. Right? I've never harmed anyone here.
0: Right.
1: Then I should be fine.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닌 거예요.
0: Right. So it's almost as if if you have any sort of encounter with the law, it becomes a very dangerous situation for your visa situation.
1: Okay. 남을 직접적으로 해하지 않더라도 뭔가 불법이 확실하면 그게 이렇게 강하게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리스트를 우르르 놔뒀어요. Right?
0: Yeah.
1: 그래서 from assault to 막 나오다가 to birth tourism 여기까지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일단은 assault라고 하는 게 뭐죠?
0: Okay, so basically assault is physically attacking someone. Now it may be not so serious, you know, you just punch them once, and that would be an assault.
1: Okay.
0: Right? It's not like beating them down. Of course, it could be that too.
1: Right.
0: So anytime you attack someone physically, that is considered assault.
1: 그러면 assault나 attack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비슷하게 쓸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여러 번 구타하는 게 아니라 한 번을 치더라도 여전히 그건 assault인 거네요.
0: That's right. That's a legal term.
1: 물리적인. Okay. So 그런 거에서부터 쭉 가서 birth tourism까지라고 얘기됐습니다.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원정 출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0: That is right. That's right. So people who go to the states just to have their baby so that they can get citizenship.
1: 무슨 여행 뭐 비자를 통해서 왔던 다른 비자를 통해서 왔던 목적이 딱 보인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쌤 이런 식으로 뭐에서 뭐 이르기까지 하면 from and to를 쓰면 될까요?
0: That's right.
1: From A to B까지
0: yes.
1: 와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거리가 오늘 굉장히 여기 많이 있네요. 그렇죠? Right? Drunk driving,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주운전을 얘기를 하고요. Theft는 절도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그냥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Actions seen as undermining U.S. foreign policy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이런 외교 정책 같은 것을 undermining 하는 거는 다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나왔는데요.
0: Yeah, that's right.
1: Undermine 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0: So the word undermine means to gradually weaken, and it could be someone's trust or authority. So basically, it's kind of not an open attack, but it is a kind of sneaky, damaging thing that you do.
1: Okay.
0: So in this context, undermine U.S. foreign policy. It's not like you are breaking the law, but you are doing things secretly that is kind of undermining the law.
1: 대놓고 뭔가 데미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몰래 아무도 모르는 저 딱 좋은 단어가 떠올랐어요.
0: What is it?
1: 몰래 이렇게 갉아먹는 듯한 거 있잖아요. 뭐든지 아무튼 우리의 foreign policy를 외교 정책을 몰래 이렇게 갉아먹는 듯한 뭔가 보이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다룰 것이다. Okay, so undermine이라고 하는 거는 weaken or damage something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약화시키거나 해친다라는 뜻인데 U.S. foreign policy라고 얘기를 하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얘기를 하겠죠. 이런 거 다 안 된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The U.S. State Department says it has revoked the visas of more than 175,000 foreign nationals. The cases span a wide range from assault, drunk driving, and theft to birth tourism, an action seen as undermining U.S. foreign policy.
1: 네, 다음 뉴스 만나볼까요?
0: The British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subscriptions that are notoriously hard to cancel and discounts that mislead consumers. If plans to tighten rules on subscription cancellations and automatic, automatic renewals to help ease the strain of the cost of living crisis.
1: 영국 정부가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 서비스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할인 행사 등 불공정 상술 근절에 나섰습니다. 구독 해지와 자동 갱신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물가 안정 정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요.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어온 구독 서비스, 그렇죠? 구독 서비스 그리고 할인

0: 행사 손보기에도 나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아도 해지가 어렵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별로 싸지도 않은데 굉장히 할인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상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겪잖아요.
1: I
0: 그러니까
1: think, yeah,
0: right?
1: absolutely.
0: Subscription을 하고 있는데 잊어버릴 때도 있고, 근데 거기서, 이거 끝났습니다. 다시 이거 갱신될 거예요. 라는 연락이 없을 때도 있고, 근데 물론 한국에서는 굉장히 적어요. 그죠? 근데 미국에서 사실 이런 일 엄청
1: Oh,
0: 많잖아요.
1: absolutely.
0: Right?
1: And so, and you know, and I've tried this myself to try to cancel. It's much more difficult than subscribing. It really is.
0: 그게
1: Like
0: 진짜.
1: you gotta do like a search. How
0: Right.
1: do I cancel
0: I know.
1: this? Yeah, I did that recently.
0: Subscription을 cancel 하는 그 링크가요, 그 웹사이트에 보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1: And you know what happened? So, oh my goodness.
0: Alright.
1: So I canceled it.
0: Okay.
1: Then it charged me again.
0: Uh-huh.
1: And so I called, finally. And I said, why is it charging me when I canceled?
0: Right.
1: Oh, in our records, last year you added another email.
0: What?
1: So it must have, you know, double charged. So they were charging me two memberships.
0: Oh my goodness. Yeah, you know what? I
1: Two
0: actually saw
1: memberships.
0: you on the phone with
1: Yeah,
0: someone
1: that's
0: in
1: right.
0: the
1: That's
0: States,
1: right.
0: right?
1: Right.
0: Oh, that was that.
1: Yeah.
0: Right. So,
1: So.
0: 사실 미국에서도 엄청 큰 문제인데 이게 영국에서도 좀
1: That's right.
0: 심한가 봐요.
1: So
0: 그래서
1: let's bring it
0: 이것을
1: back.
0: 뭔가
1: That's
0: 영국에서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1: All
0: 네.
1: right, so 155 million active subscriptions in the UK, and they spend about £1.6 billion on subscriptions that they don't want.
0: 와, 그러니까 소비자가 실제로 원하지 않는 구독료가 16억 파운드. 이거는 이제 상상이 안될것 같은데 우리 돈으로 한다면 원화로 하면은 3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1: Yeah.
0: 그게 그냥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뭐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이거 원치도 않는데 이게 캔슬이 안 돼. 이런 것들이 엄청난 금액입니다.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The British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subscriptions that are notoriously hard to cancel and discounts that mislead consumers.
0: 영국 정부가 해지하기 어려운 구독 서비스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할인 행사 등 불공정 상술 근절에 나섰습니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crackdown on 하고 있다는 건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강력하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단속하고 있는데 unfair 한 business practices라고 나왔습니다. 자, 불공정한 사업, 영업, 그 다음에 갑자기 왜 practice 하면 우리는 자, 오늘 이 패턴을 practice 해볼까요? 연습이잖아요.
1: 오케이.
0: 그 뜻이 전혀 아닐 것 같은데요.
1: Okay, so this is a very interesting term. First of all, unfair business practice basically just means the way they do business. Okay, so it's not about, it's the way they practice their business.
0: Okay.
1: And unfair means that what they do is dishonest, they kind of deceive, they mislead consumers, or even do false advertising.
0: Right.
1: All of those things are unfair business practices.
0: Practices. Okay. So 여기서 practice는 연습과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1: No.
0: 이거는 just like you said, the way, you know, businesses are run.
1: Yeah,
0: 이런
1: the
0: 식으로.
1: way they
0: 그래서,
1: do their business.
0: right.
1: Yeah.
0: 어떻게 보면은 관행, 영업 관행이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unfair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제 소비자를 속이거나 과대 광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we are going to crack down on them. 이런 식으로 이제
1: Yeah.
0: 얘기를 하는 거네요. 단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중에서는 어떤 subscriptions들이 있냐면 that are notoriously hard to cancel. Hold
1: Yeah.
0: on. 아까 cancel 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쌤이요 표정이 얼굴이 벌개지셨어요. 진짜
1: It's so
0: 이
1: hard to cancel.
0: 정도면 장난이 아닌 거잖아요.
1: So if something is notorious, it's famous, but for a bad thing. Okay. So the difference between famous and notorious, they're both famous,
0: Right?
1: but one is for possibly a good thing,
0: Right?
1: but when it's notorious, it's always for a bad thing.
0: 아, 갑자기 래퍼 이름이 막 생각이 나면서 그죠?
1: Yeah.
0: Right? Okay. So notorious 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famous. 뭔가로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긴 한데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특히 알려져 있을 때는 악명이 높은이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notorious
1: Notorious.
0: 하다라고 볼 수가
1: Yeah.
0: 있겠네요.
1: Yeah. So it means that there are some cancellations that are even more difficult to cancel
0: Right.
1: than others. They're notorious.
0: 아, 이거는 이거 몰랐어? 다들 알잖아. 유명해. 이거 여기 안 해주는 거 캔서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If plans to tighten rules on subscription cancellations and automatic renewals to help ease the strain of the cost of living crisis.
0: 구독 해지와 자동 갱신 규정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거 뭐 subscription cancellations라든가 자동 갱신, 그죠? 이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룰을 강화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는 거죠. The cost of living crisis에 대한 부담이 있을 텐데 그걸 좀 덜어줄 수 있게요.
1: Yeah.
0: 근데 the cost of living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생활비라든가 뭐 물가라든가 이런 느낌인데
1: That's right.
0: 거기 crisis가 왔다라고 하는 거 안 좋다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1: So basically right now there is a crisis in Britain.
0: Right.
1: Things are so expensive. You know, rent, food, transportation, health, you know, all of those things are so expensive. So what they're doing is the government is trying to make that a little bit easier for them. You know, reduce it even if it's a little.
0: 가계의 부담을 결국에는 좀 조금이라도 줄여 주는 데 도움이 되겠다. 왜냐면 이걸 못 해서 지금 cancel 못 하고 돈을 더 내는 거 마저도 부담이다. strain이다.
1: Sure.
0: 라고 얘기를 하네요.
1: Yep.
0: 오케이. 뉴스 다시 듣겠습니다.
1: The British government is cracking down on unfair business practices, including subscriptions that are notoriously hard to cancel and discounts that mislead consumers. It plans to tighten rules on subscription cancellations and automatic renewals to help ease the strain of the cost of living crisis.
0: 네, 여기서 네 번째 뉴스에 관한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영어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 Okay, Ceuta or Ceuta is located in North Africa, but which country does it belong to?
0: 네, 자, 1번은 어떻게 될까요?
1: Monaco, 2, Spain, 3, Portugal.
0: 네. 자,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어 문제입니다.
1: Ceuta is located in North Africa. But which country does it belong to? 1. Monaco. 2. Spain. 3. Portugal.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Here's Eddie Money with Think I'm in Love.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Evening Headlines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퀴즈가 어떤 거였죠?
2: Well, the question was, which country does Ceuta belong to? And the answer is number two, Spain.
1: Spain. Mm. 자,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김환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2: Congrats!
1: 자, 5316님이요. 여담인데 공개 방송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셨습니다.
2: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뵐 수 있도록
2: We hope so.
1: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뉴스 만나볼게요.
2: Social media posts are calling on North African migrants to attempt a mass crossing into the Spanish territory of Ceuta on August 15th. Amid mounting concerns over another large-scale crossing, European countries are tightening border security.
1: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사이에서 오는 8월 15일 스페인령 세우타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자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이 스페인령 세우타에 이민자 7만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었죠. 근데 이번에 오는 15일 또다시 대규모 진입 움직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올리게 되고 아, 다 같이 행동하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큰일 났는데? 라는 느낌인 거죠.
2: Well, I mean, August 15th is the date, which is the Saturday.
1: Right.
2: Okay? And so they're saying, okay, everyone, and they're using the hashtag Haraga, which is the local term for North African migrants trying to enter Europe illegally. So everyone's got like hashtag Haraga, Haraga. And so they're kind of on the alarm. Because they're afraid that there's going to be a mass crossing.
1: 이게 그냥 조용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대놓고 약속 날짜는 8월 15일이다. It's like the end of the world. 약간
2: I mean,
1: 이런 느낌 영화에서 보면.
2: I mean, authorities are probably like, what do we do?
1: I know. 엄청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막 하라가 이렇게 하면서 막 퍼지게 됐고요. 자, 한 문장씩 표현 보겠습니다.
2: Social media posts are calling on North African migrants to attempt a mass crossing into the Spanish territory of Ceuta on August 15th.
1: 북아프리카 이민자들 사이에서 오는 8월 15일 스페인령 세우타로 집단 진입을 시도하자는 글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attempt a mass crossing 하자라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사람들한테 부추김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런 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그 mass crossing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Crossing은 당연히 뭔가를 건너는 거일 것 같은데 mass로 cross 한다는 거는 여러 명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2: Absolutely. So basically it means a large number of people. However, when you hear the word mass, you do feel like the large people all coming together and just like aiming for something.
1: 한 번에, at once, right?
2: At once,
1: 그러니까
2: yeah.
1: There is
2: that feeling.
1: 그냥 많은 사람일 수 있죠. 하루에, 근데 하루에 10명씩 계속해서 오는 게 될 수도 있지만 이건 그런 느낌이 아니라 한 번에.
2: Just like it happened. We just talked about this recently about the 70,000 people. It was massive. And that's why we have the word massive, which is the adjective, right? Of something that is huge, enormous.
1: 뭔가 집단으로 넘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 Border crossing을 얘기를 하겠고요.

0: 그것을 attempt 하자라고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참고로 이 attempt라고 하는 거는 try랑 사실 굉장히 좀 비슷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attempt는 좀 실패할 가능성이 꽤나 높은 거, 이런 것들이라든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 거, 어려움을 무릅쓰고 한번 해보자라는 뉘앙스가 더 느껴지거든요.
1: That's right.
0: Right.
1: So it is a more formal expression
0: 격식이기도
1: instead
0: 하군요.
1: of like try. That's too much. It's too weak.
0: Too casual.
1: Yeah, too
0: Okay,
1: casual.
0: right.
1: Too
0: So
1: casual.
0: to attempt 하는 거. 안될수 있어. 이거 안될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1: But
0: 한번 해봅시다.
1: I'm gonna do it.
0: 이런 느낌. So attempt a mass crossing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이게 중요해요. 국경을 넘으려 하다가 될수 있겠네요. 자, 연결해 볼게요.
1: Amid mounting concerns over another large-scale crossing, European countries are tightening border security.
0: 또다시 많은 이민자가 한꺼번에 국경을 넘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유럽 각국이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또 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에 온다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다 보니까 그런 걱정이 많이 쌓였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1: Sure, sure.
0: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 벌어지는 거면 이럴 텐데 이게 계속 쌓여가니까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1: right.
0: 느낌. 그래서 여기서 보면 amid는 여러분 in the middle of라고 보시면 됩니다. Mounting concerns라고 얘기 나왔어요.
1: Right. The verb mount actually means to climb or to rise.
0: Okay.
1: So these concerns are mounting. So concerns basically is a little bit more. It has worry, but it also has fear in there as well.
0: Okay.
1: So it's like people are very concerned, worried, and fearful, and it's just getting increasing more and more and more.
0: 아, 그러니까 이 concerns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worries보다 단순하게 걱정이라기보다는 정말 두려움까지 섞여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뭐 산처럼 쌓여간다는 느낌, 높아진다는 느낌이라고 보면
1: sure.
0: 될까요? 그러면 mounting concerns 대신에 쌤 만약에 growing concerns라고 써도 괜찮을까요?
1: Of course,
0: okay.
1: absolutely. They
0: right.
1: pretty much mean the same thing, but I do feel like, you know, it kind of is a steady build-up.
0: Okay, 점점 쌓여가는 그런 커져가는 그런 우려 속에서 지금 안 되겠다. 이거 조금 더 보완 철저히 해야겠다라고
1: yes.
0: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So European countries are tightening border security.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튼 시킨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화한다라고 하면은 왠지 타이튼 시킨다는 게 아니라 strengthen을 쓰거나
1: strengthen,
0: 이럴
1: yeah.
0: 것 같은데.
1: Make stronger.
0: 근데 만약에 make something stronger 쓰거나 or strengthen 쓰면 is it wrong to use those?
1: Well, I mean, you can strengthen border security, true. But the word that we use is tighten it. So make it stricter. Make it harder for anyone to cross.
0: Okay.
1: Because the idea of strengthening is to kind of make it stronger. But in this case, it's because it's security, we usually use the word tighten.
0: 아, 그러니까 security라는 이런 경비라는 단어와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그거네. 같이 좀 많이 다니는, 그렇죠? 그래서
1: right.
0: 오는 길이 있으면 알겠어. 더 좁게 만들 거야, 오는 길을. 이런 식으로 해서 타이트하게 통로를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1: yeah.
0: 편할 수 있겠네요.
1: Sure,
0: 그렇죠?
1: sure.
0: So, tighten border security. 이것은 국경 경비를 강화하다, 뭐 국경 통제를 강화하다. 정도 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1: Social media posts are calling on North African migrants to attempt a mass crossing into the Spanish territory of Ceuta on August 15th. Amid mounting concerns over another large-scale crossing, European countries are tightening border security.
0: 네, 이렇게 이브닝 헤드라인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한 헤드라인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들 정리해볼게요. 자, 너무 표현들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거 어떨까요? Death toll, right? 이것은 사망자 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toll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damage라고 볼 수 있겠죠.
1: I heard the death toll is still rising.
0: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들었어요. 라고 돼 있고요. 자, state of emergency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거 좀 응급일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비상사태 거의 뭐 나라에서 이렇게 declare 할 정도입니다.
1: The government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fter the storm.
0: 정부는 폭풍이 지나간 뒤 비상사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declare

0: fear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뭔가를 undermine 한다는 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게 한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요? 바로 약화시키거나 훼손하다.
1: Lying can undermine trust in a relationship.
0: 거짓말은 관계에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뭐 weaken 그리고 뭐 damage를 섞은 단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notoriously hard to cancel. 이거는 단순하게 해지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해지하기 어렵기로 악명 높은입니다.
1: That gym membership is notoriously hard to cancel.
0: 그 헬스장 회원권은 해지하기 어렵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요. 자, mounting concerns. 이거는 앞으로도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자주 듣게 되실 거예요. 바로 커지는 우려, 고조되는 걱정.
1: There are mounting concerns about rising food prices.
0: 식료품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점점 산처럼 쌓여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좋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Coming up in part 2, 뉴욕타임스 기사로 Deep Dive Daily 함께할게요. 자, 어떤 곡 듣고 올까요?
1: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lanis Morissette, her song, Hand in My Pocket.
0: Stick around.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0: 아프리카에는 걸어서 출입할 수 없는 국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 도착한 탄자니아 곰베 국립공원. 제인 구달이 오랜 시간 침팬지들과 함께 지냈던 이곳엔 오는 길만큼이나 까다로운 게 또 있는데요.
1: 15살 이하로는 이 국립공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0: 침팬지 보호를 위해 청소년 이상만 입장할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다양한 동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공원 속으로 발걸음을 옮기다 보면 오늘의 주인공, 침팬지가 나타납니다. 먹이를 찾아 숲을 누비고 나무로 그네를 타는 침팬지들의 모습. 때로는 불같이 다투기도 합니다.

금세 화해의 포옹을 나누긴 하지만요.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침팬지들의 세계. 우리가 이곳에 발을 들이는 일이 조금 더 까다로워도 되는 이유 아닐까요? EBS 사운드. 세계 테마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카페주기 윤고은입니다. 원하시는 차가, 아니 책이 있나요?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밖에 날씨는 어때요? 소설, 시, 에세이, 과학, 역사, 인문학 종류별로 다 있답니다. 오늘 같은 날엔 이 책이 딱 좋아요. 음악은 이게 좋겠네요. 화창한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기분 좋은 날에도, 울적한 날에도 문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문을 엽니다. 놀러오세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2: 이베스 FM 이브닝 스페셜 2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3: And I'm Kristen Cho.
2: 자, 2부는 딥 다이브 데일리, 매일 하나의 뉴욕 타임스 기사를 깊이 있게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추리 범죄 문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거 상과 영국의 대거상 후보에 모두 올랐던 최초의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의 이야기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우선 오늘의 미션 드리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시는 그런 미션 되겠습니다.
3: The popular webtoon was adapted into a movie. The popular webtoon was adapted into a movie.
2: 네. 자, 방금 그 문장을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힌트를 드릴 게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3: Right, because there's that one word that tells you everything.
2: 뭔가 각색 이런 게 있는데요. 안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지막까지 들어주시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죠.
3: Totally.
2: 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2: 네, 오늘 기사 제목은요.
3: Keigo Higashino, best-selling Japanese mystery writer, dies at 68.
2: 일본의 베스트셀러 추리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 68세로 별세.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이야기의 일부를 발췌해서 네 개의 파트로 나눠서 들어볼 건데요. 추리소설 베스트셀러 작가로 100권이 넘는 책을 펴내며 왕성하게 활동해온 히가시노 게이고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작품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은 물론 해외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작품으로 제작되기도 했죠. 히가시노와 오랫동안 함께해온 일본 출판사는 성명을 통해 그의 사인이 대장암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 들어볼게요.
3: His English language breakthrough was a translation of his 2005 novel, The Devotion of Suspect X. Time magazine named it one of the 100

0: 100 best mystery and thriller books of all time. And it was a finalist for the Edgar Award for Best Novel in 2012. The novel has been adapted into films in Japan, China, South Korea, and India.
1: 영어권에서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은 2005년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타임지는 이 작품을 역대 최고의 미스터리 스릴러 도서 100권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2012년에는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소설은 일본과 중국, 한국, 인도에서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추리소설 같은 거 뭐 지금은 아니지만 한참 좋아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특히나 그래가지고 뭐 솔직히 누구 알겠어요. 막 탐정 이야기 그런 거 있잖아요. Sherlock Holmes, The Adventures of Sherlock Holmes. Right. 막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런 거 읽으면서 책에서도 뭔가 이상하게 그런 수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렸을 때.
0: Are you serious? That is so cute.
1: 뭔가 수상해. 막 이러면서 원래 제가 그때
0: You have a very vivid imagination.
1: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Mm-hmm.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빠져가지고 정말 몇 달간 나오질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0: Really?
1: 근데 그런 것을 또 많이 쓰신 분이네요.
0: Yes.
1: 100권이 넘게.
0: Oh my goodness. Yeah, he was a prolific, as we say in English, he was a prolific writer.
1: Prolific writer.
0: Which means that he produced a lot of works.
1: 진짜 많이 쓴 작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표현 살펴보겠습니다.
0: His English language breakthrough was a translation of his 2005 novel, The Devotion of Suspect X.
1: 영어권에서 그의 이름을 본격적으로 알린 작품은 2005년 소설 용의자 X의 헌신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일본어로 처음에는 굉장히 대부분의 작품이 이제 완성이 됐을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영어로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0: Sure.
1: 자, 여기서 보면 His English language breakthrough was a translation of his 2005 novel.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라고 하는 언어의 breakthrough라고 했어요. 뭔가를 뚫고 지나간다는 느낌인가요?
0: Absolutely. So here it's used as a noun, but you have to think of the verb form to break through something.
1: Okay.
0: You're breaking through this wall and you're going to the other side.
1: Okay.
0: So it's like his novel was hugely popular in Japan domestically.
1: Right.
0: But no one knew about it.
1: Right.
0: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1: Right.
0: So there was a bit of a wall there.
1: Uh-huh.
0: So he broke through with his English translation and then made it known internationally.
1: 그러니까 그전에는 일본에서 유명한 건 인정이었지만 뭔가 벽이 있잖아요. 항상 그런 language barrier 같은 거가 문제잖아요.
0: Oh, 그쵸? That's why we call it barrier.
1: Right. 그래서 벽이 딱 있었는데 그거를 뚫고 지나갔다.
0: That's right.
1: 그래서 이제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박, 그렇게 재밌는 게 있어?
0: Yeah.
1: 뭐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 거네요. 그래서 방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breakthrough는 verb으로도 이제 쓸 수가 있고 right? breakthrough something, right?
0: right?
1: But then 여기서는 one word로 breakthrough라고 하는 것은 돌파구라는 명사가 될 수가 있겠네요.
0: Yeah, and so we have like medical breakthroughs.
1: Yes.
0: Technology breakthroughs. I mean, we can use this word in a lot of different contexts.
1: 그러니까 뭔가 한 군데 멈춰 있었다가 하나의 breakthrough가 발생하면서 새로운 것이 빵 생겨나게 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드디어 그의 작품, 영어로 된 작품이 이제 나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 바로 The Devotion of Suspect X라는 작품이네요.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Time magazine named it one of the 100 best mystery and thriller books of all time. And it was a finalist for the Edgar Award for Best Novel in 2012.
1: 타임지는 이 작품을 역대 최고의 미스터리 스릴러 도서 100권 중 하나로 선정했으며 2012년에는 에드거상 최우수 장편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냥 사실 이 단어 of all time 이렇게 나오면 그냥 최고였구나 라는 느낌부터 들어요. 그쵸?
0: It is so true. And you know that there is that acronym G-O-A-T, GOAT.
1: Right,
0: You'll
1: GOAT.
0: see it sometimes.
1: 요즘에는 And, 엄청 많이 나와요.
0: Right? So it means greatest of all time. So if someone is a GOAT, it means they're the best of the best.
1: Of all time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역대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0: Like,

0: like in history, mm-hmm. it is just the greatest.
1: Ah, who's the greatest English teacher of all time? Justin Sam.
0: Oh,
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0: So we can use this very casually, Sam. Uh-huh. Like you eat something, it's like, oh my gosh, mm-hmm. this is the best 족발 of all time.
1: 어, 오늘은 족발 안 나오나 했는데 쌤이 말씀, 저 안 했어요. 쌤이 하셨어요.
0: I had to use the 족발.
1: 딱이죠.
0: We have to say it once, yes. right? So you can use it very casually, mm-hmm. but you can also use it to really kind of highlight mm-hmm. how great something is.
1: 아, okay. So 캐주얼한 회화에서도 방금 얘기한 mm-hmm. 것처럼, 와, 이거 내가 역대급으로 oh. 진짜 여태껏 먹었 어떤 것 중에서 최고 역대급의 무엇이었다라고 right. 이렇게 캐주얼하게도 할 수 있지만 mm-hmm. 그냥 단순하게 뭔가를 찬사로 이렇게 칭찬하기 위해서도 많이 쓸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Yeah. So Muhammad Ali.
1: Right.
0: The you know, boxer of all time, the greatest right? boxer of all time.
1: Right.
0: The Beatles, uh-huh. you know, the greatest rock band of all time.
1: Time.
0: Yeah. So we use this quite mm-hmm. a bit. With people who are really the best of the best.
1: 이거는 정말 너무 많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고 많이 듣게 될 거예요. So of all time이라고 하는 건 특히나 최상급 명사 같은 거와 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Yeah. 어, 그 뒤에 of all time 하면 역대, 뭐 지금까지 통틀어. 그래서 어, 아까 말씀하신 요즘의 유행어, 그렇죠? 소셜미디어에서 yeah. 당신 GOAT다라고
0: Goat.
1: 하는
0: yeah.
1: 거가 염소라는 게 아니라 greatest of all time. 당신이 그냥 역대 짱이에요.
0: Wow.
1: 이런 느낌인 거고요. 비슷하게는 뭐 in history 정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결국에는 finalist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결국 최종 후보작을 얘기를 합니다. 자, 연결해 볼게요.
0: The novel has been adapted into films in Japan, China, South Korea, and India.
1: 이 소설은 일본과 중국, 한국, 인도에서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어, 이거 근데 굉장히 신기할 것 같은 게 소설이 각색이 된 거잖아요.
0: Yeah.
1: 각 나라별로 다른 영화가 나왔으면 분위기가 너무 다를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왠지 벌써 인도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왠지 굉장히 히어로물처럼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한국은 굉장히 좀 뭔가 살짝 로맨틱 하기도 할 것 같고.
0: You know, every culture has a little spin, a different
1: right?
0: spin. So, you know. But I tell you though, this is adapted into films. And of course, ding, ding, ding. Okay. The word is A-D-A-P-E-T.
1: Uh-huh.
0: E-D. Adapted.
1: Adapted.
0: So usually you'll hear this expression adapted into films, meaning they took a story from a book, a play, a comic, and they made it into a film. So recently, for example, you know, I was really obsessed with Chamgyu.
1: Right.
0: And then my son was like, Mom, that was a webtoon.
1: Oh, okay, okay.
0: Yeah. So they adapted it into a film. They adapted a webtoon into a film or a TV series.
1: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film adaptation이 돼버린 거네요.
0: Adaptation,
1: right? Okay,
0: yeah.
1: so adapt 한다는 거가 뭔가를, 뭔가에 맞게 조정을 한다는 사실 뜻인데 그래서 adapted 되어서 into films 하면 영화가 아닌 무언가 뭐 소설이 될 수도 있고 무슨 웹툰이 될 수도 있고 뭐 뭐가 됐든 간에 그것으로 각색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His English language breakthrough was a translation of his 2005 novel, The Devotion of Suspect X. Time magazine named it one of the 100 best mystery and thriller books of all time, and it was a finalist for the Edgar Award for Best Novel in 2012. The novel has been adapted into films in Japan, China, South Korea, and India.
1: 네, 노래 듣고 파트로 넘어갈게요.
0: Okay, this is a very special song.
1: Oh my.
0: Yeah. This is the song that I used to sing at 노래방 when okay. I was in college. It's my 18번.
1: 모두가 반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0: It is Celine Dion, The Whispers in the Morning. Yeah, Power of Love.

0: 이브닝 스페셜 2부 딥다이브 데일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김은숙 님이요. 크리스틴 쌤 계속 립싱크 보게 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아,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계속 나오게 해주시죠.
1: You know, I should have said go-to song.
0: 아,
1: yeah,
0: 그러니까.
1: It was my go-to song.
0: 너무 잘하십니다. 자, 6637 님이요. 아하, 히가시노 게이고 찾아보니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을 쓰신 분이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1: Yeah, 그렇죠? that's right.
0: Alright, 자, 기사 제목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1: Keigo Higashino, best-selling Japanese mystery writer, dies at 68.
0: 자, 그렇다면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가 글을 쓸 때 지키려 했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입니다.
1: I always have a defense attorney, a prosecutor, and a judge within me, and perhaps even a defendant, Higashino said about his detached writing style, which never allowed any single character to dominate the narrative. In a 2006 interview with a Mainichi Shimbun, a Japanese newspaper, this mindset prevents me from writing solely based on one side's perspective.
0: 히가시노는 어느 한 인물의 시각이 이야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2006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는 늘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있고 어쩌면 피고인까지

0: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어느 한쪽의 관점에만 치우쳐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추는 거잖아요. 뭔가 정치 같은 데서도 왜 checks and balances라고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하듯이, 내가 너무 이쪽 캐릭터에만 신경을 쓰면 나머지 둘은 이상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좀 바꿔보기도 하고, 이게 가능하다니,
1: I
0: 그쵸?
1: think that's what made him so famous. Because you're reading it and you're not leaning to one side.
0: Right. 와, 이거 진짜 이게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뭔가 또 하나의 자아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I always have a defense attorney, a prosecutor, and a judge within me, and perhaps even a defendant, Higashino said about his detached writing style, which never allowed any single character to dominate the narrative. In a 2006 interview with the Mainichi Shimbun, a Japanese newspaper.
0: 히가시노는 어느 한 인물의 시각이 이야기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자신의 글쓰기 방식에 대해 2006년 일본 마이니치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안에는 늘 변호사와 검사, 판사가 있고 어쩌면 피고인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쓰는 스타일을 나름대로 표현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detached 돼 있는 그런 writing style이라고 돼 있는데 도대체 detached 돼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니 물론 이제 attach, detach 해서 붙이고 뭐 떼어내고 이런 건 알겠는데 스타일적으로 봤을 때요.
1: Well, you know, we recently talked about being attached emotionally. Remember
0: Yes,
1: that?
0: 애착이 가는 거,
1: Yes.
0: 그렇죠?
1: So, if you are detached, what we're talking about is emotionally detached. So, you are avoiding any emotional attachment, or you're not using emotional language or putting your personal opinion. You are very cool
0: Okay.
1: and neutral.
0: 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아, 나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아. 난 I feel so attached to this
1: I
0: one
1: love this
0: character.
1: character.
0: I'm going to make him a hero. 막 너무 이렇게 해버리면 좀 편견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스토리를 다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얘기네요. So, detached writing style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서술 방식, 뭐 거리를 두는 글쓰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저도 언급을 좀 하긴 했는데, 그쵸? 그게 그딱 하나의 캐릭터가 모든 분위기를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좀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dominate the narrative라고 얘기를 했어요.
1: So he made sure that one character did not dominate the
0: Mm-hmm.
1: narrative. So if you dominate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controlling or heavily influencing something, right? So he's saying a narrative, of course, is the story.
0: Okay.
1: So he's making sure that one character is not controlling the whole story.
0: 오케이. 이 흐름으로 가는데 계속 이 사람이 좋게만 나오고 다른 사람들은 비춰지지도 않고 이런 거 원치 않는 거네요. So, dominate 한다는 게 지배하다라는 뜻이고요. narrative 같은 경우에는 그 story itself라기보다는 그게 어떻게 unfold가 되는지, 그렇죠? 전개되는 방식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So,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하나의 캐릭터가 지배하지 않도록 뭔가 detached 돼 있는 writing 스타일로 썼다. 자, 연결해 볼게요.
1: This mindset prevents me from writing solely based on one side's perspective.
0: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어느 한쪽의 관점에만 치우쳐 글을 쓰지 않게 됩니다라고 해서 결론을 스스로 좀 내려주게 됐습니다. 뭐 당연히 마인셋은 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사고방식이나 마음가짐을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요. 어떤 한쪽에만 이렇게 이쪽 편, 이 캐릭터 편안 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solely based on, okay, writing solely based on one side's perspective 이렇게 하는 것을 막아줬다라고 표현했어요.
1: That's right. So solely means only. And then based on one side perspective, meaning that he did not want to write in a way that you only got one viewpoint, right? Perspective here, just one side,
0: Right.
1: one viewpoint. He wanted many.
0: 한쪽의 뭐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관점으로 볼수 있게 캐릭터를 구성해내는 거, 그렇죠?
1: Yes.
0: 그래서 based on something이라는 게 뭔가를 바탕으로, 뭔가를 기반으로라는 뜻이고 사실 solely라는 게 아까 only랑 마찬가지다. 그래서 아, 한쪽의 perspective가 여러분 관점이란 뜻이죠. 그래서 그쪽에만 너무 바탕

0: 소망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게 나를 도와줬다. 이런 마인셋이, right?
1: Yes.
0: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I always have a defense attorney, a prosecutor, and a judge within me. And perhaps even a defendant, Higashino said about his detached writing style, which never allowed any single character to dominate the narrative. In a 2006 interview with Mainichi Shimbun, a Japanese newspaper, this mindset prevents me from writing solely based on one side's perspective.
0: 네, 오늘의 미션 다시 한번 드릴게요.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
1: The popular webtoon was adapted into a movie. The popular webtoon was adapted into a movie.
0: 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세요. 토익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보내드리겠습니다.
1: All right.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1: Okay, here's Rod Stewart with Hold the Line.

0: best-selling Japanese mystery writer dies at 68 이야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2812님이요. 제 차의 주파수는 항상 EBS에 고정하셨습니다. 오,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1: We've got a devoted listener.
0: 3315님이요. 이브닝 스페셜이 시작하고 나니 날씨가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기분이 상쾌하네요 하셨습니다.
1: That is very true.
0: Right?
1: Just like I think it was the day before yesterday, I went out in the morning and I was like, wait a second. Something's different.
0: Right. You can finally walk whiskey at night, right?
1: That's right.
0: Yes.
1: That's right.
0: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아까 초반에 낮이 되면 또 다시 돌아옵니다.
1: Okay, that is true. 네.
0: 자, 그럼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1: His family was not wealthy, and he grew up wearing clothes handed down from his two older sisters, according to a biography provided by publisher Vertical Inc. He disliked books as a child, he said in 2006, when he won Japan's Naoki Prize, an award for popular fiction. What I always think about is wanting to write novels that even my book-hating self from back then would enjoy reading, Higashino said at the time.
0: 출판사 버티컬이 제공한 양력에 따르면 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는 두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으며 자랐습니다. 그는 2006년 일본의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했을 당시 어린 시절에는 책 읽기를 싫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히가시노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책을 싫어했던 그 시절에 저조차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와, 너무 멋지잖아요. 갑자기 저 책 쓰고 싶어요. 뭔가
1: You like writing, Sam?
0: I do.
1: Really?
0: 실제로 그 제가 그 좀 오그라드는 일일 수도 있는데 대학 시절에 심심할 때마다 시간을 내 가지고 소설을 하나 썼어요. 두 개.
1: Did you?
0: 하나는 러브 스토리고요. 하나는 뭔가 그 약간 액션이면서도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1: Sam.
0: 하지만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1: Oh my goodness, this is your future. Oh, you should tap into this dream again. I'm so impressed.
0: 나중에 보여드리면 이럴 수 있어요, 쌤이. 그냥 영어 가르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네. 자, 어떤 표현이 나왔는지 살펴볼게요.
1: His family was not wealthy, and he grew up wearing clothes handed down from his two older sisters, according to a biography provided by publisher Vertical Inc.
0: 출판사 버티컬이 제공한 양력에 따르면 그의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고 그는 두 누나가 입던 옷을 물려받아 입으며 자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요. 일단 딱 앞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So his family was not wealthy. 그 얘기는 집안 형편이 뭐 이렇게 넉넉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막 부유한 집안 출신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걸 더 자세하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Right?
1: Yeah.
0: So he grew up wearing clothes handed down from his two older sisters.
1: Right.
0: 누나, 너 입어 이거 이런 식으로.
1: That's right. And it's interesting because you see the word wealthy and you think, "Oh, then it wasn't so bad." Because his family was not wealthy, but if you read the next part,
0: right.
1: you realize actually they were kind of poor.
0: Mm.
1: So, he wore clothes and these are from his sisters. He's a boy.
0: Yes.
1: They were handed down from his sisters, meaning he took The sisters gave him the clothes to wear. So if something is handed down from someone, it means that it is given to you.
0: Okay.
1: So after using it.
0: Right. 그러니까 단순하게 hand me that salt over there.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뭐 소금은 좀 건네줘. 그렇게 physically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위에서부터 handed down 됐다는 거는 물려받은 거네요.
1: That's right.
0: 아.
1: So usually with siblings, and this is usually boys with boys and
0: right.
1: girls with girls,
0: yes.
1: they get what are called hand-me-downs.
0: Right.
1: And hand-me-downs is a noun for saying used clothes by their older sibling.
0: 보통 옷만 얘기할 때 hand-me-downs라고 얘기를 하나요?
1: Usually.
0: Okay. 그런데 이거는 형도 아니고 누나들한테 받은
1: yes.
0: 거면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So something is handed down from someone else. Right, from, I don't know, one of your family members or
1: yeah.
0: something. 그러면은
1: yeah. It
0: 결국에는,
1: could be from your grandma, too.
0: Right, right. Yeah. Mm-hmm. 누군가에게서 물려받은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Mm. 자,

0: 그리고 이것을 어디서 알수 있냐면, according to a biography provided by publisher Vertical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biography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1: Yes.
0: 보면,
1: It is a story of someone's life.
0: 그러니까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거죠, 그렇죠? 전기라고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biography라고 하는 거, 알어? 앞에 AUTO가 들어가는 단어가 또 있잖아요.
1: That's an
0: 그렇죠? Right.
1: autobiography.
0: 그것은 본인이 직접 쓴 자서전을 얘기를 할
1: That's
0: 수 있겠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 right. He disliked books as a child. He said in 2006 when he won Japan's Naoki Prize, an award for popular fiction.
0: 그는 2006년 일본의 대중문학상인 나오키상을 수상했을 당시 어린 시절에는 책 읽기를 싫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라고 했고요. 연결해 볼게요.
1: What I always think about is wanting to write novels that even my book-hating self from back then would enjoy reading, Higashino said at the time.
0: 당시 히가시노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은 책을 싫어했던 그 시절에 저조차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싶다는 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book hating self라고 표현을 하게 됐네요.
1: That's right. A book-hating self just means that he, at the time, really hated reading books.
0: 아하, 이거는 self를 뒤에 쓰면 본인의 모습, 내 모습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my old self라고 하면 예전의 내 모습이
1: That's right.
0: 되겠네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His family was not wealthy, and he grew up wearing clothes handed down from his two older sisters, according to a biography provided by publisher Vertical Inc. He disliked books as a child, he said in 2006 when he won Japan's Naoki Prize, an award for popular fiction. What I always think about is wanting to write novels that even my book-hating self from back then would enjoy reading, Higashino said at the time.
0: 노래 한곡 듣고 오겠습니다.
1: Here's Ed Sheeran with Shape of You.

0: 이브닝 스페셜 딥 다이브 데일리 마스터 유진 앤 크리스틴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는 커서 글 쓰는 일만 했을까요?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1: Soon afterward, he began working for Denso, a Japanese manufacturer of automotive parts, but continued writing in the evenings and on weekends, he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11. He decided to become a full-time writer in 1985, when his debut novel, After School, won the Edogawa Rampo Prize, an award for unpublished mystery novels presented by the Mystery Writers of Japan.
0: 이후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에 입사했지만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계속 글을 썼다고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1985년 데뷔작 방과 후가 일본 추리작가 협회가 미출간 추리소설에 수여하는 에도가와 람포상을 받으면서 그는 전업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와, 역시 꿈은 나중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1: Sam, wow. You can become a future writer. Don't give up on your dream.
0: 계속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 아세요? 그 제임스 캐머런 감독도 별로 확실하진 않은데 제가 듣기로는 무슨 트럭을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뭔가 영감이 떠오라서 감독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자, 표현 하나씩 살펴볼게요.
1: Soon afterward, he began working for Denso, a Japanese manufacturer of automotive parts, but continued writing in the evenings and on weekends, he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11.
0: 이후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 덴소에 입사했지만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계속 글을 썼다고 2011년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자동차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1: oh, yeah.
0: 뭐 덴소 하면 알죠. 그런데 이 manufacturer of automotive parts라는 곳에서 이제 일을 했어요. 심지어 뭐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거의 풀타임으로 일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1: I do feel right? that way. Right? right. And if it's a manufacturer, it is a company that produces or makes automotive parts.
0: Okay.
1: So automotive parts just simply means parts for the cars.
0: Right. 결국에는 자동차 부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manufacturer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조업체나 제조사를 얘기를 하는데 단순하게 쌤 그냥 정말 만드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maker이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1: Well,
0: maker of automotive parts.
1: Yeah, you could. You could right? actually. But usually manufacturer does feel like they have this sort of factory and assembly line and it is done kind of on a big scale.
0: Okay. 아, 크게 만드는 곳을 얘기를 할 때 특히나 manufacturer 특히 기계 얘기를 할 때 많이 쓸 수가 있겠네요.
1: Yeah, because, you know, the idea of manufacture, a manufacturer is a company that manufactures.
0: Right. So 어떻게 보면 maker가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Yeah. 그 중에서도 특히 큰 스케일로 특히 또 기계적인 것을 만드는 데는
1: More at the factory level.
0: 특히나 manufacturer이라고 yes.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뭐 저녁이나 주말에도 매주 글을 썼다라고 하니 그렇죠? 자, 연결해 볼게요.
1: He decided to become a full-time writer in 1985 when his debut novel After School won the Edogawa Rampo Prize, an award for unpublished mystery novels presented by the Mystery Writers of Japan.
0: 1985년 데뷔작 방과 후가 일본 추리작가 협회가 미출간 추리소설에 수여하는 에도가와 람포상을 받으면서 그는 전업작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So he decided to become a full-time writer in 1985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었겠죠. Automotive manufacturer에서 일한다면 당연히 그냥 뭐 파트타임으로 조금씩 썼다든가. 근데 여기서는 full-time writer가 돼 있네요.
1: Yeah. And it's interesting because it's usually when we say full-time something, well, I work full-time.
0: Right.
1: Obviously.

0: 사람을 얘기를 할수 있겠고요. 그렇죠? 그러면 full-time mom, full-time dad 이런
1: yes.
0: 말도 쓸 수 있을까요?
1: Again, absolutely. That means that you stay at home and you just are, you only take care of your children.
0: 전업주부라든가 이런
1: yeah.
0: 것을 표현할 때.
1: That's right.
0: 자, 그리고 드디어 뭔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데뷔 novel, After School이 나오게 돼요. 그게 상을 타게 돼요. Right.
1: Okay, debut, of course, is French for first.
0: Right.
1: It's kind of like, it's you're kind of out in the public.
0: Okay. 발음 한번 들려주세요.
1: Debut. It's
0: D-E-B-U-T.
1: Yeah.
0: But then debut처럼 조금 늘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1: Yeah.
0: So debut. 그리고 노벨 당연히 아니겠죠. 소설이라고 할 때 novel이라는 발음. So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어 위주로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Right, 네 번째 파트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Soon afterward, he began working for Denso, a Japanese manufacturer of automotive parts, but continued writing in the evenings and on weekends. He told the Wall Street Journal in 2011. He decided to become a full-time writer in 1985 when his debut novel, After School, won the Edogawa Rampo Prize. An award for unpublished mystery novels presented by the Mystery Writers of Japan.
0: 네, 이렇게 오늘의 Deep Dive Daily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의 미션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어 문장을 듣고 어떤 뜻인지 해석해 주세요라는 것이었는데요.
1: The popular webtoon was adapted into a movie.
0: 네, 정답은 그 인기 웹툰은 영화로 각색되었어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TOEIC Speaking 정기시험 응시권은 4997님께 보내드립니다.
1: Congratulations!
0: Alright, 자, 노래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Here's Shania Twain with That Don't Impress Me Much.

0: 오늘의 딥 다이브 데일리 관련해서 하루에 한 문장씩 만나보고 있죠. 우리말 대화 먼저 들어볼까요?
1: 아, 소식 들었어? 히가시노 케이고가 세상을 떠났대.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아, 정말 충격이었어.
0: 아, 그 사람 소설은 첫 장만 읽어도 바로 빠져들잖아. 한번 빠지면 몇 시간이고 손에서 못 놓고.
1: 용의자 X의 헌신은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했어. 도저히 책을 내려놓을 수가 없더라.
0: 전업 작가가 되기 전에는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일했다던데 나도 회사 그만두고 한번 도전해 볼까?
1: 하지 마.
0: 하지 마.
1: 너의 소설은 전부 다 기승전 족발이잖아.
0: 아,
1: 그치?
0: 그 결론이 항상 족발이라는 얘기
1: 그래,
0: 때문에.
1: 안 돼.
0: 근데 오늘 족발은 세미
1: 내가, 제가
0: 멘션하셨잖아요.
1: 먼저.
0: 그랬죠. 네. 자, 저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하루 한 문장.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라 정말 충격이었어. 이거 영어로 바꿔볼 건데요. 자, 갑자기라고 하는 거 하면 많은 분들이 그냥 suddenly.
1: All of a sudden.
0: All of a sudden. 이거 생각하실 텐데요. 색다른 게 있을까요?
1: Yes, we do. The expression is out of nowhere.
0: Out of
1: Out of
0: nowhere.
1: nowhere. So basically, it's like I didn't see it, and then
0: Mm-hmm.
1: boom, they just popped up.
0: 갑자기 어디서
1: Out of
0: 튀어나왔지?
1: nowhere. It's like I didn't see it, and they just showed up.
0: Nowhere이라는 거 자체가 원래 없는 곳인 거잖아요.
1: 야.
0: 그렇죠? 그냥 거기서 튀어나왔다. 이게 우리말로는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정말 무에서 유가 딱 창조되듯이 팍 벌어진 느낌이네요.
1: So this is often used when there are car accidents. Usually they're like, "What happened? Tell us what happened." Well, this car came out of nowhere. This is a very common usage.
0: 맞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갑자기 차가 나오는 거야. 느닷없이. 이 얘기는 아무 곳에서도 분명히 보이지
1: Couldn't see it.
0: 않았는데.
1: I couldn't see it.
0: 아, 오케이. So, out of nowhere 이러면 느닷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정도로 표현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장으로 만약 바꾸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1: That news really hit me out of nowhere.
0: 아, 나에게 충격을 줬다. 뭐 생각지도 못했는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추가 표현을 조금 더 드리면요. 용의자 X의 헌신은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대단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면 직역을 하게 되면 좀 나를 매료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매료시키고 반하게 만드는 거, 와,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1: Okay, blow someone's mind.
0: 날려버리나요?
1: It just really like you can't even think because it's so incredible or unbelievable or exciting.
0: 그러면 it blew my mind. 그러면은 정말 나의 머리가 이게 날아가듯이 정말 할 말을 잃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만 쓰는 거죠, 이거는?
1: Usually, yes.
0: 뭔가 매력을 느낀다라고
1: That's
0: 할
1: right.
0: 때.
1: So, yeah, it's more informal and more casual. And so, like, oh, it blew my mind. You saw something, you read something, and it was just so impressive or so incredible. It just blew your mind.
0: Blew my mind. 그러면 그거 약간 어떻게 보면 blow me away랑 좀 비슷하다고도 볼수
1: Kind of similar.
0: 있을까요? 조금 더 짧은 버전이네요. 우리는
1: I
0: 다
1: would say it's a
0: 짧은 걸
1: little bit more
0: 좋아합니다.
1: casual.
0: 아, 더 캐주얼하기도 하고. So blow someone away or blow someone's mind 하면 누군가를 매료시키다.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어로 정리한 대화문 들어보겠습니다.
1: Did you hear? Keigo Higashino passed away. Whew, that news really hit me out of nowhere.
0: He could pull you in with just the first chapter, and then you'd be hooked for hours.
1: Oh, the devotion of Suspect X totally blew my mind. I couldn't put it down.
0: I heard he used to work at an auto parts company before becoming a full-time writer. I think I should quit my job and give it a shot. What do you think?
1: No.

0: Come on, say yes.
1: Sorry,
0: say
1: no,
0: yes.
2: No. 이브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3: 장미애 님이요. 오랜만에 마트에 취나물이 나와서 사왔는데 이제 무치러 갑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내일 만나요 하셨습니다.
1: 오, 예미 취나물.
3: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1: That is Alright. wonderful.
3: 자, 오늘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두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크리스틴 쌤 수고하셨습니다.
1: Likewise. We are going to wrap up the show with the final song by Michael Bolton. It's A Love So Beautiful.
3: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이었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3: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See you tomorrow. Bye-bye.
3: Bye.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아직도 영작을 손으로 해?
3: 난 입으로 하는데.
2: 리스닝부터 스피킹까지
3: All in one
2: Easy Writing.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만나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더위에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It's very hot during the summer.
1: That's right.
0: 네, 진짜 여름엔 너무너무 덥잖아요. 그래도 저는 더운 여름이 추운 겨울보다는 나아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한데요. 일단 오늘은 어떤 표현을 배워볼까요?
1: Well, what can you do when it's really hot to cool down?
0: 에어 컨디셔닝, 에어컨 아래 갈 수도 있겠지만 아니 뭐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1: But what about something special?
0: Special?
1: A
0: 특별한
1: little bit
0: 거요?
1: Special.
0: 어떤 게 있을까요?
1: Well, today's sentence is Let's get some ice cream.
0: 아, 아이스크림 스페셜하죠. 그렇죠? Mm-hmm. 자, let's get some ice cream이라고 하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라는 표현이죠. 맞아요. 아이스크림 몸에 좋지 않습니다. Yeah. It's very bad for your health.
1: Yeah. Or maybe get some frozen yogurt.
0: 아, frozen yogurt는 훨씬 낫죠. Mm-hmm. 네, 얼린 요거트가 frozen yogurt인데 사실 frozen yogurt에도 슈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기
1: 그렇지만,
0: 때문에
1: 네.
0: 네, 그렇게 몸에 좋진 않지만 그래도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는 아이스크림만한 게 없잖아요.
1: Do you have a favorite ice cream flavor?
0: 아, 저는 있습니다.
1: 뭐예요?
0: 저는 일단 바닐라면은 다 좋기는 해요. Mm-hmm. 그런데 약간 카라멜 맛이 섞여 있으면 좋아요.
1: That sounds great.
0: 그렇죠. Yeah. What about you?
1: Oh, I also like vanilla with some sort of chocolate something inside it. Cookie dough ice cream was my favorite in the U.S.
0: 맞아요. Cookie dough ice cream 말씀하셨는데 cookie dough라고 하면 쿠키 반죽이거든요. 네, 아직 쿠키가 되지 않은 그냥 반죽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인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그 flavor, 그 맛을 본 적이
1: 네,
0: 없어요.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면 여러분 쿠키 반죽을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반죽을 한번 네. 드셔보시면 됩니다.
1: 근데 에그 없이 만들어야겠어요.
0: 아, 네. 달걀 없이 네. 만드시면 되고요. 자, let's get some ice cream. 이 표현이 오늘의 표현인데 먼저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So today's mission sentence is, once again,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이죠. 자, 일단 요 표현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잖아요. 제안을 할 때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let's 이죠. 그래서 let's 뭐뭐 라고 하면 우리 뭐뭐 하자 라는 표현입니다. 자, let's. 요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let us의 줄임말이지만 요즘은 let us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let's 뒤에 이제 행동이 바로 나오면 됩니다. 행동은 get, 먹으러 가는.

0: 거니까 get라는 단어 하나로 먹으러 가다라는 느낌을 다 줄 수 있어요. get가 정말 다양하게 생활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거든요. 여기서는 먹다라는 의미도 되고 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 됩니다. 자, let's get 뭐뭐. 우리 뭐뭐를 먹어요. 뭐뭐를 사요. 뭐뭐를 먹으러 가요.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뭘 먹으러 가나요? 바로 아이스크림인데요.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셀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어들은 앞에 some이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어나 언, 요거는 셀 수 있을 때 하나라는 뜻의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셀 수 없는 것들은 some을 넣죠. 혹은 셀 수 있는 단위를 넣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한 쿼터를 다 먹으러 가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때는 Let's get a quarter of ice cream.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는 some이라는 단어를 써서 Let's get some ice cream. 우리 아이스크림을 좀 먹으러 가요 라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하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Let's get some ice cream.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고 싶을 때는 딱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1: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Very good. 자, 그럼 이제 우리는 패턴 연습하러 가보겠습니다.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let's get some ice cream.
0: Mm-hmm.
1: We're going to change ice cream to another word. So let's get some 뭐뭐.
0: Ice cream 대신에 다른 걸 넣어서 뭐뭐를 먹으러 가요, 뭐뭐를 마시러 가요. 이렇게 상대방에게 뭔가를 먹으러 가자, 마시러 가자라고 제안할 때 쓰는 이 표현을 함께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조금 먹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혹은 뭐 마시는 거에 집중을 해서 이 표현을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Okay, so here's a good one.
0: Mm-hmm.
1: Let's get some pumpkin pie.
0: Pumpkin pie. 호박 파이인데요.
1: Mm-hmm.
0: 실제로 미국에서 pumpkin pie 진짜 많이 먹죠?
1: 네. Especially at Thanksgiving.
0: 아, 그래요. 맞아요. 추수감사절 시즌이 되면 모두 다 거의 대부분 pumpkin pie를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펌킨 파이를 먹을 수 있어요. 그 대형 매장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펌킨 파이를 팔긴 해요.
1: It's not easy to find, but it is here.
0: 네. 그래서 그 특정 맛이 있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제 친구들은 처음 먹었을 때 이거 무슨 맛으로 먹어? 라고 하는데 약간 추억의 맛이에요. 미국 사람들에게는.
1: 그래서 Actually, I had pumpkin pie ice cream. In the U.S. It was very good.
0: 네, pumpkin pie ice cream 맛있죠. 뭐, pumpkin spice latte 뭐 이런 것도 많이 마시잖아요. 그 늙은 호박 맛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은 즐겨 먹습니다. 보통 그 이제 할로윈 시즌이 되면 그 늙은 호박을 안을 다 carve out 해가지고 jack-o'-lantern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물로 pumpkin pie도 만들고 뭐 pumpkin spice latte, pumpkin ice cream 뭐 이런 거를 많이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즌에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을 수 있어요.
1: Okay, let's keep talking about special U.S. foods.
0: Okay.
1: Because now I'm thinking about it. Let's get some cream soda.
0: Cream soda 마시러 가요인데 cream soda.
1: Hmm. 맛있겠다.
0: 맛있겠죠. cream soda라고 하면요. 크림이 들어간 탄산 음료가 아니고요. 보통 약간 바닐라 맛이 나는 탄산 음료이죠.
1: 네. It's basically another flavor of Yeah, fizzy drink.
0: 약간 root beer랑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은 크림 소다가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넣는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1: right.
0: 이제 미국에서는 크림 소다는 바닐라 맛 나는 그러한 탄산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Here's another one. Let's get some taffy.
0: Let's get some taffy. 그럼 여기서는 태피를 먹으러 가요인데 taffy. 타피도 약간 달콤한 종류의 사탕 중에 하나죠.
1: Mm-hmm.
0: 근데 우리가 아는 딱딱한 사탕이 아니라 약간 카라멜이랑 비슷한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설탕을 녹여서 만든 쫄깃한 사탕 종류입니다.
1: 네, it's chewy.
0: 네, very chewy. 아, 이렇게 음식 얘기하니까요. Zach, I'm so hungry. 배가 너무 고파.
1: Let's get some sloppy joes. 우리 sloppy joe 먹으러 가자.
0: Sloppy Joe's? 이것도 음식 이름이죠.
1: Sloppy Joe's. That's a type of sandwich. Mm-hmm. Basically, it's ground beef with some other stuff mixed up, and then you just put it in a bun.
0: 맞아요. Sloppy Joe라고 하면 특정 음식의 이름이거든요. 빵 사이에 다진 고기하고 뭐 토마토 소스하고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만든 이 소스를 그 빵 사이에 넣어서 먹는 샌드위치인데 좀 많이 물컹거립니다.
1: 네, it's a hot sandwich.
0: 네,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요거는 파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Sloppy Joe's 가끔 찾을 수 있어요.
1: And now here's one that you can use in Korea.
0: Every day.
1: All of those were American foods. Now we can do something you can use in Korea. Let's get some coffee.
0: 아, 요건 우리가 매일 쓸 수 있겠네요. 네. Let's get some coffee. 커피도 아이스크림처럼 셀 수 없으니까. Some 앞에 넣을 수 있겠네요. Let's get some coffee.
1: Let's get some snacks.
0: Let's get some snacks. 간식을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렇게 셀 수 없는 것 앞에 some이 붙는 경우도 있지만 Sloppy Joe's도 그렇고요. Mm-hmm. 샌드위치 종류니까 사실 앞에 뭐 붙을 수 있겠죠. Two Sloppy Joe's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간식도 셀 수는 있지만 좀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또 some을 쓸 수 있는 거네요.
1: Yeah, some works with either, countable or non-countable.
0: 맞습니다.
1: You could also say, let's get some popcorn.
0: Popcorn. 그쵸, 팝콘. 요즘은 영화 안 봐도 팝콘을 먹을 수 있죠. 맛있어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 Okay, let's get some cotton candy.
0: Cotton candy가 뭘까요, 여러분? Cotton은 면이라는 뜻이고요. Candy는 사탕이에요. 바로 솜사탕이죠. 네, 영어로 솜사탕을 약간 목화 캔디의 느낌으로 cotton candy 이렇게 부릅니다.
1: In England, it would be called candy floss, I believe.
0: 맞아요. Candy floss. 뭐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국가마다 같은 영어권이더라도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cotton candy 이렇게 부르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했던 것들 다시 한번 쭉 복습하면서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1: Let's get some pumpkin pie.
0: Let's get some pumpkin pie.
1: Let's get some cream soda.
0: Let's get some cream soda.
1: Let's get some taffy.
0: Let's get some taffy.
1: Let's get some sloppy joes.
0: Let's get some sloppy joes.
1: Let's get some coffee.
0: Let's get some coffee.
1: Let's get some snacks.
0: Let's get some snacks.
1: Let's get some popcorn.
0: Let's get some popcorn.
1: Let's get some cotton candy.
0: Let's get some cotton candy. Very good. 여러분, 배고픈 거 아니시죠?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우리 아직 할 게 남아있습니다.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이제 생각해볼까요?
2: 아,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3: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4: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무슨 맛?
3: 당연히 초콜릿이지.
0: 당연히 초콜릿이지. 아, 초콜릿도 맛있죠. 자, 여기서 녹아버리겠어라고 우리 친구가 얘기했는데 그쵸. 날씨가 더우면 녹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녹다 영어로는 melt라는 표현을 응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녹는 중인 거죠. 그러면 ing 형태를 써야 되겠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라고 했는데 아 요거는 여러분 아하. 영어로 말씀하실 수 있겠죠.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요거는 직역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도 같은 말을 막 하려던 참이었어. 뭐 요런 말이죠. 무슨 맛? 우리 아까 맛 얘기했는데 그죠? 우리 잭쌤은 쿠키도 음음를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음음 그 단어가 바로 맛이라는 뜻의 단어였습니다. 당연히 초콜릿이지. 자, 당연하다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썼죠?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0: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우리말로 들었으니까 영어로 들을 차례죠?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1: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나 여기서 녹아버리겠어.
1: I'm melting out here.
3: I'm melting out here.
0: I'm melting까지만 보면 나는 녹고 있어라는 말이죠. 사람이 녹을 수는 없죠. 그래서 찌는 듯이 덥다라는 거를 이렇게 melt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거고요. out here는 이 바깥에서라는 거를 조금 더 강조해 주기 위해서 쓴 표현이라고 하시면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I'm melting까지만 얘기해도 돼요. I'm melting out here. 뭐 조금 더 강조된 거고요. 이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라고 했죠.
2: Let's get some ice cream.
3: Let's get some ice cream.
0: 오, yummy yummy 맛있겠네요. 그렇죠? 이 표현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Let's get some ice cream.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무슨 맛?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네. What flavor?
0: 맞아요. 나도 같은 말 하려고 했어. 다시 한번.
3: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0: I was gonna 라고 했는데 gonna가 going to를 이렇게 축약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생활 영어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래서 나는 뭐뭐를 하려고 했어. I was going to 뭐뭐, I was gonna 뭐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요. Say the same thing이 같은 것을 말하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같은 걸 말하려고 했어.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요. 무슨 맛?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3: What flavor?
0: 아, flavor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중요하겠네요. 맛이라는 뜻의 단어죠. F 발음과 V 발음 꼭 구별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질문했더니 당연히 초콜릿이지.
2: Of course, chocolate.
3: Of course, chocolate.
0: 자, 물론 당연히라는 말이 of course이고요. chocolate. 이게 이제 초콜릿이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니, 말해 뭐해. 당연히 뭐뭐지. of course 다음에 뭐뭐를 또 넣어주면 이것도 유용한 패턴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봤고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3: Okay,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1: I'm melting out here.
2: Let's get some ice cream.
1: I was gonna say the same thing. What flavor?
2: Of course, chocolate.
0: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0: 자,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이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원어민처럼 발음하는 걸 연습해 볼게요. Let's가 아니고요. Let's이죠. 그래서 끝에 발음을 너무 ᄃ 발음이라고 한다기보다는 S 발음 S 하는 거 해주시고요. 그래서 Let's. 그 다음에 get 요것도 그냥 단순히 get이 아니고요. get 요거를 좀 더 빨리 발음한다. some도 그냥 some이 아니라 some. 그죠? 그래서 좀 물 흐르듯이.
3: 아니면 진짜 빨리 말할 때 some.
0: some. 맞아요. 또 네. 으 발음이 조금 더 가까워요. 그리고 ice cream. 강세가 있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연습해 볼까요?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3: Let's get some ice cream.
0: Let's get some ice cream. 우리 바로 먹으러 가요. 안 되겠어요. 자, 여러분은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Terrific job, everyone.
0: 지금까지 케일린과
3: Zach였습니다.
0: Speak now.
3: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가족의 얼굴에 긴장감이 맴돌 때, 시험이나 면접, 상견례 등등 달력에 크게 표시해둔 중요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이런 고비를 앞두면 가족은 점점 예민해지고 우리는 혹시 부담이 될까 싶어 하려던 말을 속으로 삼키곤 하죠. 사실 중요한 일이나 새로운 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 긴장을 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정신을 바짝 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불안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가족으로서 돕고 싶다면 당사자가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부담을 주는 말이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냐며 상대의 불안을 키우는 말은 삼가고 따뜻한 지지와 응원의 말을 전해보세요. 무엇보다 지켜보는 나 자신부터 의연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스려야겠죠? 누군가의 곁에서 그 사람 편이 되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이미 충분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ooch.
0: 네. 그 까끌레 복끌레라고 하는 이름의 미용실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네. Do you want a haircut? Or right. do you want a perm?
1: Perm.
0: 네.
1: Right. 까끌레. 파마 아니고 perm이죠.
0: 아, 선생님, 파마가 뭐예요? 파마죠.
1: 아, 죄송합니다. 네. 파마.
0: 네, 근데 어느샌가부터 다들 perm이라고들 하셔요. 그죠?
1: 그쵸. 네. 영어로는 perm.
0: Perm.
1: P-E-R-M.
0: 네.
1: Perm.
0: 혹 굳이 이제 R을 안 굴려도 되잖아요. 그 모음
1: 맞아요.
0: 길이만 유지를 네. 해준다면.
1: Perm.
0: Perm.
1: That's 이렇게. right.
0: 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바로 56쪽에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Mm-hmm. 11일 화요일 순서고요. 자, 머리 모양의 변화를 주고 싶은 고객을 위해서 이 미용사는 어떤 스타일을 권하게 되는데요. 과연 어떤 스타일을 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라고 하는지. 자,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머리카락에 왜 층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1: 아, layer.
0: 네, layer.
1: Layering.
0: Layering. 그렇죠. Right. 겹겹이 한다라고 해서 자, 이 층 내는 거 영어로 바로 layering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1: Wow,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2: 네, 이번엔 조금만 더 짧게 잘라볼까 해요.
1: 아, 레이어를 넣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2: 정말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1: 머리가 훨씬 가벼워 보일 거예요.
2: 아, 그럼 해요.
0: 네.
1: 네, 자. 남자 헤어스타일리스트 분들이 아주 여성스럽네요.
0: 그러니까 굉장히 감각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1: That's right.
0: 네. 자, 헤어스타일이 변화를 준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성분들의 경우는 when you see someone who changed their hairstyle, like really, like suddenly, like overnight,
1: right.
0: 그러면 what's happening? 무슨 일이 있냐고.
1: Yeah, 뭐 이렇게. Because you suddenly see a big change. Oh, what's going on?
0: Right.
1: Something's happening?
0: Exactly.
1: Yeah.
0: What's going on? Something's happening? What happened? 뭐 이렇게 묻는 경우도
1: right.
0: 간간히 있을 수 있죠.
1: Sure, once
0: 네.
1: in a while. Yeah.
0: 그렇습니다. And just for a change.
1: Yeah.
0: 그냥 기분 전환으로요. 라고 할 때 just for a change 어떨까요?
1: 그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그냥 변화를 느끼고 싶어서 just for a change.
0: Just for a change.
1: You had the same hairstyle for years and years. I just wanted some change.
0: Just yeah. wanted some change or yes. needed some change.
1: Needed some
0: 뭔가
1: change.
0: 변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1: yes.
0: just for a change. 그냥 뭐 변화 자체를 위해서 하는 거죠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죠.
1: Mm-hmm.
0: 자, 여기서는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한다면 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do you want to? 라고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변화를 준다. change your hairstyle. 뭐 이런 말 할 것 같은데 자, 정작 여기선 뭐라고 할까요?
1: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0: Are you thinking about 그 다음에 changing your hairstyle 그 다음에 today? 이렇게 이어지네요.
1: Are you thinking about? So somebody when somebody asks, are you thinking about?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라는 질문도 있지만,
0: 네네.
1: 어떤 액션을 취하고 싶냐라는 맥락도 있어요.
0: 아.
1: 어떤 변화, some kind of

0: change, a difference in your life.
1: 아, 그렇구나.
0: 보영쌤 is thinking about going to school.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she really wants to go to school,
1: 아, 그러니까 하려는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고 할 때 I'm thinking about going back to school. 이렇게 다시 공부를 시작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이죠.
0: 그러신 건 아니죠?
1: 아, 뭐 공부에 항상 하는 거지만
0: 너무나 공부를 많이 하셔서
1: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학교에서 안 받아줄 것 같아서
0: No, that's not true.
1: 자,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이 직역을 하자면 당신은 뭐뭐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Are you thinking about? 그다음에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가 됩니다. Right. 근데 사실 이 말은 상대방의 계획이라든가 의도, 고민 또는 관심 등에 대해서 묻는 표현이 된다고 하죠. Right. 그래서 아직 결정을 내리기는 전인데 그렇지만 고려는 하고 있는지 뭔가 부드럽게 묻는 느낌으로 Will you change? 라고 묻는 것보다는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하게 되면 훨씬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0: That's right.
1: 네,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라고 했더니 이번엔 조금 더 짧게 해볼까 해요 라는 말로
0: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그렇군요.
0: Right. Maybe a little shorter. 여기서 maybe가 그냥 아마도가 아니라
1: 네.
0: 좀 하고 싶은데 확실하게 100% 마음먹은 건 아닌데 그냥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1: 네.
0: Yeah,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0: 점점점.
1: 그렇죠.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 주셨네요. 그러니까 maybe는 아마도, 어쩌면. 글쎄 우리가 누가 대답을 할 때 어떻게 머리 그 좀 변화 주시려고요? 라고 할 때 아마도요. 어쩌면요 라고 말한다면 뭐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maybe this time 이렇게 말하면 이번엔 한번 이렇게 해볼까 싶어요 라는 조심스러운
0: yes,
1: 의도를 표현한 것이
0: right.
1: 되겠습니다.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Shorter, 더 짧게 라는 말이죠. 짧은 모양으로
0: right.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그러니까 just a little shorter than last time. 지난번보단 조금 더 짧게를 원한다는 거죠.
0: 그렇죠. This time이 나왔기 때문에
1: 네.
0: 지난번엔 딱 이 정도 잘랐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a little bit shorter this time.
1: 용감하다.
0: Yeah. shorter and shorter.
1: 자, are you thinking about 있었고요. maybe 뭐뭐뭐 this time이 주요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자, 그렇게 자신의 의견을 말을 했더니 미용사분은 아, 근데요. 레이어를 넣어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0: 아,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1: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자,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자, 이 말은 레이어를 한다면, 레이어로 자른다면 좋아 보일 거예요. 당신이 그 머리 모양을 했을 때 또한 이런 식의 구조가 되죠.
0: Yeah. If something would look nice on you, you are recommending this style, recommending this way. Oh,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You know, long time ago, my friend said, oh, you would look good bald. Bald head would look good on you. 이런 제안을 한 적 있어요.
1: 선생님한테요?
0: But that's not true. 놀리는 거였죠.
1: 아, 진짜 왜 그런 놀림을 했을까요?
0: 어렸을 때는 주로 이제 고등학교 때 애들이 balding was like a fad. It was a trend. 좀 인기가
1: 유행이 있었구나.
0: 그런 유행에 또 같이 하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머리 밀어보자. 아, 저는 용감하지가 않아서. I never shaved my head. All my friends shaved their head at least once.
1: 한국의 남성분들은 이제 it's mandatory to go to the military, right?
0: That's right.
1: 그러니까
0: that's
1: 이제 right. 그럴 때, well,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 have to. Well, it's not right. really completely bald. 그러니까 완전히 그 yeah. 이렇게 그 머리를 완전히 밀어버리는 건 아니지만
0: right.
1: 어느 정도 머리를 이제 미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0: right.
1: 제가 아는 많은 남성분들이 머리를 좀 길러보고 싶은 그런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었어요. Have you ever thought about like growing your hair really
0: growing
1: long?
0: Growing my hair really long? A little bit. A couple of times. But I don't think I would look good with a long hair or bald.
1: 꽁지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0: 꽁지 머리.
1: 하게 되면 선생님 yeah.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0: Maybe one day.
1: Yeah. It would look nice on you.
0: It would look nice on you.
1: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렇게 would가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는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가 있었는데 would가 들어가게 되면 이걸 한다면 이렇겠는데 라고 넌지시 떠보는 건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제안을 하는 말이래요. 아까 recommending right. 말씀하셨는데 추천하는 거죠. 자, layers가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 아, 이 재킷 입으면 it would look nice on you. 뭐 how does it look?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Does it look good on me? 이렇게 한다든지 내가 입으니까 좋아 보여요라고 한다든지 on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착용한 상태를 말하게 되죠.
0: Yes.
1: 근데 여기서는 사람 머리 모양을 말해주기도 on you를 쓴다는 겁니다.
0: Yeah.
1: 자, layers would like look nice on you too. 자, 그랬더니 정말요?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0: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1: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그렇군요.
0: I've never tried that before.
1: I've never tried that before.
0: So you're kind of afraid. You're scared. I've never done layers before. Would it look good on me?
1: Would it look good on me, do you think?
0: You're questioning yourself.
1: 아, 너무 좋다. Would it look good on me, do you think? 자, 이렇게 제가 하면 좋아 보일까요? 라고 한다든지.
0: Would it look nice on me?
1: Would it look nice on me? 그게 내가 했을 때 괜찮아 보일까? Would it look nice on me? 라고도 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는 그 layers라는 걸 전에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라고 하는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세요.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1: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자, 레이어 모양으로 하는 그런 머리 모양이라고 할 때 이걸
0: right.
1: 영어로 풀어서 어디까지 말해야 되고 동사를 뭘 해야 될까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영어로 이런 식으로 그냥 layers를 해본 적이 없다.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이렇게 명사형으로 딱 끝나게 말씀하시면 배울 문제 없을 것 같아요.
0: I've never tried You know, long hair before.
1: I've never tried long hair before.
0: I've
1: 그래요?
0: Never, yeah, because my hair was always like just short.
1: Short
0: simple.
1: And tidy and neat and tidy. And...
0: I think before I get too old, before I retire, maybe I will try, you know, long hair.
1: 아니, 하지 마세요, 선생님.
0: No?
1: 네. I don't think it will look good on you, 선생님.
0: 아니, it will not look good on me?
1: 너무 늦었어요, 선생님.
0: Too late.
1: 생각에는. Too 네,
0: late.
1: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
0: 슬프네요.
1: 아니, 하고 싶다면 뭐 누가 말리겠어요만은. 자,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레이어를 해보게 되면 머리가 훨씬 가볍게 보일 겁니다.
0: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I think they woul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자, 이거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0: Right.
1: 여기서 they가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한데요. They는 여기서 layers를 말합니다.
0: Yeah. They,
1: 네.
0: the layers on your head. Your hair is, when it's layered, 약간 층.
1: 그렇죠.
0: It's like step by step, looks like stairs,
1: 어.
0: right? So, 이게 복수형이니까
1: 네.
0: they가 되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I think the layers, I think they would make your hair look light
1: 그렇죠.
0: or lighter.
1: Lighter, yeah. 맞습니다. 머리가 무거워 보이지 않고 좀 더 가벼워 보이게 만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0: Right.
1: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라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벼워 보일 거예요 라고 우리말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그냥 light 라고 해도 괜찮지만 그렇게 말하게 되면
0: right.
1: 지금은 뭐 무거워 보인다는 뜻인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0: Right,
1: 그래서
0: right.
1: 지금도 라이트한 부분이 있는데 더 라이트하게 보일 거다. Lighter라는 비교급을 굳이 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
0: right.
1: sentence once again, please.
0: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자,
0: yeah.
1: make, 뭐뭐 이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0: Yeah.
1: 네.
0: So, bald head would make your head look shinier. or shiny.
1: 그 볼드를 하게 되면 그렇군요. 반짝반짝반짝 에, 조명이
0: right.
1: 반사되는 알겠습니다.
0: I think when your hair is lighter color, they usually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맞아요.
0: Especially if it's layered.
1: 아.
0: Because they bounce on your hair.
1: Oh, that's right.
0: Layer 하면 이렇게 bounce 하니까.
1: 머리가 찰랑찰랑 하니까.
0: So it definitely makes your hair look lighter.
1: 아, 그렇죠. Yeah. 아유, 찰랑찰랑한 머리카락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쨌든.
0: Same here.
1: 자, 이 부분입니다. 들어보세요.
2: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네, 대화 전체 들어볼게요.
2: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2: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Really?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0: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2: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미용실에서 저기 뭐 직장으로 이렇게 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고객의 입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큰 소리로 얘기해 볼까요?
3: Let's go.
1: 오늘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좀 주고 싶으세요?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3: Are you thinking about changing your hairstyle today?
1: 이번엔 조금만 더 짧게 잘라볼까 하는데요.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3: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1: 그러면 레이어를 한번 넣어보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3: Layers would look nice on you too.
1: 정말요? Really?
3: Really?
1: 한 번도 해본 적 없거든요.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3: I've never tried layers before.
1: 머리가 훨씬 가벼워 보일 거예요.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3: I think they'd make your hair look lighter.
1: 여기까지입니다.
3: 오, good job, everyone.
1: 정말 잘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이제 반에서 임원하는 친구들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미용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동네 미장원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근데 그때는
3: Nice.
1: 귀밑 1cm, 귀
3: Right.
1: 밑으로 1cm로 쭉 머리를 짧게, 그러니까 밥 스타일로 이렇게
3: Bob
1: 있었어요.
3: hair, that's right.
1: 그 밥 스타일 맞췄어요.
3: Bobby죠, Bob, yeah.
1: 단발로. 그렇게 안 하면 혼났거든요. 자루 재고 다녔어요, 선생님이. They would
3: Wow.
1: measure your hair, the length of your hair, right beneath your ears. 그거를 with your ruler. 그랬었어요. 안 그럼
3: Wait,
1: 혼났어요.
3: if it's longer, you get in trouble.
1: Oh yeah, you
3: But what
1: get in
3: if it's
1: trouble.
3: shorter?
1: Shorter's fine.
3: But it can't be long.
1: But it costs money, right? 돈이
3: That's
1: 많이
3: right.
1: 들잖아요. 매번 미장원을 가서 귀밑 1cm로 자르려니. 그래서
3: 그냥 뭐 집에서 자르면 되지 뭐.
1: 학교에서 300원만 받고 받장 부반장이
3: Oh,
1: 잘라주라고.
3: 와우.
1: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 울렸습니다.
3: Interesting
1: 네.
3: times.
1: 그 친구들에게 지금도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지금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미용사라는 표현이 이제 영어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You mentioned hairstylist, which is 미용사. There's also hair
1: Hair
3: designers.
1: designer.
3: Some people like the word designer. 그래서 hairstylist도 있고 hair designer도 있고 우리 책에 나온 beautician.
1: Beautician.
3: I like this word.
1: 네.
3: They make you look beautiful.
1: 그렇죠. They beautify you.
3: Beautify you.
1: 미화시킨다? 그렇습니다. 미용실에서 그렇게 요즘은 많이 한다는 거죠.
3: Beautify 하는 사람을 beautician.
1: Beautician.
3: Beautician.
1: 네. 선생님, 미용실 하면은 영어로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3: We generally say hair salon.
1: Hair salon.
3: Is one place. I can't think of any other word.
1: Yeah, hair
3: Is
1: salon.
3: I think hair salon is the most common way to say
1: Yes, I agree. 그렇죠. 옛날에 사롱이라고. 네,
3: Sarong.
1: salon. 사롱이라고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3: Sure.
1: salon이라고 발음하죠.
3: Hair salon.
1: Hair salon.
3: That's right.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그리고 손님이란 뜻으로요. 손님이 이제 client가 되고 있는데요.
3: Right.
1: 그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할땐 이제 customers.
3: Customer.
1: 그렇게 말하게 되고.
3: 일반적으로는 다 customer 괜찮아요. 근데 조금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자면 client,
1: client,
3: 고객이 되겠죠.
1: 고객님. 그렇습니다.
3: Client.
1: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hair design 혹은 hair style을 내는 데 있어서 정말 전문성이 필요해서 저도
3: Right.
1: 아주 잘 열심히 이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필요한 표현들, maybe a little shorter this time, maybe a little shorter on the sides 하게 되면 양옆을 조금 잘라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말도 있겠고요. 자, 이번 주에 열심히 한번 이런 관련 표현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3: Good work, everyone.
1: 네, 저희 교재를 보시면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 곳곳에서 볼수 있거든요.
3: Right.
1: 한번 말로 많이 하시는 거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습니다.
3: And this was Juch.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3: Easy
1: Easy
3: English.
1: English.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extraordinary. 뜻은 이례적인, 엄청난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An extraordinary, record-breaking heat wave across Europe and North America has caused over 10,000 excess deaths in a single week. 여기서 extraordinary라는 표현은 보통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례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He showed extraordinary courage during the crisis.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이례적인 용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뉴스에서 extraordinary measures, extraordinary session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보통을 넘어선 이례적인 상황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Extraordinary 꼭 기억하세요.

비르스 수용소에서 가장 다작한 예술가 중 한 명은 릴리 앙드리웨이였다. 그녀는 100여 점의 섬세한 연필 소묘로 수용소 생활의 고스란히 담아냈다. 앙드리웨이는 스케치북을 들고 수용소를 누비고 다니면서 매일 그림을 그렸다. 자세, 일, 대화, 지친 육신을 포착하면서 그 중에서도 여러 번 스케치한 것은 바로 독서 중인 여성이다. 나는 어쩌면 그 여자가 조르주 심농을 읽고 있는 한나 아렌트인지도 모른다고 자주 상상했다.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솔레 히메네스의 마 솔리튜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사람인에서 펴낸 린지 스톤브리지의 책 한나 아렌트 사유하는 인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손성화 번역가가 우리말로 옮긴 책이고요. 한나 아렌트의 그 생각에 대해서 좀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한나 아렌트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렇게 생각들을 펼쳐나갔는지 그 궤적을 좀 직접 두 발로 따라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책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정말 이 저자가 이 한나 아렌트의 그 생애 마지막 여정까지도 직접 두 발로 찾아가면서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귀르스 수용소에서의 기억인데 그 수용소 안에서 그 다른 예술가가 릴리 앙드리웨라고 하는 그 작가가 그린 그 스케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스케치 안에 독서하는 여성의 그 그림이 있는데 어쩌면 그 그림 속에 그 여성이 그 시기에 한나 아렌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책에는 그 그림 이미지도 같이 스케치도 같이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저 보면서 약간 좀 쿵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책을 놓지 않고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더욱 그 책을 마치 정말 생명줄처럼 이렇게 쥐고 있는 그한 사람의 모습을 딱 그림으로 기록을 했던 또 심리 무엇이며 또그 책을 붙들고 있었던 그 마음은 또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절절한 그 독서하는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그 부분을 문장 카펫으로 깔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보이는 라디오로도 제 모습이 지금 스튜디오 모습과 함께 나가고 있는데 제 뒤로 마치 빨래처럼 이렇게 널려 있는 빨래줄 같은 거 보이시나요? 우리 북카페 벽면이 지금 카페인 분들이 보내주신 그 예쁜 엽서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또 엽서가 오늘도 한 10장 정도 왔어요. 그래서 훅 들고 왔는데 여기 뒤에 지금 하나하나 걸고 있어요. 다건건 아니고요. 지금 자리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예쁜 엽서 공모전. 마감이 언제까지인지 아시죠? 도착을 이번 주 안에 해야 합니다. 도착. 뭐 하루 만에 오기도 하니까요. 빠르게 보내면 그렇게 해서 예쁜 엽서 공모전, 그 안내 규격 등등이 북카페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그리고 북카페 인스타그램 EBS 언더바 북카페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내주신 분들께 드리는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잠시 후 음악 듣고 와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박영리님, 드디어 오늘 엽서 보내러 우체국에 갑니다. 네, 응원합니다. 더운데 조심하시고요. 최현선님, 어제 색연필을 잡아볼까요? 어쩔까요? 하고 계셨던 현선님 기억납니다. 드디어 색연필 내려놓고 우체국에 다녀왔어요.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예쁨에는 한참 미달이지만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 19절 떠올리면 너무 좋아서 혼자 설렘설렘 하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박준성님도 오늘 엽서 보냈어요 하셨고요. 아,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에 또 이렇게 사랑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금 김경희님, 딸, 지금 둘째 딸인 거예요. 예, 둘째 딸, 우리 하랑이, 사랑하는 딸 하랑이의 23번째 생일, 반말 축하 받고 싶다고 하시면서 길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다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사랑하는 하랑 공주 하시면서, 방학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인턴도 하고 랩실도 나가고 아르바이트까지 하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너의 빛나는 청춘을 엄마가 항상 응원해. 엄마에게 와줘서 고맙고 엄마 딸로 함께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하는 요 메시지는 꼭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반말 축하 신청해주셨는데 하랑아, 엄마 얘기 들었지? 야, 이거 내가 지금 요약해서 전달하는 게 미안할 정도로 사연이 긴데 북카페 홈페이지에 전문이 있다. 들어가서 꼭 엄마의 사연을 보길 바란다. 하랑아, 이 사연, 이 사랑 너무너무 넘치는 느낌인데 이렇게 전달할 수 있어서 좋고 하랑아, 생일 진짜 축하해.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어. 23번째 생일 그리고 앞으로 또 보낼 하루하루도 다 빛났으면 좋겠어.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박주환님, 지금 사연을 주셨는데요. 박주환님과 박주환님 따님이 함께 각각의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박따님은 박채연님. 자, 일단 박주환님 남편분이십니다. 우리 카페인 기은님의 남편분이세요. 8월 11일 오늘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 기은이의 생일입니다. 하시면서 진짜 긴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또한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만 마음은 전달해 드릴게요. 고은 작가님의 오랜 팬이라고 아내분이요. 그래서 작년 생일에 스스로 이 기은님이 북카페에 사연을 보내서 생일 축하 받고 싶다 용기를 해서 신청했고, 제가 또 반말 축하했고요. 동갑이었습니다. 저와 기은님이. 그래서 그 방송을 박주환님이 한참 뒤에야 듣게 되셨다는 거예요. 아내가 직접 사연까지 보내면서 자신의 생일을 축하받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고, 그 순간 괜히 마음 한편이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분, 그리고 따님, 이렇게 둘다 지금 남편과 딸이 다 모두 총출동해서 지금 북카페 홈페이지에 사연을 각각 남기고 신청곡도 각각 남겨주셨어요. 기은아, 항상 고맙고 사랑해. 무엇보다 어떤 순간에도 내 곁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곁에서 든든하게 버텨줘서 정말 고마워. 가족만 이제 챙기지 말고 너 자신도 조금 더 챙겼으면 좋겠어. 오늘 하루만큼은 집안일도 가족 걱정도 잠시 내려놓고 너가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마음껏 누리면서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사랑하는 딸이 남겨준 이 사연도 살짝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윤건우 작가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꼬마 카페인인데요. 채연이에요. 저희 엄마 생신 잊지 못할 선물 해드리고 싶은데요. 또 저희 엄마가 이 북카페를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반말 축하 신청합니다. 참고로 저희 엄마가 작가님과 동갑이시니 마음껏 기은아라고 이름 불러주세요. 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딸의 응원을 받아서 이렇게 기은아! 지난해에는 직접 본인이 신청했는데, 올해는 또그 방송을 듣고도 식구들이 이렇게 또 각각 목소리 내서 신청을 해줬어. 아, 진짜 이 방송 조금만 들어도 너무너무 감동하지 않을까 싶은데, 기은아, 그렇다고 너무 엉엉 울진 마.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 질겨도 좋고. 아, 이 사랑 너무 느껴진다. 기은아,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신청하신 곡, 한 곡씩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덤 리바인의 No One Else Like You, 그리고 또 따님이 신청한 곡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보라 나가는 동안에 이 보라의 그 화면 보셨어요?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보라에 띄워지는 우리 화면이 있잖아요. 근데 저 어제 제가 화면을 무심코 보다가 그 이미지 속에 그 인물이 예, 저죠? 저 제가 고개를 막 이렇게 돌리고 있어서 제가 너무 흠칫 놀란 거예요. 어제 보다가 뭐지? 내가 지금 너무 과로했나라는 생각을 멈춰 있는 그림 속에 그 인물이 왜 고개를 까딱까딱하지라고 어제 너무 놀랐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약간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동영상처럼 그림 속에 이 북카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예 다람쥐가 지금 책상 위로 막 휙 가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어떤 화면 이미지도 함께 즐겨주셔도 좋고요. 우리 반디 앱이나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느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전달할 사항이 조금 많은데 일단 좋은 소식 전합니다.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윤고은의 EBS 북카페가 받게 됐습니다. 너무 황송한 거예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와, 이거 너무 거대한 상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아마 우리 카페인 분들 그 사연도 다 이제 거기 더해지는 거고요. 우리 북카페에 그 흐르는 그 따스한 공기를 읽어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서 감사했습니다. 기쁜 소식 함께 전할게요. 그러니까 카페인 분들은 지금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을 받은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에 또 맞는 품격을 원래 품격이 있지만 그런 사연들을 더 뭔가 기대하는 느낌으로 사연창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 카페인으로서의 자부심을 한껏 만끽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또 뭔가를 이렇게 막 주섬주섬 들고 있는데 우리 21분 카페인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이분들 서로 알던 사이 아니었고요. 북카페에서 알게 된 청취자 관계였는데 우리 또 힘을 모아서 윤고은의 EBS 북카페 곧올 8월 26일 7주년을 기념하면서 카페인 굿즈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방송 전에 언박싱 네, 선물을

열어보았는데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필통하고 막 잔뜩 들어있어서 지금도 열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근데 그중에서 일단 이 파우치, 스탠딩 파우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이라고 너무나 예쁜 로고가 딱 박혀 있고요. 이게 뭐 스탠딩 이 좌석이 있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안에 필통처럼, 파우치처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필통. 필통이 일단은 120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필입니다. 네, 이건 카페인 굿즈 속 연필이 흔들리는 소리입니다. 연필이 6자루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하나 뽑아볼게요. 쓱 봤더니 여기에는 울트라 오랑주리 봉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문구가 연필 하나하나마다 다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클 샤인 로코코도 있고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도 있고 예쁜 연필 6자루도 120세트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하승성님이 따로 만들어주신 것 같은데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7주년 축하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반짝반짝한 포토카드도 120장 준비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건 아시죠? 우리 북카페 키링, 북카페 키링도 지금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챙겨서 엽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우수작품 선정해서 우수작품 보내주신 분들께는 이 모든 거다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참여하신 분들께도 나눠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이 엽서 이벤트 끝나기 전에 꼭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아, 그리고 이 21분 명단은 제가 언젠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그 카페인 굿즈 보내주신 마음 살짝 전달하면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우시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생일 축하 사연 듣고, 기은님 엉엉 울고 계신다고 감동받아서, 우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기은님. 살짝만. 그러나 기쁨의 눈물이니까 살짝만 즐겨주시고요. 이제 일간 카페인 만나러 가겠습니다. 이번 주 주제가 일상의 해방입니다. 오늘 얘기 바로 만나보시죠.

미정의 회사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동호회를 운영합니다. 직원들 간의 친목도 도모하고 취미 활동을 지원한다는 나름 사내 복지 차원의 정책인데요. 미정은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가 없습니다. 배우고 싶은 것도 없고 누군가와 억지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도 힘겹기만 합니다. 하지만 회사 행복지원센터에서는 자꾸만 어디든 가입을 하라고 권합니다. 미정과 비슷하게 어디에도 가입하지 않은 태훈과 상민도 같은 이유로 불려다닙니다. 행복지원센터에 불려간 세 사람은 일단 면피용으로 해방클럽이란 동호회를 만들어내는데요. 만들고 보니 제법 그럴듯합니다. 미정은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진짜로 해보자고 합니다. 해방이란 걸요. 어디에 갇혔는지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은 기분을 뚫고 나가고 싶다고요. 그들은 우선 각자 무엇에서 해방되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속 해방클럽은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고 직급도 높은 상민이 적어낸 해방의 목표는 내 템포대로였습니다. 자신이 하루 종일 시계를 보며 종종거리고 있었다는 걸.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은데 제대로 하는 일은 없고 그래서 늘 쫓기는 기분에 갇혀있는 걸 알아채고 나서야 늘 조금은 불안하고 그래서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제속도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을 경험하게 되죠.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지만 나만의 템포로 살아갈 수 있다면 해방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 그가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템포대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요? 대체로 우리는 나에게 맞는 속도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리하고 있는지, 내 몸과 마음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건 아닌지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내 속도대로 살고 싶어도 세상이 가만 놔두질 않죠. 그렇더라도 나의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건 필요해 보입니다. 내가 시간에 무작정 끌려다니지 않고 잠시 멈춤의 순간을 가질 수 있을 테니까요.

시간의 속도로 살기 위해 드라마 속 상민이 정한 수칙들은 이런 겁니다. 시계 보지 않기,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일할 만큼 했으면 쉬기, 자고 싶으면 자기, 잘 만큼 잤으면 일어나기, 필독 써 재미없으면 읽지 않기.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이네요.

나의 해방일지 OST에서 스웨이의 위싱크 들려드렸습니다. 일상의 해방 주제로 나누는 얘기들, 우리 곳곳에 정말 좀 풀어주고 싶은 것들, 노연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만듭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약간 갇혀있던 데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요. 우리 카페인 분들 조금 더 마음을 편하게 풀어주시길 권하고요. 우리 카페이님들, 지금 김지희님, 나는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수상한 라디오 청취자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셨습니다. 네, 북카페에 수상 소식 공유하는 거, 우리 카페인분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뿌듯합니다. 바른 방송 언어 앞으로도 잘 만들어가요, 우리 함께. 그리고, 특히 이

무리하는 시인들 이 시간으로 우리가 제출해서 그것을 받게 된 거거든요. 요 무리하는 시인들의 그참 무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거대한 발음 방송 언어를 그 흐름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이거 절묘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잠시 후 시인분들 오시면 또 얘기 계속 나누도록 할게요. 그리고 임은영님은 북카페에 처음 문자 남겨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고은님이 예쁜 목소리로 축하해 주시면 기운이 마구마구 솟아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은영님 반가워요. 이렇게 북카페 처음 들으시는 것은 아니죠. 처음 문자를 남기시는 거죠. 생일 축하 요 신청으로 첫 문자 남기게 되는 것도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앞으로 자주 문자 사연 주고받도록 하죠. 생일 진짜 축하하고요. 오늘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카페 원래 신청하면 반말 축하 해드리긴 하는데 이 반말 축하라는 말은 없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놓쳤을 수도 있으니까 은영아 축하해 이렇게 살짝 얹어봅니다. 박윤영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 생일입니다. 아침에 북카페 7주년 축하 엽서도 보내서 뿌듯해요. 고은님 반말 축하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요. 네, 윤영아 반말 축하 가야지. 아, 오늘도 아침에 축하 엽서도 보냈어? 너무 바쁘게 보낸 거 아니야? 생일, 그렇지만 잊지 못할 생일. 이 좋은 엽서를 발송하는 기쁨까지 함께 누렸으니까 잘 보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 윤영이 건강하고 북카페에서 오래오래 보자. 축하해. 아, 그리고 9110 쓰시는 카페이님. 오늘 선곡표를 미리 또 보시는, 아, 진짜 찐 카페인님 생활을 하시는 분. 아, 오늘 선곡표 보니까 시 코너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시 코너가 기대된다. 오늘 선곡표 살짝 보시면서 가시죠. 우리가 정말 많이 그리움의 대상으로 삼는, 문화적으로 특히 그렇죠. 90년대입니다. 네, 오늘 선곡하느라 너무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진짜 틀고 싶은 음악이 많아서, 네, 그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담아서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코너로 넘어갈게요. Kings of Convenience의 Freedom and Its Owner 들으면서 넘어가시죠.

0: 여기 뭔가 달라졌는데?
1: 뭐가 달라요?
2: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1: 상혁씨님 때문인가 보다.
0: 맞아요.
1: 아, 이럴 수가. 무리하시네요.
0: 네. 계속 무리하려고요.
1: 가시죠, 그럼 무리하러.
0: 네.
1: 윤고은의 EBS 북카페 무리하는 시인들 나오셨습니다. 김소연 시인, 김상혁 시인,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상혁 시인님, 잠깐 헤드폰 끼기 전에 이 머리 스타일이
0: 드라이를 잘못했습니다.
1: 너무 멋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0: 아니 그 원래 그 온도를 조절해서 해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뜨거운 걸로 해서 올라가 버렸어요.
1: 가운데가 그래서 조스처럼 예. 네.
0: 이러면 안 되는데.
1: 너무 귀여워요. 아니 잠깐만요. 우리 네. 보라로 상혁 시인님 그 헤어스타일 부분 좀 길게 잡아주실 수
0: 제가
1: 있는지.
0: 네,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얼른 헤드셋을 써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의도하신 게 아니었구나.
0: 네, 전혀 의도하지 줬어요. 않았습니다. 네,
1: 잘 어울리죠.
2: 네, 잘 어울립니다.
1: 좋습니다. 진수정님이, 우리 무리하는 시인들 시간, 요 걸로 우리가 또 이제 2026년 상반기 바른 방송왕 특별상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달을 해드렸는데 진수정님이 무리했는데 바른말 방송상 수상한 거 뭔가 언밸런스한 것이 더 멋지다고 너무 반갑고 우리 서로 축하해요 하셨고요. 김미양님도 그러면 우리 지금 수상 소감을 들어볼 수 있는 건가요? 대박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 수상 소감이랄지 아니면은 그 바른 방송 언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시인분들 생각을 들어볼까요?
2: 저희가 특별히 바른 언어를 골라서 사용했던 것 같지는 않고 가장 자연스럽게 말을 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시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같아서 그게 전달이 되었어요.
1: 정말 바른 언어라고 하는 것을 뭐 몇 개의 어떤 단어를 골라서 쓴 게 아닌데도 네. 시를 우리가 말하고 듣고 소개하고 읽고 네.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네. 바른 언어로 받아들여줬다.
2: 너무 바른 거죠.
0: 네.
1: 그렇죠.
0: 저는 너무 100% 동의하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상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기뻐서 제가 좀 나쁜 사람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네. 윤고은 북카페 자체가 여러 상을 받아왔잖아요. 네. 그때는 기쁘긴 했지만 이렇게 기쁘진 않았거든요.
1: 네.
0: 근데 콕 집어서 네. 화요일이 받으니까 일어날 뻔했어요. 밖에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자제했습니다.
1: 일어나셔도 돼요.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약간 그 아기, 지금 아기 상어 같다고 김인혜 님이 이 상혁 씨님 지금 이 머리 스타일에 대해서 헤어스타일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고 나시니까 더 솔직해지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 아기 상어 캐릭터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시를 얘기하는 마음이 바른 언어와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이번 주에는 또 특히 이제 90년대로. 네. 뛰어드셔서 챙겨 오셨단 말이죠. 어떠셨어요?
0: 네. 90년대는 정말로 코앞이고 조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 소연 시인님이 활동했던 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잘못 소개하거나 네. 다른 말을 할까봐 혹시 틀린 말을 할까봐 조금 네. 신경을 쓰면서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소연 시인님은요?
2: 저는
1: 90년대 내 시대다. 네. 신인으로 딱 등장하신 거잖아요.
2: 그렇죠.
1: 90년대. 네,
2: 가장 20대 젊은 시인으로 등장했을 때고 상혁 시인님이 골라주신 작품들도 저의 강력한 후보에 있었었기 때문에 네. 마음이 통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기뻤고요. 그리고 역시 90년대 시들이

오 가엾은 비눗값들 이선영. 비눗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을 볼 때면 지금 그 비눗값이 느끼고 있을 슬픔을 알 것 같다. 누구에게나 그렇듯 대부분의 새 비눗값들에 처음 얹혀지는 비누는 탄탄한 비누여서 보기에 따라서는 비누가 비눗값 안에 담긴 것이 아니라 비눗값의 숨통을 누르고 앉은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마치 몸에 잘 맞는 아내를 얻은 듯 그때 비눗값은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가. 그러나 무사람에 손때가 묻고 물만 닿아도 녹아나는 비눗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 적이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은 얼마나 비눗값을 놀라게 하고 실망에 빠지게 했을 것인가. 나날이 작아지는 비누들,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오 가엾은 비눗값들이여, 그대들은 비누에 대해 얼마나 순진한 기대와 어리석은 집념을 품고 있었던가. 한 개의 비누만을 담았던 비눗값이란 이 세상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러 젊거나 어린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망가지는 비눗값은 유감스럽지만 흙 속 깊이 버려지곤 한다. 경험이 많은 비눗값들이여, 온갖 비누칠에 달아 빠지고 몸을 더럽힌, 그럼에도 오래 건재하는 비눗값들이여, 그때쯤이면 평안할 수 있는 건지.

0: 공이로비가 부른 슬픈 인연 띄워드렸습니다. 이선영 시인의 오 가엾은 비눗값들에 수록된 시, 오 가엾은 비눗값들 만났고요. 문학동네 포에지 시리즈입니다. 공이로비 음악이 나오네요. 이 상혁 시인님이 혹시
1: 아, 그렇네요.
0: 신청하신 건 아니지만 통한
1: 네,
0: 건가요?
1: 너무
0: 네.
1: 좋습니다.
0: 들으시면서 지금 김설미님이 아 비누가 무슨 죄가 있나요? 비누로 손 씻을 때마다 이시 생각날 듯해요. 너 비누값 누르고
1: 누르고
0: 있니?
1: 있니?
0: 이렇게.
1: 네, 처음에 보면은 진짜 비누값을 누르고 있는 느낌이 나잖아요.
0: 네.
1: 그리고 마음도 뿌듯해요. 처음에 딱 새로 깐 비누를
0: 어,
1: 비누값에다
0: 맞아요.
1: 딱 넣어놓으면 그 비누가 통통하잖아요. 단단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있으면, 아, 이거 진짜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세수도 자주 해야지, 이런 생각 드는데, 나중에 그게 물좀 묻고, 뭐좀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흐물흐물해지면,
0: 네.
1: 마음이 안 좋고, 버리고 싶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0: 어,
1: 근데,
0: 네.
1: 비누값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상상으로 쓴시 같아요.
0: 어떠셨어요? 이 소연 시인님은 이시
1: 네.
0: 어떻게 보셨는지?
2: 저는 이 이선영 시인하고 같이 동인 활동을 한 기억이 있어서 저한테 너무 친근한 시집이고 저도 잠깐 잊고 지냈는데
0: 네.
2: 이렇게 상혁 시인이 목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고요. 이선영 시인이 오 가엾은 비눗값들이라는 이 시집을 냈을 때 많이 센세이션했었어요. 그 90년대가 우리 문학이 일상성을 회복하고 일상성을
0: 네.
2: 문학에 붙이는 아마 한국 문학사에서 첫 시기였을
0: 그쵸,
2: 거예요.
0: 맞아요.
2: 그중에서 가장 그 일상성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시로 다뤄온 시인이 이선영 시인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누에 대한 시는 시인들이 써도 비누값에 대한 시는 쓴 적이 없잖아요.
0: 그러네요,
2: 그렇죠.
0: 진짜.
2: 비누값. 예. 그러니까 눈길이 안, 덜 가는 것 중에서도 더덜 가는 것? 그런 걸 귀신같이 찾아서 이제 시로 썼던 기억이 나요.
0: 그러니까 이첫 줄부터 지금 비눗값 속에 담긴 문드러진 비누의 몰골이라는
1: 네.
0: 표현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굉장히 비누들이 나날이 풀어지는 작아지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나날이 풀어지는 관념의 물컹한 살집들 이런 표현도
1: 네.
0: 나오고.
1: 저는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비눗값이 일찍이 상상해 본적 없는 비누의 허약한 체질 이런 부분 있잖아요.
0: 그니까.
1: 그러니까 처음에 비누를 딱 만지거나 봤을 때는 정말 상상할 수 없거든요. 너무 단단하고 탄탄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금세 이걸 풀어지는 걸 보고 비눗값이 느끼는 어떤 느낌? 요걸 잘 잡아냈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러니까요. 이 비누를 우리가 허약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
1: 그러니까.
0: 적도
2: 그쵸,
0: 없는데,
2: 네.
0: 비누값 얘기를 하려니까 또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했고요.
1: 네. 그리고 이 비누라는 것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아마 각자마다 너무너무 다른 해석이 가능한 시여서 더 재밌었습니다.
0: 상혁 씨님은 무엇으로 보셨나요?
1: 저는 그냥, 처음에는 그냥 사랑에 대한 얘기인가라고 봤는데, 나중에는 청춘? 열정? 이런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0: 아, 열정.
1: 네. 금세 흐물흐물해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풀어져 버린 어떤 것들.
0: 소연 씨님은요?
2: 저는 이렇게 중의적으로 읽어도 되는 낱말을 볼 때마다 일단 시라는 낱말을 넣어봐요.
0: 일단 시.
2: 그러면 거의 너무 귀신 같은 말처럼 변하더라고요. 이 시도 그랬습니다.
0: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면 시 갑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또 재밌잖아요.
2: 예, 그쵸.
0: 시의 케이스, 시의 몸통, 몸체, 형체 이런 것들 생각하니까 어떨까? 시인인가? 그럼 그 존재가 여기서
2: 시집이 아닐까요?
0: 시집이다.
1: 저는 근데 이거 오늘 하면서 또 방송에 가져와서 읽으면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 우리가 그냥 제가 시집을 가져오면 한 30년 전 일인데도 이 시가 처음에 나왔을 때 시집이 그런 분위기는 알 수가 없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소연 시인님이 말을 해주니까, 아, 그게 이런 분위기에서 환영받았겠구나, 이런 것도 짐작할 수 있어서 더욱 좋습니다.
0: 맞아요. 재밌어요. 지금 김신타 님도, 우리 삶을 떠올리셨다고, 비누가,
2: 그쵸,
0: 비누값이라는 얘기를
2: 네.
0: 하셨고요. 지금 6959 쓰시는 카페이 님, 015B 슬픈 인연 전주가 나오는 순간 아까 굉장히 뭉클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내가, 20대를 90년대에 보냈던 그때의 내가 소환되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음악 들으시면서 또 어떤 시대를 소환하실지 궁금합니다. 우리 서태지와 아이들이 부른 컴백홈 들으면서, 1995년 곡입니다.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갈게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잠시 지구에 왔다 사라지는 우리, 신비하지? 우린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 말하기 위해서? 침묵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잘 모르겠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난 그녀를 위해 왔다는 거지. 지붕 위엔 하늘이, 그리고 그녀가 있어. 맞아, 난 별의 지붕 아래 무도회에 온 거야. 음악이 신비와 어우러지니 모든 게 분명해졌어. 내가 여기 온 건 그녀를 위해서라는 것. 프랑스 아티스트 로랑 울지의 노래 Je suis venu pour elle, 난 그녀를 위해 왔어 에서 한 대목 읽어봅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에선 세계인의 애창곡을 노랫말과 함께 감상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자정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무리하는 시인들 김상혁 시인, 김소연 시인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90년대에 나왔던 작품들 위주로 이제 작품을 꾸려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더 우리가 또 덩달아 90년대 음악까지 지금 함께 즐기고 있어서 나도 모르게 지금 따라 부르게 된다고 하승성님이 이게 내가 이 노래를 지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지 모르는데도 내 입에 착착 붙는 거 이건 진짜 몸으로 들었던 음악인 거잖아요. 그렇게 아마 서태지와 아이들 음악 공유로비 음악 들으면서 이제 입으로 건너온 셈이고요. 0686 쓰시는 카페이님은 상을 받았다기에 문자를 드리는데요. 기본적으로 북카페를 들으면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신다고 그래서 오늘도 빙글에 반짝하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 잘 소중하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최유하님, 진수정님 다 지금 과거를 떠올리시면서
1: 네, 20대가 그리우시다고
0: 맞아요. 음악 덕분에 또 네, 네. 그리고 시는 저에게도 저도 90년대 시는 그래도 90년대에는 제가 2000년대 정도부터 시를 읽었구나. 90년대 시 근데 너무 생소한 시들이 많아서 네, 네. 재밌어요 네. 지금 그래도 네.
2: 그래도 가까운 편이어서 이제 우리가 숨겨진 시인을 찾아서 소개하는 그렇죠. 게 목표였으니까
0: 맞아요.
2: 네, 숨겨진 시인이 되게 많았고요. 그 숨겨진 시인들을 진짜 가깝게 이렇게 여길 수 있는 시 지금하고 가깝게 여길 수 있는 시들을 고르는 골라서. 그 재미가 네. 또 있게 되더라고요.
0: 자, 앞서 지금 비누, 비누값 이 얘기에 많은 카페인님 인생 얹어서 얘기하고 계신데요. 그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소연 시인님이 골라오셨죠.
2: 네, 허순위 시인이라고 지금은 정말 거의 시인들에게서 잊혀진 그런 시인에 속하는데요. 시집이 딱 한 권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더 출간됐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0: 네.
2: 그 말라가는 희망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92년도에 출간이 되고 또 신문이나 문예지들이 앞다투어 다룰 정도로 아주 매력이 넘치는 그런 시였어요.
0: 네.
2: 그 여성 시인이고 그 가족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특히 아버지를 다루는 태도가 너무 독특해서
0: 네.
2: 그 점에 대해서 되게 놀라워하면서 사람들이 시를 반기고 그 부분을 특히 해석해 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시인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0: 허순위 시인의 시 골라오셨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신부의 편지 허순위. 나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새로워진다는 말.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 넣고 녹아내리는 얼음집이 되어 납작 땅에 붙었습니다. 살갗에 악성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 집도 패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 오늘은 모두 한 몸이 되어 공기로 흐르고 나는

이제 당신들의 표면도 아닙니다. 사지를 뱃속에 접어넣고 바쁜 낮잠 속으로 꿈틀거리는 두통 씻고 흐르는 바다. 짜디짠 부분이 되어 아주 조금씩 흘러갑니다. 아무런 꿈도 화상도 없이 햇볕이 없어도 녹는 얼음집의 양식에 길들여져 가는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새롭고 처음인 날들이 와서 믿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0: 시집 말라가는 희망에 수록된 허순위 시인의 시, 신부의 편지 낭독으로 만나봤고요. 이어서 이소라의 프레이즈 1998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아, 이 신부의 편지라는 제목을 딱 이렇게 듣고 상상했던 것과는 또 느낌이 좀 달라요.
1: 그죠.
0: 시가요.
1: 예. 그때 90년대가 약간 최승재 시인이나 김혜순 시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나게 폭발적인 활동을 하던 시기예요. 허수경 시인도 있고요. 그 진영에 아마 허순희 시인도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성주의 시인인데 각자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목소리를 낸 그런 시인으로 이제 많이 평가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저는 여기서 잊히지 않은 구절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이 문장이, 아, 이게 무엇일까?
0: 그쵸.
1: 너무 제대로 이 문장을 이해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20대 때이 시집을 읽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0: 그래서 자꾸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이게 계속 생각을 그냥 이어가는 거죠?
1: 그쵸.
0: 그거밖에 사실.
1: 그쵸. 제쓴 사람만큼은 이해 못해도 제 식대로라는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 편인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불행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불행을 막으려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불행이 오는 것에 대해서 좀더 호방한 마음으로, 그래, 덮쳐라. 이런 마음으로도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허순이의 시는 이제, 저는 이 시집 전부를 다 읽어봤으니까, 옆옆의 시들을 참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불행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불행을 노래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대하고 있다가 좀 더,
0: 그쵸.
1: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요소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 부분들이 이제 허순이 시만의 고유성이었던 것 같아요.
0: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저도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하였던 아버지로 시작되는 요 앞뒤 문장이 너무 훅 오는
1: 그쵸,
0: 거예요. 네,
1: 강렬하죠.
0: 강렬해요. 그래서 옆에 지금 또 별표를 그려놨단 말이죠. 네.
2: 저도 동그라미 4개 그려놨는데요. 처음에 놀랐던 거는 이제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부려 놓고 녹아내리는 얼음집. 요 부분부터,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시집이 지금 소영 씨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한권 정도 나와 있는 시집인데 너무 아깝다. 한 두세
0: 그쵸.
2: 권 더, 좀더 궤적을 볼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바로 첫 표현에서 들었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 부분, 겨울 같은 유년을 건너오면서 태어나기 이전부터 불행했던 아버지 이 부분하고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 이 부분이 서사를 너무 많이 품고 있어가지고
0: 그죠. 네, 진짜.
2: 특히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의 절망이 되면서부터 무너지던 어머니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되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어머니 입장에선 자기가 아버지, 즉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희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의 절망이 되어 있을 때 그럼 나도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0: 그쵸, 그쵸.
2: 그걸 어떻게 받았냐면 뒤에 그 불과 물의 마지막 슬픔이었던 죽은 동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생각하기로는 아버지를 불로 받고 어머니를 물로 받은 혹은 그들의 인생을 이렇게 단순하게 받았으면 시가 납작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걸 이렇게 멋지게 받았지? 그래서 넘어갔지라는 그냥 순수하게 우리가 비유 스킬 면으로 봐도 너무 놀라운 시였습니다.
0: 저는 이 부분도 궁금했어요. 여기도 서사가 많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악성 루머들이 번져가고 벌레 집도 패일 때 나를 잡아주었던 건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
1: 길었던 사람들. 네.
0: 하늘과 시는 알겠어요. 목이 몹시 길었던 사람들은 어떤 의미이죠?
1: 뭔가를 간절하게 목을 펴고 기다리던 사람들 그런 식으로
0: 그렇게,
1: 저는 이해했어요.
2: 그리고 슬픈 느낌도 바로 가지고 있죠.
0: 목이
2: 목,
0: 길다는
2: 기니까.
0: 게 맞아요. 간절함과 슬픔이구나.
2: 그리고 하늘과 시와 목이 몹시 길었던 하니까 뭔가 확실히 올려다보는 느낌도 나고
0: 그러네요.
2: 그런 여러 가지 느낌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0: 진수정님은 등 터지는 새우잠 속에 몸을 구겨넣고 당신의 고단한 삶에 눈물이 고인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001호 쓰시는 카페인님은 오늘 시도 좋고 음악도 좋아서 부산에 사는 언니도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을 하셨대요. 멀리 사는데 라디오로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지금 001호 카페인님 그리고 부산에 사는 언니분, 네, 같이 북카페에서 만나고 계신 겁니다. 아, 유영주님, 바른 방송 언어 특별상 경축 북카페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괌성스러운 무리하는 시인분들 덕분에 순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추억의 단어 다
2: 네.
0: 넣으셨어요. 품격 높은 카페인 활동을 하고파요 라고 하셨는데,
2: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무리하는 시인의 시간에,
1: 네.
0: 너무 많은 그 시세계를 우리가 또 여행을 하고 있지만, 그 4월 7일에 우리 상반기에 100일장 했었잖아요. 우리
2: 네.
0: 두 분이 또 시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100일장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진짜 열성 다해서 시를 더해주시고 하셨는데 그 방송분으로 또 이번 상을 받게 된 거여서 그래서 사실 우리 카페인 분들의 힘과 그 언어, 그러니까 아름다웠던 언어가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된거
1: 그렇죠,
0: 아니에요?
1: 그렇죠.
0: 카페인도
2: 그렇네요.
0: 있으신
2: 함께
0: 글로서.
2: 받은 거나
0: 맞아요.
2: 마찬가지라고
0: 그럼요.
2: 생각합니다.
0: 네,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너무 그 감사드린다는 얘기도 드리고 싶고요.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곡은 1993년 곡입니다. 김현철이 부른 달의 몰락 띄워드릴게요.
3: 달이 진다, 달이 진다.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90년대 음악들 띄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카페님도 지금 두런두런 음악 얘기 그 시절 하시고 우리도 음악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경희 님이 달의 몰락 김현철의 노래 처음 나왔을 때 제목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친구들과 테이프를 사서 노래 듣고 노랫말을 공책에 적었던 기억이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음악 나올 때 상혁씨님도 이 음악이 굉장히 좀 충격적인 느낌으로 다가왔다고 네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1: 아, 저는 아주 예전에 초등학교 때는 빛과 소금이라는 그룹의 샴푸의 요정을 듣고 너무 충격 먹었던 기억이 있고 네. 그 이후로는 충격이 좀 없다가 달의 몰락이라는 노래를 듣고 네. 아니 이 노래는 뭐지 했던 너무 충격을 받았던 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새로운 느낌이었던
1: 네,
0: 거죠.
1: 완전히 새로웠어요. 그쵸.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0: 이윤경님 거의 매일 밤방송으로 듣다가 휴가라 보라를 보니까 제가 보낸 엽서가 벌써 뒤에 붙어있네요. 기쁘고 뿌듯해요. 상탄 것도 감축드리옵니다. 90년대 음악으로 진짜 그 시절이 몽글몽글 떠오르네요. 음악과 책의 힘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으로 지금을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엽서 오는 쪽쪽 여기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623 쓰신 카페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저에게 90년대는 축포와 절망이 함께 기억되는 시대예요. 그 시대의 풍요와 IMF로 인한 좌절이 공존하죠. 함께 견디고 통과했던 쓰린 추억이 남아 있어요.
0: 맞아요. 그렇죠. 90년대는 또 문화적으로 풍요로웠던 것도 있지만 또 IMF도 있었고.
2: 그렇죠. 98년 맞아요. 이쯤에.
0: 맞아요. 97년.
2: 7년.
1: 네, 7년. 7년.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의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상혁 씨님이 골라오신 작품 볼게요.
1: 네. 정은숙 시인의 시집 비밀을 사랑한 이유인데요. 이게 94년에 민음사에서 나왔던 시고 여기에 담긴 생각들이라는 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용은 어린아이의 이, 그러니까 이들, 이빨, 이빨을 들여다보면서 시가 시작되는데요. 그 뒤로 흐름도 아주 자연스러워서 들으시면서 충분히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네, 그럼 듣고 갈게요.
1: 생각들 정은숙 이가 하나 둘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저 몸피가 커질수록 더욱 필요해질 이들의 고마움보다 저 이들이 충치 먹지 못하도록 닦아주어야 한다는 생각 생각이 먼저 나간다. 이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입냄새에서 인간의 냄새를 맡고는 인간 정글을 온몸으로 헤쳐나갈 아이의 적들을 떠올리는 이 비극적인 생각. 진찰 시간을 마감한 휑한 병원의 대기실에서 온몸에 번져있는 세균들에게 내 몸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생각하다가 간다. 내 몸을 누일 자리를 찾아서 차 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리면 너는 나와 똑같구나. 얼마나 오랜 이 반복을 견뎌 여기에 왔니?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에 밟혀 생각이 길을 잃고 하염없이 세상 속으로 혼자서 걷네.

0: 시를 사랑한 이유에 담긴 정은숙 시인의 시 생각들 낭독으로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1997년 발표된 곡입니다.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띄워드렸는데요. 최승명님, 차우차우 이 노래 너무 좋아요. 오늘 선곡 진짜 눈물 나게 하네요. 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3637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네, 20대에 음악을 껴안고 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음악을 숨쉬듯 들었는데 오늘 방송 들으며 그 시절 음악들을 들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러네요.
2: 네.
1: 네.
2: 저는 항상 제 컴플렉스가 음악을 많이 못 듣는 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90년대에 음악 진짜 많이 들었구나 싶어요. 진짜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수업 끝나고 고등학교 와가지고 하루에 2시간씩 그때는 뮤직비디오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0: 네.
2: 뮤직비디오를 소개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항상 2시간씩 듣고 잤고 점심시간에 틀어주면 노래를 그걸 2초 안에 전주 듣고 맞추기. 그걸 제가 항상 일어나서 해서 아이들한테 박수 받고 그랬거든요.
0: 와.
2: 그런 시절이 있었구나 싶어요. 음악을 너무 좋아했던. 근데 지금은 음악하고 멀어진 게 신기하기도 하고요. 네.
0: 그 시절의 음악을 자주 또 들으세요? 지금도?
2: 아니요, 안 들어요. 그래서 아까 델리스파이스 차우차우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전혀 부정적인 뜻이 아니라,
0: 네.
2: 아이고, 난리 났네. 이렇게 내가 혼자 말을 하는 거예요.
0: 네.
2: 그게, 아, 내가 한 번이라도 들었고, 재밌게 들었던 노래 다 나오는구나. 이런 뜻으로.
1: 오늘 유독 좀 그런 것 같아요.
0: 네, 오늘 우리 수뇌부, 우리 박예트 PD님도 아마 이 음악 몇곡못 틀잖아요.
2: 네.
0: 이 아마 고르시는데 되게 힘드시지
1: 더
0: 않으셨을까.
1: 많은 후보들이 있었을
0: 후보군이, 그쵸?
1: 텐데.
0: 후보군도 나중에 들려주세요. 네, 힘들었어요. 짐하십니다. 느껴집니다. 너무 쟁쟁한 곡들 많아서. 자, 이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이 생각들.
2: 네,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흐름은 간단하다고도 할수 있는데 재밌어요. 이가 돋기 시작하는 아이의 입안을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보면 아이의 이가 생기는 걸 떠올리면서 아, 귀엽겠다, 예쁘다가 아니라 아, 세균 생기겠네라는 생각으로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몸에 있는 세균, 휑한 어떻게 보면 병원의 대기실에서 앉아있으면서 자기를 어떻게 보면 공격하고 있는 몸을 그
0: 네.
2: 세균을 떠올리고 이렇게 이걸 이겨내면서도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나를 또한번그이 90년대적인 게 차열쇠를 찾아 시동 모터를 돌린다고 말하잖아요.
0: 시동을
2: 예전에는
0: 돌린다. 시동을
2: 키를
0: 돌린다.
2: 꽂아서 돌렸거든요.
0: 그쵸,
2: 정말로 차를
0: 그쵸.
2: 시동을 걸때 이런
0: 네.
2: 부분에서도 시대가 느껴집니다.
0: 지금 9908 쓰시는 카페님, 어쩌면 우리는 냄새나고 더러운 것들. 무의미한 반복적 일상을 통해서 보다 더 인간적인 존재의 확인이 가능한 거 아닐까.
2: 이거는 전첫 번째 연이 너무 또
0: 네.
2: 과거, 얼마 그렇게 오랜 과거는 아니지만요. 아이를 처음에 봤을 때 너무 신기했던 게 이가 없잖아요.
0: 네.
2: 그럼 이제 아이가 젖을 하루 종일 먹고 이도 안 닦고 이렇게 있으면 이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좀 잠을 자면은 이에서 그냥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이 이에서는 이빨이 없는 그입 안에서는 정말 그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0: 네.
2: 너무나 맛있고 천사 같은 그 향이 있거든요.
0: 네.
2: 그러면서 저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오래 안갈 텐데.
0: 이제 이가 도단하기 시작하면 관리
2: 네.
0: 대상이 되는
2: 그렇죠. 그렇죠.
0: 거잖아요. 그런 것들. 어떠셨나요?
1: 저는 제가 굉장히 아껴서 갖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시집
0: 네.
1: 중에 하나고요. 저는 이 시집을 가끔 가다가 어딘가에 소개할 일 있을 때 소개하고 아마 이 자리에도 한 번쯤 소개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0: 네.
1: 이 시는 아니었고요. 이 시는 특히 생각이라는 게 우리 곁에 있으면서 어떤 때 촉발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증식하는지
0: 그쵸.
1: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에 너무 충실한 그런 시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정말 생각이라는 게 생각이 생각에 잠기고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에 밟히고 뭐 이런 형국인 것
0: 그쵸.
1: 이것을 이렇게 아이의 잇몸, 입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쫙 진행된 이 과정이 좀 너무 개성 있다? 그런
0: 네.
1: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드는 그큰 문제들로 우리를 인도하잖아요. 그게 참 놀라웠고, 인간 정글이란 표현이 이제 두 번째 연에 나오는데, 다 읽고 보면 생각이 생각을 지금 밟는 상태잖아요.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에 밟혀서 길을 잃는 상황이니까 인간 정글이란 말은 생각 정글까지도 또 떠올리게 되고.
2: 그러니까요. 정글 하면은 또, 뭔가 빽빽하고, 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이가 빽빽하게 자라는 느낌도 있는
0: 네.
2: 데다가, 정글 하면은, 생존 또 같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인간 정글, 인간의 적들과 함께 싸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은 아이를 보면 귀엽고, 저거 관리해주면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데서 멈출 것 같은데도, 결과적으로는 이 아이를 보면서도 그가 겪을 어떻게 보면 고통이죠? 아니면 인간과 부대끼며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또 마음도
0: 그쵸.
2: 느껴집니다.
0: 그게 이제 어른의 마음이고 높아심일 수도 있지만 사실 김인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켜주고 싶은 엄마의 마음일 수도
2: 그렇죠?
0: 있잖아요.
2: 네.
0: 그쵸.
2: 그렇죠. 지켜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크고 그냥 불안한 거죠. 이렇게 예쁘고 예를 들면 냄새도 없고 천사 같은 모습이
0: 네.
2: 일시적이라는 것에 대한 그 마음 아픔이 있거든요, 또.
0: 아.
2: 그래서 그런 마음도 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0: 참. 네. 지금 4478 쓰시는 카페이님은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저는 진작부터 귀 프로그램이 방송 언어를 참 적절히 조율하며 쓰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것도 자연스럽게 수상을 축하하면서 문화적 위상을 보편적으로 누릴 날을 기대합니다. 아, 선생님. 아니, 거의 지금
2: 네, 고풍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0: 시상식을 꾸려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카페인 분들, 함께한 덕이죠. 그 다음 작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1: 네, 그 다음 작품은 성미정 시인의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집이 또 90년대 하면 단연코 아주 독보적인 개성으로 자리 잡아 저 있을
0: 네.
1: 거라 생각하고 약간 성미정 시인을 잊혀진 시인이라고 제가 말해도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 시집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읽는 사람은 좀 귀해졌으니까 한번더
0: 네.
1: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지고 와봤고요. 성미정 시인의 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과 엉뚱함은 제가 그냥 읽어드리면 그냥 좀 전달될 것 같아서 달리 설명은 않겠습니다.
0: 그러면 낭독 듣고 가시죠.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성미정.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검고 낡은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녀는 자기의 맨발을 본 적이 없다. 잘 때에도 검은 구두를 신고 있다.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어느 밤 그녀는 낯익은 거리에서 미끄러진다. 구두굽이 닳아버렸던 것이다. 그녀는 늙은 신기료에게 간다. 구두굽을 갈아달라고 한다. 늙은 신기료는 고개를 흔든다. 이토록 검고 낡은 구두에 맞는 굽은 없다고 한다.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녀의 등을 민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는 검은 구두만 만들었다. 그녀에게는 검은 구두만이 어울린다고 했다. 늙은 신기료는 그녀를 밀어낸다. 문을 닫는다. 그녀는 닫힌 문 앞에 검은 구두를 벗어놓는다. 늙은 신기료는 문틈으로 구두를 바라본다. 우울한 꽃다발 같다. 우울한 꽃다발에 맺힌 이슬을 본다. 그녀는 맨발로 걸어간다. 모든 뿌리의 기억이 발 깊이 스민다. 그녀의 다리를 지난다. 복부와 가슴을 지난다. 머리까지 올라온다. 늙고 지친 구두 같은 신기료는 그녀의 머릿속에 잠든다.

0: 성미정 시집 대머리와의 사랑에 수록된 시 검고 낡은 구두와의 이별 읽어드렸고요. 이어서 자우림의 안녕 미미 1999년 곡 띄워드렸습니다. 묘합니다. 네, 이시 속의 세계가 아주 깊어서 그 안 들어가면 뭔가 다른 것들을 막 보게 될것 같은 느낌.
1: 네. 성미정 시인의 시는 그 속에 담긴 뜻이 뭐 어떤지 그런 유의미함을 찾아간다기보다 성미정
0: 네.
1: 시인이 어떤 식 태도로 상상력을 이렇게 개진했는가? 이런 걸 음미하는 게더좀 즐거운 측면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워낙에 90년대 하면 불온성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상상력의 불온함, 뭔가 전대미문의 상상력 같은 그런 느낌으로
0: 네.
1: 시를 썼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그 느낌을 대머리와의 사랑이라는 시리즈 연작시예요. 이거랑 야구와 관련된 시를 또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0: 네.
1: 이런 식으로 시를 쓴다고? 시인의 상상력이 이방향일 수 있다고 하는 것에 이제 우리를 좀 놀라게 했죠.

0: 하는데 90년대는 정말 개인적인 느낌이 들어요. 뭐 어떤 시를 읽을 때. 그래서 각자 도생하면서 훨씬 뭔가 자기 작업을 하고 있고 아버지를 굳이 뭐 어떤 뭐 가부장적인 이데올로기에 비유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되게 벗어난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그냥 재밌고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그것도 느껴지는 게요 시의 구조가 그녀의 구두는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시작해서 약간 작품 바깥의 어떤 작가라고도 볼수 있고 시점이 그녀를 주인공 삼아서 쭉 쓰고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그녀의 등을 빈다 늙은 신기료의 주름살 사이로 젊은 구두상이 보인다. 부터 이후로는 갑자기 구두상이 주인공인
1: 맞아요,
0: 것처럼
1: 맞아요.
0: 아주 오래전 젊은 구두상이었던 신기료 이렇게 나오면서 당연히 그녀 위주로 이야기가 끝나겠네 싶었는데 나중에는 구두상으로 시선이 확 집중되면서 대단히 입체적이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면서도 자유로운 느낌도 많고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1: 그 구두 자체가 주인공처럼 느껴지죠.
0: 네.
1: 네. 그리고 이 구두 진짜 너무 수상한 구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는 구두. 그래서 맨발을 본 적이 없는데 그 구두가 이제 끝에 가면 이제 맨발을 남기고 구두랑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우울한 꽃다발 같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니까 이것도 너무 묘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됐고요.
0: 그리고 구두가 정말 힘이 센게 초반에서 그녀가 걸을 때 그녀가 걷는다라고 하지 않고 그녀와 그녀의 구두는 길 위로 걸어간다. 요 부분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 정말 구두가 이렇게 발에 붙어 있고 내 발바닥을 본적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걸을 때 나와 같이 구두가 걷는 느낌을 받겠구나 싶었습니다.
1: 네, 그러네요, 진짜. 김인혜님, 구두굽을 못 갈아서 맨발로 걷게 되는 장면이 인상에 남는다고 하시면서, 처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신고 있었던 구두를 벗고 맨발로 걸었을 때 기분이 뭘까 생각하면서 신기류가 머릿속에 잠든다는 것도 기억에 남고, 왠지 웅크리고 자고 있을 것 같다고, 신기류는. 네.
0: 아까 그 전에 시에서처럼 뭔가 터진
1: 그쵸,
0: 새우장,
1: 새우장.
0: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 이 신기류라는 표현 자체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2: 되게
1: 많으신데,
2: 오랜만인 단어죠.
1: 맞아요. 이 헌신을 깁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업인, 이제,
2: 구두 수선
1: 그쵸.
2: 하는 사람.
1: 신기류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미경님은, 낯선 도시의 도서관에서 듣는 북카페. 성미정 시인의 이 낡은 신기류 장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슴으로 옮겨왔을까요? 낯선 언어의 집에서 외톨이 같은데 또 책을 읽는 사람들을 보니까 동질감이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0: 저는 성미정 시인 하면 제가 한번 예전에 가져왔던 시 중에서는 그 사랑은 채소 같은 것의
1: 맞아요.
0: 시인이거든요. 저에게는.
1: 맞아요.
0: 근데 그때 그 놀라운 상상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것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대단히 다채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성미정 시인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잘안 알려진 시인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확실히 이 시집에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은 다시 읽어보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1: 또 새로운
0: 낯설어서.
1: 느낌.
0: 네, 그래서 이거는 이 시집 한정으로는 정말 숨어 있다, 숨겨져 있다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신수아님, 우울한 형용사를 바로 시에 넣었네요.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구두를 신고 싶어 하는 아이의 마음이 신기루로 들렸다고. 그렇게 신기류, 신기루로 들렸다라고 하시면서, 뭔가 우울하고 가난하고 어떤 그런 굴레 같은 느낌도 좀 있는 거죠?
2: 그쵸.
1: 이 구두라고 하는
2: 당연히
1: 것을.
2: 있죠.
0: 그런데 이제 검은 구두가 이미 어느 정도는 시적인 소재여가지고, 그리고 흔한 소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첫 줄을 읽었을 때는 검고 낡은 구두라고 하고 이별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얘기가 나올까 싶었는데, 각 줄줄마다 다 약간 눈이 가고, 요렇게 아주 재밌고 신선하게 진행되는구나 해서 또 놀라운
1: 그쵸.
0: 점도 있었습니다.
1: 진짜 구두라고 하는 그 사물 자체가 문학에 등장할 때 구두는 진짜 구두 이상인 것 같아요.
2: 그쵸.
1: 소설도 그렇고 시도
0: 그러니까요.
1: 그렇고.
0: 그리고 첫 줄이 그녀의 구두는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라는 부분부터, 심상치 않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자주 물이 스미는 배다. 우리 지금 이렇게 90년대 작품들 오늘 네편 만나봤습니다.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소현 시인님은 이제 90년대 시인으로 데뷔해서 이제 첫 시집을 내고 쓰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왔을 때 우리가 왜 80년, 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면서 90

0: 님도 확실히 자유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90년대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흘러왔잖아요.
1: 저는 정말 한국 현대시가 정점이구나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0: 90년대부터 첫 시집 내고 쭉 시집 내시면서 느껴온
1: 네,
0: 바가,
1: 예,
0: 네.
1: 늘 어떤 약간 방황기처럼 느껴졌거든요. 90년대도 그렇고 이게 다는 아니야? 그런 느낌 되게 많았고 2000년대 초반에도
0: 네.
1: 그 뭔가 방황하는 중, 뭔가 모색 중인 그런 느낌이라면 지금은 만개했다.
0: 만개의
1: 네.
0: 시점이군요,
1: 그런
0: 지금이.
1: 생각 듭니다.
0: 와, 상혁씨님은 어떠세요? 90년대부터 시집 읽기 시작했나요?
1: 아니요,
0: 상혁씨는?
1: 2000년대부터.
0: 2000년대부터.
1: 근데 저는 제가 2009년에 데뷔했지만 저에게 제일 문화적으로 좀 제가 안 좋아하는 시기가 2000년대예요. 90년대를 좋아하거든요, 저는. 90년대 훨씬
0: 그죠.
1: 좋고
0: 맞아요.
1: 2000년대는 좀 각박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았던 것
0: 네.
1: 같아요. 그런데 시로 봤을 때는 지금이 확실히 황금기가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저는 좋아했던 시기가 2020년대, 2010년대 마지막 끝에
0: 끝부터?
1: 그때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0: 오.
1: 또 그때 시들을 또 다음 주 소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두근두근 하면서도 안 알려진 시가 있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0: 아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 어느 시대를 만나는 거예요? 얘기하신
1: 2000년대? 네, 2000년대.
0: 2000년대로.
1: 네.
0: 아, 기대됩니다. 진짜
1: 네.
0: 2000년대. 네.
1: 적당히 기대해 주시면
0: 아,
1: 감사하겠습니다.
0: 아니, 아기 상어가 그러시니까. 네. 부담됩니다. 기대 또 마음대로
1: 아기
0: 못하겠네. 네.
1: 상어가 제일 부담스러워요.
0: 기대도 마음대로 너무
1: 네.
0: 귀여우니까요. 네. 자, 신민호님, 오늘 방송 1시간 연장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 연장은 못하죠. 우리 뒷진문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만 다음 주 기대하시면 또 2000년대 느낌이 또 있을 겁니다. 김민정님도 구두를 벗고 훨훨 날아가셔요 라고 하셨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혜정님은 소영시님이 추천서 쓰셨던,
1: 네,
0: 그쵸?
1: 여기서도 소개를
0: 맞아요,
1: 했었죠.
0: 맞아요. 벌집과 꿀 즐겁게 읽고 있다고 또
1: 예, 진짜
0: 이렇게.
1: 좋은 소설이에요.
0: 맞습니다. 그리고 김선화님 이렇게 사연 주셨습니다.
1: 빨리 엽서도 보내고 싶은데 진행은 안 되고 일은 바쁘고 나도 끼어들고 싶은데 북카페 시작할 때 문자 쓰기 시작해서 이제 그냥 마무리.
0: 엽서, 네, 진행이 안 되긴요. 그냥 예쁜
1: 네.
0: 엽서를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용기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주세요.
1: 엽서 고르신 다음에 사랑합니다 뿅 이런 거 적어가지고 그냥 보내시면 되거든요.
0: 아, 그렇게?
1: 네.
0: 네. 그쵸.
1: 네.
0: 소연씨님도 그냥
1: 네.
0: 일단은.
1: 그냥 생각나는 대로
0: 네.
1: 펜을 대고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0: 아, 펜을 대고 써라.
1: 네.
0: 네, 좋습니다. 네, 김현우님, 여름에는 영 책에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도 이 시간이 있어 다행입니다. 하셨습니다. 북카페에서 충분히 쉬셨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분 보내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른 시대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끝곡 1998년 곡입니다. 신해철이 부른 일상으로의 초대 띄워드릴게요. 카페인님들,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2023년 일본의 한 기업 육아휴직자의 동료에게 응원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 많이, 더 편하게 아이를 키우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근무지나 부서 크기에 따라 최대 1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물론 빈자리에 대체 인력이 들어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회사가 나서서 동료를 챙기니까 육아휴직을 떠나는 사람도 남아서 일하는 사람도 조금은 마음이 놓이겠네요. 더 많은 직원이 아이와 함께하는 삶을 꾸릴 수 있도록 지지하는 기업.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C사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2: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영어 공부 얼마나 해야 잘하게 될지 답답하신가요?
3: Don't worry. If you study with us, you can do it. Join us Monday to Saturday at 7:20 a.m.
2: Easy English에서 만나요. 영어 이지하게.
4: Easy English.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집중, 그리고 단순함. 이것저것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요, 정말 중요한 것 딱 하나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덜어낸 거죠. 이제 수능까지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마음이 급하겠지만 그렇다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 정하고 딱 집중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 경청 안녕하세요.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8월 11일 오늘의 첫 곡으로 드래곤 포니의 Not Out 들었고 왔습니다. 벌써 8월 11일이고요. 11월 19일이 수능이니까 와, 딱 이제 100일 남았어요. 앞에서 스티브 잡스가 일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집중, 하나는 단순함. 수능까지 100일 남았다고 하면 괜히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막 그렇잖아요. 마음만 급해지고. 근데 지금부터는 내가 정말 약한 부분, 내가 진짜 해야 하는 것들 단순하게 정리해놓고 그중에서 꼭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틀린 문제, 오답이 보물이거든요.

틀렸던 거 다시 한번 내가 왜 어떤 지점에서 약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하루에 한 가지씩의 약점만 보완한다고 생각하면 100가지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100일 뒤에는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렇게 수능까지 하루하루를 좀잘 열심히 뜻깊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이제 날씨도 조금 선선해졌으니까. 오늘 날씨 보셨어요, 여러분? 많이 덥지 않았잖아요. 공부하기 딱 좋은 날씨다. 그쵸? 100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항규님, 수능 100일도 곧 깨지네요. 맞아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99, 이렇게 앞자리가 1에서 9로 바뀌면 금방 또 8, 7, 6, 5, 4, 3, 1 이렇게 되잖아요. 이혜진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민미가사 PM님. 아니다. 민미가 사피엔님. 이렇게 읽어야 될것 같아요. 저 생선님 덕분에 확통 3등급 빠졌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미적분이 너무 두렵다고. 아직 수능 볼 나이는 아니네. 미적분도 공부하고 확통 공부하는 거 보면 내신 공부하고 있는 친구네요. 쭉 나가면 돼요. 응? 이런,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slow and steady makes perfect. 멋지지 않습니까? 진짜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슬로우 하면서 스테디하게 하세요. 임효정님, 생선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경청에 슬쩍 자리 잡았다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함께 할게요. 저도 좋은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승재쌤 잘생기, 왜 그래? 왜 그래? 남들 다 하는 거 이렇게 확인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012 행복하자님이 저 공부도 미루고 라디오 보러 왔다고. 공부하면서 들으세요. 공부하면서 라디오 들으면 라디오 소리가 순간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집중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EBS의 밤인 타이거라니. 생선님, 엄청 잘생긴 분, 왜 그러지 오늘? 오늘 요거 그 화면에, 그 분할 화면에 문제가 있더니만 뭐가 지금 에러가 난것 같네요. 케이블이 잘못 고쳤나? 여러분들 왜 갑자기 저의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특급 칭찬을 정포레스트님 이렇게 보내주셨고. 제트님은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지 쌤이 이따 바밍타이거에게 알려주세요. 음악하는 방법을 제가 배워야죠. 저는 이제 음악적으로는, 새내기니까.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능 100일 전 그에 맞게 아주 적절한 팀인 것 같아요. 왜? 최근에 공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앨범을 낸 팀입니다. 얼터네이티브, 얼터너티브 뭐 이러기도 하고요. 케이팝 밴드 바밍 타이거와 함께 합니다. 바밍 타이거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 미리 보내주시고요. 오늘은 경청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반디 앱으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랑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항상 보내는 곳 어디예요? 샵 1045 문자고요. 그 문자는 짧으면 50원, 길면 100원이 과금됩니다. 무료인 유튜브 앱과 반디 앱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공지사항 하나 말씀드릴까요? 매주 목요일에 윤혜정 선생님과 혜정승재 크로스 상담, 고민하는 거. 여러분에게 고민 쭉 풀어드릴 테니까 전화 상담하고 싶은 분들은 꼭 경청 인별그램 확인해서 어떻게 하면 전화 상담할 수 있는지 확인하셔서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귀엽습니다. 회사의 임원이 된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바다님들 CEO라고는 들어보셨죠? CFO도 들어보셨죠? CHO는 뭔지 아세요? 최고 경영자가 CEO고 최고 그

그 뭐죠? 재정 관리자를 CFO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최고 행복 책임자를 CHO라고 한대요.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 인도의 한 로봇 회사에서 아주 귀여운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덴버라는 아이를 CHO, 그러니까 최고 행복 책임자로 임명을 했대요. 강아지가 회사의 행복을 책임지는 임원이 된 겁니다. 강아지 덴버가 출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는 일은 회의를 참석해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사무실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랑 눈 마주치고 놀아주고 그것만 해도 직원들이 웃는 시간, 회사의 분위기도 훨씬 더 좋아지니까 최고 행복 책임자라는 직함까지 붙여줬다고 합니다. 꼭 대단한 일을 해야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회사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덴버. 이 정도면 회사의 중책으로서 아주 중요한 일을 아주 톡톡히 해내고 있는 거 맞죠?

정승재의 경청, 영화 스누피 OST 중에서 메간 트레이너의 노래 Good to be alive 듣고 왔습니다. 골든 리트리버가 임원이라니 너무 귀엽다. 더덕덕님이 보내주셨고, 너무 좋은 회사라고 낭님이 부러워해 주셨습니다. 그 회사 입사할래요. 은구님도 그 회사 입사하고 싶다고. 그쵸? 얼마나 좋아요. 오늘 생각의 재료에서 했었던 이야기. 회사 임원이 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덴버 이야기를 해봤어요. 인도의 한 로봇 회사였는데,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덴버를 그 회사의 최고 행복 책임자 CHO로 임명했다라는 소식. 복지가 너무 좋은 회사 아닙니까? 그쵸? 출근하면 귀여운 강아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조금 전에 저는 덴버를 사진으로 확인했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그 얼굴 긴 강아지, 골든 리트리버. 한없이 착하게 생긴 그 강아지 있잖아요. 골든 리트리버 보면, 완전 인절미잖아요. 아기 때 보면. 되게 막, 눈과 눈 사이가 멀어가지고 너무 막그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다가 저렇게 크게 자랐는데 지금은 어엿한 임원이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덴버가 옆에 와서 꼬리 한번 흔들어주고 같이 놀아주면 기분이 아주 좋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기분이 안 좋을 때 나를 웃게 해주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존재.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CHO로 임명됐다는 강아지 덴버가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함께하고 있다니까 참 부럽기도 하고, 그쵸? 안경 바꾸셔서 그런지 진짜로 나 보여요? 정말? 김태희님이, 비님의, 와이프 분이시잖아요. 외모로 일가견 있으신 김태희님 아닌 또 바다님이 저에게 보내주셨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생선님 지금 하신 머리 스타일이 반깐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이 잘 어울린다고. 오늘 왜 그래요? 나 오늘 뭐 사진 찍어나? 왜 그래? 아, 나 정말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정말 외모로 승부 거는 DJ라는 얘기 듣기 싫어서 지금까지 다 이렇게 참고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살고 있거든요. 계속 이러시면 저 큰일 납니다. 초심을 잃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시 아나림이 칭찬해 주셨고요. 해찬정님, 생선님 덕분에 미적분 2등급 받고 문제 하나에 하루하루 끙끙대며 풀고 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누구나 잘한다니까. 생선님의 피나는 연습장과 함께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찬정 바다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선물 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노래 한 곡만 들으면 됩니다. 건희의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와서 장르 불문 생선물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파다님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시간, 웃음과 선물이 함께하는 시간, 장르불문 생선물. 앞에서요, 인도의 한 로봇 회사에서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 덴버가 최고 행복 책임자 CHO로 근무 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내 주변에서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나의 행복 책임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정해본 오늘의 생선물 주제입니다. 나의 행복 책임자.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가족도 좋고요. 친구도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반려동물도 좋고요. 힘들 때마다 찾아보는 최애 아이돌. 굿즈 뭐 다 좋습니다. 먹으면 바로 기분이 풀어지는 음식, 김치볶음밥, 카레 다 좋습니다. 우리 바다님들을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행복 책임자를 이유와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 보내시면서 아 이런 행복 책임자 나도 갖고 싶은데 부러운데 이런 생각을 만들게 해주는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문자, 무료인 반디 앱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고요. 참여 기다리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데이식스가 부르는 노래네요. 해피.

데이식스의 해피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장르 불문 생선물 주제는 이거였죠. 나의 행복 책임자. CHO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이런 이야기요. 우리 바다님들을 웃게 만들고 기분 좋게 해주는 행복 책임자는 무엇인지 이유와 함께 사연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행복 책임자가 정말, 경청이에요. 하루 종일 수학 강의 찍다가 여기 오는 게 저는 제일 행복해요. 진짜 그래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바다님들의 최고 행복 책임자는 무엇일까요? 1377님. 제 행복 책임자는 학교 밴드부입니다. 데이식스 해피 노래 들으니까 작년에 선배들과 다 같이 이 노래 합주했었던 기억이 떠오르네요. 다 같이 울고 웃고 행복했던 하루였다고요. 내일 오랜만에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정말 설렌다고 아주 좋은 추억 가지고 계시네요. 밴드 활동하면 참 부러운데 되게 멋있잖아요. 0506님, 저의 CHO는 반려닭 누이입니다. 헉, 진짜 닭을 키우세요? 스티로폼 안에서 21일간 온도랑 습도 맞춰서 부화시킨 청계 암탉인데요. 정말. 와, 대박이다. 8월 16일이면 네 번째 생일을 맞이한다고. 제가 퇴근하면 두 발로 뛰어나와주고요. 잠도 제배 위에서 제일 잘 자요. 진짜로? 누이의, 와, 누이구나. 애교를 보고 있으면 힘들었던 하루를 다 잊는데요. 닭이? 어머! 나냐. 깜짝 놀랐어. 징그럽게 생겼어. 난 강아지같이 귀여움을 상상했단 말이에요. 나 깜짝이야. 너무 놀랬잖아요. 그래요, 귀여우니까. 아무 생각 안 하면 안 돼요, 김세경님. 자동차 항상 조심하시고요.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도로교통법상. 큰일 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꼭 이렇게 헬멧 쓰고 차도 다니셔야 된다는 거. 김관우님은 제 행복 책임자는 바로 접니다. 제가 항상 저를 행복하게 해주죠. 거울 보면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 드릴 테니까 덕지덕지 바르시면 더 행복해지실 거예요. 292님, 저의 행복 책임자는 정승재 선생님, 생선님이에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쯤 경청을 듣고 있으면 정승재 생선님의 센스에 웃곤 하거든요. 이렇게 기분 좋은 이야기를 남겨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김다현님, 저의 행복을 책임지는 사람은 바밍 타이거입니다. 바밍 타이거의 노래를 들으면 콘서트가 생각이 나죠.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좋았었던 그 기억이 노래 하나하나에 새겨져서 그 노래만 들어도 행복해집니다. 바밍 타이거의 에너지는 정말 강렬해요. 바밍 타이거의 팬분들께도 치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에너지 잠시 후 금방 만날 수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나고 경청 홈페이지에 들러서 게시판 확인하시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독보적인 음악으로 진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룹이죠. 바밍 타이거 모시고 경청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듣고 올까요? Permission to Dance.

0: 지금 하는 음악을 즐기고 싶다. 이 일을 계속 사랑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고 공부한다. 이런 마음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만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K-POP의 경계까지 넓히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경청 초대석, 독보적인 색을 가진 얼터너티브 K-POP 밴드 파밍 타이거와 함께합니다. 와, 파밍 타이거 경청에 와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이런 거 없어요? 막 이렇게 둥, 두, 셋, 넷. 파밍 타이거. 아, 안녕하세요.
3: 한번 할까요?
0: 예, 네, 한 번만 해주세요.
1: 둘, 이, 셋. 안녕하세요. 파밍 타이거입니다.
3: 저희 급조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 제 앞에 다섯 분이 앉아 계세요. 한 분씩 그룹에서 맡고 있는 역할, 그리고 이, 우리 바다님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을 바다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부터 한번 해보실래요?
3: 안녕하세요. 저는 파밍타이거의 프로듀서

0: 산냔이라고 합니다. 바다님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산냔님. 그리고
2: 네,
1: 소금님.
2: 제가 할까요?
1: 예.
2: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소금이라고 합니다.
1: 보컬을 맡고 계시죠?
2: 네, 저는 보컬 맡고 있습니다.
1: 맞아요. 소금님 인사했고요. 그 다음에
3: 안녕하세요, 바다님들. 저는 바밍타이거에서 영상이랑 음악 만들고 있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1: 영상이랑 음악 프로듀서 이수호님. 예. 그 다음에요.
4: 네, 안녕하십니까, 바다님들. 저는 BJ 원진이고요.
1: BJ 원진님.
4: 네, 프로듀서랑 보컬 맡고 있습니다.
1: 프로듀서랑 보컬. 다들 프로듀서세요, 그쵸? 그리고
2: 네.
1: 마지막으로.
5: 네, 반갑습니다, 바다님들. 저는 바밍타이거에서 영상 연출을 담당하고 있는 잔키라고 합니다.
1: 오, 영상 연출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퀸님까지 반갑습니다, 정말.
0: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어떤 분들이세요? 바다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미이이임유님이 인사할 때 스멜 락 바밍 타이거. 아, 스멜 락 바밍 타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고.
0: 아, 저게
1: 예, 이게 언제 했었던 얘기예요?
0: 예전에 저희가 저런 그 흑역사가 좀 있었어가지고
1: 아, 예전에 이렇게
0: 예, 인터뷰할 때
1: 시작하셨구나. 에.
0: Smells like 이렇게 하는 게
1: 아,
0: 있었거든요. 예.
1: 진짜.
0: 한번 하고 안 했는데 그걸 기억하고 계시네요.
1: 아우,
0: 아, 역시.
1: 그러시구나. 진짜 오래된 팬분이신가 봐요.
0: 네.
1: 오베리 형님은 다들 목소리에 꿀을 잔뜩 발라오셨나? 귀가 녹겄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작년에 바밍 타이거 덕분에 고3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사랑해, 바밍 타이거 1458님. 아마수비님은 산님, 왜살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네요. 몇 킬로에서 몇 킬로 빠지셨어요?
0: 10kg
1: 오, 정말요? 왜요?
0: 넘게.
1: 왜요?
0: 뭐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1: 오, 진짜요?
0: 열심히 했습니다.
1: 음악적으로 변화보다는 외모적인 변화를
0: 아니
1: 선택을 하셨네요.
0: 건강의
1: 아, 건강의 변화.
0: 신체의 변화.
1: 와, 큐님이 소금 언니 머리 매직한 거 봐달라고. 허,
2: 네.
1: 매직 언제 하셨어요?
2: 저 오늘 쫙쫙 폈어요. 매직
1: 오늘
2: 아니고
1: 오늘
2: 고데기로.
1: 아, 고데기
2: 네.
1: 하나씩 직접 피신 거예요?
2: 아니요, 오늘 샵에 가가지고.
1: 샵에 가서
2: 네.
1: 아 되게 야 머리 되게 기시다. 그게 한
2: 네,
1: 몇
2: 길죠.
1: 몇년 길면 그렇게 돼요?
2: 오래 길었고 계속 자르고 있긴 한데
1: 다듬기는
2: 네,
1: 하지만
2: 다듬기는 네.
1: 그쵸?
2: 오래
1: 그 정도
2: 길렀어요.
1: 무거워요? 그렇게 되면?
2: 아, 무겁진 않고 이번 여름에
1: 네.
2: 진짜 많이 더웠어요.
1: 더웠죠?
2: 진짜 더워요.
1: 이거 머리 잘안 감으시죠?
2: 저 아니 엄청 잘 감아요.
1: 그럼 이거 말리는 거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2: 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또
1: 그래요?
2: 좋은
1: 아, 헤어드라이기 좀 이렇게
2: 드라이기를
1: 센 걸로
2: 쓰면은
1: 전압 높은 거?
2: 네.
1: 아, 그런 걸로 하시는구나.
2: 네.
1: 원진 오빠에게 정 포레스트님 젊은 척하는 것 같아서 머리 안 자른다고 추구미가 영크크로 바뀐 거냐고 원진님.
4: 아, 이번 여름 진짜 너무 더웠어가지고.
1: 네.
4: 네.
1: 그래서
4: 원래는 한이 정도 왔었는데.
1: 아, 자르신 거예요,
4: 네.
1: 그게. 아, 그러시구나.
4: 저도 소금이처럼 숱이 되게 많아가지고.
1: 예.
4: 더워가지고 못 참고 잘랐습니다.
1: 정말 평상시에 그 젊어 보이길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세요?
4: 젊은 척 하는 것 같아서였어가지고 젊어
1: 아,
4: 보이는 걸 별로.
1: 안 좋아하세요?
4: 네.
1: 아, 또 그러시구나. 중후한 매력 있는
4: 아,
1: 우리
4: 네.
1: 노래하시는 원진님이었습니다. 세밀초님은 원진이 이발하니까, 야, 이발이라는 표현을 오랜만에 듣네요. 어려 보인다고, 2살 어려 보인다고요.
4: 2살.
1: 예.
4: 감사합니다.
1: 축하드립니다, 정말 원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 오늘 바밍 타이거 온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메시지까지 보내주셨는데 원래는 5분이 아니잖아요.
0: 네.
1: 총몇 분이죠?
0: 원래는 저 11명
1: 그쵸,
0: 기다립니다. 네.
1: 11명이었죠.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멤버가 추가된다면서요. 그러면 오디션을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5명일 때 오디션을 봐서 6번째 멤버를 뽑고 또 오디션을 보고 7번째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인 공채 시즌이 있나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2: 줍줍.
1: 줍줍? 오, 얘 음악 좀할줄 아네? 얘좀 성실하네?
0: 길냥이 이제 줍줍 하는
1: 진짜
0: 것처럼
1: 그런 느낌처럼요?
0: 뭔가
1: 어슬렁 다니시다가 얘 괜찮다 이런 느낌. 공연하다가도 그러면 이렇게 눈에 들어온 분들이 있으면 하고 막 그래요? 아니면
0: 그렇게 근데 그렇게
1: 예.
0: 이제 다 줍줍

0: 하지는 않고요. 예,
1: 예.
0: 저희도 오래 시간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합류하는 경우가
1: 아, 한
0: 많아요.
1: 명씩 하면 원래 알던 사람들이 아, 버팅기고 있다가 아유, 그냥 들어와야겠다 이렇게 가시나 보네요. 그쵸?
0: 그런
1: 아,
0: 느낌도 좀
1: 그런
0: 있는 것 같습니다.
1: 느낌도 좀 있고요. 밤잉 타이거를 소개할 때 얼터너티브 케이팝 밴드라고 하잖아요. 케이팝 밴드 앞에 얼터너티브 좀 이렇게 주류가 아닌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11분이 그런 느낌으로 뭉치신 거예요?
2: 저희가 하는 음악 자체가 항상 이렇게 뭔가 딱 정해진 틀은 없고 바뀌다 보니까
1: 예.
2: 그런 애티튜드를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저희가 또 사실 태어나고 영향받은 거는 케이팝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보니까
1: 예.
2: 그거를 솔직하게 그냥 부정하지 말자. 그런.
1: 부정하지는 않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지도 말자. 하고
0: 그렇죠.
1: 싶은 음악을 다 알자라는 그런 얘기네요.
3: 제가 요새 다시 듣고 있는
1: 예.
3: 음악이 또 H.O.T.
1: H.O.T.
3: 네,
1: 그것도 너무
3: 갑자기
1: 좋잖아요.
3: 네.
1: 그쵸?
0: 갑자기
3: 즐겨 듣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이
1: 진짜.
3: 나가지고.
1: 정말.
3: 네, 어제 그제 좀 계속 들었어요.
1: 그러면 댄스 음악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도 있겠네요. 춤은 추지 않더라도.
0: 저희 밤잉타이거 안 들어보셨죠?
1: 예, 안 들어봤습니다. 솔직하게.
0: 저희 춤
1: 아까
0: 엄청 추거든요.
1: 오늘 처음으로 들어봐가지고요. 예. 그랬구나.
0: 네.
1: 원래 댄스팀이구나,
0: 여기
1: 원래.
0: 이제 리드
3: 네, 사실 제가
0: 댄서셔가지고.
3: 소개할 때 리드 댄서라고 소개하긴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제가 지금 아직 적응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러면 더 줍줍할 수도 있네요. 12번째 멤버가 들어올 수도 있고.
0: 그거는 이제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1: 저 수학 가르치지만 저
0: 네.
1: 음악 되게 좋아해요.
4: 선생님 좋아요.
1: 진짜요?
0: 선생님?
1: 저 12번째 멤버로.
4: 좋아요.
1: 아, 진짜요? 아니,
4: 근데 좀
1: 오디션 봐요?
4: 같이 시간을 보내야 돼요.
0: 저희가 근데 하나 딱
1: 예.
0: 이제
1: 예.
0: 그 항상 모토로 삼는 게 이제 어떻게 하면 밤잉타이거 같이 할수 있어요라고
1: 예.
0: 여쭤보시면은
1: 예.
0: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되지 하다가 저희가 잘하는 게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1: 잘하는 거 수학.
0: 그러니까 딱 미리
1: 있잖아요.
0: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딱
1: 되는 거예요.
0: 수학이라고
1: 되는 거예요?
0: 한번 저희가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짜로요. 5분에 아니 그러면 여기서 곧바로 그 찬반을 하죠. 우리 소금님은 찬성하셨어요, 그렇죠?
4: 저는 좋은데.
1: 예.
0: 군대에 있는 멤버도 있어가지고
1: 아,
0: 조금
1: 되게 뭐 그냥
2: 철벅방을
1: 웃으면서 그냥 오케이 해주시면 될걸 끝까지 안 된다 그러시네요. 군대 몇분 계세요?
0: 군대 지금 일단 한 명이 있고
1: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만장일치로 뽑으시는 편이세요?
4: 또 그렇지도 않아요.
1: 그렇지도 않고 아무튼 잘하는 거 하나
0: 그렇죠.
1: 있고
0: 정해진 게
1: 하면 아
0: 없습니다.
1: 정해진 게 없고 뜻만 잘 맞으면 되는 거네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갇혀 있지 않은 사람.
4: 어떤
1: 저는
4: 사람이세요?
1: 완전히 열려 있어요. 네, 갇혀 있는 거 너무 싫어하고
4: 완전 합격했네. 너무
1: 틀에
4: 좋아요.
1: 박힌 거 완전 싫어하고 제가 EBS
4: 완전
1: 강의에서
4: 밤잉타이거네.
1: 완전히 그 시작하는 오프닝도 다안 하고 막 했었잖아요. 네,
4: 완전
1: 그냥
4: 밤잉타이거인데.
1: 그쵸.
4: 네.
1: 네.
0: 근데
1: 수학계의
0: 수학
1: 밤잉타이거입니다.
0: 문제를 푸는 그러면 방식도 되게
1: 여러 가지로.
0: 여러 가지로
1: 아,
0: 이제
1: 그럼요. 설명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작년에
4: 네.
1: 설명했던 방식을 올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0: 너무 좋다.
4: 완전
1: 물론
4: 밤잉타이거네.
1: 아주 굵은 것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4: 네.
1: 완전 그죠? 합격이죠 지금까지.
4: 완전 합격이네.
0: 지금까지 면접
2: 얼터너티브시고.
1: 네. 그럼요. 진짜 그렇습니다. 딱 봐도 수학생 같지는 않잖아요.
0: 그렇긴 해요.
1: 맞습니다. 서로에게
0: 네.
1: 와 하는 역할이 좀다 다르니까 와이 멤버의 요 능력은 내가 갖고 싶다 하는 게 모두 다 모여서 11가지의 장점이 있는 거죠.
0: 그렇죠.
1: 그쵸?
0: 11가지 이상일 수도 있죠.
1: 그쵸? 한 명이 하나씩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0: 그렇죠.
1: 서로에게 좀 이렇게 막 부럽거나 갖고 싶은

0: 노래, 네. 뭐 개인적으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네, 귀소본능을 담은.
1: 아,
0: 네, 뭐
1: 귀소본능을
0: 거기에
1: 담은.
0: 항상 덧붙이시잖아요.
1: 네,
0: 아.
1: 그렇게 그냥 받아주셔도 되시고, 아니면
0: 예.
1: 뭔가 어딘가로 그냥 돌아가고 싶은 마음, 또 안전한
0: 아.
1: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뭐
0: 아,
1: 그런 거를 좀 담은.
0: 집이라는 게 안전한 곳이겠네요, 그러면.
1: 그쵸, 누군가가
0: 고향 이런
1: 생각하는.
0: 느낌.
1: 네, 그럴 수도 있죠.
0: 알겠습니다. 바밍타이거의 노래, 집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0: 다밍 타이거의 집으로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저는 BJ 원진님의 춤을 살짝 확인을 했고요. 예, 어떻게 멋있으시네요.
1: 어떤 거 보셨는데?
0: 지금 그냥 단독 캠이었던 것 같은데요. 흰색 옷에 까만색 바지 입고 막 이렇게 막뭘 돌리시던데요. 예.
2: 뭐죠? 뭘 보신 거지?
0: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한 분만 딱 원진님만 나왔었다. 지금보다 머리 훨씬 더 긴. 예.

0: 그걸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실 그렇게 잘 추진 않는데.
0: 아니요, 되게
1: 아,
0: 멋지세요.
1: 그래요?
0: 예. 감사합니다.
2: 들켰네요.
0: 와, 음악을 듣고 나니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역시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는지, 얼터너티브 케이팝이라는. 그래서 해외에서도 반응도 상당히 뜨겁고 막 그렇잖아요. 좀 이따가 해외 공연 이야기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저희 아빠가 매일 제가 듣는 노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부모님 뵈러 가면 집으로 추천해 드릴 거라고 몽금이님이 보내주셨고요. 마침 유학 가서 힘들고 집에 가고 싶을 때 집으로가 공개돼서 큰 위로를 받았었다고. 와, 진짜 집에 가고 싶었던 시기였다고. 밤잉 타이거 좋아한 지는 벌써 꽤 됐는데 이렇게 제 마음과 잘 맞는 타이밍이 또 있을까요? 앞으로도 유학 생활 동안 집에 가고 싶을 때 집으로 집으로 하는 이 노래 듣고 싶다고 로주 이이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와, 유학을 갔는데 해외 공연 갔을 때딱 만나면 진짜 행복하겠다. 해외여행 진짜 많이 하시잖아요. 해외 공연도. 그쵸? 11분이 다 같이 가세요? 아니면 몇 분만 가세요?
3: 제 퍼포먼스 하는 멤버들 위주로 가는 것 같아요.
0: 그러면 한몇분 정도 되시죠? 오, 원진님은 당연히 들어가실 거고요.
3: 한 5명
0: 아, 5분 정도만
3: 정도?
0: 가시는 거예요?
3: 네.
0: 아, 그렇게
3: 근데
0: 가시는구나.
3: 이제 11명이 다 같이 다니는 게제 꿈이죠.
2: 다 같이 가고 싶은데
0: 네, 시간이 안 맞는
3: 꿈이에요.
0: 거예요, 그러면?
2: 뭐 자금적으로도 좀
0: 그렇죠. 그
2: 생각을
0: 11명이
2: 해봐야 되고, 예, 네,
0: 움직이려면
2: 그쵸.
0: 그렇겠다.
2: 그래서 다 같이 가고 싶죠.
0: 어,
2: 너무,
0: 진짜요?
2: 예,
0: 진짜요?
2: 언젠가는,
0: 언젠가는 다 같이 가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뭐.
2: 그럼요.
0: 그래서 그런지 송캠프는 같이 하세요? 그럼 11분? 송캠프.
3: 네, 최대한 다 시간이 맞을 때로 맞춰서 가는 편이에요.
0: 다 같이 11분이서.
3: 네.
0: 송캠프라고 우리 바다님들은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밤잉 타이거가 앨범 작업하기 전에 송캠프라는 게 음악캠프라는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3: 네.
0: 거기 해가지고. 그러면 저런 느낌이네요. EBS에서도 수학 선생님들끼리 워크숍 가거든요. 그런
3: 어디로 가세요?
0: 느낌이죠. 그쵸?
3: 수학 푸세요?
0: 수학 문제를, 그러니까 잠깐 한 3시간 정도 동안
3: 네.
0: 서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연구 수업처럼 또 이렇게 발표하기도 하고, 또 신규 선생님들과 좀 저처럼 오래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하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다 같이 수학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말 시작하면 진짜 밥 먹으면서도 계속 얘기하고, 1박 2일로 다음날까지 계속 얘기하거든요.
3: 수학 이야기 하세요?
0: 수학 이야기도 많이 해요. 거의 수학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수학 이야기, 수업 이야기. 저 같은 경우는 또 학교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저는 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막 궁금한 것들도 막 여쭤보고 뭐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사는 이야기도 하고. 송캠프에서는 음악 이야기만 하세요?
3: 거의 하루 종일
0: 하루 종일.
3: 밤에 밥 먹을 때 빼고는 로테이션 돌면서 음악
2: 맞아요.
3: 만드는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깔리는, 그러니까 송캠프가 그냥
0: 예예예.
2: 저희는 그냥 워크숍처럼 하루만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0: 예.
2: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0: 예.
2: 같이 작업을 한 곳에서 모여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간 갈 때도 있고 더 길게 갈 때도 있고,
0: 와.
2: 네, 그래서 서울에서 할 때도 있고 뭐더 멀리 갈 때도 있고
0: 예.
2: 좀 분위기 전환시키면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그 공동 경험을 좀 쌓으면서, 네, 거기서 이제
0: 송캠프
2: 네, 그렇게 하는
3: 음악에
0: 하시게 됩니다.
3: 진짜 집중할 수 있는
0: 예.
3: 그런 상황을
2: 맞아요.
3: 공간과 상황을 만들어 놓고
0: 그래요.
3: 음악만 하는 거예요.
0: 와, 어떤
3: 최대한.
0: 느낌인지. 제가 2부 건너가서, 1부는 또 마칠 시간이 다 돼서, 와, 금방 또 시간이
2: 되게
0: 지나가네요.
2: 짧네요.
0: 그쵸?
2: 생각보다.
0: 우리 벌써 반이나 지났어요. 1부
2: 진짜.
0: 끝곡으로 신중현의 미인을 리메이크한 아이유의 미인, 여기에 밤잉 타이거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일상의 작은 즐거움 SNS.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여러 기기에 접속할 수 있지만 사용 뒤에는 반드시 로그아웃합니다. 비밀번호 기록도 남기지 않습니다. 둘째, 비행기 탑승권, 집주소가 적힌 우편물, 이력서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은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셋째, 친구 신청이 들어오면 광고나 해킹을 위한 계정은 아닌지 꼼꼼히 살핀 후 받아줍니다. 여러분, SNS 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4: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에 경청 초대석 함께 하시고요. 오늘은 세계가 주목하는 얼터너티브 K-POP 그룹 바밍 타이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310님이 재수할 때 낮에는 승재쌤의 개떼잡강의를 듣고 밤에는 집에 가면서 소금 언니의 음원을 들었대요. 이럴 수가. 저에게는 오늘이 엄청난 세계관의 대통합이라고. 바밍 타이거 사랑해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1989님은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바밍 타이거처럼 무언가 창작하는 삶에 항상 동경을 품고 있다고요. 때로는 제 생활이 너무 틀에 박힌 것 같아서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항상 무언가를 만들고 좋아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그런 삶에는 어떤 고충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제가 지금 느낀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래도 좀 뭔가 규칙적인 뭔가 룰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음악은 상당히 좀 이렇게 갇혀있지 않고 틀에 박히지 않는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지만 나름대로 뭔가 무슨 룰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예전에 봤던 영화의 도둑들 같은 거에 한 명씩 이렇게 누가 합류하잖아요.
2: 네, 저희 추금입니다. 추금이.
1: 그렇죠. 네. 딱 그 느낌. 그러니까 다 한 명씩은 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모여가지고 네. 다 개성 있고 그렇죠. 딱 그 느낌. 그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이 팀 합류하고 싶다라는 생각. 12번째 멤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큐컴버 플라잉님. 재수 준비하고 있는데 공부 앨범 들으면서 열공하고 있다고. 오늘로 수능 100일 남았는데 수험생들 모두 파이팅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2: 파이팅입니다.
1: 안 그래도 최근에 발표한 앨범이 공부잖아요.
3: 네.
1: 그래서 스터딩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GONGBU 네. 진짜 공부라고.
2: 맞습니다.
1: 공부는 그 뜻 맞죠? 공부 우리가 알고 있는 네네. 학생들하는 공부. 네.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고요. 미국 공영 라디오가 뽑은 2026 상반기 최고의 앨범으로 선정이 됐고 빌보드가 선정한 2026 상반기 최고의 K-POP 앨범의 2위를 또 차지를 하셨대요. 와 이렇게 해외에서 반응이 좋은데 왜 공부라고 했을까요? 또 이런 평가 이거 너무 인상 깊어요. 공부는 K-POP이라기보다 현대미술관의 비디오 아트 전시관에 가까운 작품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너무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3: 네,
1: 너무 좋죠 정말. 네. 왜 공부라고 하필이면 스터딩이 아닌 공부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2: 공부
3: 일단 공부라는 곡이 수록곡 중에 하나였고요.
1: 네.
3: 이제 근데 이제 앨범을 다 만들고 나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게 공부고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살고 있구나를 이제 모두가 공감하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이 앨범은
1: 맞아.
3: 또 앨범을 만들면서 같이 정말 많이 공부했거든요. 이제 음악 공부도 하고 삶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1: 인생 공부도
3: 인생 공부도 하고 우리에 서로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공부를 했고
1: 서로에 대해서요?
3: 네.
1: 예.
3: 많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항상 새로운 걸 같이 시도하면은 새로운 면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알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려면 또 공부해야 되고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고 사랑을 하니까 하여튼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공부를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겠다.
1: 잔퀴님에 대해서 공부하신 결과는 어떠십니까?
3: 잔퀴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 아름다운 사람.
2: 배려심이 항상
3: 배려심이 너무
1: 배려심이
3: 인내심도 있고
1: 인내심까지.
3: 말도 너무 예쁘게 하고요.
1: 말도 이쁘게 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말 좀 많이 해주세요 잔퀴님.
3: 그러니까 말 좀
1: 왜 그 이쁘게 네. 하는 말 좀 듣고 싶어요.
2: 생방송에 지금 긴장해가지고 잔퀴씨가
1: 아 설마요.
4: 사실 그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공부라는 이제 단어를 택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1: 예.
4: 되게 좀 그 메시지를 이제 넣으려고 했던 게
1: 예.
4: 사실 이제 공부라는 게 이제 뭐 시험 공부 이제 되게 포괄적이긴 하지만은
1: 예.
4: 이제 저랑 이제 사냥 씨랑 이제 많이 얘기를 했던 거는
1: 예.
4: 그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제 그 공부를 되게 좀 넣고자 했던 것 같아요.
1: 인간관계에 있어서.
4: 네, 그런 이제 너를 이제 이해하고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공부를 해줘라. 뭔가 좀 그런 메시지를 되게 좀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1: 저분들이 들으면 좋겠다. 지금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 그럴 수도 있죠.
1: 그렇죠. 아니 맞아요. 진짜 서로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어서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2: 사실 전 세대가 공부가 필요하죠.
1: 그렇죠. 네.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꼭 공부해야 돼요. 서로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내가 모든 거를 희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결혼해야 된다고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2: 그 불가능하지
3: 완벽한
2: 않을까요?
3: 게 어디 있어요? 네,
2: 불가능할 것 같아요.
1: 너무 좋다. 아 이런 분위기예요? 송캠프에서도 음악 한 명이 이렇게 딱 얘기하면 그렇죠. 서로가 네. 이런 얘기 좀 이렇게 하고. 네. 오 너무 좋다.
2: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1: 어디서?

0: 아세요, 송캠프는?
1: 송캠프가 아니어도 그냥 평상시에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0: 평상시에도?
1: 하는 것 같아요.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막 의견도 주고받고 뭐
0: 그, 숙소 생활을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1: 그런 건 아니죠. 어.
0: 그러면 매일 출근 시간도 있다라고 저 들었어요.
2: 앨범을
1: 맞아요.
2: 만드시기에는
0: 아,
2: 출근을
0: 그때는
2: 해도.
0: 출근 시간 정확하게 딱 지켜야 되고. 몇 시에 출근하십니까?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서 아무래도 한 2시? 3시?
2: 몇
1: 몇 시였지?
2: 시였지?
1: 12, 11시, 12시?
0: 11시, 12시.
2: 11시,
1: 네.
2: 11시였어요, 11시.
0: 그러면 그 지각비도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 시간은 지키는 편이세요?
3: 지각비 제도를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0: 예.
3: 저쪽에 계신,
0: 예, 사장님이?
3: 사냥씨께서
0: 예.
3: 잦은 지각으로 인해서 저희
0: 정말.
3: 팀원들의 사기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0: 오, 진짜.
1: 잠깐만, 지금 공격하시는 거예요?
3: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시간
0: 예.
3: 약속을 잘 지키자
0: 잘
3: 해서 만든
0: 지키자.
3: 제도인데,
0: 예.
3: 네, 여기까지
0: 벌금은 어느 정도 돼요, 지각비는?
4: 10분당 10,000원입니다.
0: 10분당 만 원이요?
1: 네,
2: 네.
1: 그래서
4: 11분이 되면 2만 원이 되는 거고.
1: 네.
0: 아, 10분에 끊어서
1: 네.
0: 11분이 되면 2만 원이 되고,
1: 네.
0: 그거 휴대폰 시계로 정확하게.
1: 맞습니다.
0: 뭐, 언제 기준이에요? 그 똑똑 두들길 때문 열고 얼굴을
1: 문 열고
0: 보였을 때,
1: 들어올 때.
0: 들어올 때 기준으로
2: 얼굴,
0: 해서,
2: 얼굴.
0: 와, 얼굴이 나와야 돼요.
1: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참, 이게 간사한 게,
0: 예.
1: 저희가 10분 유예 기간을 줬어요. 10분까지는 우리 그냥, 그래, 여기까지는 하지
0: 아,
1: 말자.
0: 그것까지는 인정해
1: 네.
0: 주자.
1: 어. 그랬더니, 진짜 9분 10분에 다 오는 거예요.
0: 그렇지.
1: 야,
0: 사람이
1: 사람이
0: 그래.
1: 이게.
2: 근데 또
0: 맞아.
2: 여기서 어떤 멤버들은 그 전에 꼭와 있는
1: 아,
2: 멤버들이
1: 맞아요.
2: 있어요.
0: 그래요.
2: 그런 멤버들
0: 진짜.
2: 보면서 진짜
0: 성실하신 분이네요.
1: 학창시절
2: 네.
1: 참잘 보냈겠다 생각을 하면서.
0: 그러겠네.
1: 네. 그렇죠.
0: 장키님이 그러실 것 같은데? 일찍 오시죠.
5: 저는 노력하는데,
0: 예.
5: 근데 저도 근데 지각할 때가
0: 아,
5: 있고,
0: 지각할 때도
5: 아, 근데
0: 있으세요?
5: 그래도 좀
0: 야, 예.
5: 어필을 하자면은 이제, 개근?
0: 아,
5: 12년
0: 개그.
5: 개근.
0: 아, 빠진 적은 없다.
5: 예,
0: 지각은
5: 그쵸.
0: 할지언정.
5: 노쇼는 없는.
0: 노쇼는 없는. 그거 모이면 뭘로 하세요? 그걸로 얼마 정도까지
1: 아,
0: 모여봤어요?
1: 이게,
2: 바로 나눠요, 바로.
1: 예, 바로
2: 지각 안
0: 나는
2: 한 사람.
0: 나눠요!
1: 지각한 사람이
2: 아니죠.
1: 지각 안한 사람한테 바로
2: 바로
1: 써주는 거예요, 그냥.
0: 아, 진짜 모으는 게
1: 예.
2: 너무
0: 아니라.
2: 억울하잖아요, 기다리면, 오래
1: 그리고
2: 기다리면.
1: 이거야,
2: 바로
1: 내가
2: 이제 풀어주는 기분을.
1: 모아서 같이
3: 그치.
1: 이제 쓰는 것보다, 지각 안한 사람이 받아야지. 이런
0: 아,
1: 개념인
0: 지각한
1: 거죠.
0: 사람이 그때 여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1: 아, 예, 맞아요.
2: 바로.
0: 만 원씩 다요? 아니, 그건 아니고.
2: 안
1: 그
2: 한
1: 중에
2: 사람, 네.
1: 안한 사람
2: 지각
1: 지각
2: 안
1: 안한
2: 한
1: 사람 중에 이제 너네들이 가위바위보 해.
2: 아,
1: 그래가지고 이긴
2: 진짜.
1: 사람이 10,000원 가져가는.
0: 아, 곧바로 이렇게 당근을 또
1: 네.
0: 주는? 오, 되게
2: 네.
0: 좋은
1: 그래서 막
0: 시스템이네요.
1: 30분 누가 지각했다 그러면 이제
0: 예.
1: 약간 좀 살짝 설레기도 하는 느낌이 같이 있는 거죠. 지각 안 하신 분들은.
0: 아, 진짜?
1: 네.
0: 오. 밥값은 어떻게 하세요? 11분이 한꺼번에 식사하려면 그것도 꽤 많은데.
1: 그렇죠. 맞아요.
0: 그쵸?
2: 네,
1: 많이 듭니다.
2: 제작비로.
1: 네.
0: 제작비로
1: 아,
0: 이렇게
1: 이것도 뭐,
0: 맞춰주시고.
1: 이것 또한 이제 앨범 만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0: 그렇죠.
1: 예,
0: 어차피 다,
1: 그렇게 하는
0: 그럼요.
1: 거니까.
0: 다 비용 처리해야죠.
1: 그렇죠. 예.
0: 예. 그러면, 그거를, 배달로 드실 거 아니에요.
2: 네.
1: 뭐 나가서도 먹고, 배달도 하고,
0: 그러면
1: 뭐.
0: 그게 공동 제작비인데, 한
1: 네.
0: 명은 좀 약간 좀 이렇게 똑같이 하더라도, 죽을 먹더라도 한 명은 전복을 들어간 걸 먹을 수 있고, 한 명은 닭 들어간 거 먹을 수 있고, 한 명은 야채고,
1: 네.
0: 당근만 들어가 있고, 흰
2: 네.
0: 죽을 먹는 사람도
1: 다
0: 있고,
1: 따로 시킵니다.
0: 그래도 됩니까?
1: 네.
2: 네.
0: 아, 그거는 서로가 눈치 안 주기로
1: 아,
0: 했습니까?
1: 최대한, 네, 그거는,
0: 아,
1: 네.
0: 진짜로? 어, 그렇구나.
3: 먹는 거에는 진짜 후한 분위기가
0: 아,
2: 네.
0: 먹는 거는 잘 먹고 우리가 다 먹자고 하는 짓이다, 이런
1: 앨범
0: 느낌.
1: 제작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0: 먹는
1: 그
0: 거예요?
1: 식비라는 소문도 있어요. 소문입니다.
2: 이제 먹는 거에서 서운하게 하면 이제
0: 아,
2: 진짜
0: 그렇지.
2: 이게 너무 서운해가지고.
0: 그렇죠, 맞아요.
1: 진짜
2: 먹는
1: 삐지기니까.
2: 거는 진짜 잘
0: 맞아.
2: 먹는 것
0: 맞아요.
2: 같아요.
0: 진짜
2: 아무리
0: 그런 것
2: 없어도.
1: 여러분
0: 아무리 없어도.
1: 공부하시면서 예,
0: 네,
1: 식사 잘
0: 공부하면서.
1: 하시고.
2: 네, 잘 먹으면 사실
1: 잘
2: 진짜
1: 드셔야
2: 먹는
1: 됩니다.
2: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1: 정승재 선생님 그
0: 예.
1: 레시피대로
0: 아, 그거 보셨어요?
1: 아, 전 많이 봤죠.
2: 아, 맞다. 또
1: 예.
2: 꿀
1: 꿀
0: 아,
1: 레시피대로
0: 저요. 저는 먹는 거에 너무 소중한
1: 아,
0: 사람이라서.
2: 네,
1: 그럼요.
2: 진짜.
0: 아니, 인생 저는 하루 종일 먹을 거 생각하면서 버텨요. 저 끝나고 먹거든요.
2: 아.
0: 그래서 예.
2: 하루 한끼
0: 그렇거든요.
2: 드세요?
0: 한 끼, 중간에 과일 같은 거는 막 먹어요.
2: 아.
0: 예. 한 끼만 먹었으면 제가 이럴까요? 훨씬 더 말랐겠죠. 공부라는 앨범의 제목이었으면 네. 현재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 음악도 공부해야 되고 인생도 공부해야 되고 공부할 게 참 많잖아요. 맞습니다.

0: 학창 시절에 공부를 특별히 좋아했던 멤버도 있고 공부를 너무 싫어했던 멤버도 있으실 것 같아요.
1: 그쵸.
0: 그쵸?
2: 네.
0: 제일 좋아했던 멤버는 누구예요?
1: 공부를 제일 좋아했던 멤버.
2: 공부 좋아했던 멤버 누구야?
1: 잠깐만, 잠깐
2: 어떻게
1: 생각해보자.
0: 생각해. 아직
1: 여기,
0: 성우가
1: 여기는,
0: 공부가
1: 여기는
0: 덜
1: 없지,
0: 된것
1: 일단.
0: 같아요.
3: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전교 1등
2: 아니,
3: 했어요.
2: 6학년
1: 진짜로?
2: 때까지는 다 잘하지
1: 저는
2: 않을까요,
1: 중학생
2: 솔직히?
1: 때까지도 최상위권이었어요.
0: 아, 중학생
3: 저는
0: 때까지요?
3: 올백
1: 네.
3: 맞아봤습니다.
2: 저도
0: 올백?
2: 맞아봤어요, 초등학교 때는요.
1: 평균 98
2: 중학교 때는.
1: 정도 저도? 중학교 때까지는?
0: 중학교 때까지요?
1: 예. 네.
0: 오, 되게 잘하셨는데요, 그러면?
1: 거기서 이제 제가 음악의 길로.
0: 중3 때까지 잘하셨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1: 아니,
0: 말씀하세요. 저 지금 확인 들어갈
1: 근데
0: 거예요.
1: 저 중2 때까지 잘했던 것 같아요.
0: 중2.
1: 네,
0: 1참수
1: 중2 때는
0: 기억나세요? 1참수?
1: 수학이 좀 약했는데. 1참수
0: 그러시구나.
1: 모르면 너무 근데 이거 아닌가?
0: 아니에요. 1참수 잊어버릴 수 있지.
1: 네, 그래서.
0: 직선이에요, 직선. 1참수는 직선.
4: 다른 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0: 딴거 생각하셨구나.
1: 죄송합니다.
0: 이러셨습니다. 좋아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공부는 항상 필요하다라는 생각하면서 이번에 공부라는 앨범을 만드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 네, 공부 너무 중요해요. 공부하세요.
0: 맞아. 그러면
2: 네.
0: 바다님들한테 공부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 소금님이 얘기를 해주세요.
2: 공부가 중요한 이유 너무 많은데요. 그
0: 예.
2: 삶을 일단 더 풍요롭게 만들고요.
0: 그렇죠.
2: 네, 그 생각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거.
0: 삶을 풍요롭게
2: 네,
0: 만드는 거.
2: 생각하고 삶의 질을 더 높인다.
0: 생각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2: 네,
0: 어떻게 보면
2: 모든
0: 그렇죠.
2: 것이 더. 그리고 저는 뭔가 그 공부하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행위인 것 같아요.
0: 왜? 어떻게 보면 공부한다라는 것은 남을 위하는 행동은 아니고 철저히 자기 자신만을 위한 행동이잖아요.
2: 근데 결국 그게 다 이제 나내 안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거니까 또곧꼭저 나만을 위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0: 그치. 그걸 이제 나중에 쓸수 있으니까 사회적으로.
1: 그렇죠.
2: 네. 근데
0: 맞아요.
2: 저 나만의 싸움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공부라는 게참 고독하고.
0: 그럼요.
2: 그렇지만 그 공부라는 게 진짜 너무 아름다운 행위인 것 같아요. 인간이 할수 있는.
0: 오, 정말.
2: 네.
0: 그러니까 당장은 쾌락이 없지만
2: 네.
0: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2: 네.
0: 상당히 아름답다라는
2: 네.
0: 말씀이시죠?
2: 진짜.
0: 맞습니다. 저도
2: 네.
0: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먹는 거 어떤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공부를 하면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있잖아요.
0: 맞아요.
2: 네.
0: 음식에 대해서도 공부하면 그만큼
1: 그렇죠.
0: 풍성해지는 거니까.
2: 네.
0: 맞아요.
2: 네.
0: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두 곡을 더 들어볼까 해요. 첫 번째 노래는 공부라는 노래고 두 번째는 사자성어네요. 고진감래라는 두 곡인데
1: 맞습니다.
0: 두 곡에 대해서 설명을 어떤 분이 해주실래요? 서로가 지금 설명하기 되게 싫어하시잖아요, 그쵸? 그래도
1: 제가 한곡
0: 해주셔야
1: 하겠습니다.
0: 돼요. 예,
1: 제가 공부는 제가 할게요. 다른 분 골라주세요, 고진감래.
0: 고진감래. 예, 공부는 어떤 곡이에요?
1: 공부는 그 어쨌든 동명 앨범의
0: 맞아요.
1: 이름과 같고
0: 그럼 타이틀곡이겠네요, 공부가?
1: 타이틀곡은 아니에요.
0: 아, 그건 또
1: 근데
0: 아니고.
1: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직관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그 저희가 앨범에 담으려고 했던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곡이라고 볼수 있고 공부라는 게 정말 그냥 수학 공부, 뭐 영어 공부가 아니고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부가 필요하고 뭔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부하는 게 싫었던 멤버들도 있겠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에
0: 자기 주도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군요.
1: 그렇게도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소금 씨의 또 마음을 잘 담은 노래가 아닌가.
0: 아, 정말.
2: 평화에 대한 염원에서 시작을 한 곡인데요.
0: 평화에 대한 염원.
2: 네.
0: 평화요?
2: 네.
0: 어떤 요즘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막 그런 거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가요,
2: 뭐
0: 그러면?
2: 그런 것도 이제 크죠. 그래서 이제 말이 좀 길어질 수도 있는데.
0: 그럼 길게 하세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0: 예. 사장님, 예, 괜찮으시대요. 예.
2: 제가
0: 사장님.
2: 이제 주변

0: 있는 친구들한테
1: 예.
0: 너는 이렇게 영원한 평화 이제 평화를 믿느냐 이제 진짜 막 얼마나 걸려도 상관없다 이 인류가 근데 평화가 올것 같애라고 물어봤는데 막 긍정적인 대답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막그 근데 애들 다 너무 똑똑해. 막 이유가 막, 아 인간의 DNA에는 방어를 뭐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게
1: 그치,
0: 있어서 전쟁을 무조건 계속해서 할 거야 인류는 뭐 아니면 뭐 어떤 뭐 각가지 너무 다 너무 똑똑한 이유로서
1: 예.
0: 평화가 오지 못할 거라는
1: 그 이유를
0: 이유를 대는 거예요.
1: 얘기를
0: 근데 그게
1: 해줬구나.
0: 너무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올 거라고 꿈을 뭐 특히 이제 예술하는
1: 그렇지.
0: 사람들은 뭔가 불가능한 것도 하게 만들고 꿈꿔야 되는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화는 진짜 평화요 존재하나요? 그막 저는 나는 그래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난 진짜 울면서 평화를 기도할 거다. 평화는 있어. 나는 진짜 그게 언제가 되든 언제가 걸리든 우리는
1: 정말.
0: 평화를 그리고 나는 이 친구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나도 공부해야겠다. 왜냐면 말싸움에서 이기고 싶은 거예요.
1: 그런
0: 너무너무.
1: 내용이었군요.
0: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1: 진짜로
0: 처음에
1: 평화에
0: 첫
1: 대한
0: 난이가.
1: 논쟁을 좀 하다가
0: 네.
1: 나도 공부를
0: 한
1: 해서
0: 명 물어봤고 두명 물어봤는데 다 지는 거예요. 난 울는데 과학에서 지고 인문학에서 지고 어디서 지고 다 지니까 막 저한테 막 너는 그럼 어떤
1: 진짜로.
0: 너는 영구적 평화를 원해? 그러면은 그 어떤 주의야? 뭐 이러면서 저한테 막 갑자기 주의를 따지고 나는 그냥 평화를 원한 건데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원한 건데 전쟁이 아예 없으면은 그러면은 무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너는 뭐 어떤 주의니? 막 이러면서 갑자기 사상을 오라간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인류는 평화가 올수 있어. 그래. 막 이런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원했는데 대화를 원했는데 그래서 나 공부해야겠다. 사회 공부해야겠다. 국어
1: 진짜?
0: 공부해야겠다. 어떤 공부해야겠다. 과학 공부해야겠다. 이러면서 갑자기 제가 공부에 꽂힌 거예요. 공부. 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1: 너무 좋아요,
0: 공부를
1: 나 지금.
0: 해야겠어.
1: 너무 좋아.
0: 네.
1: 되게, 예, 너무 좋아요. 아니, 보통 사랑 가지고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 이런 얘기. 없는 거 아닐까? 없으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갈망하니까,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음악에서도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닐까? 영화도 사랑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평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게 되게 인상 깊네요. 그러면서 갑자기, 얘네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다니, 나는 공부를 해야겠어! 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간다라는 거. 얼른 듣고 싶은데요. 고진감래는 짧게 한번 어떤 분이 설명을 해 주실까요? 고진감래?
0: 원진 오빠가
2: 뭐,
0: 해볼까요?
2: 고진감래. 이것도 소희가 가사를 써가지고.
1: 예.
0: 처음은 항상 제가 시작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원진 오빠가
1: 진짜로.
0: 이게 더 이렇게 이야기를
1: 살을 붙여요?
3: 공부를 하는 그 소금 씨의
1: 예.
3: 심정이죠.
1: 그러네,
3: 고진감래.
0: 고진감래네요. 이제 뭐든 이제 노페인 노게인.
1: 노페인
3: 그렇죠.
1: 노게인의 의미.
3: 열심히
1: 고진감래.
3: 하겠다. 이런.
1: 오,
0: 그런
1: 되게 신기하다.
0: 고진감래, 네, 뭐든. 근데 이제 제가 또 고진감래에서 이제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이제 그 아픔까지 즐길 수 있는 상태 그래야 된다.
1: 그럼 좀 있으면 이제 환희라는 노래도 나올 것 같고.
0: 환희,
1: 그쵸.
0: 네.
1: 되게
0: 이제
1: 좋다.
0: 요즘은 진짜 그냥
1: 쟁취
0: 인생이
1: 뭐 이런 거.
0: 네, 너무 그냥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
1: 진짜요?
0: 아픔까지도.
1: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0: 네,
1: 그쵸.
0: 그러니까요.
1: 너무 좋습니다.
0: 네,
1: 좋네요.
0: 아무튼 그런 아픔을 잘 견디자.
1: 예.
0: 네, 이제 그런 힘든 상태에서도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런, 네, 귀여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귀여운 음악이거든요.
1: 귀여운 음악.
0: 이제 그런
1: 와.
0: 한국의 정서도 많이 들어가
1: 예.
0: 있는데 이제 어른들이 이제 이렇게 해주시는 말씀 같은 것도
1: 그렇지.
0: 이제
1: 할머니들이 막 하는 거. 야.
0: 네, 그런 것도
1: 꼬진
0: 이제,
1: 감내라 그랬어. 막
0: 네,
1: 이러면서.
0: 그런 것도 이제
1: 맞아요.
0: 떠오를 수 있게.
1: 예.
0: 근데 이제 또 멜로디라기보다 이제 편곡적으로는 되게 좀 세련되게
1: 세련되게.
0: 해가지고 이런, 또 보면은 제목이나 이런

0: 가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뭔가 좀 촌스러울 수도 있는, 어떻게 투박하고
1: 안
0: 좀
1: 촌스러워요.
0: 뭔가 그럴 수도 있지만 되게 뭔가 음악적으로에서는 좀뭔좀 세련되게 좀 풀어서
1: 진짜로?
0: 그런 재밌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인 것
1: 얼마나 세련되졌는지 한번 두곡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밍 타이거의 공부 그리고 고진감래.

0: 그렇습니다. 오, 저는 와
1: 어떠셨어요?
0: 너무 좋아요. 저 지금 고진감래 완전 흠뻑 빠졌어요.
1: 아, 정말요?
0: 네, 너무 좋은데요.
1: 다행이다.
0: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가네요.
2: 바로 외우셨네요.
0: 오, 너무 좋아서 지금.
1: 우와,
0: 네,
1: 바쁘네요.
0: 저 진짜로 완전히 너무 좋아서
1: 우와.
0: 곧바로 플레이리스트에 올렸습니다.
1: 어,
0: 예. 네. 너무
1: 여기서.
0: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요.
1: 와.
0: 오, 고진감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
2: 공부는 아니셨던 걸로.
0: 공부는 맨 처음에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들었어요.
1: 아, 네.
0: 공부라는, 그래서 제가 가사를 찾아봤는데, 그게 공부라는 가사였네요. 근데
1: 네.
0: 공부가 아니라 딴 걸로 들려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아, 공부도 물론 너무 좋지만, 고진감래는 그냥 저의 가슴을 그냥 1분 44초 동안 저를 황홀하게 만들었어요. 예. 첫 1초부터. 마지막
2: 너무 좋다.
0: 예, 오 너무 좋은데요, 진짜 고진감래. 너무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김정원님이 바밍타이거 노래 다시 듣다 보니까 윤신혜님의 공부합시다 이 노래 또 아세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1: 네, 아는 것 같아요.
0: 아세요? 내일
1: 네.
0: 모레 시험 기간이야 다 같이 공부하세 뭐 이런 노래 있어요.
1: 네.
0: 예. 1377님, 공부 가사 중에서 나는 공부가 진짜로 싫지만 오로지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라는 가사가 너무 와닿고 요즘 세대에 필요한 말 같다고. 바밍타이거 아자아자 화이팅. 한그 2절 부분에서 딱 나오네요. 평화가
2: 맞습니다.
0: 있다고 그대는 믿나요?부터 시작해서, 그쵸?
1: 네.
0: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딱. 그래서 내용을 알고 들으니까 이해가 너무 잘 되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치 그 어렸을 때 우리 국어 시간에 시 공부하기 전에 배경 설명해주면 금방 시가
1: 아,
0: 읽히잖아요.
2: 네, 맞아요.
0: 그렇듯이 공부라는 노래를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너무 좋다. 김김다연님이 요즘 알바하기 진짜 힘든데 바밍타이거의 고진감래
2: 하하.
0: 들으면서 참고 있다고요. 쓴것 뒤에 단 것이
2: 그렇습니다.
0: 온다라는 느낌. 미이이임유우님이 미술하는 사람인데 대학 들어가서 번아웃 오고 아무 창작도 못하다가 바밍타이거 접하고 새로운 목표가 생겼대요. 새로운 꿈을 꾸게 됐다고. 마이 뮤즈 바밍 이렇게 또 이런 글 읽으시면 되게
2: 너무
0: 그쵸
2: 감사하죠.
0: 뿌듯하시겠다
2: 너무 감사하죠.
0: 그쵸.
2: 네.
0: 맞아요. 바밍
2: 정말.
0: 학창 시절에 어땠는지 썰을 좀 풀어달라고 맴맨의 영님이 남겨주셨는데 지금 보면 되게 조용하셨을 것 같은데요.
2: 학창 시절 어떠셨어요, 소금님?
0: 너무 좋아요.
1: 저는 그냥 막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막
0: 진짜.
1: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0: 네.
1: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0: 네.
1: 그래 진짜 확실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어떤 과목이었어요?
1: 그래서 막 과학 같은 걸좀 좋아해요.
0: 과학
1: 과학이랑
0: 좋아하셨구나.
1: 국어를 좋아했어요.
0: 국어
1: 네.
0: 좋아하셨고,
1: 그래서
0: 국어.
1: 그 차이가 너무 났어요. 그 좋아하는 과목이랑 좋아하지 않는 과목의 점수 차이가 엄청 많이
2: 아하.
1: 났고.
0: 오, 그거 보통 선생님 좋아하면 되게 잘하지 않아요?
1: 저는
0: 그건
1: 네,
0: 아니었고. 선생님은 너무
1: 아니,
0: 싫었지만,
1: 선생님은, 저는
0: 과학이라서.
1: 선생님들은 거의 다 좋아했던 것 같은데.
0: 아, 진짜
1: 근데
0: 그래요.
1: 좋아하는 선생님이라고
0: 네.
1: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0: 아, 또 그랬구나.
1: 같아요. 선생님을 좋아하지만,
0: 아, 그랬구나.
1: 네.
0: 알겠습니다. QKR님은 바밍타이거가 열린음악회에서 라이브 했었던 영상에 어른들이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모음이라는 댓글이 달린 거를.
2: 지금은 좀 얌전한
0: 예,
2: 멤버들이 모인
0: 지금은
2: 거고.
0: 아주 준수하세요,
2: 아니,
0: 정말.
2: 얌전한 멤버들이 모인 거예요, 지금.
0: 아, 딴 멤버들은 지금
2: 난리 나는 애들이
0: 그렇구나.
2: 있거든요.
0: 난리 나는 애들이 있어요.
2: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학창 시절의 헤어스타일 어떠셨어요? 이 다섯 분은 그래도 되게 그러면 11분 중에서 가장 착실하고 그러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법이, 다른 분들은 법이 좀 있어야 할것 같고, 이 다섯 분은 법이 없어도 되고 이런 느낌인가요?
2: 다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0: 아, 법이 다
2: 네.
0: 필요할 것 같다는.
2: 원진 씨 머리가 어떠셨어요? 헤어스타일이?
3: 저는
2: 궁금하네요,
3: 어른들이
2: 갑자기.
3: 싫어하는 머리 다 했었던 것
0: 아, 진짜요? 많이 길기도 하고,
3: 길기도
0: 밀기도
3: 하고
0: 하고,
3: 밀기도 하고
0: 그러실 것 같네요.
3: 낫기도 하고
0: 낫기도 했어요?
3: 네.
0: 어머.
2: 오, 낫기도 했어?
0: 정말 가지가지 하셨네요, 정말.
3: 아, 네.
0: 너무 좋아요. 나는 진짜 12번째 멤버로 자 받아주세요. 해에에에에 님이 바밍 타이거 노래 들으면서 정말 힘내고 있는데 혹시

0: 수험생을 위한 오늘 D-100일인데 수험생 응원하는 영상이나 이런 음원이나 이런 거 만드실 생각도 있으세요? 공부 나왔으니까
1: 그렇죠.
0: 다 왔잖아요.
1: 네.
0: 예.
2: 아이디어를 막 주시는데 우리
3: 네.
2: 홍보할 수 있게.
1: 그러니까.
3: 우리 오늘 올리자.
1: 오늘 뭐 하나 하죠.
3: 네. 같이
0: 오늘이요?
3: 같이
0: 오늘이요?
3: 찍어주실 수
1: 선생님이랑
3: 있어요?
1: 같이.
0: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저 시켜만 주세요.
3: 너무 좋다.
1: 뭐든 해볼게요.
3: 네. 네.
1: 고민을 해보세요.
0: 지금 하죠, 뭐, 지금.
3: 지금 찍을까요?
0: 어.
3: 아, 오늘 그렇게 영상
1: 네,
3: 이렇게
1: 오늘 끝나고.
3: 찍을까요?
0: 네. 그거 좋아요,
3: 네,
0: 좋아요.
3: 좋아요,
1: 좋아요.
3: 좋아요. 딱 100일이니까.
0: 100일이니까.
1: 응원합니다,
0: 어,
1: 여러분.
0: 100이니까. 정말 너무 좋죠, 그쵸?
3: 네.
0: 어우, 그러고 보니까 또 11시 32분이 지났네요. 정말. 어떡하면
1: 아, 왜 이렇게 시간이
0: 좋아요.
1: 빨리 가는
0: 시간
1: 거죠?
0: 너무 빨리 가죠?
1: 아.
0: 이게 막 시끌벅적한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조용조용하면서도 시간이 진짜 빨리 갔었던.
2: 그러네요.
0: 평상시 되게 하고 싶었었는데 오늘 말을 못하신 분 혹시 안 계시나요?
1: 장크님
2: 뭔가 충분히 했다고
1: 생각했는데 영상 편지 한번 하시죠. 장키소 수험생 여러분들께 한번
3: 그래요. 네.
1: 100일 남았는데
0: 맞아요.
1: 네, 영상 편지 한번
2: 아, 공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밥잘 챙겨 먹고 더위 조심하시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장키님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분씩, 우리 바다님들한테 수험생에게 얘기해도 좋고요. 짧게 한마디씩 하셔주셔도 좋아요.
2: 수험생 여러분, 수능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스트레스 당연히 많이 받으시겠지만, 몸에 힘을 조금 푸시고, 그 와중에서 일상 속에서도 정신 없으시겠지만,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루에 하나씩만 찾아보셔도,
0: 너무
2: 훨씬
0: 좋은
2: 더
0: 얘기다.
2: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1: 약간
2: 싶습니다.
1: 요가 선생님 같은 얘기를 지금.
0: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0: 수호님이었고요. BJ
4: 아,
0: 원진님이고요.
4: 저도 하나요?
0: 예.
4: 아. 네. 제가 감히 응원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0: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멘트. 소금님은요?
3: 네, 수험생 여러분들, 그리고 무언가 열심히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고 계신 분들, 또 아까 그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0: 네.
3: 하셨던 분들, 그 모든 분들에게 뭔가 제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건 그냥 비교하지 말고
0: 비교하지 말고.
3: 그 진짜 나한테 집중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하루하루 소중한 날이니까요.
0: 좋다.
3: 네, 다잘될 거예요, 결국에는. 네.
0: 아유, 감사합니다.
3: 힘내세요.
0: 아유, 진짜 힘이 많이 났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냐님.
1: 수험생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시고 이제 화이팅 하시고 네, 근데
0: 너무 좋아요.
1: 이제 저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고 멤버들도 아직 공부하고 아마
0: 맞아요. 저도 그래요.
1: 정선생님도
0: 하루
1: 공부를 하실
0: 종일
1: 거고
0: 공부해요. 저도. 예.
1: 공부는 결국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수능
0: 맞습니다.
1: 본다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또 예. 그러니까 요거 끝나면은 이제 뭔가 달달한 게 기다리고 있겠지. 고진감래가 여기 있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예. 그냥
0: 맞습니다.
1: 친구처럼 공부와 항상 예.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면 더 예. 좋지 않을까
0: 좋지
1: 생각합니다.
0: 않을까? 아이고, 우리 다섯 분, 11시 35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늦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허락만 해주신다면, 같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면서 시간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1: 너무
0: 듭니다.
3: 너무 좋아요.
0: 아우, 너무
1: 이렇게 끝나는
0: 감사합니다.
1: 건가요, 근데?
0: 예,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1: 아하, 아쉬운데.
0: 그쵸?
1: 네,
0: 너무
1: 너무
0: 아쉽죠?
1: 아쉬운데.
0: 그쵸? 그쵸? 다음번에
3: 네.
0: 또 나와주세요, 그럼 진짜.
1: 그래요.
0: 네.
1: 저희가 사실 공부라는 앨범이 나오고 이 앨범에 대한 이야기를 꼭 이제 정승재 쌤과
0: 예. 하고 싶었어요.
1: EBS에서 나누고
0: 진짜.
1: 싶은 그런 소망이 있어서 되게 저희가 사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0: 그러셨구나.
1: 앨범 나온 지
0: 감사합니다.
1: 한두달 넘었어요, 사실은.
0: 아, 그렇구나.
1: 네,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0: 감사합니다.
1: 뜻깊고
0: 예.
1: 여러분들께 이게 전달됐으면은 감사하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밍 타이거 다섯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둘, 셋. 아니요.
2: 스멜스닥
1: 바이. 강희생이었습니다.
0: 저는 노래 두 곡 듣고요. 이분들 보내드리고 저 다시 오도록 할게요. 바밍 타이거와 예지가 함께한 What I Need 그리고 링킴의 Never Gonna Be Alone.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0782님 학원 갔다 오고 너무 배가 고파서 피자를 시켰는데요. 배달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집에 있던 맘모스빵을 먹어버렸어요. 이제 피자 배달 왔는데 어떡해요? 배불러서 못 먹겠네요. 저 어떡하죠?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 조금만 참을걸. 큰일이네요.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피자는 곧바로 먹어야지 제일 맛있긴 한데 내일 데워 드셔야죠. 뭐 전자레인지 아니면 오븐인데 전자레인지는 조금 이렇게 비주얼이 안 예뻐지고 오븐은 비주얼은 되게 예쁜데 저 아직까지 모르겠는데 그 크러스트 부분이 좀 딱딱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제가 안 딱딱하게 오븐에 굽는 방법 발견하면 이곳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정님, 인터넷으로 여름 샌들을 사서 처음으로 신고 나갔는데 걷다 보니까 발꿈치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살짝 까졌더라고요. 신발은 정말 예쁜데 이거 내일 또 신어도 될까요? 저도 그런 적 있는데 꼭 샌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반창고 붙여야죠. 뭐 반창고 붙여서 신어야 되는데 내일은 조금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빨개졌을 거거든요. 다시 반창고 붙여서 도전하시고 또 도전하고 하면 그래도 계속 신다 보면 편해질 테니까 그런 날이 얼른 오길 바랍니다. 1555님 수능이 100일 남았다는 얘기를 듣고 갑자기 너무 긴장이 되네요. 아직 해야 할 건 많은데 남은 시간이 고작 100일이라니 너무 짧게 느껴집니다. 시간아 조금만 천천히 지나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이 있어요. 박명수님이 했던 말인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었다. 그 얘기는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지금 시작하셔서 100일 야무지게 하루에 약점 하나씩만 발견해도 100가지 약점을 발견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렇게 야무지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내가 진짜 내가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시간입니다. 바다님의 이야기를 꽉 채우고 싶습니다. 어디로 보내주시면요, 짧게 보내면 50원

정승재 경청 8월 11일 화요일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은 김유나의 노래예요. Going Home 이 노래 들으면서 D-100일을 마무리하죠. 힘 많이 내시고요.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코잘 자요. 안녕.

0: 안녕하세요. 시스는 박준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첫 번째 역할은 좋은 시, 좋은 글을 쓰는 건데요. 이렇게 쓴 글들이 우리가 사는 현실을, 퍽퍽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학과 예술에 그렇게 큰 힘이 있지 않겠죠. 하지만 이 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그리고 현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책을 읽는 게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 중에 무엇을 어떤 마음으로 눈여겨보고 보듬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게 해주니까요. 어쩌면 글 쓰는 사람으로서 제 두 번째 할 일은 책의 이러한 역할을 알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네덜란드 방송사와 탐사 보도 매체가요. 이 모 글로벌 담배 회사가 AI를 사용해서 여론을 조성한 사례를 공론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올해부터 이 전자담배 규제 정책을 강화하기에 앞서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담배 회사는 이 관련한 의견을 묻는 캠페인 포스터를 담배 판매점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이 포스터에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선택, Your voice, your choice라는 슬로건과 함께 QR코드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QR을 찍으면 손쉽게 관련 질문에 답할 수 있고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을 AI가 대신 작성해주는 방식이었답니다. 네덜란드 조사팀이 15개국에서 제출된 약 6만 5천 건의 의견을

AI 탐지 도구로 분석한 결과 전체 의견의 약 30%가 AI로 작성된 걸로 드러났다고 하네요. 특별히 네덜란드의 경우는 무려 71%로 나타났답니다.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출발했고요. 네덜란드 가수 소피 스타트의 Ray Hate, Hallegh Hate, Gister Swap, 자유평등 자매애라는 경쾌한 하지만 메시지는 엄중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든 곡이었습니다. 이게 나온 지는 한 4, 5년 됐는데요. 어떤 기능을 했느냐. 오늘 첫 소식이 AI 관련 소식이기도 해서 관련이 그렇게 있습니다. 요즘 뭐근 10년간 반난민, 반이민 정서가 유럽도 굉장히 높게 치닫고 있는데, 이 극우 성향의 반난민 수용소 를 주장하는 AI로 제작된 곡이 나왔었답니다. 네덜란드에서 차트 상위권 진입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이첫 곡은 시민단체와 대중의연대에서 그 노래를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을 보이콧, 프로테스트하는 그런 목적으로 발표된 곡이었답니다. 물론 AI를 이용해서 제작됐다라는 정보는 없고요. 반난민 수용소 테마로 발표된 곡은 그러나 AI로 제작됐다고 하네요. 담배 회사도 왜안 쓰겠습니까? 이런 유리한 캠페인, 그리고 소위 말하는 풀뿌리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능한 툴을 가져다 쓰는 거는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시민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 조작이 있었다. 이런 혐의가 있다라고 탐사 보도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기사가, 글쎄요. 누구 편인지는, 중립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여하튼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담배 회사에 유리한 게 뭘까, 결국. 느슨한 정부 규제? 아니면, 소비자가 바라는 건 뭘까? 뭐, 이런 게더 궁금해졌어요. 소비자는 안전한, 흡연 제품을 싸게, 아니면 적정한 가격에 살수 있는 그런 거겠죠. 담배 회사는 규제가 빽빽해져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 유리하긴 할 텐데, 어떤 유럽 연합의 어떤 규제에 회사 측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는지가 좀 애매해서. 아무튼 저는 전자담배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늘그 세수로 규제가 빽빽해지는 거는 좋지 않다. 그런 아주 단순한 입장입니다만, 여기 보니까 유럽연합에서는 환경을 생각해서 그 에로솔 배출 그런 거를 전자담배에도 매우 엄격하게 확대할 거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담배를 허가해서 팔면서 청소년 흡연 방지, 뭐 예방, 뭐 이런 공공 보건을 위한 캠페인은 당연히 정부 측에서 해야 될 의무 중 하나인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나, 정부가 세수 외에 어떻게 이 법을 15년 만에 네덜란드가 이 담배법을 강화하겠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얘기는 했으나, 뭐 어떤 목적이 있는지는 나와봐야겠죠. 예. 그리고 AI 툴을 사용해서 AI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독한다라는 데는 참, 재미있다. 그래도 AI가 우리 편에서 기능해 줄 수도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AI를 자주 쓰니까 생각하고 뭔가 스스로 하려는 게 귀찮아지는 것 같아서 쓸 때마다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틀리거나 엉뚱한 답을 교차 검증도 해야 해서라고 김현우님께서, 그게 점점
일반적인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검증하고 예. 그런 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희 님께서 AI 탐지 도구는 AI스러운 말투를 걸러내는 것일까요? 혹 평소에 AI 같은 말투를 쓰는 실제 사람들은 그럼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메시지 AI로 쓴 걸까요? 제가 직접 쓴 걸까요? 이 글은 AI일까요? 아닐까요? 김지희 님께서 깜찍한 퀴즈 내주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안내하고 방송을 진행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 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1045고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신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두 아티스트의 두 곡이어서 듣고 오죠. 아킬레 라우로가 부르는 Com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 이어지는 곡은 Ultimo.

0: potrei cantartele qui.
1: Italia 가수 울티모의 I tuoi particolari, 너의 관한 사소한 것들 방금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아킬레 라우로의 Communi Immortali, 불멸의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8월 11일 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겠습니다.

청아하고 여린 목소리, 유리처럼 투명한 피아노, 섬세하고 정교하게 어우러진 화음, 플라비우 벤츄리니의 음악적 특성을 말할 때 그가 나고 자란 지리적 환경과 그곳에서 음악으로 삶의 방향을 정하면서 거의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 인연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 하나는 브라질 남동부의 선선한 고원지대 미나스 제라이스이고, 다른 하나는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아티스트 뮤동 나시멘투입니다. 그 인연은 1970년대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벨루 호리존티에서 열린 대학생 음악 축제에서 플라비우 벤츄리니는 당시 그의 음악 파트너와 함께 만든 곡으로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날 플라비우 벤츄리니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본 음악인 가운데 뮤동 나시멘투가 있었죠. 벤츄리니의 재능을 간파한 나시멘투는 동료 음악인들에게 그를 소개하고 추천했는데요. 그 가운데 구아라비라가 있었습니다. 1974년 구아라비라의 주선으로 플라비우 벤츄리니는 프로그레시브 록밴드인 우델수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지금 흘러나오는 곡 이스파놀라를 밴드에게 써주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플라비오 벤투리니를 더 거대한 음악 조류로 이끈 성공이었죠. 좀 전에 언급한 대로 미나스 제라이스를 브라질 대중음악의 독특한 성지로 만든 글루비다 이스키나가 그것이었습니다.

1970년대 브라질 미나스 제라이스 주 태생의 음악인 공동체. 그들이 따로 또 같이 만든 공동 앨범의 타이틀. 당시 브라질 대중음악 조류와 차별화된 사운드와 정서로 새로운 역사를 만든 음악 사조. 클루비다 이스키나에 합류하면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자신의 음악에 확실한 구심점을 정하게 됩니다. 브라질 전통 음악과 회화, 비틀즈 스타일의 팝 사운드, 프로그레시브 록과 재즈 등등이 융합된 매우 독창적인 문화운동의 일원으로서 플라비우 벤쥬리니는 그 사조 특유의 신비주의를 그 자신의 연주와 목소리로 체득하고 고도화하기에 이릅니다. 밴드에 몸담았던 1970년대는 교향악과 프로그레시브 록을 융합한 시기라고 일컬어집니다. 그 사이에서 동향 음악인들과 함께 글루비다 이스키나 사운드를 구축했죠. 1981년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디면서부터 지금까지 브라질 대중음악 역사를 대표하는 독창적인 음악성을 선보여 왔습니다.

미나스의 멜로디 장인, 브라질 음악 서정주의의 극치, 플라비오 벤쥬리니를 논하는 브라질 매체에서 흔히 접하는 표현입니다. 이 수사학은 단연 미나스 제라이스의 음악 환경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작년 음악 인생 50주년을 기념하는 매체 인터뷰에서 플라비오 벤쥬리니 본인도 이런 일반화에 적극 수긍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싱어송라이터로서 자리매김한 건 나의 대부 미우똥 나시멘뚜와의 인연으로 글루비다 이스키나의 일원이 되면서였습니다.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브라질의 미나스 제라이스주의 벨루 오리존티 중심으로 벌어진 음악 문화 운동 클루비다 이스키나의 주역 중 하나인 플라비우 벤투리니, 나아가 브라질 대중음악의 서정주의에 자신의 인장을 찍었다는 평의 아티스트 플라비우 벤투리니를 만나봤습니다. 첫 곡은 작곡을 하고 일단은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으로, 또 동료 뮤지션인 베토 구에지스 버전으로 살짝 먼저 발표가 됐고, 세음행에서도 미우동 나시멘뚜와의 듀엣 버전으로 소개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81년도, 뭐 어떤 자료에 따라서는 또 82년도라고 보는 자료도 있긴 한데, 나생지라는 앨범 수록 타이틀곡 나생지 듣고 왔습니다. 이 함의가 많은 그런 좀 무거운 뭐 내용물이 꽉찬 그런 단어네요. 이게 어떤 발원지를 뜻하는 샘이 흘러나오는 그 원유의 그런 의미도 된다 그러고요. 갓 태어나는 것, 뭐또 동틀 무렵, 뭐 이런 복합적인 의미라고 하는데요. 아침이 밝아온다라는 표현이 가사에는 반복되는 그걸 보니까 자신의 솔로 음반 제목으로는 정말 적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문에 소개한 것처럼 솔로 데뷔까지 좀 과정이 있었죠. 예. 그 콜로비다 이스키나는 동네 이런 네트워크, 뭐 친구들과 선배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음악을 하던 젊은이들의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에, 프로로서 뭐 활동하기 이전부터 그 형성된 그런 모임이었다면,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제 원류가 돼서 그 샘에서 솟아나온 벤투리니의 솔로 데뷔작 81년도에 또 세상에 공개됐는데, 그 이전에는 밴드 활동을 주로 했다고 그러네요. 밴드에서 뭐 키보드 연주도 하면서 곡도 써주고 그런 활동 말입니다. 두 번째 곡, 94년, 세월이 많이 흘러서 해가 지지 않는 밤이라는 노이지스 꼼소 한 제목의 곡을 94년 동명의 음반에 또 수록을 했는데요. 그 성정이 약간 드러나는 그런, 이 곡을 어떤 영감을 받고 썼느냐라는 인터뷰 자료에서, 실존하는 어떤 해변의 그 경치를 얘기하는데요. 그 국립공원 내에 있는 그런 유명한 해변이라고 하는데, 일몰일출을 조망하는 그런 유명한 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아름다운 장면을 보고 곡을 쓰게 되었다. 가사 후반부는 태양이 있는 밤은 더 아름답고 어떤 노래들은 영원하다, 뭐 이런, 예, 그 정서가 도드라지네요. 그리고 이 음반이 자신이 증언하기에 내첫 골드 디스크였고, 이 노이지스 꼼소 음반이 없었다면 오늘의 플라비우 벤츄리니는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 커리어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앨범이다. 뭐 TV 드라마의 사운드트랙에도 소개가 되면서, 90년대 중반이 이 벤츄리니 커리어에 있어서는 또 상업적인 성공까지 가져가는 그런 중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료가 너무 많은데, 50년 커리어를 또
제가 섣불리 정리를 못하네요. 아무튼 세음의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80년대 프렌치 팝 두 곡입니다. 진 마스의 조니 앤 조니 그리고 밀렌 파그머의 블루 그란디에 더 잘하지 않을래까지 두 곡 듣고요. 세음행이 전하는 노래 이어갑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세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이 부르는 프리아 꼬모 엘

어쨌든 넘어가지 않는 오뚜기 같은 남자 또는 여자를 사랑한 죄로 오늘도 속이 타들어가는 여자 또는 남자의 넋두리 낭독하겠습니다.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바람에 흩날리던 머리카락, 불타는 얼음처럼 세상 누구와도 달랐던 사람. 나는 널 이렇게 기억해. 모두 널 추앙하게 만들면서 다가갈 수도 손댈 수도 없을 만큼 현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 바람처럼 차갑고 바다처럼 위험하고 키스처럼 달콤한 사람. 사랑받기를 거부하는 너를 내가 가졌다 말할 수 있을까? 오는 건지 떠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너. 길들일 수 없는 고질라 같은 너를. 난 너를 이렇게 이해해. 널 사랑하게 만들어 놓고는 무심하게 변덕스럽게 굴면서 늘 고고했던 인간. 난 너를 이렇게 기억해. 감정이 없는, 그래서 함께 있기 너무 힘들었던 인간. 끝내 닿을 수 없었던 그런 인간.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세 명이 전하는 노래 멕시코의 루이스 미겔 그의 1988년 발표곡 Fría como el viento 바람처럼 차가운 노랫말과 함께 감상했습니다. 1부는 이제 마무리합니다. 오늘 2부 순서는 뮤직 저널리스트 임희윤의 뮤직 설레 잠시 후 이어집니다. 고질라 아니고요. 망아지였습니다. 카메룬의 마누디방고의 소울 마코사 이 음악 듣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오늘 2부 첫 곡은요. 나름 단골 새음행 아티스트죠. 오늘은 조금 더 독특하고 특별하네요. 풀페어드 피아노 소리로 해석한 12달 중에 August, 8월, 이로란달라 핀란드의 아티스트의 연주로 들어봤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번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9890님이 고질라도 길들일 만큼 아름다운 곡, 더위에 뻗친 열을 식힐 만한 노래 신청합니다. 마이클 키와누카의 히로, 이 곡을 인트로도 함께 들려달라. 그러니까 하나, 보통 한 곡을 신청하시는데 이분은 원 플러스 원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이 마이클 키와누카 음반의 인트로 다음 곡이 히로인데, 뭐, 이 곡을 알고 있는 최작가 말로는 한 곡이라고 봐도 될것 같은 테마가 연결성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또 9890님께서 이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덕분에 잘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마이클 키와누카의 음반에서 인트로 그리고 이어서 히로 실존 인물인 블랙팬터당 리더 프레드 햄튼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그에게 바쳐진 의미의 곡이랍니다. 함께 듣고 오늘의 2부 순서 임희훈의 뮤직 설레 시작합니다.

0: 그는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처럼 팝 음악에 다가갑니다. 음악의 겉과 속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에 재기 번뜩이는 테마 열전을 펼칩니다. 문화평론계의 앙팡 드리블, 말과 글에 미친 드리블, 임희윤 음악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임희윤 기자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그 다양한 활동 영역 중에서 오늘 제가 알게 된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1: 네.
0: 뭐 이렇게 여러 그 무슨 간담회 뭐 이런 해외에서 오는 그런 전문 연사들
1: 네.
0: 모더레이터로 많이 또 일을 하시잖아요. 세음행에서도 네. 파비아노도 나스멘토 왔을 때도 모더레이션을 하신 거니까.
1: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0: 그런 것 중에 이번에는 글로벌 숙박 공유 업체 그 플랫폼이 주최한 미디어 간담회 모더레이션을 하셨습니다. 주제가 K컬처 여행의 시작이 되다.
1: 네.
0: K컬처가 한국 관광의 절대적인 요소로 부상했다는 그런 내용을 다루셨던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K컬처 투어 가이드가 되셔서 기존 K컬처 관광 리스트에 아직은 없는 그 명소를 발굴하신다면
1: 너무 어렵네요.
0: 그냥 할 순 없죠.
1: 요즘에는 또 알아서들 많이 찾아서 또 다양한 데를 가시기 때문에
0: 발굴을 알아서 개별적으로 다 하나요?
1: 그렇죠. 근데 뭐 아직도 사실은 뭐 해외 관광객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는 경우가 많아서 기껏해야 뭐 제주도 뭐 정도.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서울도 오버투어리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방 분산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그래 뭐 저희 동네 카페?
0: 동네 이름 말하면 안 되는데 거기 또 몰려가면 어떻게 해?
1: 몰려오실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0: 오버투어리즘의 위협으로부터는 그게 위협이라고 인지하는 게 정상이죠?
1: 그렇죠. 진짜 실제로 뭐 해외의 그런 관광지 특히 대도시들은 뭐 몸살을 앓고 있고 뭐
0: 균형이 무너지는 거니까
1: 관광세까지 도입을 하니까요. 너무.
0: 아직은 아닌가 봐요. 한국은.
1: 그렇죠. 뭐 그나마 우리가 뭐 약간 마이크로 오버투어리즘이 문제가 된 거는 이제 북촌 한옥마을 같은데
0: 뉴스에 보도가 돼서 알게
1: 그런
0: 됐죠.
1: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예라고 볼 수 있고 지금 굉장히 서울의 명소들의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들고 있고 앞으로 더울 거기 때문에
0: 그런
1: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지역 그걸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베이징만 가고 도쿄만 가지 않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히 다양한 지역으로 요즘 우리나라 분들도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굳이 서울을 알리고 뭐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뭐 외국 사람들이 다 도쿄 한 번씩 가보고 싶어하고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다 떠올리고 그런 것처럼 그걸 서울이 그대로 덮어쓰기 하고 있는 어떤 추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을 굉장히 열심히 알려야 된다.
0: 네,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래도 서울을 관문처럼 일단 서울 먼저 가보고 그 지방도 가지 않나요? 보통 저도 뭐
1: 그렇죠.
0: 네, 도쿄를 보고 뭐 이 소도시들이나 뭐 이런 데로 가는 것처럼.
1: 네.
0: 한국의 드라마에서 소개된 서울 이외 지역도 많으니까 사실.
1: 그럼요, 많죠.
0: 가려는 그런 관심이나 뭐 이런 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1: 그러게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최근에 뭐 저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페노메논이라고 하는 한국의 코첼라 페스티벌 이런 거.
0: 아, 그런 게 생긴대요?
1: 네.
0: 이름이 페노미넌?
1: 네. 그래서 오. 앞에 팬이 이제 팬. 그래서 이제 케이팝 팬들을 대상으로 해서.
0: 혹시 그 명명에 관여하셨어요?
1: 제 느낌이 나나요? 제 향기가 느껴지나요?
0: 아니, 그 뭐.
1: 전혀 아닌데.
0: 저작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1: 그런 것도 뭐 보통 뭐 서울이랑 뭐 LA 뭐 이런 식으로 연다고 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뭐 정말 뭐 이를테면 변산반도라든지. 이런 데 좀 광활한 데 가서 진짜 코첼라처럼
0: 그 코첼라가 그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1: 맞아요. 아니면 하여튼 뭐 다른 경주가 됐든 다른 지방 도시들을 좀 조명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0: 들어요. 변산반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그 생각 거기가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으셨나 보네요.
1: 모르겠어요. 저도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냥 막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 정책에 대해서.
0: 아무튼 거기 동네 카페는
1: 제가 이제 좀 더 유명해져가지고 네. 와 여기 이미윤이라는 사람이 네. 맨날 나가서 일하는 카페래. 네.
0: K컬처 모더레이션으로 유명한 네. 임희윤 기자의 또 네. 동네 카페도 어쩌면은 나중에 또 쏠림의 피해를
1: 자 너무 언더투어리즘이라서
0: 네. 그렇구나. 오늘 선곡 테마 이것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죠.
1: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타악기 드럼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네. 일반적인 밴드 편성을 좀 벗어나는 드러머 2명, 네. 드러머 3명.
0: 트리플까지 오늘 네. 네, 소개하셨죠.
1: 타악기 콰르텟 이런 네. 것까지 저희가 소개를 네.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막바지 또 무더위를 날려버려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시원한 기타 쪽으로 원래도 뭐 기타 관련된 음악들을 많이 소개를 하긴 합니다만
0: 기타를 또 좋아하시고 개인적으로
1: 그렇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0: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타 연주가 아닐 거라는 건 우리가 알 수 있네요.
1: 그렇죠. 네. 네.
0: 가장 독특한 기타 연주가 어떤 형태에 혹시 기억나는 게 있나요?
1: 글쎄요. 뭐 언뜻 떠올리기에는 뭐 시기어로스나 레제플린이 선보였었던 기타를 활로 켜는
0: 보잉.
1: 그렇죠. 그런 네. 거라든지 뭐 지미 핸드릭스처럼 기타에 뭐 불을 붙인다든지
0: 기타를 거꾸로 들고
1: 거꾸로 뭐 든다든지
0: 치아로 기타를
1: 치아로 뜯는다든지
0: 예, 뜯는다든지
1: 예.
0: 그 무슨 짓 범주에 드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 방금 열거해드린 네. 것 중에는 없는 또 다른 세계를 오늘은 좀 가보려고 합니다.
0: 더 기상천외한 연주가 있고
1: 굳이 이런 짓까지 해야 되나라는 정도까지

0: 한 거.
1: 자, 그럼 첫 아티스트부터.
0: 네, 아주 뭐 처음부터 익숙한 아티스트 준비했습니다. 마이클 잭슨이고요.
1: 마이클 잭슨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렉트릭 기타 연주를 좀 좋아했던 건 아티스트인
0: 맞아요.
1: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1: 작곡가로서도.
0: 사실은 뭐 R&B 소울 가족 그룹으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뭐팝 사운드로 유명하지만 정말로 락의 진심이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정황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뭐 미릿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기타 솔로의 에디
1: 에디
0: 베넬런
1: 베넬런이 또
0: 참여를 하기도 했고, 뭐 기타리스트들 정말 최고의 기타리스트들과 함께 일했어요. 뭐 스티브 루카스라든지 폴 잭슨 주니어라든지 뭐 나중에는 슬래시, 오리안티까지 정말 훌륭한 기타리스트들하고 일을 많이 했죠.
1: 그러니까요. 카리스마 넘치는 사운드에 외모까지
0: 네.
1: 겸비해야 하는 그런 기타 리스트들을 이렇게 속속 기용해가지고.
0: 네. 진짜 실제로 하드락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고요. 오늘 준비한 곡은 이 1987년 배드 앨범, 스릴러의 다음 작품이죠. 네, 실려 있었던 더티 다이애나라는 곡 준비했어요.
1: 처음 들어봐요.
0: 네, 이 곡은 뭐 마이클 잭슨 팬들한테는 제2의 비릿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락 기타 사운드가 두드러지는 그런 곡이고요. 이 다이애나잖아요. 이 다이애나가 또 누구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습니다.
1: 이 흔한 이름은 아닌데, 사실 유명인
0: 그렇죠.
1: 그 영국 황실의 그 다이애나가
0: 다이애나 스펜서.
1: 제일 유명한 것 같긴 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여기에 얽힌 에피소드도 많죠. 사실 그 본인의 약간 대목격인 다이애나 로스 앞에 설마 더티를 붙인 거냐? 그래서 이제 그럴 리는 없다.
1: 그건 좀 위험한 행동이었을 것
0: 그래서
1: 같은데.
0: 실제로 다이애나 로스는 이 더티 다이애나라는 곡을 본인의 콘서트의 등장 전곡으로 쓸 정도로 오해도 불식시키고, 이 정도로 내가 마이클 잭슨 아낀다 했을 정도고, 영국 공연할 때이 셋리스트에서 빼려고 했었어요. 처음에 이 다이애나 비를 연상시킨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좀 모욕이 될수 있다, 영국 왕실에. 빼려고 했는데 다이애나 비가 내가 이곡 제일 좋아하는 곡이야, 최애 곡이야 이래서
1: 그
0: 다시
1: 쇼트 보니까
0: 넣었었던.
1: 만나가지고 배드 그 기념 자켓 같은 거 받는
0: 맞아요.
1: 장면이 있네요.
0: 맞아요. 그래서 더티, 내 이름 앞에 더티 전혀 상관없다. 어차피 뭐 나에 관한 노래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1: 누구에 관한 노래예요?
0: 이거는
1: 네,
0: 이제
1: 밝혔어요? 혹시?
0: 약간 그 비릿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그루피에 대한 노래예요.
1: 그루피라고 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팬 얘기하는 건가?
0: 그렇죠. 뭐 일종의 사생팬이라고도 할수 있고, 가사에도 뭐 구구절절 나오지만은 이제 끝날 때까지, 콘서트 끝날 때까지 기다려서 이 가수를 유혹해서 어떤 자신의 전리품처럼 삼는, 진짜 백이 사랑이 아니고
1: 유혹자구나.
0: 유혹자.
1: 나쁜 길로.
0: 글쎄요, 뭐 그렇죠. 본인이 이제 원하지 않는다면 나쁜 길이 될 수도 있겠죠.
1: 근데 영화에서 보면
0: 네.
1: 이렇게 그루피라고 명명된 이 사생팬, 이런 좀 과격한 팬이 아티스트나 가수를 이렇게 유혹하는 사례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티스트가
0: 그렇죠.
1: 이렇게 좀 그룹이라는 집단을
0: 네.
1: 이용해
0: 맞아요.
1: 하는 사례도 많이
0: 많이 있죠.
1: 보도가 되더라고.
0: 너무 많이 있죠. 사실은 뭐 지금은 구시대의 유물 같은 게 돼버리긴 했지만, 뭐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마치 낭만처럼 여겨지던 시대도 있었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런 행태들에 대한 또 노래나 음악들이 굉장히 많이 양산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은 정말 어린 시절부터 잭슨 5, 잭슨 시절부터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간접적으로도 겪어왔고, 형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겪어왔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만들게 됐고요. 여기서 또 락의 진심으로 이 비릿에서는 에디 베넬런을 또 초빙을 했다면, 이 곡에서는 스티브 스티븐스라는 걸출한 기타리스트를 또 초빙을 합니다. 이 스티브 스티븐스는 원래 이제 빌리 아이돌 밴드의 기타리스트이기도 했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건 탑건 앤썸.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영화 탑건의 그 테마 기타 연주곡. 너무 너무 유명한, 정말 대단한 기타리스트. 기타에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나라는 소리를 잘 뽑아내는 그런 기타리스트이고요. 이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첫 번째로 고른 건이 더티 다이애나의 후반부 기타 솔로로 가면은 이 희한한 그 스타워즈에 나올 것 같은 광선총 소리 같은 게 나와요.
1: 그 기타로 내는
0: 그 기타로 내는 소리고요.
1: 소리였군요.
0: 요거를 찾아보시면은 장난감 광선총을 기타에 댑니다. 대고 연주를 합니다.
1: 잠깐만, 기타의 그 픽업이

0: 자석이니까
1: 네.
0: 혹시 그 소리를 증폭을 시킨다? 픽업해 가지고.
1: 맞아요. 이 광선총이 이제 회전하면서 불빛과 소리를 내는 게 그것도 역시 그 자력에 의해서 내는 거기 때문에 이 어떤 일종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서 이게 이제 기타 실제 연주되는 음하고 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사운드를 만드는데 이미 빌리 아이돌 밴드에서 이 리벨 옐이라는 곡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1, 2초 정도 실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티 다이애나로 해서 마이클 잭슨한테 기용되고 나서 확실히 보여줘야겠다. 내가 이걸로 인장을 완전히 찍어버려야겠다. 내가 에디 형만큼 강한 인상을 남겨야겠다. 아마 해서 이 광선총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이곡 들으면서 처음 들었는데, 마이클 잭슨이 이 스티븐스 기타 치라고 만들어준 곡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굉장히
1: 맞아요.
0: 뭐 구성이 복잡하지 않고 약간 재밍하는 느낌,
1: 맞아요.
0: 그런 형식이라서.
1: 이렇게 후반부로 갈수록 마이클 잭슨도 거의 하드락 보컬로 변해가요. 점점 헐크가 돼가요. 그러면서
0: 그렇구나.
1: 이 기타와 막 융합이 돼가지고
0: 네.
1: 거의 막 광기에 어린 그런 후반부가 아주 피날레가 인상적인 그런 곡입니다.
0: 그 소리가 기타 픽업에 이렇게 빨려 들어간 광선총, 장난감
1: 장난감.
0: 광선총 소리였다라는 거는 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87년 마이클 잭슨 배드 음반에 수록된 더티 다이애나 기타리스트 스티븐스의 연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0: 이비에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 테마로 듣는 팝의 역사 이야기 임희윤 뮤직 저널리스트의 뮤직 설레 오늘 그의 선곡 테마는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걸까 이고요 첫 번째 곡 듣고 왔습니다 마이클 잭슨 87년 배드 음반에서 더티 다이아나 기타리스트 스티브 스티븐슨의 연주 또 약간의 해프닝으로 시작된 게 아니었을까라고 추정되는 장난감 소리의 그 픽업 네. 그런 느낌 효과가
1: 아마 뭐 네. 조카가 갖고 놀던 그 광산총을 잠깐 대봤다가 이런 우연의 산물이지 않을까
0: 보통 약간 이런 진기한 기록은 사고로 일어난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1: 그러니까요
0: 네. 멕시코에서 저희 새우맥 청취하시는 유일한 청취자분 한 분 계시거든요
1: 와.
0: 아크에인젤 0778님 미메 엔칸타 마이클 잭슨 잭슨 정말 사랑해요 마이클 잭슨
1: 우와.
0: 써주셨는데 지금 거기 자정 넘은 시간에도 또 함께 음악 듣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1: 빅번호 0778 쓰시나 봐요 멕시코에서 네.
0: 아니 세계
1: 네.
0: 공통 아니야? 07 네 자리?
1: 하긴 다네 자리죠
0: 네. 아닌 경우도 있나? 하면서
1: 모르겠어요.
0: 있을 거예요. 더티 다이애나 말씀대로 배드 앨범에서 가장 락킹한 곡이어서 좋아했습니다. 음악 여행님 또 이렇게 소감 적어주셨습니다. 더티 다이애나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물러가라 그루피 뭐 이런 거예요.
1: 그러게요. 뭐 아마 본인의 어떤 갈등 같은 것도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가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처음엔 거부하다가
0: 네.
1: 그러니까 못 이기는 척 이렇게 뭐 아, 나 여자친구 있긴 한데 잠깐 전화 한번 해볼게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0: 인간인지라.
1: 그러게요. 네.
0: 자,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또 기대되는 두 번째 곡입니다. 소개해 주시죠.
1: 네, 앞에 이제 스티브 스티븐스가 기타에 광선총을 대본 거야가 답이었다라고 하면은
0: 네.
1: 두 번째는 기타에 드릴을 대본 거야가 될것 같아요, 답이.
0: 드릴.
1: 전동 드릴을 대봤을 뿐이야.
0: 벽에 뭐 이런 나사박을 때 쓰는 그 드릴.
1: 그렇죠. 드릴이죠. 실제로 전동 드릴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 그런 곡이고요.
0: 예.
1: 미스터 빅의 데디 브라더 러버 릴 보이. 부제가 The Electric Drill Song
0: 아, 전동
1: 이에요.
0: 드릴 썼다는 걸좀
1: 아예 박아 넣었어요.
0: 만방에 알리고 싶었군요.
1: 네.
0: 예.
1: 원래는 이제 본인 멤버들은 여기 그냥 보이에서 끝내고 싶었는데 음반사에서 이거 괄호 열고 그냥 넣자.
0: 아.
1: 네, 이게 셀링 포인트다.
0: 그렇죠. 예.
1: 네.
0: 눈으로 일단 뮤직비디오 같은 걸로 뭐 아니면 공연장에서 보기 전에 음반부터 들으려면
1: 그러니까요.
0: 이 정보가 있어야 되겠네.
1: 맞아요. 그때는 또 음반 이렇게 뒤편에 보고 곡목 같은 거 보고 정보가 없으니까
0: 맞아요.
1: 그런 거 보고 괜히 곡 제목 멋있으면 사고 막 이랬잖아요.
0: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디테일에 정말 감동하고 그랬던 시절이니까.
1: 그러게요. 뭐 반대로 또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거 드릴로 뭐 하는 거 있었는데 뭐더라? 하면 그냥 드릴송 검색하면 바로 또
0: 아,
1: 나오기 때문에
0: 기억하기도 좋고.
1: 어떻게 보면은 좀 미래를 내다본 선택이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네.
0: 린
1: 어쨌든
0: 인투잇이라는 음반에 To Be With You라는 히트곡이
1: 맞아요.
0: 수록돼 있더라고요.
1: 맞아요. 여기에 뭐 Green Tinted 60s Mind라든지 뭐 Just Take My Heart라든지 정말 메가 히트 앨범이었었죠. 1991년에.
0: 좋은 곡들이

0: 되겠군요.
1: 맞아요. 거의 뭐 너바나의 네버마인드와 맞붙었다고 할 정도로 전혀 스타일은 다르지만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던 앨범이고요. 이 네디 브라더 러블 1부는 첫 곡이었고 굉장히 강렬했었고 실제로 이제 후반부에 기타 솔로 연주가 등장할 때 전동 드릴을 옆에서 가져오죠. 그 라이브 실황 영상 같은 걸 보시면은
0: 혹시 뭐 케이스를 이렇게 딱 조심스럽게 열고 이렇게 딱 등산하듯이 이렇게 두 손으로 받치나요? 혹시?
1: 그게 사실 잘 받쳐야 돼요, 받치는 것도. 왜냐면 실제로 라이브 때 사고가 몇 번 난 적이 있어요.
0: 아, 이 잘못 각도가 잘못되면 이게 잘리거나 그러나? 뭐,
1: 네, 이
0: 왜?
1: 무대 조감독께서 이렇게 드릴을 받치다가 잘못해서 이제 리버스 버튼을 눌러서 드렸다가
0: 회전을 반대로 하게 되면
1: 역회전이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헤어메탈이라고 해서 머리 길잖아요. 실제로 폴 맥카트니,
0: 폴 길버트.
1: 폴 길버트 머리카락에 감겨가지고 끼는
0: 사고
1: 바람에
0: 나 큰일 날 뻔했네요.
1: 연주하다가 그 끼인 상태 그대로 드릴 들고 머리 어어 하면서 무대 뒤쪽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빼려고. 몇 번, 여러 번.
0: 너무 회전수가 빠른 거였구나.
1: 그렇죠. 이게 이제 출발점은 저도 이제 예전에 폴 길버트가 서울 왔을 때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들은 얘기인데, 직접 들은 얘기인데, 기타를 하도 속주를 잘하니까, 빨리 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주변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빨리 칠수 있냐? 본인이 가장 빨리 칠수 있는 건 어떤 거냐? 라고 해서 농담으로 시작했대요. 내가 뭐 드릴로 치면 뭐 빨리 치겠지. 그래서 실제로 드릴을 대본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실제로 뭐 어떤 쇠로 된 드릴을 대면 안 되니까 드릴 끝에다가 이제 기타 픽을 단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하면서 연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릴송이 만들어진 거고요. 어쨌든 이 곡은 아마 거의 유일무이한 곡일 거예요. 미스터 빅곡 중에서도 다른 곡에는 드릴이 전혀 쓰이지가 않고요.
0: 이거 한 곡만 한 거구나.
1: 그렇죠. 더구나 기타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이 빌리시언 베이스가 함께 드릴을 양쪽에서 가져와서 함께 되는 게또 압권이죠. 그래서 이제 베이스의 이제 고음부를 연주를 하면서 이 기타랑 하모니를 이루는 이 부분이 압권이죠.
0: 보컬리스트도 하고 싶었을 텐데 뭐 노래하면서 드릴 수 있는 일은 없으니까.
1: 그렇죠. 뭐 입에다 드릴을 댔다가는 치과가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이 매니저분이 굉장히 사업수완이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드릴송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일단은 돈 생각부터 딱 유레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미스터빅이 인기가 많으니까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지금도 유명한
0: M사?
1: M사, 전동공구 판매하는 M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야 대박이다 이거 잘 들어봐라. 다음 앨범 대박인데 첫 곡이 드릴 들어가는 곡이다. 너 이거
0: 협찬해라.
1: 협찬해라. 그래서 뭐 얼마 드리면 돼요 협찬금? 그래서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뭐한 100만 달러? 실제로 100만 달러 협찬금을 받았다는 실화가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독점적으로 모든 무대에서 M사의 전동 드릴만 사용했죠.
0: 딱 로고 딱 선명하게 보이는
1: 그렇죠.
0: 그런 자세로.
1: 근데 뭐 지금은 너튜브 시대에 끊임없이 이 영상이 이제 돌아가고 있으니까 M사 입장에서는 100만 달러 이상의 홍보 효과를 거뒀다.
0: 그러네요,
1: 네,
0: 그러네요.
1: 볼수 있을 것
0: 폴 길버트는 종종 저도 유튜버
1: 같아요.
0: 알고가 이렇게 보내주 이렇게 쇼트라든지 뭐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지금은 정말 이제 할아버지
1: 아,
0: 되셨더라고요.
1: 푸근해졌죠.
0: 그래도 너무 소년 같은 이미지로
1: 맞아요.
0: 아직도 기타를 전성기 못지않은 실력으로 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란
1: 그
0: 기억이
1: 기타에 너무
0: 나네요.
1: 진심인 게제 기타리스트 인터뷰하면서 기타를 치면서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기타를 치면서
0: 자는 시간 빼고 기타 친다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1: 네, 30분 동안 인터뷰하는데 20분 이상을 기타를 치면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하면서 작곡했어. 계속 사실은 이게 뭐 글로 나가는 인터뷰인데도 아, 정말 진심이시다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자, 오늘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미훈의 뮤직 설레 두 번째 곡 듣고 오죠. 미국의 밴드 미스터 빅의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 The Electric Drill Song입니다.

0: 미국의 밴드 미스터 빅의 Daddy, Brother, Lover, Little Boy, The Electric Drill Song이었습니다. 91년 Lean Into It 2집 음반 수록곡 중에 또 드릴, 전자 드릴로, 전기 드릴로 연주하는 묘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토바이 시동 켜는 듯한 전동 드릴 사운드. 전문 공구 센터에서 잠깐 출장 오신 듯이요. 유영주님은 아마 이런 연주는 생전 처음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지한 또 사운드. 오늘 이미원 씨 덕분에 경험하시고 계십니다. 기타에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테마로 지난 시간 드럼이라는 악기를 테마로 고른 그런 곡들 못지않게 흥미로운 스토리, 음악 듣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네, 이분은 뭐 기타를 특이하게 약간 개조를 하신 분인데,
0: 개조군요, 개조.
1: 개조죠. Fair Warning이라고 하는 독일 출신의 하드락 밴드입니다. 이분들의 Save Me라는 곡 골라봤고요. 1997년 앨범 수록곡입니다. 이분들이 좀 시대를 잘못 타고 난 분들이에요. 1991년에 결성이 됐는데,
0: 아, 그런지 때문에.
1: 그렇죠. 91년부터 이제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0: 그런지가 많이
1: 시작해서.
0: 잡아먹었어, 진짜.
1: 그러니까요. 그나마 미스터 빅은 이제 91년에 이제 막차 타고 한번 메가히트 찍고, 그 다음 내려왔는데 이분들은 91년에 결승.

0: 특정이 되었으니
1: 예.
0: 정말 정교한 하드락 사운드와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와 초고음 보컬과 초절기교 기타와 뭐 화성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갖췄고 정말 웰메이드 앨범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나 시대와 역행하는 음악 장르를 분위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비운의 밴드라고 할수 있고요.
1: 어떡하냐?
0: 네. 이제 서구권
1: 예.
0: 하드락 밴드들한테 이제 통하는 속어 중에서 Big in Japan이라는 게 있죠.
1: 아, 비긴 재팬.
0: 예. 우리가 알고 보면 일본에서는 잘
1: 그러니까.
0: 나가라는 그런 약간 자조적인 건데 이 Big in Japan의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의 유럽 밴드라고 볼수 있고요. 유럽에서는 조그만한 클럽 투어를 하는데 일본만 오면 아레나급에서 공연을 하는 일본 사람들이 역시 이런 것들을 기막히게 웰메이드 하드락을 잘 알아보는 선구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팀이고요. 특히 기타리스트 헬게 엔겔케. 이분은 뭐 이름도 라임이 맞습니다. 헬게 엔겔케인데
1: 헬게
0: 이 엔겔케가 참 특이케예요. 특이한
1: 이렇게
0: 캐릭터이신데
1: 아주 기괴한 연주를 많이 하나 보죠?
0: 그렇죠. 이 정말 초절기교 연주자고요. 기타를 스카이 기타라는 기타를 씁니다. 이 사실
1: 스카이 기타요?
0: 네, 하늘 기타라는 건데 말 그대로 끝간데 없는 초고음을 낼수 있는
1: 하늘을 찌를 듯.
0: 기타예요. 하늘을 찌를 듯.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일렉트릭 기타는 22프렛 또는 조금 더 프렛을 연장시키면 24프렛 정도까지
1: 4까지도
0: 있기 때문에 1번 줄 24프렛에서 뭐 밴딩으로 아무리 고음을 끌어올려봤자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죠. 근데 보통 스카이 기타, 헬게 엔겔케가 쓰는 기타 같은 경우는 32프렛까지 있어요.
1: 오,
0: 그러니까는
1: 그러면 거의 한 옥타브
0: 그렇죠.
1: 정도
0: 네.
1: 더쓸
0: 훨씬
1: 수
0: 높은
1: 있네요.
0: 음을 낼수 있고요. 근데 다만 당연히 그러면 누구나 40프렛, 50프렛 만들겠네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이게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면 갈수록 프렛이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1: 아, 그렇죠. 고음을 낼수록.
0: 네. 그래서 연주하기가 지극히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더 문제는 그 프렛에서 연주를 한다든가 심지어 음을 끌어올리는 밴딩을 하면 그 디케이가 너무 짧아져요. 그 음의 지속이 너무 짧아지기 때문에
1: 어디 낸 거야? 막
0: 네,
1: 이러면서
0: 그래서 삐용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픽업 장치 같은 것들을 또 정교하게 설치를 해서 정말 초고음을 물리적으로 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1: 스카이 기타라는 어떤 특정 그 제작자가 만든
0: 예, 사실은 요거는 울리 로스라고 하는 원래 스코피언스에
1: 스코피언스
0: 있었던 뭐 대단한
1: 기타리스트.
0: 기타리스트죠. 울리 로스가 창안한 기타이긴 한데 이 울리보다도 이 헬게 엔겔케가 정말 더 전문적으로 많은 곡에 사용을
1: 아,
0: 해서 더
1: 그랬군요.
0: 유명해졌어요. 이 Save Me라는 곡은 뭐 굉장히 감동적인 파워 발라드 곡인데 여기에서 역시나 기타 솔로에서 한 번씩은 끝까지 갑니다. 32프렛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타 솔로 후반부에 보면은 굉장히 높은 음으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는 것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1: 음역대가 또 클래식 바이올린
0: 거의
1: 그것과
0: 그렇죠.
1: 겹친다라고 또 설명을 써주셨는데,
0: 맞아요.
1: 이거 설명 없었으면, 어우, 꽤나 고음이네 라고 했을 텐데,
0: 네.
1: 잘 집중해서 그 음역대 고음 연주 한번 듣고 오죠. Fair Warning의 Save Me입니다.

0: 독일의 밴드 페어워닝의 97년도 3집 수록곡 중에서 Save Me였습니다. 스카이 기타라는 독특한 연주 범위가 음역이 훨씬 높은 독특한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몇안 되는 그런 음원 중에 하나겠죠. 또 희은 씨 덕분에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만나볼까요?
1: 네, 팬 메세니. 뭐 기타 그냥 일반적인 기타만 가지고 연주해도 이분은 뭐 초인적인 감성과 기교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온갖 실험을 많이 했죠. 오케스트리온이라는 또 희한한 장치를 고안해 가지고 1인 오케스트라 같은 그런 공연도 했었었고 또 바리톤 기타. 이 굉장히 저음역대의 기타 같은 것들을 연주도 많이 했었고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팻 메세니의 그 시그니처는 많이 안 쓰지만 정말 충격적인 이 피카소 기타죠.
0: 아, 그 이전에 기타 신스를 빼놓으셨네.
1: 아 기타 신스도 있었죠. 네, 정말 다양한 걸 시도를 했는데 역시 비주얼 쇼크는 이 피카소 기타인 것 같아요. 42현짜리. 네, 그래서 기타의 현이 한 방향으로만 뻗어 있는 게 아니고 막 삐죽삐죽 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치 피카소의 입체파 그림을 보는 것 같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비주얼 효과만 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모든 현들을 연주를 하면서 이 솔로 연주를 하는 것들이 또 라이브로 저도 실황 몇번 직관을 했지만은 와, 다른 연주들도 다 기억에 남는데 집에 오면 계속 생각나는 게 결국 피카소 기타 연주예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이 오늘은 피카소 기타 연주 여러 곡 중에 하나 솔로곡을 골라봤고요. 2011년에 냈었던 솔로 어쿠스틱 앨범입니다. What's It All About이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앨범이었었어요. 실험적인 것보다는 낭만성이 좀 치우쳐 있어서
0: 네.
1: 평단에서는 그렇게

0: 꽤 좋은 평못 받았지만 팻 메스니의 또 낭만적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앨범. 마치 키스제렛의 Melody and Night with You가 뭐 평가는 그렇게 좋은 앨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앨범인 것처럼 이 앨범도 그런 앨범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이먼 앤 가펑클 원곡입니다. The Sound of Silence라는 곡 준비해봤습니다.
1: 오늘도 흥미롭고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잘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팻 메스니의 The Sound of Silence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조선 후기 문신이자 실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꼽히는 다산 정약용. 백성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그는 거중기를 발명해 수원 화성을 쌓고 직접 농사기술을 연구해 보급하면서 조선의 개혁을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여러 사건에 휘말리면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게 되자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내 당부합니다. 책 읽기를 게을리하지 말거라. 그리고는 책을 읽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죠. 그 중에 강조한 게 바로 초서. 책을 읽으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문장을 직접 옮겨 적는 겁니다. 책에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는 일이 처음부터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먼저 마음속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필요한 내용인지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곧 나의 행

0: 때문에 뚜렷한 주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란다. 타산 정약용의 독서법이었습니다.
1: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Time flies when you listen to EBS FM Morning Special. You can be teleported to 10 a.m. when listening to Morning Special."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모닝 스페셜 들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Time just slips away when I listen to Morning Special.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2: 내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4: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 교육, 미래 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네.
1: 테이블과 카운터 닦아둬라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뭐 해놓다, 뭐뭐 해두다라는 행위의 준비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인 태오끄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핵심 단어 1200 시작부터 살펴볼까요?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
0: 태오끄, 태오끄.
1: 태오끄, 뭐뭐 해두다, 뭐뭐 해놓다라는 뜻입니다. 태는 하고 해서 하여, 오끄는요, 놓다, 두다라는 의미인데요. 태오끄라는 형태로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어요. 넣다.
0: 이래를, 이래를.
1: 이래르 이 그룹 동사가 되겠습니다. 넣다라는 뜻이고요. 냉장고.
0: 레소코, 레소코.
1: 냉장고라고 하는 한자어 음으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레조코. 선생님, 냉장고 안에 있는 거 한번 연습해 볼까요?
0: 하이.
1: 달걀,
0: 다마고, 다마고.
1: 우유,
0: 규뉴, 규뉴.
1: 오렌지 주스,
0: 오렌지 주스, 오렌지 주스.
1: 치즈,
0: 치즈, 치즈.
1: 버터,
0: 바다, 바다.
1: 그리고 냉장고에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김치.
0: 김치, 김치.
1: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까요? 막차.
0: 슈댕, 슈댕.
1: 막차라고는 되어 있지만 일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은 전철이잖아요. 그래서 막차라고 하면 마지막 전철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본어로는 슈댕이라고 합니다. 이때 슈는요, 끝날 종이라고 하는 한자를 음으로 읽은 거예요. 댕은요, 우리가 전철이라고 하는 거 일본어로는 덴샤, 전차라고 하는데요. 이 덴샤에 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덴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슈댕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선생님, 첫 차는 뭐라고 해요?
0: 쇼댕, 쇼댕.
1: 쇼댕이라고 합니다. 처음 초라고 하는 한자 음으로 읽어서 쇼. 마찬가지로 덴샤에 댕 사용해서 쇼댕이라고 하면 첫 차가 되는 것이죠. 싯다.
0: 아라우, 아라우.
1: 아라우, 일그룹 동사인데요. 선생님, 우리말에서는 나쁜 일을 하다가 관둘 때 손을 씻다라고 하는 관용어구를 사용하는데요. 일본어로는요?
0: 아시오 아라우, 아시오 아라우.
1: 우리말에서는 손을 사용하는데 일본어에서는 아시, 즉 발, 다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시오 아라우. 채소.
0: 야사이, 야사이.
1: 우리말의 채소는요, 일본어로는 야사이, 한자로 표현하면 야채라고 표현합니다. 나무젓가락.
0: 와리바시, 와리바시.
1: 지금도 일상생활에서 와리바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나무젓가락이라는 뜻입니다. 와리바시, 이때 와리는요, 일본어로 나누다라는 뜻의 와르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젓가락은 하시잖아요. 이 와르와 하시 두 단어를 합치고 싶어요. 일본어의 동사는 다른 단어랑 연결해서 복합어를 만들 때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한다고 했습니다. 와르 1그룹 동사죠. 1그룹 동사의 동사 마스형은요. 오랜만에 복습해 볼까요? 마지막 모음 우를 이로 바꿉니다. 그래서 와리가 되는 거고요. 하시 연결했는데 땡땡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와리바시, 즉 둘로 나누는 젓가락, 보통 나무 젓가락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리바시 나무 젓가락입니다. 마지막 단어죠. 간장.
0: 쇼유, 쇼유.
1: 선생님, 저이 쇼유 간장 듣는 순간 간장 라면, 쇼유 라멘이 떠올랐는데요. 우리 라면 종류 연습해 볼까요?
0: 하이.
1: 된장 라면,
0: 미소라멘, 미소라멘.
1: 소금 라면.
0: 시오라멘, 시오라멘.
1: 지금 나온 쇼유 간장 사용해서 간장 라면 한번더 들어볼까요?
0: 쇼유라멘.
1: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집중 코어. 이번 시간에는 행위의 준비, 완료를 나타내는 표현 태오끄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테 오끄는요, 우리말로 뭐뭐해 두다 혹은 뭐뭐해 놓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를 이미 완료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테 오끄 테입니다. 즉 동사의 태형에 연결하면 되는데요. 단어 싹트유기에 나온 단어로 테 오끄 연습해 볼게요. 먼저 이그릇 동사입니다. 넣다.
0: 이레르 이레르
1: 이레르 테 오끄 연결해 볼게요. 넣어두다.
0: 이레테 오끄 이레테 오끄
1: 이레테 오끄 넣어두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레르에 테 오끄 연결해야 되는데요. 이레르는 이그룹 동사. 이그룹 동사에 테 연결할 때는요. 어미르만 떼버리면 되죠. 그래서 이레테 뒤에 오끄 연결해서 이레테 오끄 넣어두다 혹은 넣어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그룹 동사에 한번 연결해 볼까요? 체크하다.
0: 체크스르 체크스르
1: 체크스르 테 오끄 한번 연결해 볼게요. 체크해 두다.
0: 체크시테 오끄 체크시테 오끄
1: 체크시테 오끄 체크해 두다라는 표현입니다. 체크스르 3그룹 동사고요. 스르 나왔습니다. 테 연결할 때는요. 동사 마스형에 연결하면 되죠. 스르의 동사 마스형은 시입니다. 그래서 시테 체크시테 체크해까지 나왔고요. 뒤에 오끄 연결해서 체크시테 오끄 체크해 두다 체크해 놓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수 있죠. 문장 키우기 어떤 문장 나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음료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어요.
0: 노미모노와 레이소코니 이레테오키마시타. 노미모노와 레이소코니 이레테오키마시타.
1: 노미모노와 음료는 레이저꺼니 냉장고에 이레테오키마시다 넣어두었어요. 이레르 넣다 넣어두다라는 의미 나타내고 싶어요. 테 오끄 연결하면 되고요. 이레르 이그룹 동사이기 때문에 테 연결할 때 르 떼버립니다. 그래서 이레테오끄 넣어두다 이레테오키마스 넣어둡니다. 이레테오키마시다 넣어두었어요. 다음 문장 볼게요. 앱으로 막차 시간을 확인해 두었어요.
0: 앱으로 終電の時間を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た. 앱으로 終電の時間を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た.
1: 앱으로 앱으로라는 표현이죠. 앱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을 줄여서 표현한 말이에요. 대라고 하는 것은 도구 수단을 나타냅니다. 終電の時間を 막차 시간을 チェックしておきました. 체크스르 확인하다. 체크시테 오끄 확인해 두다. 체크시테 오키마스 확인해 둡니다. 체크시테 오키마시다 확인해 두었어요 라는 표현이 되었네요. 자동하기 꿀팁 살펴볼게요. 테 오끄 뭐뭐에 두다 뭐뭐에 놓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원래 오끄라는 동사는 어디 위에 두다 놓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한자로 표기를 하는데요. 뭐뭐해 두다, 뭐뭐해 놓다, 즉 어떤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완료를 나타낼 때 테 오끄의 오끄는요 보조 동사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행위 시도를 나타낼 때 테 미르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미르 오끄가 원래 본 동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보조 동사로 사용될 때는 히라가나로 표기하는 거 꼭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테 오끄는요 회화체에서는 줄여서 토크가 되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문장 확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 테 오끄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씻다,
0: 아라우,
1: 아라우 1그룹 동사입니다. 테 오끄 연결해 볼게요. 채소는 씻어두다.
0: 야사이와 아라떼오크
1: 야사이와 아라떼오크 아라우 1그룹 동사인데요. 우루 끝났어요. 우쭈루로 끝난 1그룹 동사는 테에 연결할 때 초금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라떼오크 씻어두다. 하나 더 볼게요. 꺼내다.
0: 다스
1: 다스 마찬가지로 1그룹 동사인데요. 테오크 연결해 볼까요? 고기는 꺼내놓다.
0: 니쿠와 다시테오크
1: 니쿠와 다시테오크 고기는 꺼내놓다. 다스 스루 끝난 1그룹 동사입니다. 그런데 스로 끝난 경우에는 동사 마-

0: S형의 태에 연결하면 돼요. 그래서 나시떼 오크 꺼내놓다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지금 나온 두 표현 한번 연결해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채소는 깨끗이 씻어두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놓는다.
1: 야사이와 키레이니 아라떼오이테 니쿠와 레이소코카라다시테오크.
0: 야사이와 채소는 키레이니 깨끗이 아라떼오이테 씻어두고 아라떼오크 씻어두다구요. 여기에 또 테 연결하고 싶어요. 오크 크로 끝났기 때문에 이음편 일어났습니다. 니쿠와 고기는 레이조코카라 냉장고에서 나시떼오크 꺼내놓는다. 이번에는 채소는 깨끗이 씻어두고 고기는 냉장고에서 꺼내놔 주세요.
1: 야사이와 키레이니 아라떼오이테 오니쿠와 레이소코카라 나시테오이테 그다사이.
0: 여기서 꺼내놔 주세요. 나시테오크에 뭐뭐 해주세요. 우리 사과에서 배웠죠? 테 그다사이 연결합니다. 그래서 나시테오이테 그다사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바로 꺼내 쓰는 일본어 한번 들어볼게요.

0: 하다, 스루 하다라는 표현이죠. 해두다, 시테오크라고 하면 되겠네요. 시테오키마시다, 해뒀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죠.
1: それはさっきしておきました。
0: 이어서 보면요.
1: さすがジュウさん, 기가 키크네.
0: さすがジュウさん, 사스가라고 하면 역시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さすがジュウさん, 역시 지우씨, 기가 키크네. 기가 키크,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관용어구인데요. 눈치 빠르다, 센스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기가 키크네, 센스가 있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사스가지우상, 기가 키크네.
0: 그럼 대화 전체 내용 생각하면서 조금 빠른 스피드로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2: そろそろお客さんが来る時間ですね。そうだね。ジウさん、今のうちにテーブルとカウンター拭いといて。わかりました。割り箸も補充しておきます。あ、じゃあテーブルの醤油とソースも補充お願い。それはさっきしておきました。さすがジウさん、気が利くね。
0: 카타카나 조각 모음, 필수 외래어를 익혀볼게요.
1: 이어링,
0: 귀걸이고요.
1: 넥크레스,
0: 목걸이입니다.
1: 브레스레트,
0: 팔찌인데요. 혹시 발음 팁 있을까요?
1: 하이, 넥크레스, 브레스레트라고 할 때는 중간에 초금이 들어가는데요. 한 박자 쉬었다가 발음하는 점 주의해 주세요.
0: 랜덤 박스 지식, 무보수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도울 때 흔히 무보수 자원봉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한국어의 무보수가 일에 대한 대가, 보수가 없음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한자어라면 일본어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1: 하이, 대벤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직역하면 직접 산 도시락이라는 뜻인데요. 과거에는 다른 사람을 도우러 갈 때 자신의 도시락까지 직접 챙겨가는 것이 성의 표시였는데요. 이것이 의미가 확장되어서 현재는 단순히 돈을 안 받는 것을 넘어 내 비용과 노력을 스스로 부담하며 자발적으로 헌신한다는 어감이 강하게 풍기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초급 일본 홈페이지에 일본어 질문 남겨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YBM에서 취업 및 승진을 위한 JPT 일본어 능력시험 응시권을 드리고 있으니 질문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EBS 오디오 학당에서 복습 많이 해주세요. 今週もお疲れ様でした。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오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중국어의 시작은 여기 EBS 초급 중국어. 안녕하십니까? 성근입니다.
1: 다자하오.

0: 是王老师。
1: 복습 많이
0: 살 길이다.
1: 두 문장을 여쭤볼 테니 무조건 맞추시기 바랍니다. 너 베이징 가본 적 있지 않나?
0: 你不是去过北京吗？
1: 지난 시간에 부실 땡땡 마 요 표현 배웠습니다. 부정문이 아니라 뭐 하지 않았나? 했잖아. 이런 뜻인 거죠. 동사 뒤에 꼬는 해본 적 있다. 요것도 부수적으로 배웠었고요. 그 다음은 제가 내일 시험인데 긴장돼?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내일 시험이야. 긴장되니? 시작.
0: 明天考试，你紧张吗？
1: 긴장. 요것도 한번 복습하고 싶어요. 좀 긴장돼. 다 같이 하나, 둘, 셋.
0: 有点紧张.
1: 와우, 요디알찐장. 삼성이 3개 이상 있으면 그때그때 문맥에 따라 달라요. 하지만 지난 시간엔 요디알 둘다 이성이었습니다. 진 올라가면 안 되죠. 뒤에가 일성이니까 요디알찐장. 이런 발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복습이 잘돼 있어야 너 머리 잘랐어?
0: 你剪头发了?
1: 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물어보는 말인데 맨 뒤에 마가 없네요. 마 써도 되죠, 선생님?
0: 对.
1: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마 넣어볼까요, 지금?
0: 你剪头发了吗？
1: 오，제대로한번배워보시죠。단어부터볼게요。오늘하이라이트단어입니다。가위등으로자르다。
0: 剪。
1: 剪。밑에보시면그한자가칼따오그글자가보이시죠？앞전자에따오가있네요。자르는겁니다。우리는보통머리를자르다그러잖아요。
0: 嗯哼。
1: 중국은 확실하게 머리카락이란 말을 써야 되나요, 선생님?
0: 没错，说剪啊，不是，想一想，剪头好像也可以。
1: 네. 剪头, 头发는 이제 두 발이고, 头는 머리 두자 그냥 머리인데 그냥 剪头 해도 괜찮다고요?
0: 아，口语里好像可以。
1: 아, 구어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0: 你剪头了吗？好像可以。
1: 그 제가 유학생 때는요, 뭐 선생님 말씀이 맞겠죠. 근데 제가 유학생 때는 剪头了 했을 때 학생들이 중국인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剪头发 쓰라고.
0: 아,是吗？
1: 네, 근데 선생님 말씀도 맞아요.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剪头发가 맞죠.
0: 没错。
1: 네, 우리처럼 머리 자르다 이게 아니라 머리카락을 자르다.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게 요지입니다. 머리카락 발음 들어볼게요.
0: 头发.
1: 오유는 어우예요. 토우 하지 마시고 터우예요. 이성경성이니까 아하, 头发. 재밌는 건 이 파를 사성어로 발음을 정말 많이 해요. 头发.
0: 头发.
1: 네, 괜찮죠?
0: 可以的.
1: 다 됩니다. 剪头发 혹은 剪头发 다 맞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0: 昨天.
1: 또 여쭤보고 싶네요. 오늘.
0: 今天.
1: 오, 내일.
0: 明天.
1: 나 지금 막 도착했어. 막.
0: 刚.
1: 깡. 좋아요. 깡의 위치를 본문 때 보겠습니다. 새로운.
0: 신.
1: 신. 새로운 신자죠? 발음이 똑같아요. 신. 신. 그죠? 한국어랑. 오. 헤어스타일.
0: 发型.
1: 发型. 재밌는 건 이 头发 할 때는 경성인데 여기는 또 사성 체크돼 있죠? 发型. 여기서 사성을 해주시고요. 유형 할 때 형자가 바로 이 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머리카락 유형, 두발 유형, 머리 스타일, 헤어 스타일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파싱, 한번 더.
0: 파싱.
1: 꽤 많은 분들께서 파싱 이렇게 발음해요, 선생님. F 발음을 좀 어려워하세요. 파싱, 파싱 아니고 파싱, 도파 아니고 도파. 정확히 F 발음 소리 많이 내야 됩니다. 정말.
0: 真.
1: 정말 예쁘다. 우리가 이제 피아오량, 여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정말 예쁘다. 보기 좋다.
0: 真好看.
1: 칸 앞에 하오가 붙었어요. 보기 좋다. 그럼 먹기 좋다. 맛있다.
0: 好吃.
1: 우리 왕 선생님 발음 어때요? 너무 듣기 좋아. 시작.
0: 好听.
1: 앞에 전 집어넣어서.
0: 真好听.
1: 이라고 할 수 있죠. A适合B. 선생님 괜찮죠?
0: 可以的.
1: A가 B에 어울리다. 라고 하면 됩니다. 예문 만들까요? 옷 한번 해볼게요. 이 옷 중국어로 이 옷.
0: 这件衣服.
1: 제는 옷 한 벌 할 때 벌이에요. 이것 뒤에 양사 많이 씁니다. 맨날 저衣服만 하지 마시고 这件衣服. 이 옷은 너한테 어울려. 다 같이 하나, 둘, 셋.
0: 这件衣服适合你.
1: 좋습니다. 매우, 꽤.
0: 挺.
1: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단골 단어죠. 꽤 좋다.
0: 挺好.
1: 맨 뒤에 더 집어넣을 수 있나요?
0: 挺好的.
1: 좋습니다. 만족스럽다.
0: 만이.
1: 많이, 많이, 니은 발음 들리면 안 돼요. 이응, 많이, 많이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매우 만족스럽다. 팅 써서 할까요?
0: 팅 많이.
1: 와우,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팅이 이성이죠. 팅 많이, 더 같이 써서.
0: 팅 많이다.

0: 본문 보지 마시고요. 눈 감고 이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해석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치 라이팅이샤.
1: 第6课. 你剪头发了? 你剪头发了?
2: 是啊，昨天刚剪的新发型。
1: 真好看，很适合你。
2: 是吧？我也挺满意的。
1: 你剪头发了？
2: 是啊，昨天刚剪的新发型。
1: 真好看，很适合你。
2: 是吧？我也挺满意的。
0: 너 머리 잘랐니? 라고 돼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너 머리카락 잘랐니?
3: 你剪头发了?
0: 한번 더.
3: 你剪头发了?
0: 삼성 삼성이니까 앞에 니는 이성이죠. 니 剪头 삼성 이성 아아 剪头 들려야 됩니다. 선생님, 굳이 말을 왜 빼는 거예요? 니 剪头发了? 이렇게 좀더 가벼운 말투인 거죠. 네, 캐주얼하게 밥 먹었니? 吃饭了吗? 안 해도 됩니다. 마 빼고.
3: 吃饭了?
0: 로쓸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격식을 좀 버리고 가볍게 말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3: 没错。
0: 응.
3: 是啊，
0: 아 빼고.
3: 是。
0: 네. 어제 막 자른 새로운 두발 유형. 이게 직역이에요. 의역을 하면은 어제 막 스타일을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도 바꾸다란 말이 없어요. 의역을 한 거죠. 들어볼게요.
3: 昨天刚剪的新发型。
0: 여러분, 이 더를 보시면은요, 초급자분들께서는 딱 보면 뭐뭐의만 떠올려요. 뭐뭐의, 나의 아버지, 我的爸爸. 그렇게 되려면 명사와 명사 사이에 더가 와야 됩니다. 오늘은 뭐예요? 지엔이라는 동사 뒤에 더가 왔어요. 더 뒤에는 무조건 명사. 새로운 두발 유형, 이건 명사죠? 오케이, 좋아요. 동사와 명사 사이에 더는요, 뭐뭐의가 아니라 동사한, 동사하는 이런 뜻이에요. 막 자른, 어제 막 자른 이런 뜻인 거죠. 바로 갑니다. 예문. 집에 가시는 할머니.
3: 回家的奶奶.
0: 그 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장과 명사 사이의 더는 뭐뭐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좋아. 정말 예쁘다야.
3: 真好看.
0: 너한테 잘 어울려.
3: 很适合你.
0: 그럼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뭘까요? 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새로운 두발 유형이 주어가 되겠죠?
3: 新发型很适合你.
0: 생략된 주어가 뭔지는 알고 가셔야죠. 한번 더 들어볼게요.
3: 新发型很适合你.
0: 그렇죠. 좋습니다. 그지?
3: 是吧?
0: 네, 是吧. 보통 이제 교재에는요, 이렇게 너랑 잘 어울린다 하면 보통 뭐라 그래요? 교재에서는? 谢谢. 하라고 하잖아요.
3: 哪里?
0: 난리 난리, 뭐, 천만에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좀 바꿔봤습니다. 그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是吧? 是吧? 그지? 이런 말투입니다, 여러분. 是吧? 是吧? 나도 꽤 만족스러워.
3: 我也挺满意的.
0: 잘 보세요, 여러분. 삼성이 지금 무려 연속 몇 개입니까? 네 개죠? 삼성이 연달아 네개 있으면 꼭 그렇진 않지만, 연달아 네개 있으면 보통은 앞에가 이성, 그 다음 반삼성. 그 다음 이성, 그 다음 반삼성. 맞죠, 선생님?
3: 没错。
0: 가볼까요, 그럼?
3: 我也挺满意的。
0: 워 이성, 그 다음 반삼성, 워예, 팅 이성, 팅 많은 반삼성. 괜찮습니까? 한번 더.
3: 我也挺满意的。
0: 네, 2대2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 반삼성, 이성, 반삼성. 이렇게 끊어가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예가 또 있어요. 나도 매우 잘 지내. 어때요? 나도 매우 잘 지내. 전부 다 삼성이에요. 하나, 둘, 셋.
3: 我也很好。
0: 직역하면 나도 매우 좋다는데, 나도 매우 잘 지내. 괜찮죠, 선생님?
3: 很好。
0: 我也很好. 이렇게 가는 거죠. 삼성의 마지막 글자만 올리지 마시고요. 很好. 반삼성이 예뻐요. 다시 들어보시면, 剪头发了吗? 剪头发了. 잘 들릴 거예요. 我们 이치 라이 팅一下.
1: 你剪头发了?
2: 是啊, 昨天刚剪的新发型。
1: 真好看，很适合你。

0: 是吧？我也挺满意的。
1: 你剪头发了？
0: 是啊，昨天刚剪的新发型。
1: 真好看，很适合你。
0: 是吧？我也挺满意的。
2: EBS 초급 중국어 어퍼 포인트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의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어기조사라고 하죠. 하지만 오늘 마가 생략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구나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밥 먹었니? 니 吃饭了吗? 한번더 들어보시죠. 마 빼고.
3: 你吃饭了？
2: 그는 집에 갔니?
3: 他回家了？
2: 마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3: 他回家了吗？
2: 네, 집에 가다 후이 하지 마시고 UI 사이에 에 넣어서 회, 回家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다는 절대 취지야 하시면 안 돼요. 돌아가는 건 중국이 확실하게 회를 씁니다. 회, 그래서 귀국하다.
3: 回国，
2: 回国, 이 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쁘다.
3: 好看。
2: 너, 이새옷 진짜 예쁘다.
3: 你的新衣服真好看。
2: 선생님, 중국인 입장에서 니더 신이프 젠 漂亮, 젠 好看.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기준으로는 뭘 압도적으로 많이 씁니까? 5대5예요? 어때요?
3: 그때?
2: 달라요. 그때도 달라요?
3: 네.
2: 선생님께서는 그럼 와, 옷 진짜 예쁘다라고 할때 보통 漂亮이 먼저 나와요? 好看이 먼저 나와요?
3: 아, 你现在问我的话，
2: 네,
3: 好看？
2: 好看.
3: 嗯哼。
2: 아, 지금 본인에게 물어본다면 막상 생각나는 건 好看이 더 많이 쓰는 것 같다.
3: 是的。
2: 근데 지금 제 표정을 보니까 거의 5대5네요, 그럼. 그때그때 정말
3: 我觉得
2: 다르네요.
3: 是，
2: 네. 그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까봐 대신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3: 这首歌很好听。
2: 노래가 중국어로?
3: 歌。
2: 발음만 들으면 형이나 오빠와 똑같아요. 끄거 할 때.
3: 是
2: 그죠?
3: 的，
2: 네. 문맥상 잘 파악하셔야 돼요.
3: 嗯哼，
2: 저쇼. 쇼가 아니라 오유는 어예요. 이 쇼는 뭐죠? 노래 한곡할때 곡, 노래의 양사죠.
3: 对，量词，
2: 당연히 이런 게 헷갈리시면 그냥 저거 그 해도 괜찮죠.
3: 可以的。
2: 네, 이 노래 정말 듣기 좋아.
3: 这首歌很好听。
2: 오, 很好听. 선생님 제 목소리도 괜찮아요?
3: 你的声音很好听。
2: 声音, 목소리.
3: 嗯哼。
2: 声音很好听. 선생님만 못합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맑아요.
3: 오호,
2: 정말, 정말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맑은 시냇물에서 나오는 소리 같아요.
3: 오, 我请你吃 饭。
2: 아, 감사합니다. 한턴 낸다고 하시네요.
3: 네。
2: 내가 너한테 밥 산다. 한번 더.
3: 我请你吃 饭。
2: 오, 예, 좋습니다. 고수가 되는 지름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시허 배워보겠습니다. 예문이 3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외우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또 옷이 있습니다. 확실히 외우세요. 옷의 양사. 젠, 기억나시죠? 이제 이 옷은 나한테 안 어울려.
3: 这件衣服不适合我。
2: 아니 불자 사성이에요. 근데 뒤에가 사성이면 이성으로 바뀌죠. 不适合, 不是 아니에요. 不适合, 이것도 발음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3: 这件衣服不适合我。
2: 따라하세요, 여러분. 这件衣服不适合我, 이렇게 말이죠. 내 생각에는 너는 선생님을 하기에 적합해.
3: 我觉得你适合当老师。
2: 와, 이 문장은 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자신의 생각을 피력할 때 쓰는 말.
3: 我觉得。
2: 죄다. 주애가 아니에요. 굳이 한글로 표기하면 너의 죄, 죄입니다. 죄다. 이성경성. 아하, 들려야 되고요. 내 생각에는 네가 어울린대요. 뭐가 어울린대요? 선생님이 되다. 선생님을 맞다. 땅 러시. 이 땅이 뭐뭐가 되다. 이런 말이죠, 선생님.
3: 没错。
2: 좋아요. 그러니까 너가 선생님이 되기에 적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我觉得你适合当老师。
2: 제가 이 문장을 왜 가져왔냐면요. 시허 뒤에 명사만 생각하실까 봐요. 아, 명사 뒤에 이렇게 동사, 명사 구조가 또올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3: 오, 好厉害啊！
2: 잘했죠? 네.
3: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2: 아, 와, 다시 한번 해주세요.
3: 我觉得你适合当汉语老师。
2: 내 생각에는 너 중국어 선생님 하기에 딱 어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0: 대본에 있는 말 아니죠? 이
1: 실젠다.
0: 네. 참고로 저희는 대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 노인들에게 적합해.
1: 这种运动适合老人.
0: 삼성이성 아아 들려야 됩니다. 종류할 때 종, 종인데요. 이러한 저러한이라고 할때 정말 많이 씁니다. 이런 사람,
1: 这种人,
0: 이런 책들.
1: 这种书.
0: 정말 이 종은 저와 나와 함께 많이 쓰이니까 함께 오세요. 저런 나종, 저종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표현 한 걸음 더에서는 어떤 단어를 배울지 한번 기대를 해주시죠.
1: 好的，一起进入深化练习。
0: 여기는 중국어로 짤 혹은
1: 这里，
0: 리를 썼네요. 여기 요리 정말 맛있어.
1: 这里的菜很好吃。
0: 참고로 이 리는요, 삼성으로 표기해도 괜찮아요. 저 리더 괜찮고,
1: 嗯哼，
0: 경성으로 해서 그냥 저 리더 다 괜찮죠?
1: 对，这
0: 네.
1: 里的菜很好吃。
0: 요리, 음식, 菜 잊지 마시고요. 很好가 아니에요. 很好吃, 好吃가 한 단어입니다. 너새 컴퓨터 샀니?
1: 你买新电脑了？
0: 마 빠진 거죠? 마 넣어서 해볼게요.
1: 你买新电脑了吗？
0: computer 중국어로
1: 电脑，
0: 새 컴퓨터
1: 新电脑。
0: 좋습니다. 이 일은 그에게 안 맞아.
1: 这份工作不适合他。
0: 아마 단어들 다 아실 건데 이 글자가 좀 생소할 수 있겠네요. fun 일의 양사예요. 일도 양사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런 것들의 양사가 있습니다. 这个 공소만 하지 마시고 저 fun fun 기억하세요. 그 영화 꽤 재밌어.
1: 那个电影挺好看。
0: 팅 뒤에 더 써볼게요.
1: 那个电影挺好看的。
0: 따라하고 계시죠? 영화의 양사를 지금 거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한 영화의 양사는 하나, 둘, 왜냐하면 배웠습니다 옛날에. 하나, 둘, 셋.
1: 不。
0: 나부 디엔잉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죠. BU 사성 검색해 보세요. 아니 불자 아닙니다. 누가 반장을 하기에 적합할까?
1: 谁适合当班长？
0: 땅 반장, 반장, 반장 똑같이 발음 여러분. 땅 요거 또 나왔습니다. 맞다, 담당하다, 뭐뭐가 되다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谁适合当班长？
0: 좋아요.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요. 다시 듣기를 통해서 무한 반복하시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배운 대화문은 초급 중국어 교재와 함께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표현
1: 你剪头发了？
0: 잊지 마시고요. 저는 성근입니다.
1: 我是王老师，
0: 다음 시간에
1: 不见
0: 不见
1: 不散。
0: 不散

0: 해발 1125m, 인도네시아 플로레스 섬 가장 높은 곳엔 아주 특별한 커피가 있습니다. 오로지 사람의 손길로 탄생하는 와레보 마을의 커피입니다. 옅은 초록빛 커피콩들을 골고루 휘저으며 걷다 보면 어느새 타닥타닥 맛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1: 커피가 좀 까매지기 시작하니까 커피 볶는 향이 아주 향긋합니다.
0: 볶아낸 까만 원두를 절구로 빻고 채 걸으면 고운 커피가루가 됩니다. 여기에 물을 부어 섞기만 하면 와레보 커피 완성! 기다린 보람이 입안 가득 번집니다. EBS 사운드, 세계 테마 기행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2: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3: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티영에서 함께하세요.
2: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 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또 열심히 공부해 나가봐야죠. 파트 3입니다. 71에서 76번까지인데 교재 65쪽에 있습니다. 문제를 항상 미리 보시고요. 풀어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동기부여나 이런 쪽에 영상이나 강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떤 분 의욕이 생길 때마다 공부한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의욕이 늘 생기나요 여러분? 오늘 토익 공부하고 싶어. 그게 매일매일 막 열정이 넘치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루틴, 싫어도 매일 하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습관을 가진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행동을 하다 보면 또 의욕이나 재미가 생길 수 있어요. 거꾸로. 그걸 윌리엄 제임스가 하여튼 그분이 말해줬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여러분이 좀 힘들어도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우리 방송 풀어보는 거예요. 알았죠? 지금 준비되셨나요? 풀어보셔야죠. 71에서 76 함께 됐습니다.
1: Question 71 through 73. Refer to the following speech.
2: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at Nova Tech Systems for this important occasion. The opening of our new Robotics Innovation Center here in Busan marks a major step forward in fulfilling our long-term vision. At this facility, we plan to promote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aimed at improving industrial automation and intelligent robot design around the world. To speak more about our goals in next-generation robotics, we are honored to have Dr. Elena Morris with us today. She is a globally recognized specialist in sustainable automation systems and AI-driven manufacturing.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Dr. Morris for agreeing to join our company at the end of this month as our new hea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welcome.
1: Number 71. Where is the speech most likely being given? Number 72. What industry is Nova Tech Systems involved in? Number 73. According to the speaker, why is the company especially grateful to Dr. Morris? Question 74 through 76. Refer to the following excerpt from a meeting.
3: We are here today to talk about the proposed shift to a cloud-based platform for storing our TOEIC teaching materials. As you know, those of us in the academic support team at EBS TOEIC Institute want to make sure the files remain secure and can be accessed easily by all instructors, including those teaching at our branch locations. At our last meeting, we agreed to request a price quote from BrightVault Systems, and we received it yesterday. However, the Institute Director would like us to compare other options as well. Our spending limit is especially tight this term. So we need someone to contact at least two additional providers and ask for quotations. Who would be willing to handle that?
1: Number 74. Who most likely are the listeners? Number 75. What does the speaker mean when she says,
3: The Institute Director would like us to compare other options as well.
1: Number 76. What does the speaker need one of the listeners to do?
0: 잘 들어보셨죠? 아까 근거도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헨리 제임스가 19세기 유명한 미국 소설가예요. 근데 그 형이 윌리엄 제임스로 하버드대 교수면서 철학자, 심리학자입니다. 71번 질문은 어디에서 이 대화가, 이 스피치가 지금 제공되는 것 같냐. 그럼 where the speech, 요거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이 연설 어디 이렇게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리고 직업 장소 주제는 처음에 답을 준다 그랬죠. 그걸 예상하면 돼요. 그리고 노바테크 시스템이 어느 업종인가, 어느 업종에서 지금 하는 업체인가 이랬는데요. 그럼 what industry, Novatech Systems. 이게 키워드예요. 그렇게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그 다음에 화자에 따르면 왜 이 회사가 특히

이 모리스 박사님께 감사하냐? 그러면 스피커는 어차피 한 명이니까 밑줄 그을 게 없고, Why the company? 그 다음에 grateful to Dr. Morris. 왜이 회사가 모리스 박사에게 감사하냐? 이 정도의 밑줄을 그어두시면 되죠. 그어두면 이제 나만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밑줄 그어두면 되는 거예요. Thank you all for being here today. 여러분, here today 들리면 여기 답을 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at Novatech Systems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 Novatech Systems예요. 여기서도 어느 정도 여기가 어딘지, 분야가 어딘지 대강 알 수는 있죠, 그죠? 기술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근데 for this important occasion, 이 중요한 행사에. 그 다음 잘 봐요. The opening of our new robotics innovation center. 그러니까 저 기술과 관련된 로봇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의 그 로봇 혁신센터의 그 개장이 here, 이곳 in 부산에서의 이런 개장이 marks a major step. 아주 주요한 단계를 기록하게 됩니다. Forward in fulfilling our long-term vision,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실행하는데 한발 앞서가는 주요한 한 단계를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확인해 보시면 71번 정답은 A번이죠. At the opening of a research center.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센터 개관식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첫발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린다. 여기 아까 회사 이름이 노바테크 시스템스인데, 근데 지금 로봇 혁신 무슨 센터를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분야가 B번, Robotics Technology라고 유추할 수 있죠. 72번 정답은 B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 다음 계속 보죠. 그래서 이첫 부분이 중요해요. 여기서 벌써 두 문제 풀렸다고 보시면 돼요. At this facility, 이 시설에서 we plan to promote advanced research and development. 우리는 첨단 연구와 개발을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근데 이런 연구와 개발은 aimed at improving industrial automation, 바로 이런 산업계 자동화를 개선하고, an intelligent robot design, 아주 지능 있는 로봇 디자인을 개선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Around the world, 이 세계 전역에 있어서. To speak more about our goals in next generation robotics, 우리의 차세대 로봇 공학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We are honored to have Dr. Elena Morris with us today. 오늘 우리가 엘리나 모리스 박사님을 함께 여기에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She is a globally recognized specialist. 그녀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예요. In sustainable automation systems, 친환경 자동화 시스템에 있어서, and 그리고 AI-driven manufacturing, AI로 추진되는 그런 제조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ustainable은 생존 가능한이 직역이지만 친환경적인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We are especially grateful to Dr. Morris. 여기 especially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은 그 뒤에 중요한 의미를 주죠. 그래서 모리스에게 특히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 그랬죠? For agreeing to join our company, 우리 회사에 함께하기로 동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At the end of this month, 이번 달 말에 자, 무엇으로 함께하나 보세요. As our new hea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우리의 새로운 연구개발 부장으로 함께하시게 돼서 영광이에요. 특히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강의만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대로 일을 맞고 직책을 맡고 오래 일을 하겠다고 해서 고맙다는 거죠. 73번 정답 뭐죠? 바로 D번. She accepted a permanent leadership role. 그죠? 상임 책임자 직책을 수락해서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특히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Please join me in giving her a warm welcome.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하는 데 함께합시다. 그럼 이제 박수를 치겠죠. 여러분, 그에게 큰 박수를 쳐줍시다 할때 어떻게 쓸까요? Let's give him a big hand. A big hand라는 말도 써요. 큰 손을
큰 박수로 이해하

약간의 그 상상력 발휘하는 거 있죠. 그게 도움이 많이 돼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용 문장을 요번 8월호에 많이 실었는데 75번도 또 인용 문제예요. 이 문장의 의미는 요즘에 이거에 스트레스 받는 분 많아서 이 문제 많이 실어드렸어요. 근데 이걸 읽고 대화 안 들어봐도 대강 이런 게 답이 아닐까 예상해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맞춰보면 재미있잖아요. 그런 재미도 또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내가 딱 봤는데 듣기 전에 대강 이 문장은 취지가 뭐겠다. 이렇게 해서 ABCD 중에 하나 미리 골라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듣는 것도 그게 이제 노력하고 또 발전하는 재미죠. 그죠? 그래서 인스티튜트 디렉터가 바로 우리가 바로 다른 옵션도 또한 비교해 주기를 바래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딴 데도 좀 알아봐. 그럼 여러분 어느 때딴 데도 알아보라 그래요. 야, 여기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딴 데도 좀 알아봐. 이럴 수 있죠. 그래서 A번 그 제한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해서 딴 데도 알아봐. 그렇게 유추해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맞춘 거예요. 이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게 맞습니다. 자, 여기 본문을 같이 보시겠어요. We are here today. 우리 오늘 여기 함께 있습니다. To talk about the proposed shift. 그 제한된 어떤 그 shift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요. To a cloud-based platform. 이 클라우드를 토대로 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여기 모였어요. For storing our TOEIC teaching materials. 바로 우리 TOEIC 교육 자료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As you know, 아시다시피, those of us in the academic support team at EBS TOEIC Institute. EBS TOEIC 어학원의 바로 이런 아카데믹 지원팀, 이 지원팀의 우리 모두가 결국 want to make sure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The files remain secure. 이 파일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확실하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문제 풀리겠네요.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C번 Academic Support Staff at a Language Institute에서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됐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보시겠어요. 여기 뒤에 보면 and can be accessed easily 쉽게 접근이 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죠. By all instructors, 모든 강사들에 의해서 including those teaching at our branch locations 우리 지점 지부에서 그 가르치는 모든 강사들을 포함해서 이럴 때이 자리가 ing, including 자리 유명하죠. 조동사 점점점 커마 ing 목적어 이럴 때 분사구문 including이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제가 이제 구토익부터 봤잖아요. 저는 이제 올해 11월이면 30년째 보고 있는데 이 토익 역사는 40년이에요. 40년 돼 가는데 여기에 그 including은 수십 번 정답으로 나왔습니다. 기억하세요. 그다음 at our last meeting 우리 지난번 회의 때 we arranged to request a price quote 가격 견적을 요청하는데 동의했죠. From Brightbolt System사로부터 and we received it yesterday 어제 받아봤어요. However, 그러나 the institute director는 would like us 우리가 to compare other options as well 다른 옵션도 또한 비교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딱 느낌이. 여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딴 데도 좀 알아보세요. 이게 가격이 좀싼데 없나. 이런 느낌이죠. Our spending limit, 여기 한 문장 더 결정타가 나옵니다. 우리의 지출 한도가 is especially tight this term. 이번 학기에 정말 무척 타이트해요. 그래서 돈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문장이 또 결정적인 힌트가 돼요. 그래서 75번 정답은 A번. The proposed cost may be too high. 그 제한된 비용이 너무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다른 데더싼데 없나 알아보세요. 우리 돈 많이 못 써요.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 So we need someone to contact at least two additional providers. 적어도 두 개의 추가적인 지원 업체, 이 업체에게 연락할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ask for quotations, 견적을 요청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Who would be willing to handle that? 누가 이 문제 다루겠어요? 요즘의 특징이 뭐예요?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저 Who would be willing to handle that? 이 대시 뭔지 어떻게 알아요? 앞문장이죠, 앞문장. 그일할거 누가 기꺼이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두 문장 이상 잘 들어야 풀리는 문제는 요즘 상식이에요, 상식. 자, 그래서 또 이게 시작은 so부터 나왔죠?

0: 그래서 so부터 시작하는 문장부터 두 문장 들어보니 답이 B번이죠. Volunteer to request more quotes. 추가 견적을 요청하는 일을 누가 자원하기를 원하는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B가 76번의 정답이 되죠. 74에서 76 다시 한번 듣습니다.
1: We are here today to talk about the proposed shift to a cloud-based platform for storing our TOEIC teaching materials. As you know, those of us in the academic support team at EBS TOEIC Institute want to make sure the files remain secure and can be accessed easily by all instructors, including those teaching at our branch locations. At our last meeting, we agreed to request a price quote from BrightVault Systems, and we received it yesterday. However, the Institute Director would like us to compare other options as well. Our spending limit is especially tight this term, so we need someone to contact at least two additional providers and ask for quotations. Who would be willing to handle that?
0: 김대균 토익킹을 200% 활용하는 방법. LC는 물론이고 RC까지 모든 본문을 미국, 영국, 호주 등등 다양한 발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시험처럼 녹음한 LC 오디오 파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실전 감각 익혀보시고요. RC도 들으면서 공부해 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흘리는 개인정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째, 집 열쇠 대신 도어락을 쓴다면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꿔주세요. 자주 누르는 번호는 닳거나 지문이 남을 수 있습니다. 둘째, 택배 상자를 버릴 때 개인정보가 담긴 송장은 반드시 떼고 알아볼 수 없게 찢어서 버립니다. 셋째, 거리에서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에 참가할 때, 또 경품 이벤트에 응모할 때 개인정보는 최소한으로 필요한 만큼만 적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in-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네. this week we have been talking about legally blonde. Mm-hmm. What are we doing today?
1: 자, 오늘은 페이지 넘버 62에 금발이 너무해의 한 장면을 연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0: Ooh.
1: 제목이 선을 넘어버린 남자친구입니다.
0: Oh, no.
1: 이 남자친구가요, mm. 이 정치 쪽에서 뭔가를 활동을 하려고 하나 봐요.
0: Yeah.
1: 그런데 이런 거죠. 굉장히 건방지게 내가 정치 쪽에서 좀 있으려면 나는 좀 뭔가 수준이 있는 그런 사람과 만날 필요가 있다. right? 그렇게 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0: Yeah.
1: 정말 안 좋겠죠?
0: Yes.
1: 저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0: He's very arrogant.
1: I know.
0: Yeah. All right. Here is a boyfriend who crossed the line legally blonde.
1: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take a listen.
2: Elle, you're amazing.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if I'm going to make it in politics.
3: What? Just because I love fashion doesn't mean I'm shallow.
2: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I need a Jackie, not a Marilyn.
3: Wow, you really crossed a line there. So you're saying I'm not intelligent enough to fit your image. That's very condescending.

0: hear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친구 워너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0: You sure you don't want to be L?
1: No, thank you. 네, 가보겠습니다.
0: Okay.
1: L, 자기는 멋지긴 한데 그 내가 전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진중한 사람이 좀 필요해.
0: 뭐? 내가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건 아니야.
1: 아니, 아무도 자기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난 메릴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재키 같은 여자가 필요하거든.
0: 와, 방금 선 제대로 넘었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이미지에 맞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거네. 그거 정말 사람을 깔보는 거야.
1: 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쌤, 우리말이 왜 이렇게 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0: 제가
1: 누구 덕분이죠?
0: 모르겠어요. 오늘 그냥
1: 제 덕분 아니에요?
0: 그런 날 있어요. 잘
1: 아니,
0: 나올 때 있고.
1: 아주 아주 스무드해서 깜짝
0: 네.
1: 놀랐어요. 자, 지금 보니까 선을 제대로 넘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와, 그러면서 너 어떻게 나를 이럴 수 있냐? 선 넘었다. 이런 것까지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0: 네.
1: 자, 여기서 핵심 표현을 한번 보면 굉장히 좀 특이한 부분이 나옵니다. 난 메릴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재키 같은 여자가 필요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요 설명을 먼저 하고 핵심 표현을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0: 네네.
1: 쌤, 메릴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재키 같은 여자가 필요하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0: 그 메릴린 문로 얘기를 하는
1: Right.
0: 거고요. 자키 케네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아.
0: 이제 이미지가 다르죠. 메릴린
1: 그렇죠.
0: 문로는 되게 플레이풀하고 엄청 섹시하고, 근데 자키 케네디는 좀 그레이스풀하고 똑똑하고 우아한
1: 아,
0: 이미지잖아요.
1: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를 대표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네요.
0: 네.
1: 그러니까 여기서 꼭 메릴린이라는 실제 메릴린 먼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그만큼 뭔가 겉으로 보였을 때 화려한 사람보다는
0: 네.
1: 재키 케네디처럼 좀 뭔가 우아하고 똑똑하고 이런
0: 맞아요.
1: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0: Yeah.
1: 그렇다면 어떤 이름을 얘기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마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유 같은 사람이라든가 세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리나라는 사람 이렇게 쓰려면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그러면 사용하시고
1: 응?
0: 이름 나오면 돼요. 그래서
1: 와.
0: Marilyn, Jackie, Mayu, Serena.
1: 와.
0: 조금 이상하죠?
1: 그 많은 분들이 들었을 때,
0: 네.
1: 아, 이거는 문법으로 틀려요. 어떻게 사람 이름 앞에 어를 넣어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실제로 고유 명사 앞에 사람 이름 같은 거 앞에다
0: 맞아요.
1: 관사를 넣으면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게그 아니라 그 사람 같은 사람을
0: Yes.
1: 얘기를 하는 거죠.
0: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름이 만약에 Alice예요. 그 A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un라고 하셔야 돼요. An
1: An Alice.
0: Alice.
1: 그러면은 앨리스난 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혹은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할수
0: Yeah.
1: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야, 마이클이 너 찾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이 마이클을 아는
0: 네.
1: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야,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널 찾고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Okay.
1: 마이클 한 명이 널 찾고 있었어, 일단.
0: Michael was looking
1: 널.
0: for you. Michael was looking for you.
1: 네.
0: 내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1: 아하.
0: 어떤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너를 찾고 있었어.
1: 와, 이게 진짜 관사 하나만으로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쵸? 여기서 그냥 어를 빼고 Michael was looking for you. 이러면
0: Yeah.
1: 이 지금 내가 나도 안다는 거잖아요, 느낌이.
0: 맞아요.
1: 자, 두 번째는요. 우린 그 팀에 에너지를 좀 이렇게 좀 부여하기 위해서 세리나 같은 사람이 필요해. 정말 에너지 파이팅 납니다. 자, 우린 세리나 한 명이 필요해.
0: We need a Serena
1: 그 팀의 에너지를 가져오기 위해.
0: to bring energy to the team. We need a Serena to bring energy to the team.
1: 네. 자, 세 번째입니다. 너 혹시 마유라는 사람 알아? 너 마유 한 명을 아니?
0: Do you know a Mayu
1: 혹시?
0: by any chance? Do you know a Mayu by any chance? Actually, I know a few.
1: Mayu 1, 2, 3 이렇게 있는 거
0: Yes.
1: 아니에요? Alright, so 이름 앞에 관사를 넣는 것. 뭐뭐라는 사람, 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0: Yes.
1: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0: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1: 네, 오늘의 핵심 단어 6개 살펴볼게요. 자, 놀라운이라는 단어, 놀라운.
0: Amazing.
1: Yes.
0: Amazing.
1: 사실 이거를 거의 뭐 외래어처럼 요즘 많이 쓰잖아요. That's amazing,
0: Yeah.
1: right?

0: 다운. 자, 다음은요. 정치라는 단어입니다.
1: 네. Politics. 끝까지 S도 발음해 주셔야 돼요. Politics.
0: Politics. 왜냐하면 S가 없으면 명사가 되지 않죠.
1: Yeah.
0: 그래서 S 포함이 돼야 되고 PO 쪽에 강세를 꽝 찍어주시고요. 자, 다음은요. 뭐뭐란 말이네. 뭐뭐란 말이구나.
1: You're saying, you're saying. 이거는 상대방이 뭔가 좀 말을 이상하게 하거나 이해를 못할 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죠.
0: 어, 진짜 그러네요. So you're saying 이러면서 하면은 정말 요약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요. 똑똑한, 지능이 높은.
1: Intelligent. Intelligent.
0: 네.
1: 이거는 smart하고 살짝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0: Alright.
1: 그렇죠? smart는 뭔가 book smart 될 수도 있지만 주로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쓰죠.
0: Right.
1: Or street smart.
0: Right.
1: Right? You can, you're good with people.
0: Right.
1: 뭐 그럴 때도 smart 써도 돼요. Right? But intelligent is more like you're kind of born with it.
0: 오,
1: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0: 오, 정말 맞다고 봐요. 저도 smart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게 street smart든 아니면 book smart든 정말 어떻게 보면 길러진 거, 만들어진다라는 느낌이 좀 있는데 intelligent는 정말 gifted 한 느낌.
1: Yeah.
0: 원래 지능 자체가 높은 거. 원래.
1: Right.
0: 그렇죠?
1: Yeah.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맞다라고 얘기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1: Fit.
0: Fit.
1: Fit.
0: Alright. So 이 fit은 물론 사이즈가 맞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의 부류에 맞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Right.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도 실제로 이제 fit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데요. 뭐 당신 말은 뭐 당신 이미지에 내가 fit하지 않는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1: 네.
0: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깔보는 잘난 채 하는.
1: Oh, condescending. Condescending. 네. 선생님, descending이 무슨 말이에요?
0: 뭔가 내려간다는 느낌이 들어가 있죠.
1: 맞아요.
0: Right.
1: 그래서 뭐를 다른 사람을 이제 밑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보다.
0: 이게 왜 우리말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르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 무슨 너가 나보다 더 잘났어? 이런 얘기를 할 때
1: 네.
0: you sound very condescending
1: yes.
0: 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자, 꼭 알아두셔야 되는 형용사입니다. 자,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1: Here we go. 네, He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주요 표현 달려봅니다. 자, 첫 번째, 너무 중요합니다. 단지 A라고 해서 B인 건 아니야.
1: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0: 와, 이거는 정말 사용 빈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게 있다고 해서 꼭 B라는 결과가 있진 않다라는
1: 네.
0: 느낌이 되겠죠? So A하고 B는 둘 다 평소문으로 쓰셔야 되고요.
1: 네.
0: Right. 자, 예를 들어서 예문이 최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싱글이라고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은 아니야. 자, 단지 내가 싱글이라고 해서
1: Just because I am single
0: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야.
1: Doesn't mean I am not happy. Just because I am single doesn't mean I am not happy.
0: 두 번째는요. 단지 세봉이 프랑스 출신이라고 해서 그녀의 프랑스어가 유창한 건 아니야.
1: That's right.
0: 아니, 잘하시잖아요. 자, 단지 세봉이 프랑스 출신이라고 해서
1: Just because Sebong is from France
0: 그녀가 프랑스어에 유창하다는 뜻은 아니야.
1: Doesn't mean she is fluent in French. Just because Sebong is from France doesn't mean she is fluent in French.
0: 아니, 근데 프랑스에서 왔으면 fluent 해야 되잖아요.
1: 그럴 수도 있죠, 선생님.
0: 알겠습니다.
1: Everyone has their own story.
0: That's right.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누군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누군가를 진지하게 생각하다.
1: Take 목적어 seriously. Take someone or something seriously.
0: 네, 뭔가를 take 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라는 느낌이니까요.
1: 네.
0: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뭐 결국에는 진지하게 생각하다. 이게 나름대로 이게 뭐 굳이 그냥 동사랑 부사 붙인 거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친구처럼 묶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1: Yeah.
0: 자, 예를 들어 아무도 내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1: Oh.
0: 그렇게 받아들 않았지.
1: No one took my idea seriously. No one took my idea seriously.
0: 네, 항상 아이디어를 내지만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는 친구인 거죠.
1: Not again.
0: 자, 두 번째. 여러분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너는 매사가 장난이지? 이런 말 쓰잖아요.
1: 네.
0: 이게 사실은 넌 아무것도 절대 진지하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1: 네. You

0: Never take anything seriously. You never take anything seriously.
1: 네. 그래서 이거는 화날 때 이제 하는 말이 되겠죠. 내가
0: 그런
1: 뭔가,
0: 사람들 있잖아요. 맨날
1: 예. 네.
0: 농담으로
1: 맞아요.
0: 바꾸는
1: 특히
0: 사람들.
1: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0: 네.
1: 뭔가 웃긴 표정을 한다든가.
0: Yes.
1: 자, 세 번째 주요 표현입니다. 선을 넘다.
0: 오, 여러분, 영어 똑같아요. Cross a line.
1: 네.
0: Cross a line.
1: 이런 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0: 그리고 cross the line도 괜찮아요.
1: 강조를 하기 위해서
0: 네네.
1: cross the line. Alright. 자. 그러면 뭔가 넘지 말라고 하면 don't를 쓰면 되겠고요. 그렇죠?
0: 네.
1: Right. So don't cross a line.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괜찮겠죠. Don't go there. 선 넘지 마.
0: 맞아요. 그쪽으로 가지 마. Don't go there.
1: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또선 넘었어. 넌 선을 넘었어.
0: You crossed a line
1: 다시.
0: again. You crossed a line again.
1: 두 번째는요. 그녀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선을 넘었어. 그녀는 선을 넘었어.
0: She crossed a line
1: 개인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0: by asking a personal question. She crossed a line by asking a personal question. So exactly how much do you make a year?
1: Oh my, and how much do you weigh exactly? 그런 건안 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해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0: Let's go. Alright, everyone. Join us on page 65. Let's start writing.
1: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L, 자기는 멋지긴 한데 내가 정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진중한 사람이 필요해. 자, L, 넌 멋져.
0: L, you're amazing.
1: 하지만 난 더 진지한 누군가가 필요해.
0: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1: 내가 해낼 거라면
0: If I'm going to make it
1: 정치에서
0: in politics. L, you're amazing,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if I'm going to make it in politics.
1: 네, 여기서 make it은 원래 해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의욕을 좀 하면 살아남는다라는 느낌, 그리고
0: 맞아요.
1: 성공해야 된다, 나 거기서 해내야 된다가 되겠네요.
0: I have to make it.
1: Make it. 자, 그랬더니 뭐? 내가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깊이가 없는 건 아니야. 자, 뭐?
0: What?
1: 단지 내가 패션을 사랑한다고 해서
0: Just because I love fashion
1: 내가 얕다는 뜻은 아니야.
0: Doesn't mean I'm shallow. What? Just because I love fashion doesn't mean I'm shallow.
1: 오, 그래서 꼭 패션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얕다는 결론으로 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되겠죠?
0: 네.
1: 자, 그랬더니 아무도 자기를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난 메들린 같은 여자가 아니라 제키 같은 여자가 필요해. 자, 아무도 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0: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1: 난 제키 한 명이 필요해.
0: I need a Jackie.
1: 메릴린 한 명이 아니라.
0: Not a Marilyn.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I need a Jackie, not Marilyn.
1: 네.
0: Not a Marilyn, sorry.
1: 왜?
0: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1: 실제 메릴린을 뭐 이렇게 필요한 거 아니고요.
0: 아니고요.
1: 아니군요.
0: Not a Marilyn.
1: A
0: Marilyn 같은 사람.
1: 사람.
0: 네.
1: 자, 그랬더니 엘이 와, 방금 선 제대로 넘었네. 자, 와우.
0: Wow.
1: 넌 정말 선을 넘었어.
0: You really crossed a line.
1: 거기에서.
0: There. Wow, you really crossed a line there.
1: 네, 여기서 there는 그 어떤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금 그 포인트에서 그런 느낌이 되겠죠.
0: 네.
1: 자, 그래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기 이미지에 맞을 만큼 충분히 똑똑하지 않다는 거네. 그거 정말 사람을 깔보는 거야. 자, 그러니까 넌 말하고 있어.
0: So you're saying
1: 내가 충분히 지능이 높지 않다고.
0: I'm not intelligent enough
1: 너의 이미지에 맞기에
0: to fit your image
1: 그건 아주 깔보는 거야.
0: That's very condescending. So you're saying I'm not intelligent enough to fit your image. That's very condescending.
1: 네, 와. 좋아요. 아, 연기까지 마음에 들었어요. 이 condescending 했을 때 세리나 쌤이 실제로 굉장히 흥분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남에게 condescending하게 군다는 걸 누구나 싫어하는 거네요. 그렇죠?
0: Of course.
1: Right.
0: Yeah. 근데 이 단어를 많이 쓰기는 해요. You can say it to someone who's very arrogant and full of himself or full of herself.
1: 모든 걸 가르치려 드는 듯한 느낌.
0: Yeah.
1: Okay.
0: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one last time.
2: L, you're amazing, but I need someone more serious if I'm going to make it in politics.
3: What? Just because I love fashion doesn't mean I'm shallow.

0: No one will take you seriously. I need a Jackie, not a Marilyn.
1: Wow, you really crossed a line there. So you're saying I'm not intelligent enough to fit your image. That's very condescending.
2: And here's today's review.
3: 정치,
2: politics,
3: 똑똑한, 지능이 높은,
2: intelligent,
3: 깔보는, 잘난 체하는,
2: condescending,
3: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이름이란 사람, 이름 같은 사람.
2: 어, 이름.
3: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단지 A라고 해서 B인 건 아니야.
2: Just because A doesn't mean B.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3: 자, 오늘의 퀴즈 드릴게요.
2: 좋아요.
3: 내 폰을 확인하다니, 너 선 넘은 거야. 넌 선을 넘었어, 내 전화기를 확인함으로써.
2: 네, 선을 넘다, cross a line 사용하시면 됩니다.
3: 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Easy Writing 게시판에 오셔서 많이 도전해 주시고요. 방금 들으신 방송은요, Easy Writing 교재와 함께 오디오 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 유진,
2: 세리나였습니다.
3: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2: All in one, Easy Writing.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0: 여러분의 소중한 아침 시간을 알찬 영어 루틴으로 바꿔드리는 모닝 스페셜. 뉴스 헤드라인부터 시사 표현, 무모한 도전 문장까지 영어로 세상을 만나는 두 시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에서 만나요.
1: 'Listen up, everyone. 귀가 트이는 영어.
2: Welcome back to Kwitiong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listening skills in English. I'm Peter Bint.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이번 달에는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기사를 이제 총 세 가지 이제 골라봤는데요. 오늘 내일 연속해서 이제 자동차 기업들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페라리 얘기예요.
2: Yeah, and it's all about them launching their first electric model, which is a bit late to the game compared to some other rivals. But it's gone worse than that. The response has been very negative.
3: 이 페라리라고 하면 뭐 전통적인 슈퍼카 제조사잖아요.
2: 그렇죠.
3: 그럼 보면 완전히 이제 스포츠카처럼 멋있는 그런 차들을 많이 만들고
2: 맞아요.
3: 이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 전기차를 첫 출시했어요. 이제 그만큼 그 이제 힘 있는 엔진이 필요한 차량을 전기차로 만들 수 있다는 혁신적 기술을 이제 보여준 건 맞는데 여러분 한번 검색해 사진 보시면 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게 뭐야, 이렇게.
2: It doesn't have the iconic, like, sharp lines. It doesn't have that wow factor. And I think they wanted to deliberately differentiate it from their lineup, but it's just gone a bit too far, it seems.
3: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존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과는 이제 확실히 차별화시키기 위해서 뭐 디자인 회사와 협업해서 뭔가 디자인을 새로 했다곤 하는데
2: 네.
3: 이게 무슨 미래형 자동차 같지도 않고.

0: 않고 기존의 페라리의 멋있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느낌이다라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우세한 게 아니라 많이 나왔어요.
1: Yeah, there has been a lot of friction. There's had to be the CEO come out and make a statement about it as well. Investors don't seem to be happy, and enthusiasts who support Ferrari through thick and thin, they seem to be turning their back on the company as well.
0: 맞아요. 그래서 이 차량 개발에 막대한 연구 개발비를 이제 회사가 지출을 한 것이 팩트인데, 그래서 시장 반응이 좀 이렇게 냉담하다 보니까 좀뭐 페라리 입장에선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된거 아니냐. 과도한 지출과 이제 앞으로 매출이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요. 이 신차 발표된 이후에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 이것도 참 이례적인
1: Yeah, exactly. We'll have to see how this develops in the coming months and years. But today, part one, page 62 of our August book.
2: Ferrari suffers stock market decline after launching first electric model.
3: The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 Ferrari recently faced a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after debuting its highly anticipated electric model.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as the company officiall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However, equity values plummeted sharply immediately following the public unveiling ceremony in Rome.
0: 자, 페라리가 이제 첫 전기차종을 이제 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뚝 떨어졌다.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예습 잘하신 겁니다. 자, 볼게요. The Iconic.
1: The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 Ferrari recently faced a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after debuting its highly anticipated electric model.
0: Okay.
1: Yeah, something that's highly anticipated. It means people are eagerly waiting for it, right? Looking forward to it.
0: 이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말에도 이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죠. 많은 기대를 모았던 혹은 모은 그러니까 highly anticipated 이 형태가 된 거고요. 그 이제 전기차종을 출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했으니까 이건 약간 의외잖아요.
1: 그쵸.
0: 신차가 발표됐는데
1: 네.
0: 큰 폭의 주가 하락을 이제 경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페라리라는 회사를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볼까요?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라고 하면 정말 이탈리아의 상징과 같은 스포츠카 제조사라고 묘사를 했네요.
1: Yeah, it is the most iconic supercar manufacturer in the world, arguably.
0: 그렇죠.
1: The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 Ferrari recently faced a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after debuting its highly anticipated electric model.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as the company officiall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0: Okay. 신차 이름은 이제 루체라고 지은 것 같고요.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Pioneering이란 건 뭘 좀 앞서서 이끌어가는 의미니까 뭔가 혁신적인 의미로 대신해서 쓴 단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1: Yeah, innovative, right? It just means that kind of thing. And i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Leap means a jump, so it's a big advancement, right?
0: 맞아요. 그러니까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 기업 입장에서는 전기차로 완전하게 스포츠카를 만들 수 있다는 큰 기술적 도약을 의미하는 건 맞단 말이에요.
1: 그렇죠. 네. As the compan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that's just another way of describing electric vehicles.
0: 그렇죠. EV, 즉 electric vehicles를 대신해서 battery-powered라고 하죠. 왜냐하면 배터리에 충전해서 그걸로 엔진을 구동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배터리 구동 전기차 시장에 이제 회사가 뭐 진입을 하면서 이제 큰 기술적 도약을 의미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종 자체가요. Okay.
1: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major technological leap forward as the company officially enters the battery-powered market. However, equity values plummeted sharply immediately following the public unveiling ceremony in Rome.
0: Unveiling ceremony라고 하면 뭐 신제품 같은 걸 공개하는 그런 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특히 럭셔리 브랜드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1: 네. 네,
0: 많은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중에게 이제 신차를 공개하는 로마에서의 행사가 있은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이제 폭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Equity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저

0: 기사에서도 나왔었잖아요. 우리 반도체 주 이야기하면서 주가를 말하는 거죠. 주가가 stock prices 혹은 equity values나 마찬가지 plummeted sharply. 이건 이제 폭락했을 때 쓰는 말이죠.
1: Yeah, to fall rapidly, to plummet. However, equity values plummeted sharply immediately following the public unveiling ceremony in Rome.
0: plummet 자체가 폭락의 의미가 있죠.
1: 맞아요.
0: 근데 뒤에 sharply까지 붙였다는 얘기는 뭐 급격히 폭락했다. 어마어마하게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1: Double emphasis, right, on how bad the response has been. Here's part two.
2: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trongly defended the strategic rollout, asserting that the innovative platform respects core mechanical heritage. The sleek design, crafted in collaboration with a prominent design agency, purposely deviates from the brand's classic combustion engine silhouette. Despite optimism, internal friction arose when a former executive publicly criticized the vehicle for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0: 자,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신차를 이제 옹호하면서 이런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지만 내부 어떤 임원은 오히려 이제 상당히 좀 비판을 하는 그런 내부 갈등도 뭐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자, 그 내용을 지금 다루는 파트입니다. 볼게요.
1: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trongly defended the strategic rollout, asserting that the innovative platform respects core mechanical heritage.
0: Defend란 건 이제 좀 뭐 방어한다는 얘기니까 뭐 비판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옹호하는 그런 입장 표명을 했다는 얘기죠. CEO는 strategic rollout란 건 전략적인 출시를 말하는 말인데 rollout 자체가 출시 의미로 많이 우리 기사에서 나오던 단어잖아요.
1: Yeah, introducing a new product.
0: 네. 자, 뭐라고 언급하면서 asserting 이건 강하게 단언하면서 주장할 때 assert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이제 단언했냐면 The innovative platform, 이 혁신적인 플랫폼 자체가 respects core mechanical heritage.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뭐 긴 전통의 역사가 있는 기업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 공학적인 어떤 페라리 고유의 공학적인 유산 같은 것을 잘 계승했다라고 옹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1: Yeah, that heritage is always important for luxury companies, right?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trongly defended the strategic rollout, asserting that the innovative platform respects core mechanical heritage. The sleek design, crafted in collaboration with a prominent design agency, purposely deviates from the brand's classic combustion engine silhouette. Yeah, the silhouette of something is its outline, right? Its shape. So it was meant to be different, is what they're saying.
0: 차량의 그 외관 테두리 같은 걸 실루엣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럼 뭐 이렇게 어두울 때 딱 이렇게 실루엣만 보인다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 페라리 차종의 어떤 차량 외관 그것과는 상당히 좀 일부러 벗어나게끔 제작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요.
1: 네. Yeah, purposely deviate. Purpose means you've done it, you know, with that in mind, and deviate means to be different.
0: 맞아요. 벗어나다, 이탈하다라고 할 때 deviate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classic combustion engine silhouette, 이제 내연기관 페라리 차량들의 실루엣, 즉 차량 외관과는 의도적으로 좀 벗어나서 좀 이탈해서 차종이 이제 디자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좀 날렵하게 디자인을 했나 봐요. sleek라는 단어 썼잖아요.
1: Yeah.
0: 근데 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되게 심플해요. 네. 미니멀하게 이렇게 만든 네. 그런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아주 저명한 디자인 회사와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들었다고는 하곤 있어요.
1: Yeah, sleek to mean smooth and elegant. That's their view. People who don't like it don't believe that's true. The sleek design crafted in collaboration with a prominent design agency purposefully deviates from the brand's classic combustion engine silhouette. Yeah, combustion engine, that's the regular car before electric cars, right? Despite optimism, internal friction arose when a former executive publicly criticized the vehicle for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0: 회사의 전직 임원 중 한 명이 해당 차량이 전통적인 페라리의 어떤 엔지니어링 가치를 훼손했다. 혹은 퇴색시켰다. Dilute라는 단어 동그라미 잘 쳐보세요. 물을 타서 희석시킬 때 쓰는 단어거든요.
1: So it means to weaken something or reduce, in this case, the heritage of Ferrari.
0: 약하게 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그러니까 페라리 브랜드가 갖고 있는 전통적인 어떤 엔지니어링 가치나 유산을 퇴색시켰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뭔가 좀 회사 내부에서도 internal friction, 내부 갈등이 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지금

0: 지금 임원분은 formal 그랬으니까 나갔나 봐요, 회사를요. 이런 게
1: 그렇죠.
0: 마음에 안 들어서.
1: Yeah, it could have been that. It could have been a disagreement in the design, right? One more time. Despite optimism, internal friction arose when a former executive publicly criticized the vehicle for diluting traditional engineering values. We'll move on to part three.
2: Market analysts attribute the financial pullback to investor anxiety surrounding high research expenditures amidst cooling global luxury demand. Competitors have notably scaled back their alternative energy programs, leaving the premium brand more exposed to commercial risks. Ultimately, the immediate trading volatility underscores how heavily the automotive sector must fight to win over skeptical enthusiast circles.
0: 자, 근데 이제 주가가 폭락한 것은 단순하게 신차에 대한 실망 때문만은 아니고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네요. 럭셔리 시장이 예전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고 좀 판매 둔화세가 감지된 거, 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1: Market analysts attribute the financial pullback to investor anxiety surrounding high research expenditures amidst cooling global luxury demand.
0: 자,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일단 high research expenditures라는 건 페라리가 이 차량을 만들어서 출시하기까지 얼마나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지출을 했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expenditure가 있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뭐까지 있냐면 amidst는 뭐뭐 와중이란 뜻이잖아요.
1: 그렇죠.
0: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떠냐면 cooling global luxury demand. cool이란 건 점점 식는다는 얘기잖아요.
1: Yes, slowing down or reducing in the demand for luxury goods.
0: 전 세계 명품 혹은 그 럭셔리 수요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상태고 럭셔리 카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1: 그렇죠. Yeah, that is encompassed in this as well. One more time, market analysts attribute the financial pullback to investor anxiety surrounding high research expenditures amidst cooling global luxury demand.
0: 그래서 이와 같은 우려 때문에 financial pullback은 주가 하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이 이런 것들이었다고 소위 이제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분석가들이. Okay?
1: Competitors have notably scaled back their alternative energy programs, leaving the premium brand more exposed to commercial risks.
0: Alternative energy programs는 대체 에너지 프로그램인데 소위 말해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나 수소차 같이 대체 에너지원으로 대신 개발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1: 그렇죠. And they've scaled back, so they've reduced that actually. A lot of turned back to hybrid technology actually. Leaving the premium brand more exposed to commercial risks. Yeah, so they are more likely, weaker, more vulnerable to financial losses.
0: 그렇죠. 경쟁사들이 이제 오히려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줄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페라리만 오히려 이런 사업 리스크에 좀 노출이 됐다는 얘기야. 많은 지출을 이미 했기 때문에. 대표적인 경쟁사가 람보르기니입니다. 내일 기사가 바로 그 회사 얘기인데 그 회사는 거꾸로 하이브리드 쪽에 집중 투자하면서 좀 희비가 엇갈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기사를 연달아 같이 다뤄볼 예정입니다.
1: Yeah, be interesting to compare. Ultimately, the immediate trading volatility underscores how heavily the automotive sector must fight to win over skeptical enthusiast circles.
0: Okay, what does that mean? Win over skeptical circles.
1: Yeah, so to win over means you're persuading someone to maybe change their opinion. So these people don't like the Ferrari. They're trying to persuade them it is good. And enthusiast circles here is talking about groups of passionate customers who love Ferrari.
0: 페라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매니아층을 말하네요. 그런 좀 skeptical, 회의적인? 약간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특히 이제 변화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1: 네. 그렇죠.
0: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매니아층의 마음을 win over 구동사죠.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얼마나 이 자동차 회사들이 fight 싸워야 되는지 즉 고군분투해야 되는지를 이 주가 변동성이 이제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신차 나왔는데 실망하면 주가 폭락한다는 얘기예요.
1: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Okay.
1: Let's listen to parts 1, 2, and 3 uninterrupted. Fill in the blanks on page 66.
3: Ferrari suffers stock market decline after launching first electric model.
2: The iconic Italian sports car manufacturer Ferrari recently faced a significant stock market drop after debuting its highly anticipated electric model. Named the Luce, This pioneering vehicle represents a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Welcome aboard.
3: 입이 트이는 영어.
2: Hello and welcome to 입이 트이는 영어. 반갑습니다.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3: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어린이 신문에 대한 주제를 저희가 만나봤었던 기억이 있는데, 자, 오늘은 어린이 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가 글을 써주셨어요. 최근에 이제 자산운용사에 이제 취재를 다녀왔는데, 이 금융과 투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듣고 경험하고 그러면서, 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2: 와, 좋은 경험이네요. 저보다 많이 하실.
3: 한 번의 체험학습으로. 네. 또 취재를 갔으니 또 본인이 글을 써야 되니까 yeah. 얼마나 열심히 적고 공부하고 그랬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뭐 ETF가 뭔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잘 해주셨고, 이번 취재를 통해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권에 또 일해보고 싶다. 이런 장래의 희망을 또 갖게 됐다고 하네요.
2: Nice, that's wonderful. 와,
3: 글 자체를 워낙 또 잘 쓰는
2: 네, 맞아요.
3: 기자이시니까. 네.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릴게요.
2: 네, 오늘의 주인공 새싹 사연이고요. 칠보 초등학교 김다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네,
3: 기자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2: 아, 네, 김다은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Okay, let's listen.
4: Future financial expert. I visited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0: Before that,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through my parents. But this reporting experience helped me understand more deeply how important finance and investing are to our society and future.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an explanation about ETFs. An ETF is a product that groups many different stocks together, like a basket. It has the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You need a lot of money if you want to buy individual stocks. But with ETFs,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I found that interesting. The experience made me want to study economics and pursue my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1: 자, 어린이 경제신문 기자로 자산운용회사의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2: I visited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1: Okay. 자, 기자로 다녀왔다라고 해주셨죠. 그래서 I visited an asset management company. 자, 그 뒤에 기자로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그렇죠? 어린이 경제지 기자로 이제 취재를 다녀왔다. 자산운용사는요? One more time.
2: Asset management company.
1: 그렇죠. 자산이 asset이니까 그걸 관리한다는 의미로 management, 운용, 회사. 자, 다시 한번요. I visited
2: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1: 자, 평소 부모님을 통해 주식 투자를 간접적으로 접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2: Before that,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through my parents.
1: Okay.
2: So before that, I had indirectly. Indirectly는 간접적으로라는 말이죠.
1: 그렇죠.
2: So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누구를 통해서? Through my parents.
1: 그렇죠. 통해서. Yeah. 사람을 통해서 할 때도 through someone, through my parents. 자, 문장 다시 한 번요.
2: Before that,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through my parents.
1: 자, 하지만 이번 취재를 하면서 금융과 투자가 우리 사회에 그리고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2: But this reporting experience helped me understand more deeply how important finance and investing are to our society and future.
1: 그렇죠. 자본이 기업을 키워내고 그 기업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일자리까지 창출하잖아요. 그 근간에는 이 금융과 투자가 있는 거죠. 그런 중요성을 이제 깨닫게 되었다. But this reporting experience, 자, 취재 경험이었으니까요. Helped me understand more deeply, 더 깊게 이해하게 도와줬다. 자, 그 다음에 How important finance and investing are, 어디 어디에, to our society and future, 자, finance 발음이요.
2: finance.
1: 앞에 주시고. finance.
2: finance.
1: and investing. 그럼 금융과 투자가 되겠죠. 자, 조금 길지만 다시 한 번. But this reporting experience
2: helped me understand more deeply how important finance and investing are to our society and future.
1: Okay. 특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요. ETF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2: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an explanation about ETFs.
1: 그렇죠. 요즘 뭐 주식 투자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죠, ETF가. Mm-hmm. 많이 뉴스에도 나오고요. 자, 내가 가장 인상 깊은 게 뭐였다. 문장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How do you do it?
2: What impressed me the most.
1: 이게 주어죠. 그렇죠?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an explanation about ETFs. 그렇죠? ETF에 대한 설명이었다. Exchange Traded Fund의 약자죠. ETF, 상장지수 펀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ETF는요. 여러 주식을 하나의 바구니처럼 함께 묶어놓은 상품입니다. ETF의 정의를 주신 거예요.
2: An ETF is a product that groups many different stocks together like a basket.
1: 끝에 like a basket은 왠지 이제 바구니처럼 뭐 이런 비유죠. 바구니 안에 여러 주식을 담아놓은 것처럼 mm-hmm.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ETF의 정의는 앞에서부터 An ETF is a product, 하나의 투자 상품이죠. That groups many different stocks together. 그럼 이제 동사가 뭔지 잘 찾아보세요.
2: 뭘까요?
1: 네, 찾아보세요.
2: That groups.
1: 그렇죠.
2: 네. 네.
1: groups. 이거 지금 잘 찾으셨네요. group

0: together잖아요, 결국에는요.
1: 음흠.
0: 그러면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그룹으로 모으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장 영작할 때이 그룹을 동사로 쓸수 있는지 없는지가 성패를 좌우하는 것 같아요. 문장의 퀄리티를 얼마나 올려주는지는. 자, 그래서 오늘 ETF의 정의를 해주는 이 문장 오늘 통환기해서 아예 외워버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룹을 동사로 쓸수 있게. 자, an ETF. 자, basket은 빼고 together까지 갈게요.
1: An ETF is a product that groups many different stocks together.
0: 오케이. 다시 한번.
1: An ETF is a product that groups many different stocks together.
0: together를 앞으로 가져와서 groups together many different stocks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것도
1: 네.
0: 하나의 구동사입니다.
1: Sure.
0: 결국에는요. 네. 자, 그래서 오늘 통환기 1번으로 아주 가치가 있는 문장이고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적은 돈으로도 다양한 기업에 분산 투자를 할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1: It has the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0: 그렇죠. 단일 종목의 주식은 상당히 비쌀 수도 있는데 ETF는 잘게 쪼개놨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도 뭐 10개 기업, 20개 기업에 투자할 수 있죠. ETF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면. 자, 그래서 it has the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자, 그 뒤에 심지어 금액이 적더라도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자,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It has the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even with a small amount of money.
0: 개별 주식을 모두 사려면 큰 자금이 필요하지만 ETF를 이용하면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웠습니다.
1: You need a lot of money if you want to buy individual stocks. But with ETFs,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0: 제 3자의 관점에서 뭔가 여러분이 설명할 때꼭 필요한 주어가 유입니다. 유가 여기선 2인칭 당신이 아니라 일반적인 어떤 말을 할때 쓰는 일반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you need to, 뭐, 그 다음에 you can, 뭔가 일반적인 설명을 할때 쓰는 문장 구조들 잘 보시고. 자, you need a lot of money if you want to buy individual stocks. 개별 주식을 사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지만, but with ETFs, ETF를 이용하면, 이 with 같은 경우도 뭘 이용하면의 의미로 바로 쓸때 전치사로서 아주 유용해요. 네. ETF가 있으면 with ETFs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발음 좀 도와주세요.
1: Relatively 하셔도 되고요. T를 부드럽게 해서 relatively,
0: relatively.
1: relatively.
0: 앞에 힘 주고 relatively. 그죠?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 그죠?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자, 다시 한번요. You need a lot of money.
1: You need a lot of money if you want to buy individual stocks. But with ETFs,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0: 그게 흥미로웠다.
1: I found that interesting.
0: 뭔가 어떤 느낌을 얘기할 때 find 동사 쓴다는 거 동그라미 다시 한번 치시고 I found that interesting. I found that amusing. 그 뒤에다 뭐 ing를 붙여주시면 돼요. 상당히 좀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자, 이번 취재를 통해서 저는 앞으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금융권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The experience made me want to study economics and pursue my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0: 그렇죠. 금융권에서 일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 자, dream과 가장 잘 어울리는 궁합이 좋은 동사 중에 하나가 뭔가요?
1: Pursue.
0: Pursue. You pursue your goals, dreams in life, right? 그래서 pursue my dream of 그다음 어떤 꿈?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자, 경제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one more time.
1: The experience made me want to study economics and pursue my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0: Maybe she will one day
1: Yeah.
0: become a member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this experience could have been the catalyst that made her dream come true, right? 자, 전체 내용을 영어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Future financial expert. I visited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Before that,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through my parents. But this reporting experience helped me understand more deeply how important finance and investing are to our society and future. What impressed me the most was an explanation about ETFs. An ETF is a product

0: pattern practice.
1: 자, 매일 아침 입체음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 소통하는 단톡방이 있습니다. 본방사수라고 치면 나오고요. 참여 코드는 1004입니다. 아침 시간에 같이 방송 들으면서 서로 자료도 교환하고 서로 응원하는 그런 방이니까 참여하면 동기부여 받으신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주식에 투자하다부터 연습할게요. 자, in 전치사만 잊지 마세요. Invest in stocks.
0: I had indirectly experienced investing in stocks through my parents.
1: 아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0: My wife has started investing in stocks.
1: 우리 아이들이 주식 투자하는 방법을 배우면 좋겠다.
0: I want my kids to learn how to invest in stocks.
1: Okay. 간단하면서도 여러분이 입에 붙이기 편하죠. 자, have a big advantage. 장점이 크다. 자, 어는 너로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0: It has a big advantage of letting people invest in many companies.
1: 일반적인 어떤 장점 얘기할 때는 a big advantage 그렇게 불특정하게 얘기해 주시고 특정 장점을 강조할 때는 너로 바꾸면 돼요. 자, 그 회사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큰 장점이 있다.
0: The company has the big advantage of lower prices.
1: 그렇죠. 뭔가 제공하는 서비스나 상품이 이제 가격대가 낮다는 뭐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Mm-hmm. The company has the big advantage of lower prices. 자, 경쟁하는 사람들이나 회사들이 크게 유리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런다면?
0: Our rivals have a big advantage, so it won't be easy.
1: Have a big advantage. 여기서는 좀 일반적으로 불특정하게 또 어떤 큰 장점을 의미하면서 어를 붙였습니다. 비교적 적은 금액, relatively, 발음 잘 해보세요.
0: You can invest in many companies with a relatively small amount.
1: Okay. 처음에는 비교적 큰 금액을 내지는 않았다. 해볼까요?
0: I only had to pay a relatively small amount at first.
1: 처음에는 비교적 소액을 지불했다. I only had to pay a relatively small amount at first. 자, 그 다음에 구독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구독할 수가 있다.
0: You can subscribe for a relatively small amount.
1: Okay. 자, 요즘 뭐 구독을 워낙 많이 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 문장을 오늘 토항 2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You can subscribe.
0: All right, let's do it two times. You can subscribe for a relatively small amount.
1: For는 이제 대가를 연결해주는 전치사죠. 비교적 적은 금액을 대가로 구독이 가능하다. 자, 이 문장 오늘 토항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갈게요. 해보세요.
0: You can subscribe for a relatively small amount.
1: Good job, everyone.
0: Dialogue practice.
2: I heard your child works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3: Yes, that's right. Last week, she went to report o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2: That must have been such a great experience.
3: It was. She explained all about ETFs to me when she got back.
2: It sounds like she's a real expert already.
3: Yes. She even said she has a new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0: I heard your child works as a reporter for a children's business newspaper.
1: Mm-hmm.
0: 아이가 어린이 경제신문 기자로 활동한다면서
1: mm-hmm.
0: 했더니 여자가 Yes, that's right. Last week, 지난주엔 말이야, she went to report o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1: 자산 운용사에 대한 취재를 하러 갔다. report 자체가 이제 취재하러 갔다라는 의미를 쓰이면
0: mm-hmm.
1: 뒤에 전치사가 뭐예요, 여러분? on이죠. You report on 다음에 어떤 뉴스의 주제가 나와도 되고 어떤 주체가 나와도 되고 취재하는 대상, 그렇죠? So she went to report on an asset management company. Okay?
0: That must have been such a great experience. Mm-hmm. 아, 그거 정말 좋은 경험이었겠다 mm-hmm. 하니까 it was, 맞아. She explained all about ETFs to me when she got back. Mm-hmm.
1: 갔다 와서 이제 부모님한테 ETF에 대해서 막 이것저것 다 설명을 해주었다.
0: Mm-hmm.
1: Explain about something. Ready?
0: It sounds like she's a real expert already. Mm-hmm. 자, already니까 와,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 전문가가 다 된 것 같네. All right. And the woman says, yes. She even said she has a new dream of working in the financial industry.
1: Mm.
0: So it's a new dream. 새로 그렇죠. 생긴 꿈이죠.
1: 새로 생긴 꿈 중에 하나겠죠.
0: Mm-hmm.
1: 이때 꿈이 얼마나
0: yeah.
1: 많겠어요. 예. So she even said that she has a new dream,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of working in the

0: financial industry 좋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에 다섯 개 영작 손으로 직접 해보실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일단 1번과 3번의 별표를 치고 한번 해볼게요. 자, 손으로 이제 영작 해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여러분 사용하는 AI에 넣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좋은지는 제가 우리 본방 사수방 단톡방 공지사항에도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everyone.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 everyone.
0: Goodbye.

음악의 아버지 바흐. 실제로도 20명의 자녀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왕족과 귀족 앞에서도 기죽지 않았던 베토벤. 청력을 잃고도 뛰어난 명작을 작곡해냈습니다. 클라라 슈만은 피아니스트면서 작곡가, 교육자, 팔남매의 어머니로 병든 남편까지 돌보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해냈고 꾸준히 음악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매일 오전 10시에서 12시까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진짜 더워도 너무 더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잘 견뎌내고 계시죠? 우리 잭쌤은 혹시 더울 때 mm-hmm. 어떻게 하면 조금 stay cool 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 hint, like a tip?
1: Not really. Just find somewhere with air conditioning.
0: 맞아요. 근데 사실 에어컨 집에서 전기세 생각하면은 많이 mm-hmm. 틀기도 좀 애매하고
1: Use a fan, 때, take a cold shower.
0: 그쵸. 근데 바람이요, mm-hmm. 이렇게 공기 자체가 되게 더우면 아무리 선풍기를 틀어도 더울 때가 많더라고요. 더운
1: 맞아요.
0: 바람을 불면.
1: 맞아요.
0: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 take a shower. Mm-hmm. 차가운 물로 이렇게 샤워를 하면은 좀 그래도 몸의 온도가 내려가서 또 괜찮기도 하더라고요. 네, 머리까지 감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렇게 찬물 끼얹는 거? 그 정도도 뭐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무더운 날,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1: You can say,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네, 더위를 식혀야 되겠다라는 말도 되고요. 사실 이 표현은 너무 화가 났을 때, mm-hmm. 나 이 열을 좀 식혀야 되겠어.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표현을 먼저 우리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1: Ready, start!
0: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이죠. 더위 좀 식혀야겠어요 라는 말이에요. 자, 내가 뭐뭐를 좀 해야겠다 라는 거는 그럴 필요가 있다 라는 뉘앙스.

0: 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I need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무언가가 어떤 물건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할 때도 I need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니까 그 행동이 그 뒤에 나오는데 그냥 그 행동을 쓰는 게 아니라 need와 그 행동을 말할 때는 사이에 to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I need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되는 거죠. I need to 다음에 행동이 온다. 요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I need to. I need to 다음에 행동이 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히다, 뭐 식다라는 표현에 cool down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면 되는데 cool 자체가 식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면 잭쌤, 사실 우리가 뭐 clean, clean up 이런 것들은 비슷한 표현이라 사실 둘다 써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I need to cool까지만 얘기해도 될까요?
1: 아닙니다.
0: 안 되죠. 이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cool down 자체를 그냥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식히다, 식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위나 열을 식힐 때는 cool down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라앉히거나 차분하게 할 때도 이 표현을 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때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1: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하러 가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I need to cool down. We're going to take that sentence, but change cool down to something else. So I need to 뭐뭐.
0: 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쓰는 패턴인데요. 뭐뭐를 좀 해야겠어요. 요런 뉘앙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I want to 뭐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나 하고 싶어 라는 뜻이고요. I need to라고 하면 조금 더 강한 느낌을 주죠. 뭐뭐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뭐뭐를 좀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해주는 그러한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떨 때쓸수 있을까요?
1: Well, maybe you're feeling dizzy. So you might say, I need to sit down.
0: 아, dizzy. 어지러울 수 있죠. 그럴 때는 I need to sit down. 좀 앉아야겠어요라는 말이죠. 그럼 여기서는 I need to sit 라고만 얘기해도 될까요?
1: Sure.
0: 이 경우는 됩니다. 영어에는 참 exceptions, 예외가 너무 많아서 그때그때 외워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sit down. 요거는 둘다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I need to sit down. 요거 잘 외워주시고요.
1: Maybe you've been working a lot and you can't even concentrate.
0: 아,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집중이 안 된다고요?
1: So you might say, I need to take a break.
0: I need to take a break. 자, take a break는 우리가 이미 좀 했었던 표현이긴 하죠. 휴식을 취하다, 쉬다라는 뜻의 표현입니다. Take a break. 그런데 이 take a break는 그러면 휴식이면 how long is the break? 얼마나 긴 휴식이에요?
1: Well, it completely depends on context.
0: 맞아요. 컨텍스트에 따라서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게 이게 5분일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그렇죠. 만약에 나 일을 그만둬야 되겠어. I need to take a break라고 하면 직장을 그만두고 얼마나 직장을 쉴지는 사실 1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그렇게 길게 될 수도 있죠.
1: A relationship, you might say, we need to take a break.
0: 헐. 그렇죠. 사귀다가 we need to take a break 그러면 우리 잠시 시간을 갖고 우리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완전히 헤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1: 거의.
0: 약간 거의 그런 비슷한 중독, 뭐, 네, 과도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0: We need to take a break. 그때는 we로 바꿔야 되겠죠? 둘이 같이 관계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거니까요.
1: I need to drink some water.
0: 물을 좀 마셔야겠어요. I need to drink some water.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오, 잭쌤, 너무
1: 네.
0: 열심히 예문을 준비하셨나 봐요. Are you okay? 괜찮아요? You look red. 얼굴이 빨개요.
1: I need to lie down. 좀 누워야겠어요. I have a fever. 열이 나요.
0: 예문을 너무 많이 생각해서 열이 나는군요. 그래도 더 많이 만드셔야 돼요. 자, Are you okay?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You look red 라고 했잖아요. 빨갛게 보여요 라고 했는데 즉 얼굴이 빨개 보인다. 약간 열이 오르고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말한 거죠. I need to lie down. 자, down 시리즈 하나 더 나왔네요. 그쵸?
1: 맞네요.
0: 자,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게 cool down. 이 경우는 cool down까지 꼭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고, sit down은 sit도 되고 sit down도 된다 했어요. 그럼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I need to lie. I need to lie down.
1: 이거는 lie down까지 해야 돼요. lie만 하면 뜻이
0: 달라.
1: not clear 해요.
0: 맞아요. I
1: 네.
0: need to lie. 그러면 사실 누워야 돼라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나 거짓말을 해야 해. 라는 의미도 될수 있기 때문에, 네, 뜻이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I need to lie down 까지 써주는 게 좋겠죠? 자, I need to lie down. 좀 누워야겠어요? I have a fever. Have a fever가 열이 나다라는 표현이죠.
1: The next sentence is a great one to tell yourself every day. I need to be patient.
0: I need to be patient. 자, 일단 인내심을 가져야겠어요라는 말인데 I need to 다음에 책 갖고 계신 분들 65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동사 원형? 그런데 인내심을 갖다라고 할 때는 인내심이 있는이라는 patient 형용사잖아요. 보통 앞에 be와 함께 써서 be patient라고 하면 인내심이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 be 동사를 쓰는 거를 깜빡할 때가 많아요. 나는 예쁘다. I pretty 하면 안 되죠. I am pretty. be 동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be 동사를 꼭 써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I need to be patient지. I need to patient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 Now, so far, all of our sentences deal with this present moment. 지금 이렇게 필요합니다.
0: 그쵸.
1: 근데 you can also use it about things that are ongoing, like I need to cut back on sugar.
0: 그쵸. 지금 당장 뭐를 해야겠어요? 라는 뜻도 되지만, 계속해서 뭐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도 되죠. Cut back on sugar 라고 했는데요. 일단, sugar 뭘까요? 설탕이죠. 여러분, 설탕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cut back on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뭔가를 좀 줄이다라는 뜻이에요. cut은 자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잘라서 뒤로 가져가는 거죠. 더 이상 안 쓴다. 뭐, 이런 느낌인데, cut back on 뭐뭐는 보통 우리가 다이어트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sugar 대신에 I need to cut back on salt. 뭐, 소금을 넣는다든지, I need to cut back on carbs. 탄수화물을 뭐덜 먹어야 된다. I need to cut back on 뭐 기타 등등 다 넣을 수 있겠죠.
1: And if you have to cut back on all of those things, you might just say, I need to watch my diet.
0: 아, 그럴 때는 I need to watch my diet. 내 식단을 보고 있어야 돼. 계속해서 내가 뭘 먹는지 관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뭘 먹는지 조심해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need to 뭐뭐라는 표현을 다양하게 연습해 봤는데요. 연습했던 표현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1: I need to sit down.
0: I need to sit down.
1: I need to take a break.
0: I need to take a break.
1: I need to drink some water.
0: I need to drink some water.
1: I need to lie down.
0: I need to lie down.

0: I need to be patient.
1: I need to be patient.
0: I need to cut back on sugar.
1: I need to cut back on sugar.
0: I need to watch my diet.
1: I need to watch my diet. I need to listen to start English. 요 표현도 여러분 잘 외워두시면 좋겠네요. 그쵸? Start English 들어야겠어. 우리 스타님들이 매일 하시는 말이잖아요. 네, 꼭 그렇길 바라면서 오늘의 대화를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보겠습니다.
2: 더위 좀 식혀야겠어.
3: 근처에 분수가 있어.
2: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3: 내 마음을 읽었네.
1: 아, 너무 더우면 약간 시원한 음료도 마시고 분수대 근처, 물 있는 데 가면 조금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자,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얘기해 줬네요. 그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뭐뭐 해야겠어? I need to 다음에 뭐가 올까요? 네, 알고 계시죠? 근처에 분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분수가 뭔지 일단 영어 표현을 알아야 되겠네요. 분수, 뭘까요?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는?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선 fountain이라고 합니다. 이걸 응용해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뭐뭐 하자. Let's로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일단 그곳에 가자.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시원한 음료를 사. 이렇게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내 마음을 읽었네.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똑같이 직역하면 될까요? 궁금하시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오겠습니다.
4: I need to cool down.
5: There's a fountain nearby.
4: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5: You read my mind.
1: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4: I need to cool down.
0: I need to cool down.
1: I need to cool down. 이 표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제? 네, 더위를 좀 식혀야겠어. down 꼭 써줘야 합니다. 근처에 분수가 있어.
5: There's a fountain nearby.
0: There's a fountain nearby.
1: 자, there's a fountain까지만 보면 분수가 있어요라는 말이죠. 뭐뭐가 있어요. There is 뭐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There is는 줄여서 there's라고 한 거고요. Fountain이 분수입니다. 자, there's a fountain. 분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자, 장소. 이런 거는 맨 뒤에 오죠. 그래서 nearby. 근처에라는 요 표현은 맨 뒤에 온 거죠. 그럼 거기 가서 시원한 음료를 사자.
4: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0: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1: 자, 그곳에 가자. Let's go there. 이죠? 그리고 and 시원한 음료를 사. Get a cold drink. 이죠? 사실은 let's go there and let's get a cold drink인데 let's를 두 번 쓰기 싫으니까 한 번만 써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었죠. cold drink가 시원한 음료수라는 뜻이죠. 사실 이 drink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술음료라고만 쓸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그냥 음료수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내 마음을 읽었네.
5: You read my mind.
0: You read my mind.
1: 자, you read my mind. 그래서 read, R-E-A-D. 이게 read랑 스펠링은 똑같지만 과거 형태의 read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은 거고요. 읽다라는 뜻의 단어죠. 그리고 읽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자, you read my mind라고 했는데요. mind는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읽었네. You read my mind. 영어로도 똑같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화 다 들어봤고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들을 때는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0: So let's listen to the whole dialogue one more time.
4: I need to cool down.
5: There's a fountain nearby.

0: Let's go there and get a cold drink.
1: You read my mind.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4: I need to cool down.
2: I need to cool down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need하고 to는 마지막 need의 d하고 to의 t가 비슷한 발음으로 간주돼서 d보다는 t를 조금 더 크게 강조해서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4: I need to cool down.
2: I need to cool down.
4: I need to cool down.
2: I need to cool down. Good job, everyone. 복습은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4: Fantastic job, everyone.
2: 지금까지 케일린과
4: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4: Start English.

0: EBS 캠페인 가족관계.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권순재입니다. 슬픔을 나누면 정말 반이 될까요?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이 늘어놓는 불평불만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우울해집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라지만 일방적인 하소연은 고민 상담과 다릅니다. 이야기를 듣는 게 버겁다고 느껴지기 시작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날이 선 가족과 마주치고 대화하는 상황부터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바쁘니까 이따 보자는 식으로 상대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자리를 피하는 게 좋고요. 내가 느끼는 불편함을 솔직히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화제를 돌려 대화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힘들었겠네, 그렇구나 정도로 상대와 나의 감정을 분리해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사랑한다고 상대의 기분마저 늘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건강한 관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0: 쉽고 확실하게
1: 영어 회화 레벨 2 Easy English.
0: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1: Hello everyone. This is Juge.
0: 네. 자, 어제까지는 우리 이제 미용실에서 여러 가지 yeah. 뭐 필요한 표현들 말씀 들어봤는데요.
1: Right.
0: 그 가장 일반적으로 저 머리 좀 자르려고 하는데요. 라고 한다든지 펌을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할 때 어떤 표현을 하나 알면 나머지 괜찮다 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어때요, 선생님?
1: Can I get?
0: 네.
1: Sure. Can I get some layers?
0: Right. Can I get some layers?
1: Can I get a perm?
0: Can I get a perm? 그럼 퍼머하겠다 yeah. 이 말이 되는 거죠.
1: Or I just want a simple cut. Can I get a cut?
0: Can I get a cut? Right. 네. 근데 저 옛날에 이런 표현 봤었다. 머리카락이 끝이 갈라져서 끝이 갈라질 때 그래서 그 머리카락 끝만 좀 다듬어 주세요라고 할 때
1: So you have split ends.
0: Split ends.
1: 그 표현이 갈라지게 split ends인데.
0: 네.
1: So you need to trim your split
0: yes,
1: ends.
0: 그렇죠.
1: Yes.
0: 네. So can I get a trim? 이렇게 That's 말할 right. 수 있을까요?
1: 가볍게 이렇게 다듬는 거를 trim이라고 하죠.
0: Trim.
1: T-R-I-M.
0: 네. 그러니까 나뭇가지도 삐죽삐죽 수선나온 거 이렇게 가위로 쩍쩍쩍 자르고 하시는 거. 그거 그 trim이라고 하더라고요.
1: Yeah. Trimming the leaves, trimming the branches.
0: Right.
1: Sure.
0: 그러니까 T-R-I-M으로 쓰게 됩니다. 네. Split ends 하게 되면 머리카락 하나가 끝이 이렇게 뱀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 있는
1: like
0: 경우가 있어요.
1: Like a V.
0: Yes, like a V. V 모양으로. 네, 그거 참 가슴 아프죠. 네, 이제 그런 표현들 어제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62쪽 되겠습니다. 12일 수요일 순서인데요. 이제 피부 관리 얘기로 넘어갑니다. 그 이제 초등학교 동창들 이제 남자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피부 관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와,
1: okay.
0: you guys talk about that too? 제가 그렇게 물어봤죠. 너희들도 right. 모이면 그런 얘기 하니? 그랬더니 right. 그럼 요즘 다들 관심 많아해. 라는 말을 해요.
1: 요새 이제 유행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metrosexual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0: metrosexual.
1: 그건 섹슈얼한 게 아니라 metrosexual means usually men who want to be more urban. More hip and popular, like living in the city life.

0: So I want to be more urban and metro and be more manly. Metrosexual
1: Oh.
0: means very stylish man.
1: And skincare is included in there
0: Skincare
1: too?
0: is absolutely included.
1: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차도남이 되고 싶은 거군요.
0: That's right.
1: 아, 네,
0: 그런 분들이
1: 알겠습니다.
0: 많죠, 주변에.
1: 에이, 그렇더라고요. 자, 보면은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사실은 이제 피부 관리를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앞에서 이제 갑자기 영어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0: 오케이.
1: 굉장히 많은 그 외국인 커스터머들이 or clients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를 왔을 때 어떻게 영어로 이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걸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0: That's right.
1: 자, 오늘 표현들 어떻게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로 들어보세요.
0: 제 피부는 정말 쉽게 예민해져요.
1: 그렇다면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0: 맞아요. 가끔 얼굴이 빨개지거든요.
1: 민감성 피부에는 좀더 순한 제품을 추천해 드릴게요.
0: 네, 한번 써볼게요. 그러시군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자, 그 피부가 정말 쉽게 예민해져서 그래도 요즘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0: 네.
1: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1: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자, 정말 쉽게 really easily 라는 말을 뒤에 붙이면 되는 건데요. 자, 예민해진다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이제 자극이 있으면 갑자기 빨개진다든지 뭐 흔히 뒤집어진다는 말을 해요. 피부가 뒤집어진다. 자, 그럴 때 gets upside down and inside out. 자, 우선 gets irritated 이라고 해서 IRRI, R이 두 개예요. IRRI, 그다음에 TATED 로 쓰게 되고 발음은 irritated,
0: irritated.
1: irritated.
0: 우리의 감정도 irritated 될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사람 감정도.
0: So anytime there's a negative reaction, 모든 부정적인 반응을 irritation이라고 표현하잖아요.
1: irritation.
0: 형용사로는 irritated.
1: 그럼 약간만 upset 되는 것도 irritation의 일종인가요?
0: A little bit upset, yeah, irritated, right?
1: 그렇죠.
0: So not just skin, but your feelings, your emotions. 좀 기분 나쁜 말 해서 보행쌤한테, oh, she's irritated. 짜증나. 이런 상황이잖아요.
1: 제가 짜증을 내고 있는 거죠. 제가
0: 그쵸,
1: 지금.
0: 그쵸, 그쵸.
1: 그렇죠. 그러면 something can be irritating 할 수도
0: 맞아요.
1: 있겠네요.
0: 그 상황이 irritating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1: 그렇죠. 어떤 상황이 나에게 막안 좋은 자극을 줘서 내가 짜증이 나게끔 만드는 거. 그럴 때 that is so irritating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And I feel irritated가 되는 거죠.
0: You are so irritating. 이렇게 할수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진짜 짜증나게 한다.
1: 너 정말 짜증나게 한다. 이렇게. 아유, 근데 오늘 짜증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0: 그쵸,
1: 그
0: 그쵸.
1: 감정이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거나 하는 것도 gets irritated.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피부가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키는 것도 get irritated.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0: 저는 언제나 스킨이 이리테이드 한다면
1: 네.
0: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1: 네네.
0: 이 스킨이 빨개져가지고 막
1: 그치.
0: 두드러기 나면서, 가렵고, I'm like irritated, like allergic reaction.
1: Allergic reaction. 그렇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제 피부가 정말 쉽게 그렇게 염증이, 그 자극을 받아서 염증을 일으켜요. 뭐 이런 뜻으로 이걸 예민해져요 라고 표현한 건데, my skin, 제 피부가요. 아까 말씀드린 gets irritated. 자, skin은 단수형으로 치게 돼요. 그래서 my skin get 이렇게 말하지 않고, my skin gets irritated, 그다음에 정말 쉽게 really easily라고 합니다.
0: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1: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여기서 제일 어려운 단어가 이 irritated
0: Yeah,
1: 되겠네요.
0: irritated.
1: irritated.
0: I got so irritated by 누구누구's comments.
1: 아, 누구누구의 말을 듣고 코멘트를 듣고 내가 아주 막 짜증이 막확 났지 뭐야?
0: 그쵸.
1: I got so irritated by 누구누구's comment. 이렇게. 아유. 그러면 그 들은 사람이 야, 신경 꺼. 그냥 잊어버려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0: Don't worry about him. Let it go.
1: Let it
0: Just
1: go.
0: ignore him.
1: Ignore him. 그렇죠. Get over it. 어때요?
0: 그거는 빨리 이제 회복하다, 뭐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1: 네.
0: 지금 막 이리테이션을 받았는데 그러기엔 조금 예민할 수
1: 맞아요.
0: 있죠.
1: 선생님 정말 좋은 말씀 주셨다. 네, 제가 그걸 놓쳤네요. 그냥 잊어버려. Ignore him. 그냥 무시해버려라고 하는 거지.

0: get over it 하게 되면 이제 얘이 사람의 문제가 된 거죠.
1: 그쵸,
0: 그죠?
1: 그쵸.
0: 당신이 그거를 극복해라. 아니, 지금 짜증이 났다는데 극복을
1: 지금
0: 먼저 얘기하고 있긴 너무 빠른 거죠.
1: maybe a couple of weeks later.
0: 네. 참 irritated 하나 가지고 그 정신적인 우리가 참 평안까지 얘기했습니다.
1: 다양한 상황들이 있죠.
0: 네. 자,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라고 했더니 이 피부 관리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0: 네,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아, 이거 fragrances라고 해요?
1: 아, 아주 좋은 향, 향기롭다 할 때, fragrance.
0: fragrance.
1: 어, 보영쌤 has really good fragrance. What kind of perfume do you use?
0: 그러니까. 아유, 그냥 비누예요, 비누.
1: Oh,
0: 네.
1: just soap? Oh.
0: 네. 자, 여기에서는 then you should.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네요. 이게 바람직하시겠네요. 라고 할 때,
1: Right.
0: 우리말로는 이럴 때, 그렇다고 바람직하시겠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보다는 뭐뭐
1: Right.
0: 하시는 게 좋아요. 라는 표현이 좀 일반적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you better 이렇게 쓰시면은 곤란하다는 겁니다.
1: If you're close to that person, 친한 사람이 괜찮아요. Oh, you'd
0: 네.
1: better avoid those products. 근데 고객한테는 you should avoid.
0: 그렇죠.
1: It's better to avoid.
0: 바로 저 포인트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1: 그쵸.
0: 아주 친하고 격이 없고 뭐 아무 걱정을 염려가 없는 그런 사이에서는 you better 해도 무난하다.
1: Sure.
0: You better. 왜냐하면 you better는 너 이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나중에 너 큰일 난다.
1: 큰일
0: 이런
1: 나죠.
0: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1: 꼭 그렇게 해야
0: 강하게
1: 돼.
0: 꼭 그렇게 해야 돼.
1: 맞아요.
0: You better. 근데 여기서는 좀 그렇게 말하기에는 고객님이시잖아요. 자,
1: 그쵸.
0: 그래서
1: 네.
0: then you should avoid라고 조금 소프트하게 말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You should avoid. 아무래도 이렇게 피하시는 게 바람직하죠. Then you should avoid. 무엇을 피하냐 하면은 강한 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 자, 제품들 with 강한 향. 이렇게 말합니다.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네.
1: Right. We use the word fragrance to talk about something that smells nice,
0: Ah.
1: like cologne or perfume.
0: Ah.
1: Fragrance,
0: 그러면
1: right?
0: 지독한 화장실 악취. 이럴 경우에는 fragrance라고
1: Fragrance
0: 막는
1: 아니죠.
0: 거죠. 네.
1: 그건 odor이라고 표현하죠.
0: Odor.
1: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0: 네네.
1: odor.
0: 아주 오래됐어요.
1: 그렇죠.
0: O-D-O-R.
1: 맞아요. odor.
0: Odor.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근데 선생님 그거 odorants 그 뭐더라?
1: deodorant.
0: deodorant를 바른 경우가 있잖아요.
1: 그렇죠. deed은
0: 없애는
1: 없애는
0: 거죠.
1: 거이기 때문에 deodorize, deodorant, something that takes away the odor, something like bad smell.
0: 아, 그러니까 odor를 없애는 것이 deodorant가
1: That's right.
0: 되는군요.
1: That's right.
0: 그러니까 odor 하면은 악취가 되는 거고 fragrance 하게 되면 향기가 되겠네요.
1: Something that smells nice.
0: 아, 근데 그게 강한 향이다라고 할 때 strong fragrance라고 한다는 거예요.
1: 향수도 너무 많이 뿌리면 oh, it smells too strong.
0: Right.
1: So strong fragrances you should avoid.
0: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하다라고 할때 진한 향수 냄새 strong을 쓰게 됩니다. 자,
1: Yes.
0: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자, 여기서 avoid 피하다라는 동사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1: Right?
0: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2: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3: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0: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Product는 product인데 어떤 product이냐면은 strong fragrances가 곁들여진 그 안에 들어간 그런 제품이다.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자, 그랬더니
1: Right.
0: 그 말을 듣고 이 손님은 맞아요. 제 얼굴이 가끔 좀 빨개져요.
1: Oh,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0: That makes sense. 아, 그거 말 되네요. That makes sense. 라고 한 다음에 My face turns red sometimes. 제 얼굴이 빨갛게 됩니다. 가끔씩 이렇게 말하네요.
1: My face turns red or turns pink. turns brown.
0: 네, 맞아요.
1: turn.
0: turn. 그렇죠. 그렇게 변한다라는 게 되겠죠.
1: Right.
0: 나이, 사람이 그 나이를 먹어서 she just
1: right.
0: turned 12. 그러면은
1: right.
0: 이제 막 12살이 됐다.
1: Right.
0: 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1: I'm turning 60. in a couple of years.
0: 그렇구나.
1: So,
0: 네.
1: like you said, when we're talking about age, we use the word turn.
0: Turn.
1: When did you turn 50?
0: 그렇게
1: when
0: 말해요?
1: Did you turn 40?
0: When did you turn 50? 이렇게 말해요?
1: You can ask that, yeah. So, you want to know exactly what year. So, specifically, if you want to ask, you can talk about age with turn in any situation. Yeah.
0: 맞아요. 하여튼 나이 얘기하면 거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turn을 써라고요.
1: Yeah, turn.
0: 네,
1: yeah.
0: 젊은 사람이나 또 혹은 어르신이나 마찬가지가 됩니다.
1: Sure.
0: 자, 그래서 that makes sense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듣고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라는 말을 듣고 아, 그거 그 말 되네요. That makes sense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왜 내가 that makes sense라고 하냐면 제 얼굴이 가끔씩 빨갛게 되더라고요.
1: My face turns red. Or 네. bright red
0: 그렇죠.
1: sometimes.
0: 네, 아까 핑크를 말씀하셨는데 핑크는 홍조를 띄어서 이렇게 좀 그 건강하다는 뜻으로 쓰더라고요. She's in the pink.
1: In the pink.
0: 네, 이렇게 말한다든지 okay. Now she's back in the pink. 그러면 right. 그녀가 이제 그 안색이 다시 좋아졌다. Yeah. 혈기를 되찾아서 in the pink 하면은 분홍색이 됐다는 게 좀 이렇게
1: looking healthy.
0: healthy 됐다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자, 여기서는 my face turns red sometimes까지였습니다. 이 문장 들어볼까요?
2: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0: My face turns red sometimes. 내 얼굴이 맨날 그런 건 아니고 가끔씩 빨갛게 되더라고요. 아마 좀 강한 향의 그 로션을 썼던 모양입니다.
1: I think so. Yeah.
0: 네. 자,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는 민감성 피부에는 좀 더 순한 제품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or gentler for sensitive skin.
0: 네, I would recommend 저라면 추천을 해드리겠어요.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뭔가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것을 for sensitive skin, 민감한 피부를 위해서라고 문장 만드는 건데요.
1: Right.
0: 자, gentle 하면은 gentleman. My father's gentleman 아닌가? 네.
1: Mother, father, gentleman.
0: gentleman. 네, 그렇죠.
1: 다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랬었어요.
1: 사이노래.
0: 우리가 가장 빨리 받아는 게 ladies and gentlemen.
1: Ladies and gentlemen.
0: 네, 그 gentleman. Yeah. 자, gentle하다라고 하는 거 그냥 그 신사적이다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요.
1: Right.
0: 여기서 말하는 gentle은 어떤 뜻일까요?
1: 좀 더 이렇게 순한 표현도 순하다라는 표현을 이제 gentle라고 표현하는데.
0: 순하다. 네.
1: Something kind of soft and nice and not hard, not strong, gentle.
0: Gentle.
1: Yes.
0: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걸 이렇게 그 만질 적에 막 확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막 그 이렇게 좀 거칠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살살 다뤄달라라고 할 땐 please 뭐,
1: be gentle,
0: be gentle,
1: oh be gentle,
0: be gentle.
1: Yeah.
0: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구세요 이 말이 아니라 거기서는
1: right.
0: 조금 잘 살살 다뤄달라라는
1: right.
0: 뜻으로 gentle 쓰더라고요.
1: 어느 날 보잉 쌤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엉엉 울고 있어. 내가 조언해주러 가야 되는데 위로해줘야 되는데 친구들이 she's very sensitive. Be gentle with her.
0: Be gentle
1: Talk to her,
0: with her
1: gently.
0: 아, 그러니까 좀 신사적으로. 선생님은 워낙 신사지만 신사적으로 말해달라 이 말이 아니라 그럴 때는
1: right.
0: 부드럽게 살살 해달라.
1: 살살.
0: 살살. 살살.
1: That's right.
0: 자,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자, 그랬더니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죠.
1: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I'll give that a try. 자, 그것을 한번 제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자, I'll give it a go. 뭐 한번 제가 그걸 해보죠. 여기서는 specialist 혹은 이 beautician 혹은 aesthetician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이 피부 관리사의 추천을 내가 따르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1: Mm-hmm.
0: 네.
1: So I guess when somebody recommends you something, instead of saying, okay, I'll do it. 주로 이렇게 반응을 해요. I'll give it a try.
0: I'll give it a try.
1: Or I'll give that a try.
0: I'll give that a try.
1: 한번 해볼게요.
0: 아, 제가 한번 그거로 해보겠습니다.
1: right.
0: 아, 좋은 말이네요. 맨날 그냥 흘려만 봤는데
1: right.
0: 그럴 땐 이런 어투로 잘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런
1: right.
0: 의미로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죠. I'll give that a try. 많이 쓰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볼까요?
3: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2: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전체 대화입니다.
2: My skin gets irritated really easily.
3: Then you should avoid products with strong fragrances.
2: That makes sense. My face turns red sometimes.
3: I'd recommend something gentler for sensitive skin.
2: Okay, I'll give that a try.
0: 네, 자, 큰 소리로 같이 말해볼까요?
1: Let's go!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posture, 뜻은 자세, 태세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The government is maintaining its level 2 emergency response posture, even though all nationwide heavy rain warnings have been lifted. 여기서 posture라는 표현은 특정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뜻합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military shifted to a defensive posture. 군은 방어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뉴스에서 security posture, diplomatic postur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특정 태세를 취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Postur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중간보다는 양쪽 끝으로 타는 게 조금 시원하다고 하는데, Did you know this?
1: I did. I knew it because in the cars, some of the subways, they say 약 냉방칸.
0: Yes.
1: And I thought they just turned the air conditioning a little lower in those cars, but I didn't know there was an actual scientific reason for that.
0: Yeah. So if you're hot, go towards the end.
1: I'm an avid subway rider, so you'll see me on the ends of the cars now because, I can't withstand this heat.
0: Yeah, during this summer, because it's also hot within the subway, not in the cars, in the trains, but in the subway. When you walk down, you've walked to the subway, so it's hot and you're sweating. And then when you go into the train, when you're hit with the cold air, it feels nice.
1: Absolutely.
0: Yeah.
1: But everyone's body temperatures are different, so I know
0: Right.
1: some people don't like it when it's too cold. You can't satisfy everybody.
0: Yeah, so I think 사람들이 이제 그이 정보를 알고 나서 그 자동으로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난 다음에 조금 불만이 줄었다고 하는데 I think that's also good because it's hard to deal with all the complaints.
1: Right. Don't blame the conductor.
0: Yeah, they don't have control.
1: They do not.
0: 조절할 수 없다고 하네요.
1: They're more worried about our safety, right?
0: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이겁니다. 정말 희망 고문이네요. 정말 희망 고문이네요. 이 문장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저에게 알려주시고요. You can send in your messages through 반디 or you can send us a text message through sharp 1045.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이라는 요금이 부과되는 샵 1045로 문자 그리고 반디와 유튜브, EBS 라디오 공식 채널 이용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조금 아침에는 약간 날씨가 좀 선선해지긴 했어요. 그렇죠?
1: Yes, it was
0: Yeah.
1: actually cool this
0: I felt kind of
1: morning.
0: cold actually this
1: Did
0: morning.
1: you?
0: Yeah,
1: Wow,
0: but
1: okay.
0: the afternoon temperatures are still quite
1: Yeah, I
0: hot.
1: don't think I was cold, but you might be riding in the middle of the subways, it seems like.
0: Slight, not cold, but I felt a chill.
1: Oh,
0: Yeah,
1: okay.
0: so it was nice. It was a nice
1: It
0: chill.
1: was definitely less humid, which is great.
0: Yes, it's great. 그래서 지금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지금 아침에 어디 계신지, 그리고 지하철 관련된 에피소드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1: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in Korea surged to nearly 10 times its level from 3 years ago, with the monthly revenue index skyrocketing from 100 in January 2023 to 960 in June, according to a report by Korea Credit Data.
0: 한국 신용 데이터 K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2023년 1월에 100이었던 월별 매출 지수가 올해 6월 960으로 치솟는 등 3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Korea's coffee market reached 3.7 trillion won in 2024 as consumer demand continued to shift from instant coffee mixes to roasted bean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Agriculture Ministry.
0: 커피 믹스 중심이던 국내 커피 소비가 원두 커피로 계속 이동함에 따라 한국 커피 시장 규모가 2024년에 3조 7천억 원대에 달했다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1: Colombia has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after a powerful magnitude 7.4 earthquake struck the western region of the country, killing at least 132 people and damaging or destroying over 1,500 homes nationwide.
0: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최소 132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건물 1,500채 이상이 파손된 가운데 콜롬비아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1: Global ocean temperatures hit an all-time high of nearly 21 degrees Celsius last month, driven by a combination of Atlantic and Mediterranean marine heat waves, alongside a developing El Niño in the Pacific, according to the EU's Climate Monitoring Agency.
0: 유럽연합 기후변화감시기구 발표에 따르면 대서양과 지중해의 해양 폭염에 더해 태평양에서 발달 중인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난달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섭씨 21도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and a 21-year-old Roman shipwreck carrying around 500 ancient wine jars has been discovered off the coast of Sicily in what Italian officials are call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underwater archaeological finds in recent years.
0: 약 500개의 고대 와인 항아리를 실은 2100년 전 로마 시대 난파선이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중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So those were today's headlines. 이제부터 헤드라인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Shane?
1: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in Korea surged to nearly 10 times its level from 3 years ago, with the monthly revenue index skyrocketing from 100 in January 2023 to 960 in June, according to a report by Korea Credit Data.
0: 한국 신용데이터 KCD의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매출액이 2023년 1월에 100이었던 월별 매출 지수가 올해 6월 960으로 치솟는 등 3년 전보다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Okay, so I guess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has increased by a lot.
1: Yes, it has. And just to be clear here, when I say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it means credit card spending by foreign-issued or overseas-issued credit cards,
0: right.
1: Not credit card spending overseas
0: right.
1: in a foreign country, right.
0: right?
1: So people from overseas are coming to Korea and they are spending more.
0: Mm-hmm.
1: And
0: not cash, but they're using their credit cards.
1: They're using their credit cards. And it's a direct correlation with the amount of visitors that are actually coming because
0: right.
1: Korea attracted more than 10 million visitors just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alone. By sector, if you look at it, if you break it down, the service sector,
0: mm-hmm.
1: 40% of revenues in that sector came from dermatology clinics.
0: Oh.
1: And next was plastic surgery clinics. So a lot
0: okay.
1: of people are working on their appearance, it
0: uh-huh.
1: seems. In the retail sector, 28% of revenues came from fashion and clothing, so a lot of shopping.
0: Mm-hmm.
1: And then the food service sector, 19% came from restaurants because people have to eat here. So this is a good sign
0: yeah.
1: In terms of the country attracting more foreign capital, it seems.
0: Right, right. 그러니까 이 국내, 외국인이 국내 카드, 국내에서 카드를 사용한 그 금액이 3년 만에 10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건데 어디서 사용을 했느냐 이걸 보니까 K-뷰티가 요즘 핫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부과랑 또 성형외과 이 한국에 여행 왔을 때 아, 나 가서 좀 피부 관리 좀 받자. 가서 뭐 어디 조금 고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오신 것 같아요.
1: Sure.
0: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옷도 사고 온 김에 여행 가면 저희도 많이 하잖아요. 옷도
1: yeah.
0: 사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카드 사용 금액은 또 한국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긴 한데 또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것보다 또 골목 상권에서 더 많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또 mm-hmm. 있기는 하죠. Alright, so let's take a look at the expressions that were used in the headline. There was the expression nearly. It said that credit card spending or foreign credit card spending, it surged nearly 10 times.
1: Yeah, so not exactly 10 times, but nearly, almost, mm-hmm. but not quite.
0: Yeah.
1: Yeah.
0: 뭐 거의,
1: yeah.
0: 거의 뭐 할 뻔하다 이럴 때 nearly라는 표현을 쓰는데 as you mentioned, it's kind of used interchangeably with
1: mm-hmm.
0: almost.
1: Almost, exactly. Mm-hmm.
0: Right. And there was also, we used the term index. It was monthly revenue index. And we use this a lot, like when we're talking about KOSPI.
1: Yeah, the KOSPI index is a good example. When you're measuring a number that shows the level of change, because indices, mm-hmm. the plural,
0: mm-hmm.
1: The number itself doesn't mean anything, but it's a subjective relative sort of number. So you're comparing things. So if the KOSPI was at 5,000 today, but 6,000 tomorrow, you
0: right.
1: know that it increased by that much. But the number itself doesn't really tell tell you anything. But right. here we're talking about the monthly revenue index for right. credit card spending.
0: Right. So, 지표를 얘기하죠. 그래서 뭐 consumer price index 그러면은 뭐 소비자 물가 지수 mm-hmm. 이렇게 그 어떤 물가 소비자 이런 경제 통계에서 사용하는 그 특정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 기준 이 숫자 그걸 나타내는

0: 신조죠. So let me read the headline one more time. Korea's coffee market reached 3.7 trillion won in 2024 as consumer demand continued to shift from instant coffee mixes to roasted beans,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Agriculture Ministry.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겠는데요. 일단 들어온 사연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임선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판교 출근길인데 햇살은 아직 쨍쨍하지만 바람이 시원해서 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침에 딱 나왔는데 해는 너무 예쁘고 바람은 약간 시원하고 약간 가을 느낌. 벌써 8월밖에 안 됐는데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0931님 캐런쌤 명랑한 목소리에 기분 좋아지는 수요일이에요. 감사합니다. 흐뭇하게 지켜보시는 쉐인쌤 모습도 재밌고요. 여기 평택이에요. 저 얼마 전에 평택 갔었어요. 평택 갔는데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침 5시 30분 기온이 19도였어요. 네, 추웠겠네요. 시원한 느낌에 기분 좋고 하루를 시작해봅니다. 계속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지연님, 지하철 타고 가는 출근길인데 밖이 지하철보다 시원하네요. 입추 지나니까 시원해지네요.
1: That's right. 입추 has 네. come and gone.
0: 입추 magic. 처서 magic. Yeah,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the traditional seasonal divisions, but it's very accurate.
1: Our ancestors knew something.
0: They were on to something.
1: Yes.
0: 김지영님, 우와, 오늘은 캐런쌤이 호스트네요. 수진쌤 휴가 가신 동안 모스의 쌤들이 대신하시면서 긴장된다고 하시는 거 조금 재밌어요. 정말 긴장됩니다. We have big shoes to fill. 캐런쌤, 쉐인쌤, 오늘도 쫑긋하게 잘 듣겠습니다.
1: I'm not nervous today, by the way.
0: I'm looking... I would like to be in that scene. 이 의자가 뭔가 좀 되게 긴장감을 주는
1: yes.
0: 의자입니다. 되게 긴장하고 앉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at Riz X4J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선생님들 응원하러 퇴근하자마자 들어왔어요. 지금 퇴근하셨나요? 미국에서도 덕분에 잘 공부하고 있어요. 매일 감사합니다. 미국이셔서
1: yeah.
0: 지금 퇴근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퇴근하고 쉬시고 싶으셨을 텐데 이렇게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응원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무모한 문장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정말 희망 고문이네요. 이 문장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영어로 바꿔주시고요. 정말 기발하고 좋은 문장들 많이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장 바꿔주시고 보내는 방법은 샵 1045로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고 단문에 50원, 장문에 100원이고요. 그리고 무료인 반디, EBS, 인터넷 라디오 앱인 반디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커피 얘기를 했잖아요. 요즘에 커피 시장도 커지고 저도 지금 커피 마시고 있고 쉐인쌤도 커피
1: oh, yeah.
0: 드시죠? 좋아하시죠?
1: Yes.
0: 그래서 커피 관련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커피 맛있어요. The Manhattan Transfer, Java Jive.

0: 때는 이뭐 엘니뇨와 이런 것들 이것과 약간 겹치다 이런 표현으로 쓰였어요. All right, so let me read the headline one more time. Global ocean temperatures hit an all-time high of nearly 21 degrees Celsius last month, driven by a combination of Atlantic and Mediterranean marine heat waves alongside a developing El Niño in the Pacific, according to the EU's Climate Monitoring Agency. Okay, let's move on to the final headline.
1: A 2,100-year-old Roman shipwreck carrying around 500 ancient wine jars has been discovered off the coast of Sicily in what Italian officials are call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underwater archaeological finds in recent years.
0: 약 500개의 고대 와인 항아리를 실은 2100년 전 로마 시대 난파선이 시칠리아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이탈리아 당국은 최근 몇 년 사이 수중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1: Yeah, so Italian officials, cultural officials were able to locate this shipwrecked ship after they were tipped off by local fishers, I should say.
0: Yeah.
1: This ship measured at about 21 meters long, 6 meters wide. And remember, this is 2,100 years ago. We're not talking about the Renaissance or the Middle Ages. This is before BC we're talking about here. So this is a very old ship.
0: Very, very old.
1: Yeah, and these, you know, at first I thought they found wine. So I was thinking, we need to go there and find this wine. But they found wine jars, which are highly valuable to researchers because not just for the jars themselves, but what they can do is they can reconstruct how commercial trade routes worked between Italy and other countries along the Mediterranean.
0: Yeah, apparently it was discovered by a free diver.
1: Ah, okay.
0: Yeah, so this free diver, 이 프리다이버가 바닷속을 그냥 수색하다가 바위인 줄 알고 다가갔는데 놀랍게도 옛날 로마인들이 와인을 실어 나르던 이 항아리 암포라라는 항아리라고 해요. 이 수백 개가 빽빽하게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해서 이 전문가들이 조사를 해보니 기원전 2세기 무렵에 만들어진 항아리들과 뭐 대형 닷 부품이 함께 확인되고 이는 고대 지중해 교역의 비밀을 풀어줄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탈리아 문화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나온 수중 고고학적 발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I don't know. Maybe they might find other treasures
1: Perhaps.
0: out there off the coast of Sicily.
1: Yeah, so
0: off the coast.
1: This boat was not found on the coast, but just near the coastline.
0: Yeah.
1: So when it's, something's near, just near the sea or the ocean or any other body, usually an ocean or a sea, right?
0: Yeah.
1: You say off the coast of, you can say just offshore from as well, right?
0: So off is kind of used when something is slightly away from.
1: Yep.
0: 살짝 떨어져 나가 있을 때 off라는 표현을 쓰는데 off the coast of 그러면은 이 뭐 무엇의 해안 그 앞바다에서 조금 떨어져 멀지 않는 바다 그 바다 위를 가리키는 이 지리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archaeological find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1: Yeah, these are any sort of remains from the past that will tell us about how people lived in the past. But what's interesting here is find is used in the plural here, right? So finds because he found more than one. But usually as a verb, you would never do that. But it's like discoveries.
0: Mm-hmm.
1: You
0: yeah.
1: can use the plural.
0: Or artifacts.
1: Artifacts,
0: right,
1: yeah.
0: right. 발견물, find. Noun으로 쓰였어요.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verb으로 뭐 find something, 찾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발견물, 뭐 유물 이런 의미로 쓰였고 archaeological finds 그러면 고고학적 발견물, 고고학적 유물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역사학자들이 땅을 파거나 바닷속에서 탐사해서 찾아낸 그런 고대 물건들을 의미할 때 사용된 그런 표현이죠.
1: What's more interesting is they actually drank wine back 2,000 years ago,
0: too. Of course they did.
1: I didn't assume that, but...
0: Well, because water wasn't... clean, fresh water was difficult to find.
1: So once water was found, they immediately made wine. Oh, out of grapes. There you go.
0: Okay. Well, the region is famous for wine, isn't
1: sure.
0: it? Italy?
1: Yes,
0: yeah,
1: absolutely.
0: Yeah.
1: In any case.
0: All right, let me read the headline one more time. A 2,100-year-old Roman shipwreck carrying around 500 ancient wine jars has been discovered off the coast of Sicily in what Italian officials are calling one of the most significant underwater archaeological finds in recent years. 자, 지금까지 뉴스캐스터 셰인과 함께 오늘의 헤드라인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무모화 문장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희망 고문이네요. 희망 고문이네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뭐 지하철 관련된 사연, 오늘 날씨 사연, 사연들 있으시면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지금 핸드폰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1045로 보내주시면 되고 무료인 반디 앱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Here is Brian McKnight with Another You.

0: 그러면 콘텐츠 크리에이터 이런 뜻이죠. became an instant celebrity. 뭐 하루아침에 뭐 단숨에 celebrity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When her video went viral. 뭐 영상이 대박 나면서 입소문을 타면서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strike.
1: Yeah, to hit something. For example, the batter struck the baseball with incredible force.
0: 네, strike. 저희는 이제 earthquake 얘기해서 struck the city, 뭐, 이 도시를 강타했다, 이런 뜻인데, hit라는 뜻, 때리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when the batter struck the baseball, 그럼 타자가, 엄청난 힘으로, with incredible force, 엄청난 힘으로, 파워로 야구공을 쳤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다음에, a combination of, 그럼 무엇의 조합 또는 무엇의 결합이라는 뜻이었죠.
1: For example, a combination of high prices and low demand has hurt the company's sales.
0: A combination of high prices and low demand. 그러면은 뭐 높은 가격과 낮은 수요가 combination 이게 맞물려서 겹쳐지면서 has hurt the company's sales. 이 회사의 매출에 타격을 줬다, 악영향을 줬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마지막은 off the coast of 뭐 무엇의 해안 또는 앞바다에서 이런 뜻이었죠.
1: Yeah, for example, the Navy conducted military exercises off the coast of the country.
0: 네, 뭐 해군은 off the coast of the country 그럼 뭐 국가의 앞바다에서 conducted military exercises 그럼 군사 훈련을 실시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헤드라인에서 나온 표현들 저희가 리뷰해봤고요. 모닝 헤드라인 익스프레션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2: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0: 자, let's check your messages for 무모한 문장. 여러분이 보내주신 your wonderful 무모한 문장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오늘의 미션,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주시는 거였죠? 정말 희망 고문이네요. 이 문장이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은 4600님께서 보내주신 문장입니다. Don't give me false hope.
1: Yeah, so I knew this one was going to be the most common
0: Yeah.
1: sentence we were going to get. It's almost a direct translation, right?
0: Yes.
1: 희망 고문,
0: 희망 고문.
1: false hope is how you would translate it. So as a command here, very good, 4600님. Don't give me false hope because you give someone false hope, right?
0: 네. And our 작가님 is saying and many many versions of this,
1: Yeah.
0: similar versions.
1: Variations, let's
0: Yes,
1: see.
0: variations. 많이 보내주셨다고 하신데요. 신정희님도 you're giving me false hope.
1: Ah, okay, so we're using the progressive tense here. Again, using the verb give, though, right? So you're giving me false hope. Stop doing that. Very
0: 네.
1: good.
0: 희망 고문 뭐 이런 거 주지 마. 아니 뭐 주고 너 나에게 주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박민님, It's really giving me false hope.
1: Yeah, okay, in this case, we changed the order around a
0: 네.
1: little bit, right? So it, we don't know what it is, but it's,
0: 무언가가
1: yeah, and the really emphasis here by giving the really, that's very good, 박민님. It's really giving me false hope.
0: 네, 좀가 뭐 그래도 좀 강조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네, 너무 좋아요. 7972님께서는 This is just false hope.
1: Yeah, okay, so in this case, I would say with a little bit of disappointment, this is just false hope.
0: 네, 약간의 그런 좀 실망감이 있는 그런 목소리로 This is just false hope. 이것도 좋아요.
1: If you can add something, you could say it's just false hope at this point,
0: At this
1: right?
0: point,
1: Yeah, at
0: 아,
1: this
0: 그래.
1: point.
0: 지금 이쯤 되면, 그래. This is just false hope. 이것도 너무 좋아요. 그다음에 민승현님, What a cruel tease of hope.
1: 아, okay. So we finally got something a little bit different here, 민승현님. This is good. A cruel tease. Not just any tease, because all teases are pretty cruel, I think. But I think this emphasizes here that it's, it doesn't feel good. So I think, though, 민승현님, maybe try to do a little too much by combining false hope and cruel tease. So I would just get rid of hope. So just say, what a cruel
0: Well,
1: tease.
0: yeah, I think that works as well. What a cruel tease. 그렇게만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폭염이 찾아오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뜨거운 음식을 과하게 먹는 건 피해주세요. 둘째, 적정 실내 온도는 26도 내외입니다. 외부와의 온도차를 5도 이하로 유지해주세요. 셋째, 외출할 땐 통풍이 잘 되는 옷으로, 주정차할 땐 어린이와 동물을 차에 남겨두지 않는 것으로. 아셨죠?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타워!

프랑스 작가 르클레디우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뭍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

목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We're back with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It's Wednesday, August 12th. Morning Special 2부 시작했습니다. I'm your host Karen, and joining me in the studio today is newscaster Shane. Morning Special 2부는 뉴욕타임스 기사를 매일 하나씩 긴 호흡으로 읽어보는 뉴스 커버리지로 꾸며지죠. 오늘은 브라질 어느 지방의 주의회 건물에 느긋하게 난입한 두 마리 카피바라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퀴즈 먼저 드릴게요. 다음은 쉐인 선생님이 드리는 문제를 잘 들으시고 정답 맞춰주세요.
1: Listen carefully. Which of the following animals is not a rodent? Number one, beaver. Number two, hamster. Number three, otter.
0: 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은 카피바라인데요. 남미에 사는 대형 설치류 동물이죠. 그렇다면 다음 중 이런 설치류가 아닌 동물은 무엇일까요? 1번 beaver, 2번 hamster, 3번 otter. 참여해 주시는 방법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수신자 번호를 샵 1045로 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는 무료인 반디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로도 보내주시면 되는데 EBS 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저희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보시면서 채팅창에 정답이나 메시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사연도 들어와 있네요. 김나은님께서 캐런쌤 잘하고 계세요. 우리말 진행도 너무 잘하시네요. 영어로 하실 때랑은 또 다른 편안함이 있네요. 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지금
1: Well, you can't tell at all, Karen.
0: 지금 굉장히 nervous합니다. 긴장하면서 하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셰인쌤 너무 즐거워하시네요. 즐거우시죠? 옆에서 앉아 계시니까.
1: 내도 먼저 맞는 것이 좋죠.
0: 네, 저희 즐겁습니다. 긴장하고 있지만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주영님께서는 부산인데요. 긴장 못 입었어요. 벌써요? 부산 더 덥지 않나요? 이런 날이 오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면 또 다시 더워질 수도 있습니다. 요즘 날씨 예측 불허입니다.
1: Yeah, fluctuates.
0: Yeah, you never know. You never know. 그래서 긴 잠옷도 입으시고 짧은 잠옷도 옆에 예비로 놔두시고
1: you can change in the middle of the night.
0: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용수님, 여기는 경기 광주. 맞바람으로 인해 집안이 너무 추워서 옷 하나 더 걸쳤어요. 가을인 듯해요.
1: Wow.
0: 맞아요. 네, 근데 낮에는 그래도 좀 덥지 않나요? 저는 어제 낮엔 더웠어요.
1: Yeah, this is when you have to be careful of your health. You should always be careful of your health, but yeah.
0: 네, 비타민 잘 챙겨 드시고 이 날씨가 오락가락할 때는 더더욱 건강에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at Kim KYM _ Didn't we learn _?
1: Yeah, when you're reinforcing something.
0: 네, _ CANN 님께서는 여기 양주에 있는 군부대인데요. 이제 좀 선선해져서 아침 체조 밖에서 합니다. 그동안은 안 했거든요. 네, 밖에서 운동하면 큰일 나요.
1: Yeah,
0: 큰일 났었죠.
1: I can't imagine these soldiers, you know, training in this heat,
0: 네,
1: right?
0: 네, 이제 근데 아침에는 밖에서 운동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어요. 다음에 at Lee, L-E-E-O-S-K-A-R, Leo Scar?